0: 벗겨주기 싫은데.
1: 아, 나 어떡해.
2: 우리 싫은데 왕자님 참 좋겠다. 모두가 싫은데 싫은데 하는 싫은데 왕국에서 살아서 말이야. 카카카카카카카카. 아유 신나라. 아니 딩동댕 삼총사.
3: 악당 캐캐.
2: 싫은데.
3: 뭐가 싫은데?
2: 날 방해하는 딩동댕 삼총사 너무 싫은데.
0: 하, 우리도 어린이를 괴롭히는 크크니가
3: 너무 싫은데.
2: 하, 그렇다면 날 더욱더 싫어하게 만들어주지. 예. 이 크크봉의 맛을 보여주지. 예.
3: 아니!
1: 민주당 청사! 제가 도와줄게요!

0: 뭐해? 어서 덤벼보시지!
1: 싫은데, 나 너희들한테 덤비기 싫은데.
2: 에? 그럼 우리가 덤비니?
1: 싫은데, 니들이 덤비는 것도 난 싫은데. 무서워서 나 도망갈 건데. 크크크크크크.
0: 지금이야! 딩딩!
3: 동동!
2: 딩딩!
0: 딩동!
1: 싫은데, 나 암피할 건데. 나 딩동댕 빗 맞기 싫은데. 둘, 셋. 싫은데 나 뿅 안 할 건데. 그냥 걸어갈 건데. 이쪽으로 갈 건데.
2: 우재야,
0: 괜찮아?
4: 고마워, 딩동댕 섬총사. 다 너희들 덕분이야.
2: 아니, 우재 네가 우리 도와준 덕분이지.
0: 예!
2: 딩동댕 섬총사!
5: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0: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3: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할 겁니다!
2: 우리는 누구?

0: 스위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벨레다에서 어린이 치약 세트와 샴푸 앤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네.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4: English. 이거 실화야?
5: 에이, AI 같은데.
4: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에디가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었어요.
1: 짜잔!
2: 우와! 그게 뭐야?
1: 크랑크랑!
2: 한번 봐봐.
3: 우와! 멋지다.
4: 침대도 있네.
5: 이거 집이야?
2: 캠핑할 때 쓰려고 만들었지.
5: 캠핑?
2: 캠핑 가면 여기서 잘 거야.
3: 아, 그렇구나.
5: 좋겠다.
2: 그렇지. 그래서 말인데 우리 캠핑 갈까?
5: 좋아. 나도.
4: 그럼 내 침대도 있어? 크랑크랑.
2: 좋아. 뽀로로하고 크롱 침대는 만들어줄게.
5: 아, 내 것도.
6: 내 것도.
2: 다? 알았어. 다 만들어줄게. 침대 말고도 필요한 게 있으면 만들어줄게.
3: 장작 구하기가 힘들 텐데 통나무를 바로 장작으로 만들 수도 있어?
5: 엘디. 자동으로 요리해주는 기계도 있으면 좋겠다.
4: 나는 별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이 있으면 좋겠어.
5: 그것도 좋네.
4: 노래 기계도.
2: 에디가 그걸 다 만들긴 어려울 텐데. 크랑크랑. 만들 수 있어. 똑똑 박사 에디한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5: 그럼 안녕.
7: 안녕. 에디 정말 다 만들 수 있어.
2: 에이, 물론이지.
7: 대단해. 난 가볼게. 잘 자, 에디.
2: 그래. 잘 자, 로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일단 해보자.
0: 에디는 친구들이 말한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2: 깜빡 잠들어버렸네.

0: 어디 잘 되는지 해볼까? 자, 이렇게 놓으면 좋아. 어?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이건 잘 돼야 될 텐데. 자, 자, 제발. 맛있는 냄새. 다 타버렸네. 망원경은 괜찮겠지? 어디? 로디 집이 왜 안 보이지? 찾았다. 왜 더 작게 보이는 거냐고. 노래 기계라도 괜찮아야 할 텐데.
1: 안녕, 로디.
2: 안녕.
3: 에디는 어디 있어?
2: 나도 아직 못 봤어.
3: 에디가 어제 말한 것들을 만들었을까?
4: 혼자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2: 아니야.
3: 어?
2: 에디는 정말 만들 수 있다고 했어.
1: 그래?
5: 하긴 에디라면 해낼 수 있을지 몰라.
3: 그런데 에디는 어디 있지?
6: 에디!
0: 안녕.
6: 안녕.
3: 다 만들었어?
0: 거의 다 완성됐어.
1: 와, 대단하다.
3: 역시 에디야.
0: 이 정도로 뭘?
4: 그럼 내일 캠핑 갈까?
0: 내일?
4: 응. 그래야 에디가 만든 걸 써볼 수 있잖아.
3: 맞아.
0: 그래. 내일 캠핑 가자고.
6: 와! 안녕.
4: 내일 봐.
0: 다들 내일 봐. 내일까지 어떻게 하지? 어쩔 수 없이 비상수단을 써야겠어.
7: 드디어 캠핑을 가는 날이에요.
0: 출발합니다.
6: 출발!

0: 친구들이 캠핑 장소에 도착했어요.
1: 아, 예쁘다.
2: 어, 배고프구나. 먹을 거 구하러 가자. 나도 갈래.
3: 나는 나무를 구해 올게.
4: 도와줄게.
2: 나도 가자. 그랑 그랑.
5: 난 준비하고 있을게.
4: 가자.
6: 에이.
5: 아, 어서 와.
2: 물고기 잡아왔어.
5: 그랑.
3: 우리도 나무를 구해 왔어.
5: 아, 그래.
3: 나무부터 자를까?
2: 그래. 이제 발명품을 볼 수 있겠다.
5: 아, 이쪽으로 와. 여기에 통나무를 넣으면 여기서 장작이 나올 거야.
2: 알았어. 넣어보자.
5: 잠깐! 안에서 조종해야 되거든. 조금만 기다려. 그게 어디 있더라? 좋았어.
7: 이제 됐어.
5: 이걸 이렇게.
2: 크랑크랑. 와, 정말 장작이 됐네.
7: 에디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좀 느린 것 같지 않아?
3: 에디 정말 멋진 발명품이야.
2: 맞아.
5: 뭘.
2: 이제 저녁을 준비하자. 오늘은 물고기 요리하자.
5: 크랑. 아, 저, 잠시만. 그것도 안에서 조정해야 돼. 준비됐어.
7: 자, 그럼 넣는다.
2: 맛있게 구워져야 할 텐데.
5: 이걸 치우고. 요리 완성.
2: 어디 보자. 에? 빵이잖아? 물고기를 넣었는데 왜 빵이 되지?
5: 그건 무엇이든 빵으로 만드는 기계라서 그래.

0: 되어 친구들이 쉬고 있어요.
1: 와, 별이 정말 많다.
2: 망원경으로 보러 가자.
1: 응, 에디. 어?
3: 에디는 벌써 자네. 우리끼리 보러 가자.
1: 응, 다녀올게.
4: 다녀와.
3: 잘 보여?
5: 이상하네. 잘 안 보여.
2: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 망원경 보려고?
5: 응, 그런데 잘 안 보여.
2: 금방 고쳐줄게. 기다려봐. 자, 이제 잘 보일 거야.
1: 응, 어디 그럼. 우와, 별이 정말 크게 보이네. 햇띠, 너도 봐봐.
3: 응, 나는 달을 보고 싶어.
2: 달? 별똥별이다.
3: 어? 별똥별?
1: 어디? 별똥별이 어디 있어?
2: 벌써 지나갔지. 베티, 달 보고 싶다고 했지?
3: 응.
1: 우와, 잘 보여. 예쁘다. 아, 이상하다. 구름이 있는데.
3: 정말? 망원경으로는 잘 보였는데.
2: 구름도 뚫고 보이는 거야.
3: 그래?
2: 그럼.
0: 밤이 깊어져서 친구들이 자려고 해요.
2: 자, 놀라지들 마.
3: 우와! 편하다. 하늘도 보이고 정말 좋다.
2: 침대는 잘 만들어줘서 다행이다.

0: 그랬던 거야.
1: 에비는 친구들에게
0: 미안해.
1: 그동안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2: 우리도 같이 도와야 했는데.
0: 그래, 우리도 미안해. 정말? 안으로 들어가자.
3: 에디의 발명품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4: 맞아, 텐트였으면 다 날아갔을 거야.
5: 에디 고마워.
6: 에이, 뭘 이 정도 가지고.
4: 에디, 노래기계는 어떻게 됐어?
6: 만들긴 했는데.
4: 한번 해보자. 잘 될지도 모르잖아.

0: 있어.
1: 아우 여보 안 돼.
0: 뭐? 나는 배고파도 먹을 수 없다는 말이야? 무슨 그런 이상한 법이 있어?
1: 계속해.
0: 치킨 한 마리 사러 갈까? 아, 차 타고 나가고 싶진 않아. 너무 막히니까 너무 오래 걸릴 거야. 지금 배고프단 말이야. 아이들을 먹어버려야겠어. 야!
1: 어! 아이들 먹으면 별로 안 좋은 거 알 텐데.
0: 아, 괜찮을 거야. 다 먹고 페퍼민트 차 마실래? 소금을 먼저 조금 뿌리고 우걱 우걱 우걱 꿀꺽. 오우, 제법 맛있는데? 배부르게 먹은 것 같네. 괜찮은 거 아니야, 엄마?
1: 걱정돼서 그러는데 저번엔 먹고 나서 잠을 설쳤잖아.
0: 에, 괜찮을 거야. 아, 잠깐만. 어? 아우, 이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1: 봐봐.
0: 어, 빙고. 아빠 속이 별로 안 좋아. 조금 전에 먹은 것 때문에 그런가 봐.
1: 그런 것 같은데?
0: 어, 안 돼. 속이 안 좋아. 아우, 미안해, 빙고. 빙고한테 토할 생각은 없었어.
2: 괜찮아요.
1: 이제 끝났어?
0: 그럼.
1: 좋아. 뭔가 배운 게 있길 바랄게.
0: 이런, 아직도 배고픈데? 냄새 괜찮은데?

0: 우소관을 부탁해.
1: 그랬는데 네가 말이야.
0: 안 돼. 살찐 로보티카가 위험해. 역시
1: 캡틴 로보티카가 누구야?
2: 아, 포키가 좋아하는 만화책 주인공이야. 우와, 포키가 저렇게 가만히 앉아서 오랫동안 집중하는 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3: 이거 신기록이겠는걸?
4: 안녕 얘들아. 포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3: 아빈, 화성의 영웅들이라고 들어봤어? 로봇 영웅의 모험담을 다룬 만화야.
4: 포키, 그 만화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3: 그래, 맞아. 이제 막 캡틴 로보티카가 나쁜 로봇들을 무찌르려고. 어? 이게 끝이야? 그럼 다음 이야기는. 아, 안 돼. 이건을 봐야겠어. 지금 당장.

0: 드디어 왔다!
1: 어, 포키, 너도 주문했어? 나도 책을 잔뜩 주문했거든. 우리 테라시티 주민들도 종이책을 그리워하잖니. 자, 책들아, 화성에 와!
0: 시장님, 괜찮으세요?
1: 도와줘! 고맙구나. 책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데?
0: 이렇게 책이 많으면 화성의 영웅들 이거는 못 찾을 텐데. 본부에 연락해봐야겠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2: 얘들아, 책이 잔뜩 있는데 정리해서 보관할 곳이 필요해. 화성에 엄청 크고 멋진 도서관을 지어보자.
3: 포키, 정말 좋은 생각이야. 자, 여러분, 돌 준비 됐어?
4: 어? 준비 완료!
3: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파괴 대장 포키! 땅파괴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천재 루루!
5: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3: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6: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3: 그리고 하늘을 여는 스타 스키!
5: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4: 기가비가 출동!
3: 좋아, 이 많은 책을 다 보관할 수 있게 새로운 도서관을 지어볼까?
2: 우와, 딱 봐도 멋진 도서관인데?
3: 자, 그럼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책들을 보관할 도서관을 만들어볼까?
4: 그래, 좋아!

0: 기가 이모 완수!
1: 쟤 대달이야!
2: 이야, 이건이 왔다! 어서 빨리 읽고 싶어!
3: 잠깐만, 다른 책부터 정리해야 해.
1: 하지만 어떡해, 책이 너무 많은데?
4: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준비한 게 있지. 짜잔! 여러분, 이건 책을 정리하는 최첨단 사서 로봇이야.
2: 우와, 멋지다!
4: 그렇지? 엔지니어들에게 부탁했지. 앞으로는 이 로봇이 도서관을 완벽하게 관리해줄 거야.

0: 좋았어. 그럼 준비 끝. 자, 이제 도서관 문을 열어볼까? 자!
1: 여러분, 어서 오세요. 이 도서관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2: 드디어 내 차례다! 사서로봇, 화성의 영웅들 2권을 빨리 찾아줄래?
1: 알겠습니다. 화성의 영웅들 2권 찾는 중.
3: 겨우 이 코딱지만한 도서관 하나 짓고 뭘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근데 내 차 사전은 다들 관심도 없잖아.
4: 우리는 호구와 주도지들.
3: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쓴 책인데. 해킹은 잘 돼가나? 하, 드디어 해냈어.
5: 이 멍청한 로봇에게 선반의 책을 다 꺼내게 한 다음 내 차서전으로 선반을 꽉 채우겠다.
2: 우와. 어? 내 책은 어디 있어?
6: 왜 저러는 거지?
7: 얘들아, 빨리 사서로봇을 막자.
5: 하, 이번엔 너희 마음대로 안 될걸?
7: 얘들아, 기가봇이 나설 차례야. 기가들도 변신!
8: 코키봇, 변신 완료!
9: 마이지봇, 변신 완료!

0: 멈춰! 지금 사설 로봇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느라 너무 바쁘니까 절대 방해하지 마.
1: 사설 로봇이 이상해진 게 너 때문이었어?
0: 하하, 그래. 이제 도서관 전체를 내 자서전으로만 꽉 채우겠다.
1: 뭐? 안 돼! 난 아직 이 권을 못 봤단 말이야!
0: 잘한 미꾸라지 같은 녀석!
1: 얘들아, 포부를 막아줘! 우리한테만 견! 어디 있어, 사설 로봇아! 그만해!
2: 삐삐삐삐삐. 도서관 안에서는 절대 떠들어선 안 됩니다. 소란을 피우면 제거돼야 합니다.
1: 지금 소란을 피우는 건 너거든!
2: 제거하라!
0: 내게 밟아! 하하! 다들 저리 비키라고!
1: 미안하지만 그럴 순 없지!

0: 이러다가 잡히겠어.
1: 허킹!

0: 것을 이겼어. 이게 다 캡틴 로보티카 덕분이야.
1: 기가빌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엔지니어를 불러서 곧 도착할 거야. 에? 도서관이 엉망이 됐잖아. 사서 로봇은 어쩌다 이렇게 됐지?
0: 걱정 마세요, 시장님.
1: 정상으로 돌아왔군. 기계가 말을 안 들을 땐 껐다 켜야 한다니까.
0: 여기요.
2: 이 책은 화성의 영웅들 이권이잖아. 오예!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용용 용용 용용.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0: 해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복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1: 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배우는 AI의 허승범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 김주현 선생님 모시고 다양한 영어 회화 한번 연습해봤잖아요. 오늘은 AI를 가지고 또 더 재밌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거 준비되어 있을까요?
2: 오늘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영어 동화 만들기부터 해볼 겁니다.
1: 동화 만들기. 와, 우리 친구를 동화 많이 읽을 텐데 그 주인공이 직접 우리가 되어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2: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주인공인 영어 동화 이런 것들 어떻게 만드는지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볼 겁니다.
1: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시죠.
2: 자, 오늘 저희가 사용할 AI 툴은 제미나이라는 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왼쪽에 세 줄 있죠? 가로로 세 줄 있는 거 눌러보면은 이게 메뉴 창인데요. 여기 gems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 gems.
2: 요거를 눌러보시면요. 자, 요 아래에 gem 관리자 가장 첫 부분에 storybook이라고 적혀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걸 사용해 볼 거예요.
1: 아,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별도의 긴 주문서, 프롬프트 없이 바로 이 세팅된 기능을 통해서 동화책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네요.
2: 맞아요. 그래도 기왕에 여러분이 주인공인 거를 만들 거니까 우리 한번 성범 씨를 주인공으로 한번 동화를 만들어 볼까요?
1: 좋습니다.
2: 좋아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범 씨가 주인공이라고 하고, 자, 어떤 내용의 동화가 좋을까요? 어렸을 때 좀 어떤 활동이나 놀이를 좋아하셨어요?
1: 저는 다 좋아했지만 지금 기억나는 건 피아노 치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2: 피아노 좋아요.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네. 그러면은 그 피아노와 관련돼서 좀 어렸을 때 재밌었던 에피소드 있으세요?
1: 막 1년에 한 번 정도 콩쿨 같은 거를 다
2: 중요하죠.
1: 같이 나갔는데,
2: 저도 나가봤어요.
1: 그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엄청 그 긴장되는 마음을 갖고 가서 쳤는데 제가 이제 6학년 선배들을 다 이기고 5학년 때 1등을 한 거예요.
2: 그때부터
1: 그때 그리고 끝나고 이제 저희가 늘 근처에 있는 중국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때 네. 먹었던 짬뽕이 아직도 생각이 난다.
2: 아하. 오, 그러면 그걸 한번 동화로 저희가 진짜 제대로 만들어 볼까봐요.
1: 좋아요, 좋아요.
2: 자, 대강 정리를 하면 피아노 콩쿨대회에서 언니 오빠들을 제치고 1등을 했다. 짬뽕이 맛있었다.
1: 아, 짬뽕이 너무 맛있었다.
2: 아하. 그리고 이제 영어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추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초등학교 몇 학년인지를 같이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5학년에 자, 이렇게 여러분 다 썼죠.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영어로 만들어달라는 내용을 추가했고요. 여러분의 나이와 영어 수준까지 적어주었습니다.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 비행기를 누를 준비가 되었다.
1: 슝.
2: 자, 비행기를 슝 누르면은 이제 이 친구가 열심히 동화책을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1, 2분 정도 기다리면은 되게 멋진 동화가 나옵니다.
1: 자. 우와, 우와. Songbum's Golden Melody.
2: 뭔가 닮았나요?
1: 이야. 좀 느낌이 좀
2: 아, 여기 느낌이
1: 저기서
2: 있나요?
1: 이제 저기서
2: 아,
1: 이제 안경만 쓰면
2: 안경만 쓰면 아 그러네요. 자, 이렇게
1: 비슷하네요.
2: 초등학생 아이가 나왔고요. 제목이 Songbum's Golden Melody라고 나와 있죠. 실제로 우리 성범님 이름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넘기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1: 우와. Songbum loved the piano more than anything else. Every afternoon, the sound of music filled his house like a warm breeze.
2: 오, 목소리도 좋으시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어 동화가 쫙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 어머님도 진짜요? 나오시네요.
1: 우리 엄마야?
2: 네, 여기 his mother라고 되어 있죠. 뭔가 콩쿨에 나가는 여기 보면은 콘서트홀이라고 적힌 거 보이시죠?
1: 네.
2: 이렇게 뭔가 콩쿨에 나가는 듯한 장면이 나오면서 그림이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1: 네, 근데 저기 약간 소름 돋았어요.
2: 그래서
1: 진짜. 너무 잘 나오는데요?
2: 맞아요. 이제 굉장히 뿌듯하게 우승 트로피를 들었네요.
1: 귀여워라.
2: 그렇죠. 우승 트로피를 들었고 짬뽕을 먹는.
1: 그래.
2: 아, 그래.
1: 이 장면이 킥이에요. 짬뽕이 중요하다고요.
2: 아, 짬뽕이 중요.
1: 야, 이런 것들 다 살려주네요, 정말로.
2: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네. 더 대박인 게 있습니다.
1: 어떤 또 더 있나요?
2: 네, 여기 듣기라는 걸 듣게 되면요.
3: Songbum walked to the center of the stage to receive a shiny gold trophy.
2: 빛난죠.
3: It was heavy and bright. Minho stood at the side of the stage, giving him a big thumbs up.
2: Big thumbs up.
1: Big thumbs up.
2: 네, 맞아요. 오, 좋네요. 자, 이렇게 읽어주는 기능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제 이 영어 동화를 읽을 때도

0: 내가 읽다가 여기 부분 어떻게 읽는 거야? 발음이 뭐지? 하는 것도 바로바로 어쨌건 원어민 파일이 바로 생성이 되는 거니까 공부할 때 되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1: 와,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언어 공부라고 하는 게 그냥 막 단어만 외우고 하면 딱딱하고 재미없을 수 있는데,
0: 그쵸, 그쵸.
1: 흥미 없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스토리를 계속 만들어서 공부를 해나가면 훨씬 더 재밌게 할
0: 맞습니다.
1: 수 있겠어요.
0: 맞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척 했잖아요.
1: 네.
0: 근데 우리 이제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해야
1: 네,
0: 되니까.
1: 또, 그냥 읽는 걸로도 서해 안 차죠?
0: 그냥 읽는 걸로는 살짝 부족할 수 있다.
1: 네.
0: 근데 여러분들, 우리 집에서 정말 내가 어디 막 되게 막 유명하고 큰 학원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정말 그 유명한 학원에 다니는 것 같은 효과를 낼수 있는 또 방법이 있어요.
1: 어떤 게
0: 예를
1: 있죠?
0: 들면, 우리 요즘 제일 친구들이 많이 핫하게 공부하는 것 중에 Reading and Retelling이라는 게 있거든요.
1: 네.
0: Retelling이라고 하는 거 처음 들어봤을 텐데,
1: 오, 저.
0: 내가 한번 들어본 거 혹은 한번 읽어본 이야기를 내가 내 말로 다시 요약해서 설명하는 거거든.
1: 아, retelling.
0: 다시
1: 다시
0: 말하는 거죠.
1: 말한다.
0: 그래서 말 그대로 예를 들면 막 헨젤과 그레텔이란 동화책을 읽었어요. 그
1: 네네.
0: 다음에 그 동화책을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 하는 게 아니고 다 읽고 나서 헨젤과 그레텔은요 처음에 뭐 있었는데 뭐 과자부스러기 떨어졌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다시 요약해가지고 설명하는 걸 리텔링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되게 지금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랑 똑같죠? 리딩과 리텔링 질문을 몇 개, 뭐 다섯 개 정도 만들어 달라고 한 다음에 아래 한글도 병기해줘. 혹시 이제 이해가 잘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한글도 추가해달란 말을 넣은 거고요. 객관식이랑 주관식 섞어서 만들어달라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동화책에 맞는 어떻게 보면 문제집이 나오는 겁니다.
1: 이렇게 나왔습니다, 질문이.
0: 와, 엄청나죠? 지금 이렇게 뭔가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썼는데요.
1: 네.
0: 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오고요. 성범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무엇인가요? 하고 이제 답변, cooking, playing the piano, playing soccer. 이 중에 이제 여러분이 고르게 되겠죠?
1: 우와, 네.
0: 네. 참고로 선생님이 지금은 당장 어떤 질문을 만드는 데에 집중한 프롬프트를 썼지만 여러분이 다 풀고 여기다가 이제 답을 써요. 1번 뭐, 2번 뭐한 다음에 채점해줘 하면은 맞고 틀린 걸로도 판단해줄 겁니다. 그런
1: 여기까지
0: 식으로.
1: 하시는
0: 네.
1: 거군요.
0: 이용만 잘하면 영어 공부를 할수 있는 너무나 다양한 방법이 아주아주 아주 잘 마련된 요즘입니다. 선생님이 만들어 본 다른 동화도 한번 보여주려고 해요.
1: 좋습니다.
0: 요걸 보여주면서 얼마나 간단하게 프롬프트를 써도 얼마나 잘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7살 아이에 맞는 영어 동화. 공주를 좋아해. 동화를 읽고 영어 공부 한 번씩만 좀.
1: 이거 뭐 거의 준 정보가 없네요.
0: 그렇죠. 정보가 없는 수준이고 그냥 저의 바램.
1: 네.
0: 저의 희망사항만 담은 수준이라고
1: 네.
0: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거 내용을 보면요. 내용을 알아서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색깔을 잃어버린 세상이야.
1: 아니, 벌써 너무 흥미로운데?
0: 네, 근데 아이가 이거 하나를 볼 때마다 red 이렇게 색깔을 말하고 그 영어 단어 이름을 말하면 세상이 색깔을 찾는
1: 우와!
0: 내용입니다.
1: 지금 소름 돋았는데 너무 재밌는데요, 지금?
0: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영어를 잘해야만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니까.
1: 아.
0: 이제 그런 공주님이 나오는 이제 동화가 한번 만들어졌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아까 전에 보여줬던 거랑 비슷하죠? 이렇게 뭔가 리딩이랑 리텔링 관련해서 만들어달라라고 했을 때 아래 이렇게 또 나오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동화도 직접 만들어보고 퀴즈도 풀어보고 하면서 재밌게 또 영어 공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1: 아, 너무 재밌습니다.
0: 너무 재밌나요?
1: 자, 오늘도 느끼는 거지만 10분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입니다.
0: 너무
1: 그쵸?
0: 짧지?
1: 김지호 선생님, 오늘의 마지막 한마디 어떤 게 있을까요?
0: 아까는 우리 내가 주인공인 동화를 만들어가지고 좀 흥미 위주의 재밌는 동화를 좀 만들어 봤었잖아요.
1: 네네.
0: 그거 말고 여러분들 조금 이걸로 제대로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뭐 do 관련해서 이 do 동사의 다양한 문장과 쓰임을 보고 싶다. 혹은 뭐 이제 내가 조금 과거 시제 이런 게좀 부족한데 과거 시제 문장이 여러 개 모여있는 동화였으면 좋겠다. 이런 내가 부족한 문법 상황에 대한 제시를 하면서 그런 문장들로 이루어진 동화를 만들어줘라고 하는 것도 학습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1: 야, 그럼 AI를 통해서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거네요.
0: 그쵸, 그쵸.
1: 그런 포인트들 놓치지 말고 챙겨서 더 영어 공부 더 재밌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더 재밌는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0: 시간이 모자라.
1: 그러니까 이게 다 내가 예뻐서 그래.
2: 맞아.
0: 응? 드디어 알았어. 난 슈퍼스타가 돼야 하나 봐.
1: 아이고, 또 그림 얘기야.
3: 어디 봐. 이 몸은 분명 슈퍼 용사일 것이다.
0: 그런 건 없거든.
4: 선생님, 죄송해요.
5: 아니야, 현재 정신이 팔려 있었던 내 잘못인걸. 그럼 선생님은 가볼게. 오히려 잘 됐어.
0: 얘들아, 이것 봐. 태양과 공연 영상을 보고 연락드립니다. 다른 곡의 데모 영상을 보내주시면 데뷔를 검토해보고 싶습니다.
4: 안 돼! 나 때문에 선생님이 공연에 나가지 못하게 됐어.
6: 선생님!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한테 다 계획이 있어요! 그렇지, 얘들아?
7: 네?
8: 기타 쳐본 적 있어요?
9: 아니.
1: 예?
8: 좋아. 여기 방송실을 당분간 빌리기로 했어. 커플, 넌 일단 가사를 적어와. 너희는 각자 다른 일을 맡을 거야. 레드는 메이크업과 의상, 옐로우는 앨범 디자인, 오렌지는 촬영과 편집을, 레오는 악기 관리를 해줘. 블루랑 그레이 선배는 기타 연주를 맡아줘요.
5: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8: 선생님은 불안정한 고음 교정을 위한 트레이닝을 하셔야 해요. 자, 모두 대중의 취향과 거리가 멀군. 다시. 너무 진부해. 다시. 너무 유치해. 다시. 너도 다시. 각자가 틀려. 다시.
5: 그래서 이런 경우에
8: 설명 끝! 다음 시간까지 교과서 10번 써오도록!
0: 뭐야? 몇 번을 고치는 거야?
10: 또 수정.
11: 손가락 아파.
10: 이젠 지쳤어.
0: 왜 오늘은 공주들이 불쌍해?

0: 것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1: 뭐야? 어디서 대장진이야?
2: 다크의 말이 옳다. 너희 둘은 다크의 명령을 듣고 버블잼을 빼앗아오거라.
3: 왜 아직 아무도 안 오는 거지? 어? 도망? 어림없지. 아, 그냥 각자 맡은 역할만 잘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하는 거야?
4: 우리도 선생님을 도우려고 열심히 하는데 네가 너무 몰아붙이잖아.
5: 맞아. 모두가 너 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어떡해.
3: 뭐?
4: 나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
3: 잠깐 쉬자.
4: 이건 패션 잡지, 악보, 편집책. 이 많은 걸 다 읽은 거야? 잠을 하루에 두 시간밖에 안 자잖아.
3: 됐어. 난 내 할 일을 하자.
6: 음을 내려보는 건 어때?
3: 완벽하군. 비결이 뭐야?
6: 간단해. 할 수 있는 음으로 낮춘 것뿐이야.
4: 저기, 그린.
3: 준비하자.
0: 벌점을 내놔.
4: 블랙코스야.
7: 버블타임
8: 야, 덩치. 너 잘 만났다. 오늘 겨뤄보자.
0: 바비시킬.
4: 안 드릴 건데. 라이어
0: 펜텀 마녀 이놈들.
4: 뭐야, 같은 편을 버리고 간 거야? 오렛지.
8: 얘라.
6: 뭐야,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잖아.
8: 일로. 지금 공격하는 거야. 오케이, 좋았어.
4: 괜찮아?
8: 발이 잘 안 움직여.
3: 내가 다 망쳤어. 내가 무리하게 지시하지만 않았어도.
4: 그린. 그렇지 않아. 우리는 네가 다그치는 게 우리가 부족해 보여서 그런 줄 알았어. 하지만 가장 노력해온 건 너 자신이라는 걸 이제는 잘 알아.
3: 이건...
4: 우리가 함께 연주할 수 있게 된 건 다크린 네 덕분이야.
3: 버플...
8: 암흑을 거두는 빛이여, 마주잡은 두 손에서 진실한 마음을 구하라!

0: 얘들아, 너무 몰아붙여서 미안해.
1: 우리도 그동안 네 노력을 몰라줘서 미안해.
0: 그나저나 퍼플, 다이아월을 공격으로 사용하다니 역시 내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니었어.
2: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3: 나까지 다쳤으니 연주는 이제 어쩌지?
0: 아, 나도 퍼플처럼 배운 걸 응용해봐야겠어. 할 수 있는 위치로 옮기라며. 자, 모두 위치로!
1: 모두를 하나로 묶은 건 바로 그린이었어.
0: 이것 좀 저쪽으로 치워줄래? 카메라 준비됐지?

0: 데뷔는 어려울 것 같대. 이제 가수의 꿈은 마음속에만 간직할래.
1: 그래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예요.
2: 혹시 몰라서 울렸는데 조회수가 엄청나. 앞으로 바빠지시겠군.

0: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0: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1: 로봇카풀이랑 꼭꼭 약속!

0: 쥐아본부의 조그마왕이 암흑보석을 손에 넣었어.
1: 이 신비의 암흑보석을 검에 끼우기만 하면 슈퍼 크다마왕으로 변신해 우주를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2: 당장 진행시키지.
0: 암흑보석검이 완성되면 온 우주가 위험해져. 그런데 암흑보석이 우주 밖으로 날아간 거야. 도대체 암흑보석은 어디로 간 걸까?
3: 번개 대장님, 무슨 일입니까?
4: 번개맨, 지구에서 암흑보석의 에너지가 관측됐다.
3: 암흑보석이요?
4: 그래, 네가 지구에 남아 찾아보는 게 좋겠다. 보석의 악당손에 들어가면 아주 위험해져.
3: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암흑보석을 찾겠습니다.
5: 사랑아, 실내화 잊지 말고 잘 챙겨.
2: 네. 이걸 어디에 달지? 실내화 꾸미기. 아빠, 나 가.
0: 이화, 암흑보석이 반짝이면 생기는 일.
5: 야, 우리 사랑이 번개 유치원 다닌 지 벌써 일주일째네. 이제 친한 친구 좀 생겼어?
2: 친한 친구?
6: 생겼지, 그럼. 당연.
5: 오, 진짜? 사랑아, 그러면 친구도 집에 데려가서 놀고 그래. 친구 이름이 뭐야?
6: 친구?
5: 어.
2: 아, 누구 이름 되지?
6: 좋겠다. 아빠나 갈게.
5: 오, 그래, 사랑아. 너 사랑 화이팅!
6: 하늘아!
7: 어? 사랑아!
6: 안녕?
7: 응? 하늘아, 이리 와봐. 할 얘기 있어.
6: 어? 할 얘기? 뭔데?
7: 글쎄, 와봐. 너한테만 비밀 얘기야. 하늘아, 오늘 유치원 끝나고 우리 집 가서 놀자. 어때?
8: 오늘? 나 지구가 북극곰 지키기 행사 같이 가자는데 다음에 가면 안 돼?
7: 야, 북극곰은 다음에 지켜. 오늘은 우리 집 가서 노는 거다. 알았지?
9: 자, 친구들 안녕.
10: 안녕하세요.
11: 안녕하세요.
9: 아, 친구들 안녕? 잠깐만, 지구 표정이... 오늘 무슨 일 있어?
8: 아, 그게 아니고요.
7: 하늘아, 와봐. 보여줄 거 있어.

0: 모르지는 알지. 여기가 지구라는 걸?
1: 나 모르지는 모르지. 암흑보석이 어디 있는지.
0: 아, 반짝거리는 걸 찾아야지.
1: 아, 아주 아주 반짝거리는 거.
2: 우리 이따 점심이나 먹고 할까?
3: 좋아요.

0: 자, 여러분, 오늘은 협동 수업입니다. 이름하여 둘이서
1: 한 그림
0: 빠밤. 자, 둘이서 한 팀이 돼서 이렇게 그림을 따로 그린 후에 짜잔! 합치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2: 근데 어떤 그림 그려요?
1: 친구와 함께 가고 싶은 곳을 그려보는 건 어때?
3: 선생님, 우리 한팀 할래요.
0: 어? 그래? 그럼 사랑이랑 하늘이랑?
2: 야, 노사랑! 네 맘대로 팀 정하는 게 어딨냐? 하늘이 생각도 물어봐야지.
4: 알았어, 물어보면 되잖아.
3: 너 나랑 한팀 하는 거 싫어? 좋아? 그냥 말해.
4: 아, 싫냐고!
5: 아니, 그건 아닌데.
4: 그봐, 좋다잖아. 괜히 그래.
0: 그러면은?
2: 선생님, 전 태평이랑 같이 할래요.
4: 어때?
5: 좋은 생각.
1: 와, 그러면은 지구랑 선생님이랑 같이 한 팀 하면 되겠다.
0: 그렇지?
1: 지금 늦었지? 아, 좋잖아.
3: 네, 좋아요.
0: 좋아요. 자, 그러면 시작.
1: 자, 시작해볼까? 오, 잘하는데? 이게 뭐야?
0: 완성됐나요?
6: 네, 네, 선생님!
3: 저희는 북극에 가고 싶어요. 동물은 제가 그렸어요. 사람은 제가 그렸어요. 이건 저, 이건 사랑이, 이건 나 맞지?
2: 맞아, 이건 지구예요.
4: 뭐야, 나랑 그린 그림에 웬 지구?
5: 근데 지구는 왜 울고 있어?
2: 지난번에 북극곰 다큐멘터리 보고 울었거든.
5: 1년에 137일 굶는데 빙하가 녹아서.
3: 그래서 오늘 하늘이랑 북극곰 지키기 행사 가기로 했어요.
0: 어머나 세상에, 우리 친구들 너무 멋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5: 둘이 엄청 끈끈하네. 나는 누구랑 친구하지?
2: 야, 너 나를 왜 이렇게 못생기게 그렸어? 원래 울면 못생겨지잖아.
5: 참, 사랑이가 오늘 놀러오라는데. 하늘아, 그러면 북극곰은 누가 지켜? 근데 사랑이가...
2: 야, 너 오늘 사랑이랑 계속 붙어다니더라? 나 속상했어. 비닐봉지 먹은 바다거북처럼. 여기가 답답했다고.
1: 맞아, 나 같아도 속상했겠다.
2: 어, 한분기쌤.
1: 근데 선생님은 사랑이도 이해가 된다? 너희들은 3월부터 만나서 친해졌지만 사랑이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 얼마나 낯설겠어. 그래서 단짝이 필요했던 거야.
5: 그런 거 같아요.
2: 근데 단짝이 딱 한 명일 필요는 없잖아요. 다 같이 놀면 되는데.
3: 맞아, 그럼 되는데.
1: 오호호, 어떻게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지? 텔레파시가 통했습니다.
6: 통했습니다.
4: 다들 뭐가 저렇게 신나? 난 너무 속상한데. 다 미워.

0: 이렇게 강한지 몰랐지.
1: 이제는 알지. 아무개노치야.
0: 응?
1: 저쪽이야.
2: 여기 있었구나. 선생님이랑 이야기 좀 할까?
1: 싫어요. 가세요.
2: 그러지 말고.
1: 다 싫다니까요.
3: 번개 유치원? 이런 곳에 암흑 보석이 있다고?
0: 여기? 잠깐만. 알지? 내가 찾았지.
3: 이번엔 진짜 확실하지?
0: 확실한진 나도 모르지. 와, 가자.
3: 같이 가.
0: 밧줄 삐.

0: 시구이? 겁도 없이 그 귀한 걸로 브로치를 만들어?
1: 당장 내 놔!
0: 멈춰! 내가 10명 묶인 지식 팔아서 산 거야! 절대 멈춰!
2: 사람아, 위험하니까 안에 들어가 있어?
0: 가까이서 보니까 아무 보석이 아닌 것 같아.
3: 확실한 건 나도 몰랐지.
0: 그러면서 꽁꽁 묶어두면 어떡해.
3: 어떡하지.
0: 네 저리 이거 빨리 못 풀어. 나 화나면 아주 무서운 사람인데.
4: 제가 풀어드리죠. 자, 이제 스쳐!

0: 경계맨! 저 사람들이 백원장님 브루트를 뺏으려고 했어요.
1: 니들 누구야? 왜 브루트를 뺏으려 한 거지?
2: 그건 비밀이지. 받아라.
3: 경계 쉐드!
1: 경계? 괜찮니? 다친 데가 없어?
0: 네!
1: 다행이다.
0: 도악당들!
4: 어? 경계맨! 뒤에!
3: 공포의 똥폭탄!
0: 캡! 어! 안 돼! 아! 너무 들어!
5: 뭐지? 내가 생각한 대로 됐어.
1: 라이들!
6: 안되겠다! 도망가자!
0: 저 악당들! 새똥이나 맞으라!
2: 이것도 뭐야?
5: 이번에도 생각대로 됐잖아!
1: 저 녀석들, 암흑 보석을 찾는 건가?
7: 사랑아, 오늘 너네 집 놀러 가는 거.
8: 아니야, 너네 북극곰인지 펭귄인지 살리러 간다며.
7: 얼른 가. 북극곰한텐 미안하지만 나 오늘은 너네 집 놀러 가고 싶은데 우리 같이 놀러 가도 돼?
8: 같이?
2: 둘이?
8: 되지, 당연히 되지. 빨리 가자. 그래, 오래 놀지.
7: 같이 가.
1: 사랑아, 실내 와.
8: 아, 맞다.
0: 번개쌤.
1: 응?
0: 아까
8: 짜증내서 죄송했어요.
1: 아까 뭐?
0: 아까 번개맨인데 못 보셨죠? 완전 멋졌는데.
9: 오늘이 무슨 날?
10: 정정당당 우승하는 날!
0: 다 필요 없고 1등은 내 거야.
8: 그러면 내가 마법사가 된 게 이 보석 때문이라고?
0: 이번에도 보석에게 소원을?

0: 번개맨, 지구에서 암흑 보석의 에너지가 관측됐다.
1: 암흑 보석이요?
2: 암흑 보석이 지구를 향했다는 소식에 보석을 찾아 나선 조그마 왕의 부하들. 그 흔적을 따라 결국 번개 유치원 앞에 나타났어.
3: 이게 뭐야?
4: 공포의 똥폭탄.
2: 사랑이가 뜻밖의 능력을 발휘해 겨우 쫓아내긴 했지만 어쩐지 또 만나게 될 것 같은데.
5: 아, 번개 대장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느리신 겁니까? 왔다! 번개본부 특급 배송!
6: 빨리 열어봐.
5: 왔어, 왔어.
6: 암흑 보석에 대한 중요한 정보라며.
1: 암흑 보석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구나.
2: 보자. 암흑 보석. 보석을 가진 자에게 강력한 마법의 능력을 부여하는 고대 에너지 결정체. 경고? 이 보석의 신비한 능력을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할 것.
1: 뭐야? 이게 끝이야? 이봐! 이봐!
6: 욕심 많은 녀석 손에 들어가면 큰일 나겠네.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막 쓸 거 아니야.
2: 그러니 우리가 먼저 암흑 보석을 찾아내야겠지.
7: 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
8: 정정당당 응원의 날!
7: 맞습니다. 정직하고 떳떳하게 아셨죠? 아, 그리고 거기 여기 보면은 메달 보이시죠? 저 메달은 정정당당하게 이긴 친구들 목에만 걸 수 있는 거랍니다.
9: 그러니까 반칙하면
10: 안 돼요.
9: 맞아요. 그리고 다쳐도
10: 절대 안 돼요. 걱정 마. 하늘이 너는 내가 지켜줄게.
11: 보기 좋구나. 우정.
10: 태평이 너도 내가 지켜줄게.
11: 친구가 지켜준다니 마음이 참 튼튼하군.
12: 튼튼이 아니라 든든이겠지.
7: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늘이에게는 아주 특별한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짜잔! 점수 매기기!
10: 친구랑 경쟁하고 싶지 않아서.
7: 잘 부탁해.
10: 다 필요 없고 1등은 내 거야. 아빠 나 또 금메달 땄어.
13: 어이구야, 너무 자주 따는 거 아니야? 역시 희망 있는 아빠 엄마의 희망이야.
10: 맨날 금메달. 좋아, 저 금메달은 내 거다.
11: 운동에 시작도 안 했는데 뭐가 네 거야? 정정당당하게 이긴 사람만 금메달을 받을 수 있는 거야.
10: 알아! 누가 반칙 써서 이긴데? 범이 나 웃긴다!
2: 3화. 이기기만 하면 괜찮아?
9: 첫 번째 경기는 멀리뛰기!

0: 출발! 여기까지. 잘했어. 출발!
1: 아, 손 밟으면 안 되는데. 안 돼! 다시! 아, 다시! 다시!
2: 안 돼!
1: 다시!
0: 시간 초과. 사랑 친구, 준비됐죠?
3: 네!
4: 잘 봐.
0: 자, 출발!
1: 오!
3: 오! 이야!
1: 오! 비행기인 줄?
3: 너 손 밟은 거 아니야? 규칙 다 지킨 거 맞아? 부럽냐? 부러우면 지는 거야.
0: 자, 지구도 준비됐지?
3: 네! 지구야!
1: 지구야! 힘내! 지구 화이팅! 어.
4: 만나 지구
0: 자 출발
3: 어 케미 밟으면 안 돼
4: 다행이다. 널 안 밟아서.
3: 생명은 소중해.
5: 역시 지구야.
3: 저기요. 이긴 사람은 전대요? 아니, 이긴 사람은 난데 왜 지구만 칭찬하고 난리야?
6: 아니,

0: 시작!
1: 힘내라! 힘내라!
0: 네.
1: 힘내라! 힘내라!
0: 이번에도 사랑친구 승리!
2: 졌지만 긍정 당당했으니까.
0: 괜찮아. 잘했어.
1: 우리 사랑이가 힘이 아주 장사인데?
3: 이 정도 가지고 몰려.
4: 좀 하더라.
3: 내가 운동 좀 하지.
4: 그래도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국가대표라면서.
3: 사랑이 언니가
5: 국가대표? 근데 그거 대단한 거야?
4: 그럼. 그래도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6: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7: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3: 뭐봐. 다시 말해봐. 나보다 누가 더 잘해?
4: 아니 네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국가대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3: 그럼 내가 아무나야?
4: 국가대표에 비교하자면 그렇단 거지. 또 못 먹게 왜 자꾸.
3: 저 기분 나쁜 안경 못생겨줘다.
8: 범이 안경이
4: 왜 웃어?
9: 뭐야, 진짜 이상해졌어.
4: 뭐야, 왜 웃는 거죠?
3: 다시 한번 해보자. 안경 원래대로.
4: 응? 내 안경 맞는데? 이상하다.
9: 뭐야, 재밌잖아. 어디 또 해볼까?
3: 친구야.
9: 또 다들 지구만 좋아하네. 그래, 이번엔 지구 위에 김이너 잔뜩 깨라.
5: 지구 잠깐만.
3: 아, 김이 묻었구나. 고마워 태평아.
5: 친구 사이에 이 정도는 기적이지. 아니, 기본인가?
3: 헝, 이번엔 너다. 태평이 엉덩이에 카레라이스나 묻어라!
4: 어떻게, 뭐지?
10: 으아! 그거,
4: 또? 선생님!
0: 아이고. 아이고, 태평 친구가 또.
4: 아, 쌤, 배 아픈 게 아니고.
0: 아이고, 손에도. 자, 갑시다. 화장실 갑시다.
4: 아, 아닌데.

0: 소리지? 이상하다. 이상해. 그래, 생각해보니까 저번에도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1: 아, 넘어져라!
2: 그래, 모두 다 이 보석을 준 다음부터야.
0: 그러면 내가 마법사가 된 게 이 보석 때문이라고? 대박. 그럼 나 이 보석만 있으면 국가대표, 아니지, 우주 영웅도 될 수 있겠는데?
3: 사랑아, 빨리 와. 팀으로 하는 경기 시작할 거야. 여기서 이기면 4점이나 준대.
4: 태평이는 나랑 한 팀이고, 사랑이 넌 범이랑 한 팀이야.
0: 뭐? 나랑 범이랑? 지민 사랑이가 보면 난리 칠 텐데. 선생님,
5: 응.
0: 우리 공룡이로 외우기 시작했던 거 하면 안 돼요? 저 진짜 자신 있어요. 티라노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5: 자, 범위치고 진정해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야.
0: 못 이기면 가만 안 둘 것 같으니까 그렇죠.
1: 우와, 제가 내 짱이 나니 죽기 뻔하잖아. 아, 어떡하지?
4: 이번에도 부족에게 소원을?
6: 정정당당하게 이긴 친구들 목에만 걸 수 있는 거랍니다.
3: 안 돼요!
5: 맞아요.
1: 안 되긴 뭘 안 돼. 이기는 게 중요해. 금메달 반드시 따야 한다고.
5: 자, 모두 준비? 시작!
1: 야! 어, 살살해! 야!
5: 우와!
6: 오늘 살살해? 어, 괜찮아?
4: 너 지기만 해봐.
1: 어? 안 돼! 범이가 이기게 해줘!

0: 좋을까?
1: 세상에 무슨 일이에요?
0: 와, 나 힘 세구나.
2: 뭐지? 계속 꼴찌만 하다가 갑자기 저렇게 잘한다고?
3: 암흑보석의 힘을 불리면 가능하지. 그렇다면 저 아이지!
4: 찾았지요!
3: 암흑보석 가진 녀석을 찾았습지요!
5: 보석 같은 거 가지고 있니?
0: 그만해,
6: 악당들이 뺏으려고 하는 게 이 보석이야?

0: 정준순 씨와 화방나들이 어쩌면 그 사진에 대한 정보를 더 얻을 기회인데.
1: 찾았다, 내 핸드폰! 왜 당신이 끼어든 거냐고! 내가 눈치 없이 끼어든 건 아닌가 모르겠네. 마침 화방에 살 게 있어서.
2: 같은 밤 문우끼리 같이 가면 좋죠, 뭘.
1: 어머나, 친절하셔라. 자, 받으세요, 소나기.
3: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이 뭡니까?
4: 이곳을 파괴하러요.
1: 도토리 문화센터를 파괴한다고?

0: 새생물관 코너가 어딨더라? 김대리님, 색칠 공부?
1: 아, 고부장님. 컬러링북이에요. 제 취미요.
0: 컬러링북?
1: 그러고 보니 색칠 공부 많네요. 그림이 좀 세밀하다 뿐이죠.
0: 마셔요. 근데 이건 완성해서 어디다 쓰는 겁니까?
1: 네?
0: 취미라도 목표는 있을 거 아닙니까? 체력을 올린다던가 피아노 한 곡을 완주한다던가.
1: 글쎄요. 그냥 생각을 멈추는 거? 네, 그게 목표라면 목표죠.
0: 연봉 협상 때문이죠? 오후에 저랑 다시 상담하시죠.
1: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냥 회사에서 생각하는 제 자리의 가치가 딱 그만큼이라는 거잖아요.
2: 한국의 새 시리즈? 대박! 사야지!
0: 이게 그렇게 재밌습니까?
2: 궁금하면 해봐요. 나 이 시리즈 안 뜯은 거 많은데 하나 드릴까?
0: 아, 아닙니다.
2: 왜? 해봐요. 해봐.
0: 아, 시간도 없고요.
2: 그렇다 이거지.

0: 그렇군요.
1: 그럼
2: 여기서 스페셜티!
3: 자리 정할 땐 혼돈의 선보 반드시 같이.
1: 혼돈의 뭐요?
3: 도무지 자리 정할 수 없는 물건들을 넣어두는 서라. 일종의 임시 대피서랄까? 이게 바로 내 혼돈의 서라. 이색 저색 골라 칠하다 보면 꺼내놓기 애매한 감정 쏙 들어가 버리거든.
1: 그냥 도망치는 거잖아요.
3: 도망이든 혼돈이든 드림님도 있죠? 그렇죠?
1: 뭐 딱히.
4: 저는 애플파이를 만들어요. 레시피대로 계량하고 지내다 보면 마음이 안정된달걸.
5: 전 목욕을 해요. 개운하고 기분 전환 되잖아요.
6: 난 매직 블록으로 벽지 얼룩들을 지워요. 진짜 뿌듯.
7: 전 나만의 기념품 만들게요.

보고서는 지시대로 완료했습니다, 부장님. 그런데요, 부장님. 정말 이대로 보고해도 괜찮으시겠어요?

0: 손님을 저렇게 편하게 처지하고 앉아가지고.
1: 여기가 직원 공간이고 보드리 씨 책상은 저기.
2: 이 세상에 내 자리가 하나.
3: 그러니까 고부장 말은 소유주 1이 땅을 매수한 건 북글씨 선생 때문이고 그 선생만 자르면 땅을 도로 뱉어낼 가능성이 높다 이거지?
0: 참 잘했어요 오두리 회원님. 다음 주부터는 꽃 단계로 들어갑니다.
4: 맞습니다 사장님. 이강주 선생을 도토리 센터에서 먼저 제거하는 것, 그것이 현재로서 가장 빠르고 성공 가능성도 제일 높습니다.
2: 내가 일을 지켜내면 일도 나를 지켜줄까?
4: 불법적인 과정은 전혀 없습니다. 여론에 문제없게 깔끔히 마무리하겠습니다.
3: 우리 회사 말이야, 임원이 너무 많지?
2: 무슨 말씀이신지.
3: 유마트, 유마트 슈, 유스풀, 그리고 곧 탄생할 더 유레카. 각부 본부장들을 싹 없애고 전체 사업부를 지휘할 단 한 명의 리더만 둘 계획이야. 심플하게. 이거 고부장한테만 귀뜸하는 거다.
2: 내가 나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도.
4: 감사합니다 사장님.
2: 자리를 내어줄까? 질문할 수 없는 쪽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밖에.
5: 오늘도 새로운 탐구 대상에 푹 빠져있는 세미씨.
6: 에? 이게 다 뭐예요? 이번엔 또 뭐에 빠지신 거예요?
5: 장수씨는 그런 엄마가 못 믿어올 따름이다.
6: 또 어디서 강매당한 거 아니에요?
7: 장수씨, 엄마 집중하잖니. 아우, 그러니까 그 남자 이름이 뭐였더라? 오소훈! 아! 맞아 맞아! 오소훈이랬어!
5: 유난히 궁금한 걸 참지 못하는 세미씨. 어릴 때부터 궁금한 게 생기면 끝장을 보고야 말았는데.
8: 할머니, 닭은 알 어떻게 나?
9: 몰라, 할미 바빠.
8: 아, 그럼 언제 나?
9: 아, 지가 낳고 싶으면 낳겠지. 궁금하면 기다려보든가.
8: 낳는다, 낳는다.
5: 공포 영화에서 호기심 때문에 죽는 캐릭터가 있다면.
9: 아유 세미야, 아유 내가 못 살아.
5: 그게 바로 세미 씨가 아닐까?
8: 아, 궁금하다. 궁금해 미치겠어. 오솔인지 오소훈인지. 그 남자는 대체 둘이 무느님하고 무슨 관계지? 센터는 왜 파괴하고 사군자는 왜 배우는 건데?
5: 그러나 호기심 천국 세미 씨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으니.
8: 모르겠어. 잠깐만.
5: 세미 씨는 머리가 나빠. 아니 사고력이 부족했다. 그래서 세미 씨는 언제나처럼 대놓고 물어보기로 했다.
4: 네, 사장님. 네.
8: 아니, 왜 대답을 안 해? 두리 무느님!
2: 방금 뭐라고 하셨죠, 세미 무느님?
8: 아니, 이따 교실에서 봐요!
5: 지금은 건드릴 때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세미 씨는 언제나처럼.
8: 오소은 씨, 도토리 문화센터를 파괴하러 온 오소은 씨, 맞죠?
5: 대놓고 물어보기로 했다.
10: 그럼 저도 자취에 들어갈 거예요. 어, 잠깐 멈춰주세요. 제가 저때 지갑을 떨어뜨린 것 같거든요. 혹시 저기 거꾸리에 있는 분이 가져가신 건 아닐까요?
11: 에이, 저 회원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지.
10: 아시는 분이세요?
11: 사군자 교실 다니는 남세미 회원님. 경비실까지 살뜰히 챙겨주시는 좋은 분이셔. 저봐, 30분 내내 매달려있다 그냥 가시는구만.
12: 축하합니다 남세미 회원님. 이것으로 저희 도토리 탐정단의 입단 테스트를 모두 통과하셨습니다.
8: 도토리 탐정단?
12: 저희 명함입니다.
8: 진짜예요?
12: 내 이름은 소은 탐정이죠. 몇 달 전 저희 탐정사무소는 한 의뢰인의 명령, 아니 부탁을 받아 수사하던 중 아주 엄청난 사건의 단서가 이 도토리 문화센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8: 나 그거 뭔지 알아. 얼마 전에 센터 사무장님 택배가 사라졌거든요. 거북목 마사지기 맞죠?
10: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8: 아 그럼 알았다. 태권도 교실 춘실님이 날라차기 하다가 영탱님 돋보기가 날아가.
10: 아니라니까요.
8: 아, 그럼 그건가? 어제요?
10: 사람 말 좀 끝까지 들어봐요. 아무튼 그렇게 이곳을 파괴하러 온 저희는, 그러니까 이 파괴라는 단어는 저희 탐정단이 쓰는 은어입니다. 바로 사건을 해결한다는 의미죠. 아무튼 이곳에서 저희는 결국
12: 남세미 회원님의 탐정 제거!

0: 재능을 발견한 것이죠.
1: 탐정의 재능? 내가 뭐 재능이 있나? 평범한 동네 문화센터 회원인데. 어?
0: No, no.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요, 회원님. 알려드리죠. 당신이 가진 첫 번째 재능, 그건 바로 별 쓰잘데 없는 걸 다 궁금해하는 재능.
1: 그게 재능이라고요?
0: 굉장한 능력이죠. 보통 사람이라면 길 가다가 파괴니 뭐니 그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잘못 들었나? 하고 넘기거나 대개는 스마트폰 보느라 애초에 듣지도 못할걸요. 그런데 당신은 어땠나요?
2: 너무 궁금했어요.
0: 리스펙트! 다음은 두 번째 재능, 눈치 없음. 보통 사람이라면 말이죠, 눈치가 있어서 상대가 불편해할 것 같으면 궁금해도 더 묻지를 않죠. 근데 우리 천재만잔 남세미 회원님은 어떻게 하셨죠?
2: 대답할 때까지 들이댔어.
0: 리스펙. 마지막 세 번째 재능, 탐정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재능입니다. 바로 존재감 없음.
1: 네? 지금 내 욕하는 거지, 이 오소리 같은 놈아. 그게 무슨 재능이야? 난 눈에 띄워진
0: 오소리라뇨.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존재감이 없다는 건 적의 눈에도 띄지 않는다는 의미. 이거야말로 타고난 재능의 영역이거든요. 생물교사셨으니 잘 아시겠죠? 진화의 역사에서 위장술이 얼마나 유용한 생존법이었는지. 스나이퍼? 닌자? 아, 잡상인?
3: 과장님, 아이돌 K군 좋아하세요?
4: 아니,
2: 사랑.
0: 오타쿠까지 온갖 직업인들이 잠입과 위장술을 연마해왔지만 타고난 존재감 없으면 이길 수 없다군요.
1: 지금 어딜 보는 거야? 나 여기 있어!
0: 남수미 회원님은 거꾸리에 30분 매달려 계시면서도 전혀 들키지 않았죠. 그래서 세미님이 제게 접근하셨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당신 같은 인재를 정식으로 제안드리죠, 남세미 의원님. 저희 도토리 탐정단과 함께 거대한 음모와 비밀, 미스터리를 파헤쳐보시지 않겠습니까?
2: 거대한 음모와 비밀, 미스터리.
1: 그건 언제나 내 심장을 뛰게 만드는 단어였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탐정님?
5: 탐정 자격증 취득하고 싶으시다고요? 협회 가입비, 교재비, 전형료, 교육비 100만 원 납부하시면 되고요.
0: 저희 탐정사무소는 국가공인 탐정 자격증 소지자만 채용하고 있거든요.
1: 기다려요, 도토리 탐정단. 자격증 꼭 따서 갈 테니까.
6: 비서실에 전달해뒀어, 고부장. 한 시간 뒤에 센터 행정실로 그 부끌씨 선생에 대한 민원 전화가 갈 거야.
7: 드리무너님.
6: 뭐 노인네가 좀 난리를 칠지도 모르지만 그런 선생 자리 하나 뺏는 거야. 간단하지.
8: 하실 말씀이 뭡니까? 수업 중에 밖에 나와 있는 건 좀...
7: 미안해요. 잠깐이면 돼요. 자, 선물. 더 빨리 주고 싶었는데 각인 새기는데 좀 오래 걸렸어.
9: 이강주 선생님,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실까요?
8: 정말 감사하지만 마음만 받겠습니다. 전 부시는 물 받으러 가야 해서 이만...
7: 두리모노님, 아니 물그릇도 안 들고선?
9: 공문을 보시면 근무 가능 연령 제한이 있긴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올해 82세 되시죠? 사실 이건 담당자 재량이기도 하고 선생님께서 워낙 잘해주셔서 저희 센터도 만족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전화가 온 건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민원이 들어온 이상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입장이라서요.
10: 내가 남의 자리를 뺏고 있었네요. 미안해요. 몰랐어요.
9: 그런 말씀 마세요, 선생님. 저희도 방법을 찾아볼게요.
10: 아니야, 그러지 말아요. 일단 오늘 수업은 잘 마무리할게요.
7: 그게 무슨 소리죠?
10: 로라 회원님, 여긴 어떻게...
7: 방금 그게 무슨 이야기냐고요?
10: 그렇게 됐습니다. 다른 회원님들께는 제가 말씀드릴 테니 당분간 모르는 척 해주시겠어요?
7: 왜? 응?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10: 로라 회원님,
7: 이 일 좋아하시잖아요. 그만두고 싶지 않잖아. 그럼 방법을 찾아야죠.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죠. 또 그때처럼 사람 좋은 척하다 사라져버릴 거냐고요?
10: 너 학급 부장이냐? 네가 어떻게 여기에... 잠깐 기다려라, 얘야!
11: 학급 부장, 아니 중순아,

0: 이강주 화백. 녹산 선생님께서 추천서를 다 써주셨네요. 난 우리 재단을 거쳐간 화가들을 숱하게 봐왔어요. 하나같이 나약해서는 도통 선생 자리를 오래 버텨내질 못하더라고.
1: 걱정하시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사장님. 왜냐하면 전 애초에 망가질 만한 재능도 없거든요.
0: 솔직하네요. 좋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강주 선생님.
2: 아, 이 선생! 오늘 자네 여기 온 지 딱 한 달 된 거 아니오? 축하주 한잔 해야지.
1: 아, 아닙니다, 부장 선생님. 술은 못했어요.
2: 아, 그래요? 술을 못요?
1: 그런데 미술실에 불이 켜져 있네요?
2: 냅둬. 이사장님 둘째 딸내미가 쓰고 있을게요. 아휴, 또 무엇이 마음대로 안 되나 보지.
3: 이제 98, 99, 100장 끝.
1: 중순이가 이렇게 그림을 좋아하는지 선생님이 몰랐네.
3: 저 그림 싫어하는데요. 그리고 제 이름 부르지 마세요.
1: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하니?
3: 학급 부장이요.
1: 그림이 싫은 이유가 있을까?
3: 미술 실기가 제 등수 다 까먹거든요.
1: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3: 난 그런 말이 제일 싫어요. 너무너무 잘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앞으로 나가려고 애쓰는데 그런 힘 빠지는 말이 정말 위로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그러세요? 노력하다 안 되면 에이 애쓰지 말자 하고 포기하시냐고요? 뭐야? 교육자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1: 실은 더 빨리 포기하지 못한 게 후회돼. 내가 재능이라고 믿었던 건 바닥난 지 오래고 진짜 실력을 들킬까 무서워서 그림을 즐기지 못하게 됐거든. 난 이제 뭘 증명하는 건 지쳤어. 지금은 아주 맘도 편하고 밥도 잘 넘어가고 인생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단다. 매달 봉급도 따박따박 나와.
3: 별로네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노력해볼래요. 뭐 잘못하면 선생님처럼 될 수도 있겠지만.
1: 응? 뭐? 내가 어때서? 이번 중간고사 실기 과제는 난초화 완성해서 미모사 예술제에 출품하기다. 출품만 하면 모두 30점을 인정해줄 거야.
4: 너무 잘됐다. 우리 맨날 실기 때문에 점수 다 까먹었잖아.
1: 그래. 선생님은 너희들이 점수랑 상관없이 즐겁게 그리는 경험을 했으면 해. 나중에 할머니가 돼서도 아, 어릴 때 사군자 그리기 재밌었는데 다시 해볼까 생각이 들 만큼.
4: 아, 할머니가 뭐예요, 선생님?
1: 그런데 학급부장, 넌 왜 네 이름을 싫어하니?
3: 할아버지가 아무렇게나 지어준 이름이라서요. 여자의 이름은 막 지어야 아들이 태어난다나? 언니 이름은 엄마가 지어줘서 내가 태어나버렸대요. 선생님 혼은 누가 지어준 거예요?
1: 내 스승님께서. 미술전에 처음 출품하면 스승이 제자에게 호를 내려주는 게 전통이거든.
3: 그럼요. 만약에 제가 대회 출전을 하면 선생님의 호를 지어주시는 거예요?
4: 얘들아! 얘들아! 너네 그 얘기 들었어? 이번 미술 실기 100% 상대평가로 바뀐다잖아!
0: 그러니까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무 결과도 평가도 없으면 안 되죠. 유명 화가들에게 코멘트 받는 경험 우리 미모사인이라 가능한 겁니다.
1: 아이들은 이미 매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전 이번 미모사 예술제가 그런 상황에서 숨쉴 구멍이 되어줄...
0: 그만! 난 이 업계를 잘 알아요. 성장엔 다 때가 있고 나중을 위해 꼭 필요한 자극이라는 걸 확신합니다.
1: 선생님이 힘이 없어서...
3: 선생님 때문 아니에요.
1: 예술제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같이 잘 완성해보자.
3: 선생님, 저는요, 5살 때부터 잠옷 단추 5개를 완

0: 완벽하게 잠글 줄 알았어요. 언니는 7살인데도 단추를 잘 못 채워서 매일 밤 엄마가 한숨을 쉬었거든요.
1: 아유, 네 동생 좀 봐. 얼마나 혼자서 야무지게 자라니? 어?
0: 저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서 매일 열심히 단추를 채웠어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단추 개수를 확인해야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어느 날 알게 됐죠.
2: 리오야, 감기 걸려. 이리 와, 누나가 해줄게.
0: 그건 언니와 엄마 두 사람만의 놀이였다는 걸. 언니가 일부러 단추를 잘못 채우면 엄마는 그게 귀여워서 웃어주는 놀이야.
2: 죄송해요, 선생님. 마지막까지 손 보느라 늦었어요.
3: 어? 학급 부정? 언제 제출하고 갔지?
0: 어? 그때부터 저는 늘 궁금했어요, 선생님.
3: 학급 부정. 아니, 중순아, 솔직하게 말해. 정말 네가 그린 거니?
0: 만약에 말이에요. 내가 단추를 엉망으로 채우면.
3: 설마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니? 아니면 미술 과목 정도는 이래도 된다고 생각한 거야? 실수라고 생각할게. 이 그림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잘 알겠니?
0: 죄송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3: 기다려줄게. 대신 8시까지는 그려와야 제출 인정이야. 과제 다시 완성해 올 수 있지?
0: 네, 선생님.
4: 언니, 그림 다시 그리고 싶지 않아? 중순이 어릴 때 병치레하느라 언니 그림 다 접었을 때 솔직히 많이 안타까웠어.
1: 중순아, 오랜만이다. 어디 나가는 길이야?
0: 학교에 두고 온 책이 있어서요.
1: 참, 이번 예술제에 중순이도 출품한다며?
5: 쟨 아빠 닮았어. 그림은 꽝이야.
1: 에이, 언니.
5: 엄만 너한테 잘 그리라고 말한 적 없다. 알지? 사람은 각자 갖고 태어나는 게 다 다른 법이야. 그러니까 부탁인데 안 되는 거 끝까지 붙잡고 제발 미련 좀 떨지 마.
0: 왜 몰랐을까요? 엄마에게 내 단추 따위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걸 말이에요. 생각해보니까요, 책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엄마.
6: 방금 이사장실 지나가다 들었다니까. 어제 누가 미술 실기 부정 제출했는데 이강주가 눈 감아줬대.
7: 이강주 잘릴지도 모른다던데.
6: 저
7: 그게 진짜야? 근데 그게 누구래?
8: 그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정중순 학생이 그림을 제출한 적이 없고 미술 선생이란 자가 혼자 오해했다고? 우리 손녀 말론 미술 선생이 다른 학생 그림을 훔쳐서 낸 걸 모른 척 해주는 것도 모자라 다시 그려오라고 했다지 않소?
5: 글쎄요, 증거가 있습니까?
8: 증거? 지금 우리 손녀가 거짓말을 했단 겁니까?
5: 정중순 학생이 다른 학생 그림을 훔쳐서 냈다면 분명 그림을 잃어버린 학생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이강주 선생님, 어제 그림을 잃어버린 학생이 있습니까?
3: 아니요, 없었습니다.
8: 당신 말이야, 백마리 이사장! 장녀가 미술과 영재라고 소문이 아주 자자하던데 그것도 이런 식으로 해온 거 아니야? 두고 봐! 내가 따로 알아볼 테니까. 치, 멀쩡한 젊은 선생이 남의 그림을 착각했다고? 그건 너무 수상하지.
5: 솔직히 이 얘기까진 밝히지 않으려고 했는데 말이죠, 이강주 선생에겐 알코올 문제가 있습니다. 불시에 숙직실을 방문했더니 담금주가 몇 병이나 숨겨져 있더군요.
3: 네? 아닙니다. 그건...
5: 잘 그리던 그림을 관두고 학교로 온 이유가 주사를 부리다 스승의 그림을 망가뜨려서라는 소문. 녹산...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 2000년 EBS는 새천년을 맞아 차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공영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인 EBS. 2026년 EBS는 AI 혁신으로 제도약이라는 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문교양 대기회, 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 초등학생 대상 역사 드라마 AI 인물 한국사, 혁신적 비주얼의 AI 드라마, 부활 수업과 EBS 청소년 문학관, 신진 제작자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은 AI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포맷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 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협업으로 공연 확대 및 신인 뮤지션 발굴에 나서는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 세계 석학들이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의 대명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여섯 번째 시즌 등 세계 속 K-교육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BS는 국내 최초 어린이 철학 토론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와 부모의 첫 성교육 등을 통해 AI 시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집 다큐 청춘 경로의 재구성, EBS 다큐 프라임 암 전쟁은 끝났다, 생각의 멸종 등을 통해 사회적 과제와 해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을 비집고, 글로벌 아빠찾아 산만리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EBS는 고품격 초중고 강의 콘텐츠 개발 및 AI 기반 학습 멘토링, 전국 100여 곳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미래교육 트렌드 역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EBS는 한국 PD대상 3관왕 및 휴스턴 국제영화제 5개 부문 수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해온 52년, EBS는 앞으로도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수신료의 사회적 가치, 그 이상을 증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0: 아, 형아, 빨리 와.
1: 오늘은 뭐 할까? 어? 세계 3대 시민혁명?
0: 형아, 우리 오늘 이거 해보자.
1: 좋아.
2: 힘에는 힘! 우리도 무기를 듭시다!
3: 합시다!
2: 합시다!
0: 시간을 달리는 세계 3대 시민혁명 이야기. 1789년.

0: 여기가 어디지? 너희들은 누구야?
1: 안녕하세요. 저 기리기리 염기리고요.
2: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1: 시간? 네, 이 게임을 하면요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2: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3: 네, 도전!
2: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1: 많이 나와라.
0: 야, 이거, 야, 신기하다.
1: 신기하다.
0: 이거 저절로 움직이네.
2: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4: 맞습니다. 식민지의 사람이라 해도 인간입니다. 인권을 탄압해서는 안 됩니다.
3: 맞소.
2: 영국의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 이 두 번의 시민혁명은 미국의 어떤 혁명에 영향을 주게 될까요?
0: 어? 미국에서도 혁명이 일어나요?
5: 너희들 영국 시민혁명은 알아?
3: 네,
0: 두 번 일어났잖아요.
6: 어이, 똑똑한 친구들이네. 저때 당시 영국 왕이
7: 권력을 마구 휘두르면서 나라를 다스렸거든.
8: 나 화 많이 났어. 진짜 화났다.
7: 니들 그거 알아야 돼. 거기다 의회까지 무시하니까 참다 못한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 내란이 일어났는데, 청교도가 많았던 의회파가 이기면서 왕을 처형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고,
8: 이제 왕은 없다!
7: 평민 출신의 크로멜이 호국경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게 됐어.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지.
0: 아, 그래도 왕인데 처형까지 하는 건 심하지 않아요?
9: 아니, 그렇기는 한데 왕이 잘못했잖아요.
10: 맞아요. 왕이라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쫓아내야죠.
7: 이렇게 왕권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 하지만
8: 모두가 그러네!
7: 크로멜이 독재를 심하게 하자 영국은 다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정시대로 돌아갔지.
1: 그런데 의회가 뭐? 나 왕이야. 왕인데 법이 무슨 상관이야.
7: 왕이 또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자 큰 전쟁 없이 왕을 바꾸는 명예혁명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 영국은 두 차례의 시민혁명을 거치는 동안 사람들은 인간의 권리에 관한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됐고,
8: 인권, 자연의 이치상 인간은 모두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인권은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11: 그래서 왕이라도 우리의 인권을 침해하면 쫓아낼 수 있는 거죠?
8: 맞습니다. 나라는 왕의 권한을 지키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려고 있는 것입니다.
11: 맞습니다.
7: 합리적이지 않은 낡은 제도와 관습을 비판하고 바꿔나가자는 사상인 계몽 사상이 퍼져나갔어. 그러던 1764년 영국이 프랑스와 7년간이나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했어. 이 전쟁에서 영국이 이겼지만 전쟁 때문에 나라의 돈이 부족해졌고,
1: 근데 이 전쟁을 하도 많이 해서 나라의 돈이 하나도 없네.
5: 빚도 좀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그게 큰 문제지. 식민지 사람들에게 세금을 왕창 내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오! 오, 좋아. 그래. 세금을 왕창 물려. 어? 아, 맞아.
7: 영국은 북아메리카에 건설한 영국의 식민지, 미국에서 세금을 무리하게 거두려고 했어. 하지만 영국에서 온 많은 미국 사람들은 영국의 시민혁명과 계몽사상의 영향을

0: 받았기 때문에
1: 식민지 대표 없이 정한 세금 웬 말이냐 웬 말이냐
2: 웬 말이냐 웬 말이냐
0: 부당한 영국의 세금 정책에 분노했고
1: 행동으로 보여줍시다
2: 보여줍시다
0: 영국 왕에게 저항하기로 했지
1: 이 훔쳐먹으라고
3: 그럴 순 없지 싹 다 버려 예
0: 그러자 영국은 군대를 앞세워 미국을 탄압하고 무역까지 못하게 한 거야. 거기다 미국의 민병대와 영국군의 전투가 벌어지면서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때 미국 식민지 대표들은 회의를 열고
4: 우리도 이제 우리의 당당한 권리를 찾고 우리를 억압하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합시다.
5: 맞습니다. 식민지의 사람이라 해도 인간입니다. 왕이든 정부든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고 인권을 탄압해서는 안 됩니다.
2: 맞소!
6: 그래도 왕이 있어야 우리를 지켜주죠.
7: 허허, 왕은 무슨! 영국이 잘못했을 때 왕이 두 번이나 바뀌었잖소. 우리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합시다.
2: 그렇습니다.
7: 독립합니다.
0: 이렇게 영국의 시민혁명과 계몽사상을 통해 자유와 평등사상을 알고 있던 미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로 하고 독립을 선언했어. 그리고 6년간 영국과 전쟁을 벌인 끝에 승리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는 미국 독립혁명이 일어났던 거야.
2: 아, 정답!
8: 영국의 시민혁명이 영향을 주는 미국의 혁명은?
2: 미국 독립혁명!
8: 네, 정답입니다. 두 번이나 왕을 바꿨던 영국의 시민혁명과 계몽사상을 통해 인권과 자유에 대한 사상이 퍼지게 됐고 이런 사상은 미국의 독립혁명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독 들어가 볼까요?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9: 이번엔 제가
10: 화이팅!
8: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영국이랑 미국 봤잖소. 우리 권리 우리가 찾아옵시다.
2: 얼쑤.
8: 영국 시민혁명의 영향을 받아 미국의 독립혁명이 일어났는데요. 이 두 혁명은 프랑스의 어떤 사건에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11: 응? 프랑스에서 사건이 일어나요?
9: 응, 아주 큰 사건. 미국이 독립하고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았다는 소식을 들은 유럽 사람들은 아주 큰 충격을 받았지.
10: 얼마나 놀랐겠어. 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왕을 아예 없애고 선거까지 해서 대통령을 뽑았잖아. 그런데
0: 프랑스가 영국과의 전쟁을 끝낸 지 얼마 안 돼서 미국의 독립전쟁을 지원한다고 돈을 막 쓰는 바람에 왕실의 돈이 매우 부족해졌던 거야. 그러자
12: 예? 세금을 내라니요 폐하.
13: 그런 법은 없습니다.
12: 세금은 시민들이 내는 거죠.
0: 귀족들이 반발하니까 프랑스 왕은 시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성직자, 귀족, 시민 대표들이 참석하는 상부회를 소집했지. 그런데 성직자와 귀족들보다 두 배나 많이 참석한 시민 대표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바람에 시민 대표들이 크게 분노를 했던 거야.
13: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참석했고 세금도 우리 시민들이 다 내는데 왜? 왜 얼마 안 되는 귀족과 성직자들의 뜻대로 나라가 움직여야 합니까?
14: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우리 시민들의 뜻대로 해야지.
13: 우리 이제 참지 말고 싸워 이깁시다. 영국이랑 미국 봤잖소. 우리 권리 우리가 찾아옵시다.
2: 옳소.
13: 그래요.
2: 옳소.
13: 이 기회에 귀족과 성직자들도 세금을 내게 하고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헌법을 바꿉시다!
2: 좋소!
0: 그랬지. 영국의 시민혁명과 미국의 독립혁명을 지켜본 프랑스 시민들도 왕과 정부의 저항에 권리를 찾기로 했고 시민들이 따로 국민의회를 만들고 헌법을 고쳐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어. 그러자
12: 폐하, 이번 기회에 군대를 불러서 국민의회인지 뭔지를 없애.

0: 내버리시는 건 어떻습니까?
1: 어머, 그건 좋은 생각.
2: 왕이 군대를 모아 국민의회를 없애려고 했고, 이 소식을 듣게 된 프랑스 시민들이 파리 시내로 모여들었지.
3: 여러분, 왕이 군대를 모아 파리로 보낸다고 합니다.
4: 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힘에는 힘! 우리도 무기를 듭시다!
5: 갑시다!
2: 분노한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 총과 무기를 탈취했고 프랑스 혁명이 시작됐어. 시민들은 왕이 보낸 군대와 맞서 석 달 가까이 싸웠는데 참다 못한 여성들이 앞장을 서서 프랑스 왕이 있는 베르사유 궁전까지 가서 시위를 하자 프랑스 왕은 항복을 하고 파리로 끌려왔고, 이렇게 해서 프랑스 시민혁명은 성공을 하게 됐어.
6: 이제 프랑스는 왕이 아닌 시민의 나라입니다.
2: 이때 프랑스 시민들이 발표한 인권선언은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한 미국의 독립선언과 내용이 비슷했어.
1: 영국이랑 미국처럼 해냈다!
7: 이제 프랑스는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네!
8: 맞아, 맞아! 프랑스 만세!
2: 이렇게 영국 시민혁명과 미국의 독립혁명은 프랑스 시민혁명에 큰 영향을 주게 돼.
1: 아, 정답!
9: 영국의 시민혁명과 미국의 독립혁명에 영향을 받은 프랑스의 사건은
1: 프랑스 시민혁명!
9: 네, 정답입니다! 예! 세계 3대 시민혁명과 계몽사상을 통해 시민의 권리가 중요하다는 인권의식과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평등사상이 확립되는데요. 특히 프랑스 혁명 이후 왕정국가가 많았던 유럽 대륙은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7: 안녕.
1: 잘 돼 있어.
7: 안녕.
1: 안녕하세요.
9: 네, 오늘도 재밌었나요?
1: 네, 완전 최고.
9: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쭉.
7: 애들아, 얼른 떡볶이 먹게 내려와.
1: 떡볶이 내 거야, 내 거.
10: 아이 형아, 같이 가. 아이 같이 가.

0: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2: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0: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프랑스 혁명 정신과 빈체제?
1: 어? 프랑스 혁명은 아는데 빈체제가 뭐지?
0: 그럴 땐 해보면 되지 뭐.
2: 이럴 거면 우리가 먼저 오스트리아를 쳐들어가는 게 나아.
3: 그래, 맞아. 그런 것 같아. 맞아.
4: 시간을 달리는 프랑스 혁명 정신과 빈체제 이야기. 1792년.
5: 앞으로 만나세요.

0: 왔네.
1: 안녕하세요.
2: 아, 잘들 있었어?
1: 네.
3: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4: 네, 도전.
3: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4: 감사합니다. 예.
2: 봐도 신기하다.
4: 그렇죠.
3: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5: 아니,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나라에도 불똥이 튀기겠는데. 아유, 안 되겠다. 지금 당장 군사들을 보내.
4: 네. 네.
3: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뒤 주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무엇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동맹을 맺게 될까요?
6: 어? 동맹을 맺어요?
2: 너희들 그 프랑스 시민혁명은 알아?
4: 네.
2: 프랑스 시민혁명은 프랑스가 영국과 큰 전쟁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미국 독립혁명을 지원한다고 돈을 막 쓰면서 왕실의 돈이 바닥나자 프랑스 왕이 세금을 더 거두려고 삼부회를 열었는데 이때
7: 우리 이제 참지 말고 싸워 이깁시다. 영국이랑 미국 파짜수 우리 권리 우리가 찾아옵시다.
8: 얼쏘.
2: 분노한 시민들이 프랑스 시민혁명을 일으켜 혁명정부를 세웠어.
7: 이제 프랑스는 왕이 아닌 시민의 나라입니다.
2: 그러자 프랑스 주변 여러 나라에서 난리가 났던 거야.
9: 와, 프랑스 대단하네. 왕한테 항복을 받고 헌법을 고치고 있다는데요?
10: 와, 좋겠다. 우리도 프랑스처럼 스스로 자기 권리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왕이나 귀족들한테 부당한 대우를 안 받고 자유롭게 살죠.
11: 맞아요.
2: 이렇게 유럽의 시민들은 프랑스 혁명을 통해 인권과 자유, 평등 사상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지. 하지만 당시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정 국가였기 때문에
5: 아니, 이런 이러다가 우리 프로이센도 프랑스처럼 시민들이 왕을 잡아 가두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곤란한데 이런.
2: 이렇게 여러 나라의 왕과 귀족들은 프랑스 혁명 정신이 자기네 나라로 퍼질 걸 두려워하고 있었어. 그런데 파리의 궁에 갇혀있던 프랑스 왕과 왕비가
4: 배야, 우리 오스트리아로 가요. 우리 오빠가 왕이잖아요.
5: 좋소.
2: 하지만 오스트리아로 도망가다가 발각되면서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 근데 프랑스 왕비의 오빠가 오스트리아 황제였거든?
12: 감히 내 동생을 잡아가둬? 여봐라, 프랑스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당장 전화거라.
2: 이렇게 오스트리아 황제가 프랑스 일에 간섭을 하려고 하자 프랑스 시민들이 분노를 했어.
4: 하면 되는 거지.
5: 응?
4: 이럴 거면 우리가 먼저 오스트리아를 쳐들어가는 게 나아.
11: 네,
2: 결국 1792년 프랑스 혁명 정부가 오스트리아를 먼저 공격하면서 프랑스 혁명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야. 그런데 전쟁 중이던 1793년 프랑스 왕이 혁명 세력들에게 처형을 당하고 만 거야.
5: 그래? 누굴 처형해?
13: 왕을 처형했다고?
5: 시민들이?
2: 유럽 여러 나라의 왕들이 깜짝 놀랐고 영국과 에스파냐까지 오스트리아와 동맹을 맺고 프랑스의 시민혁명 세력과 싸웠지. 그런데
14: 쏴라!
2: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는 군인이 등장해서 영국과 에스파냐 함대를 물리치고 오스트리아 빈으로 돌격해서 항복을 받은 뒤 오스트리아의 영토까지 가져왔던 거야. 이때 나폴레옹은 시민들의 인기에 힘입어 정권을 장악하는데

0: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프랑스 혁명 정신을 계승한 법전까지 만들면서 나폴레옹이 주변 여러 나라 사람에게도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어.
1: 그러니까 법으로 시민들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준다잖아.
2: 아, 우리나라도 자유와 평등이 보장됐으면 좋겠어요.
0: 이렇게 유럽의 여러 나라 시민들이 프랑스와 나폴레옹의 영향을 받아 자유와 평등을 외치기 시작하자.
3: 예! 나폴레옹!
1: 시민이 주인? 눈꾸지마!
0: 유럽의 여러 왕정 국가들이 동맹을 맺으면서 프랑스 혁명 정신이 퍼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었던 거야.
4: 아, 정답!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동맹을 맺어 퍼지는 걸 막으려고 했던 것은
5: 프랑스 혁명 정신!
4: 네, 정답입니다! 예!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나자 주변 왕정 국가들의 왕과 귀족들은 자유와 평등 같은 프랑스 혁명 정신이 퍼져 자신들의 나라에도 시민혁명이 일어날 것을 무척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동맹을 맺어 막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6: 보너스!
4: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7: 이야! 아, 여섯 칸.
1: 됐다.
7: 훨씬이야.
4: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8: 맞습니다.
9: 좋습니다. 좋습니다.
10: 그런데 영토는 어떻게 할 거요?
4: 유럽의 여러 왕정 국가들은 여러 차례 동맹을 맺어 나폴레옹을 물리친 뒤 빈에서 회의를 열게 되는데요. 이 회의에서 어떤 체제가 성립될까요?
11: 체제요?
12: 나폴레옹이 유럽의 영토를 넓히면서 정복전쟁을 했었거든. 와!
0: 나폴레옹이 지휘하는 프랑스군이 워낙 잘 싸워서 동맹을 맺어 싸운 다른 왕정 국가들에게 승승장구해 프랑스가 유럽의 영토를 거의 다 점령했지. 심지어 나폴레옹이 다른 나라를 정복했을 때 환영을 받기도 했어.
13: 우리나라를 부패시킨 황제와 귀족들을 쫓아낸 나폴레옹이야말로 혁명 그 자체지. 맞아요.
14: 법 앞에서는 황제도 시민도 모두 평등하다잖아요.
0: 이렇게 나폴레옹의 정복전쟁으로 프랑스의 혁명정신이 빠르게 퍼져나가자.
15: 더 이상 프랑스가 커져선 안 돼. 다시 동맹 맺어.
0: 예. 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다시 동맹을 맺고 나폴레옹을 물리치기 위해 전력을 다했는데 그러다 1814년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 나섰다 치면서 유배를 가게 됐어.
15: 한숨 났네.
16: 나폴레옹을 물리쳤다.
0: 이렇게 나폴레옹을 물리쳤지만 이미 유럽 전역에는 프랑스 혁명 정신인 자유와 평등 사상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17: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권리를 위해 싸웁시다.
18: 싸웁시다.
17: 싸웁시다.
18: 싸워야 돼요.
0: 이런 분위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왕실들은 대책이 필요했어.
19: 자유? 평등?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해! 너희들은 평민이고 난 왕이야!
0: 맞습니다. 엄연히 신분이 다른데 평민 나부랭이들이 시민이랍시고 절대 가만둬선 안 됩니다.
19: 그러니까 이거 가만두면 안 되는데 어떡하나.
13: 폐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 겁니다.
19: 오, 맞네. 다른 나라 왕들도 그렇게 생각하겠네.
13: 예, 이참에 다른 나라를 다 모아서 프랑스 혁명 전으로 돌려놓자고 하는 겁니다.
19: 오호, 좋아.
0: 이렇게 해서 유럽 여러 왕정 국가들의 대표들이 빈에서 모여 회의를 열었는데
18: 나폴레옹이 온 유럽을 다 흔들어가지고 영토도 다 엉망진창입니다.
20: 영토뿐입니까? 아무나 자유네 평등이네 하면서 혁명한다고 설치기나 하고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19: 그래서 우리가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프랑스 혁명 전 평화로운 시절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다시는 혁명한다는 소리 못하게 시민들을 꽉 눌러놓고 왕정 체제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10: 맞습니다.
9: 좋습니다.
10: 그런데 영토는 어떻게 할 거요?

0: 그거야 우리 러시아가 나폴레옹을 물리쳤으니까 보상을.
1: 영토 문제를 합의하지 못해 회의가 길어지고 있을 때 나폴레옹이 탈출해 다시 전쟁을 일으키고 만 거야. 그러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각국의 대표들은
2: 자, 영토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 지읍시다.
3: 아, 그렇게 합시다.
4: 네, 그렇시다.
1: 영토 문제를 급하게 마무리 짓고 다시 동맹을 맺어 나폴레옹을 완전히 물리쳤어. 그런 다음에 유럽의 모든 왕조는 프랑스 혁명 전의 왕조로 다시 돌아갔고
0: 이제부터 자유, 평등 이야기하는 것들 싹 다 잡아가!
5: 새로운 체제는 없어. 나라는 왕이 다스릴 거야. 그냥 그대로 살아!
1: 유럽의 모든 국가가 힘을 합쳐 왕정 체제를 유지하려고 한 이 체제를 빈 체제라고 하는 거야.
5: 아, 정답!
6: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나폴레옹을 물리친 뒤 빈에서 회의를 열어 생기게 된 체제는
5: 빈 체제!
6: 네, 정답입니다. 빈 체제가 성립된 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이전의 옛날 체제로 돌아가기 위해 왕권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억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억압은 오히려 프랑스 혁명의 자유와 평등 사상을 더 확산시켰고 세계 각국에서 시민혁명과 독립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됩니다.
7: 아, 원래 누르면 튕기게 되어 있거든.
8: 그치. 자유와 평등이 좋다는 걸 다 알게 됐는데.
6: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9: 오, 문 열었다.
8: 열었다.
9: 어, 가자, 가자. 잘들이, 잘들 있어. 야, 우리 재밌게 놀자.
0: 안녕하세요.
6: 네, 오늘도 재밌었나요?
0: 네, 최고였어요.
6: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쭉
8: 연기라 승하나 케이크 먹자.
9: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10: 내가 타고 오야지.
9: 아이 같이 가요. 아이 같이 가.

0: 아, 형, 빨리 와! 오늘은 뭐 할까? 같이 골라보자. 어? 인도의 무굴 제국? 그런 나라도 있었나? 그럼 이거 해볼까? 그래!
1: 인도는 이제 나의 조국이다. 이제부터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두세를 걷지 말도록 하여라.
2: 시간을 달리는 인도의 무굴 제국 이야기. 1526년
0: 돌격 풀어!

0: 여기가 어디지? 너희 누구니?
1: 안녕하세요. 전 기리기리 영기리고요.
2: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3: 네, 시간을 날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날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0: 시간?
1: 네, 이 게임을 하면요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3: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4: 네, 도전!
3: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1: 자, 내가 먼저. 야!
0: 미소다! 야, 이거 신기하다.
3: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5: 이제 우리는 인도로 갈 것이다.
6: 인도요?
3: 몽골의 후예임을 자처했던 바부르 왕은 인도에 어떤 나라를 세우게 될까요?
0: 응? 바부르? 이름이 바부르예요?
7: 바부르는 호랑이라는 뜻인데 이름처럼 아주 용맹하신 분이었지.
8: 일단 우리 바부르 왕에 대해 얘기를 해줄게.
9: 세계 최고 영토를 자랑했던 몽골 제국이 무너지고 티무르 제국이 세워졌지만 여러 개의 지방 정권으로 쪼개지고 말았는데 그중에 페르가나 지역의 영주가 바부르 왕이었어. 바부르 왕은 야망이 아주 커서 몽골 같은 큰 제국을 세우고 싶어 했어.
5: 나는 천하를 호령하셨던 칭기스칸과 티무르 황제의 후손이다. 나는 티무르를, 아니 몽골 제국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10: 야, 전하, 지금 이 왕국도 겨우 지키고 있는데.
5: 어? 그 입 다물라. 나는 한다면 할 것이다. 먼저 인도로 갈 것이다.
6: 인도요?
5: 그래, 우리 티무르 황제님께서도 차지했던 곳 아니냐. 먼저 델리 술탄으로 가서 티무르의 후손이 우리가 왔으니 원래 우리 거였던 땅부터 내놓으라고 하라.
10: 예.
9: 그랬어. 바부르 왕은 나라를 더 키우기 위해 인도를 정복하고 싶었던 거야. 바부르 왕은 명분을 얻기 위해 북인도에 델리 술탄국의 사절단을 먼저 보냈지.
11: 그러니까 우리 바부르 왕께서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님이신 티무르 황제님이 다스렸던 인도 땅을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12: 얘 지금 뭐래니? 응? 아버지 아버지인지 뭔지 다 이미 죽은 데다가 이게 다 내 땅인데 뭘 내놓으래? 가!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오지를 마라. 가!
9: 당시 델리 술탄국의 왕이었던 이브라힘은 듣도 보도 못한 작은 나라의 왕인 바부르의 말을 무시했고.
5: 뭐? 내 말을 무시해? 좋은 말로 할 때 안 들으면 뭐다? 전쟁이지! 다들 전쟁 준비해! 예!
9: 이렇게 바부르 왕은 바로 델리 술탄국으로 쳐들어갔어. 하지만
5: 돌격하라!
9: 델리 술탄국은 10만 군대와 천여 마리의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왔고 바부르 왕의 군사들은 잔뜩 겁을 먹었지.
10: 야, 저 코끼리한테 한번 밟히면 다 가겠는걸? 우리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니냐?
5: 겁먹지 마라!

0: 시작했고 자기 편 군사들을 밟고 난리가 아니었어. 초토화됐고
1: 우리가 이겼다.
0: 전투는 바부르 왕의 승리로 끝났어. 그리고 1526년 델리 술탄국을 무너뜨렸지.
1: 이제 이곳은 몽골을 계승한 무굴 제국임을 선포하노라.
0: 무굴은 페르시아어로 몽골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해서 북인도의 새로운 나라 무굴 제국이 탄생하게 된 거야.
2: 아, 정답!
3: 몽골의 후예를 자처했던 바부르 왕이 인도에 세운 나라는
2: 무굴 제국!
3: 네, 정답입니다. 예! 무굴 제국을 세운 바부르 왕은 몽골과 티무르처럼 거대 제국을 만들고 싶어 했는데요. 그의 바람대로 무굴 제국은 인도를 거의 다 통일하면서 300년 넘게 인도를 지배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4: 이번엔 제가
5: 화이팅! 화이팅! 할 수 있어. 예! 신기해 진짜.
3: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땅덩어리가 아무리 커도 백성들의 마음을 잡지 못한다면 그 나라는 언젠가 무너질 것이다. 포용력 있는 리더십으로 무굴 제국의 토대를 닦은 위대한 황제는 누구일까요?
6: 어? 위대한 황제?
7: 그래, 일단 무굴 제국은 인도 민족이 세운 왕조가 아니었잖아.
6: 그런데다가 무굴 제국을 세운 바부르 황제가
0: 나라를 세운 지 4년 만에 죽어버렸어. 그러니 어땠겠어.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나고 영토까지 쪼그라들었지. 아들인 후마윤 황제도 갑자기 죽는 바람에 13살에 아크바르가 왕이 됐는데 왕이 어렸기 때문에 나라는 불안정했고 힌두교도들이 무굴을 공격해오기까지 했어.
1: 폐하, 명령을 내리십시오.
8: 모두 공격해!
0: 신하들의 도움을 받아 어린 시절부터 영토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아크바르 황제는 청년이 되면서 공격하라! 북인도 영토까지 거의 다 차지했어. 하지만 문제가 있었는데
9: 이제 정복지의 백성들도 우리의 백성이니 백성들을 위해...
1: 아니지요, 폐하! 백성들은 잘해주면 기어오르는 법입니다. 이참에 길을 팍 죽여놔야 끽 소리를 못하는 법입니다.
10: 맞습니다.
0: 아크바르 황제가 어릴 때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귀족들의 힘이 너무 강해져 있었던 거야.
1: 조용히 못할까? 내가 대무굴 제국의 황제이다. 이제부터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나가!
0: 아크바르 황제는 힘이 센 귀족들을 정리하고
9: 이제 지방의 관리들도 내가 임명할 것이다. 황제인 나에게 충성하는 자에게는 군대도 주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다.
0: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관리로 삼으면서 황제권을 강화했지.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슬람을 믿지 않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는 거였어.
11: 들었어요? 황제가 귀족들을 다 쫓아냈대요.
12: 몽골 사람들이 원래 잔인하다잖아요.
13: 자기 사람한테도 그러면 우리한테는 오죽할까?
14: 우리 힌두교도들을 얼마나 괴롭힐 거냐고.

0: 그랬지. 그동안 인도의 이슬람 왕조들은 이슬람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차별했거든.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아크바르 황제는
1: 땅덩어리가 아무리 커도 백성들의 마음을 잡지 못한다면 그 나라는 언젠가 무너질 것이다.
2: 그럼 말을 잘 듣게 군사들을 보내 싹 다.
1: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인도는 이제 나의 조국이다. 이제부터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두세를 걷지 말도록 하여라.
0: 그랬어. 그동안에 이슬람 왕조들은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의 머릿수마다 세금을 매긴 인두세라는 걸 걷어서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백성들을 억압해 왔었는데 아크바르 황제가 그걸 폐지한 거야.
3: 아, 들었어요? 이슬람교를 안 믿어도 인두세를 안 내도 된대요.
4: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럼 힌두교를 믿는 사람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은 똑같이 살 수 있는 거나?
5: 그렇다니까. 우리 황제께서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도 관리가 될 수 있게 했대.
0: 이렇게 아크바르 황제는 종교가 다른 백성들도 품어안는 종교적인 관용 정책을 펼치며 민심을 얻는 한편
1: 농경지를 늘렸는데 새로운 농법이 없겠소?
0: 백성들의 대부분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새로운 농법을 만들어 백성들의 삶을 보살폈어.
6: 우리 왕제 만세다 만세야.
4: 맞아 맞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다 우리 황제 덕분이지.
0: 아크바르 황제는 이렇게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를 하나로 통합해 무굴 제국이 인도의 뿌리를 내리게 한 위대한 황제가 됐지.
7: 아, 정답!
1: 포용력 있는 리더십으로 무굴 제국의 토대를 닦은 위대한 황제는
7: 아크바르 황제!
1: 네, 정답입니다. 아크바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위대한이라는 뜻인데요. 아크바르 황제는 인도를 점령지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조국이라고 생각해 무굴 제국이 인도에 뿌리를 내리게 한 위대한 황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4: 인형들도
0: 어떻게 갈게? 잘들 있어.
8: 잘했어.
4: 안녕.
1: 네, 오늘 어땠나요?
7: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저도요.
1: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쭉
9: 연기라 승하나 엄마가 계란빵 했는데 먹어볼

0: 가위바위보.
1: 가위바위보 왕국. 가위바위보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왕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날이 되면 다시 왕을 뽑아야 합니다.
2: 친구끼리 무슨 왕이야?
1: 뭐래, 재밌겠는데. 빨리 해보자.
0: 가위바위보!
1: 예, 오늘은 내가 왕이다! 오늘 이 그늘은 나만 쓴다. 더우면 나한테 잘 보이든가.
0: 가위바위보!

0: 먹어야지.
1: 배고파.
0: 가위바위보.
2: 내가 왕이다. 너 가서 아이스크림 사오고, 너 신발 예쁘니까 내놔. 너는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
3: 나도. 일로 와봐.
4: 야, 어떡해.
5: 아, 큰일 난 거 아니야?
2: 에이, 그래도 별일이야, 아, 있으려고.
6: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군요.
4: 아유. 가서 좀 알려봐.
6: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 나는 물불 안 가리고 도와줄 거야.
8: 나는 그냥 같이 맞을 것 같아.
9: 찐친이었으면 다 도와준다는 거야?
7: 응.
9: 근데 찐친이든 내가 친하지 않은 친구든 왕이 있잖아. 왕에 대한 무서움은 약간 똑같을 텐데 그래도 그걸 무릅쓰고 그 찐친을 도와줄 거야?
7: 진짜 찐친이면 대놓고 빠샤.
4: 혼자서는 못하겠지.
9: 왜? 2대2야.
10: 걔는 왕이고 난 쫄병인데 뭐.
7: 그럼 쌍쫄.
9: 왕이지만 체력은 더 높을 수도 있지.
10: 그렇지.
7: 근데 아무리 그래도 세상에서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 게 사람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10: 근데 무서운 거는 자신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거든? 근데 그거를 무릅쓰고 모르는 사람을 구해내는 착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는 안 구해주지 않을까?
9: 아, 피하려고 하지 그 자리를. 왜냐면은 나도 그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
10: 내가 방금 35,824만 2,787개의 미래를 봤거든? 근데 이길 확률은 없어.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을래.
7: 정답!
11: 근데 나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한번 있어가지고 너무 무서워 보여, 보니까. 내가 뭔가 그때처럼 놀림 받을 것 같고 그 걔처럼 똑같이 맞을 것 같고 아니면 하루 동안 아예 하인 취급 받을 것 같고 그럴 생각이 들었어. 그때는 진짜 한 명도 없었거든, 날 도와주던 친구가. 그래가지고 뭔가 너무 홀로 있었던 느낌이었어.
9: 내가 만약에 도와주면은 저 친구처럼 똑같이 나도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데 그거를 무릅쓰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는 친구는 진짜 정말 대단한 친구.
7: 그치, 거의.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 친구를 도와줬다고 하면 내가 만약에 다음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 친구가 또 나를 도와줄 수도 있지.
9: 봐봐. 근데 그런 보장은 없지.
10: 나 혼자 구해줬으면은 걔들이 오히려 우리를 나쁘게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타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한테 아군이 될 수도 있고 적군이 될 수도 있는 거지.
7: 근데 나였으면은 약간 혁명 같은 걸 일으킬 때 사람들 여러 명이 막 모여가지고 가잖아. 거기에도 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모두 합세해서 가서 도와줄 수 있어.
12: 나도 동의해. 반란을 일으키는 거지.
9: 나는 근데 좀 반반인데 그 같이 가면은 하고 같이 안 가면 안 해.
10: 나는 쫄병이야. 그러니까 체스라고 치면은
7: 폰?
10: 왕이 우리 팀 퀸을 잡아놓고 지금 나는 폰인 거야. 나는 조금밖에 못 가.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예 없어.
7: 형 앞으로 간다 쳐도 뭐 다른 거에 의해 잡히겠지, 무언가에 의해.
9: 내가 한두 칸밖에 못 가더라도 그 다른 친구들이 다 합세해서 도와주면 그래도 적어도 열 칸이라도 갈 수 있지 않을까?
7: 뒤에서 누군가 지켜준다면? 이렇게 딱 뒤에서. 동그랗게 이렇게 말고 뒤에서. 중간에.
12: 일단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여야.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면 너 나를 구해주러 온 거야? 아니 나도 갇혔어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
9: 아니요.
7: 아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했으면 그 정도까지 안 힘들었을 텐데.
12: 다시 돌릴 수 없으니까.
10: 의도의 문제 아니야? 의도의 문제? 진짜 나쁜 그냥 악의 마음으로 일부러 안 도와주는 건 그건 나쁜 거지.
12: 뭐 악의로 안 도와준 게 아니니까 내 힘이 약한 거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인 거지. 그러니까 나는 뭐 엄청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지.
9: 인간.
11: 모두의 말이 맞는 것 같아.
9: 도움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냥 약을 발라주든지 아니면은 서운했던 얘기를 들어주든지 그냥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 최소한의 노력으로 도와주려고 했는데 안 됐던 거라면 그거는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절대 아닌 것 같아.

0: 내가 직접 그 가해자를 내가 바꿀 순 없더라도 피해자를 위로해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해.
1: 내 생각에는 C가 제일 잘못한 것 같은데? 심부름 시키고 자기가 할수 있는데도 막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시키니까.
2: A가 근원 아니야?
3: 나비 효과 알지?
2: 알지.
3: 솔직히 A는 그렇다 보니까 제가 혼자 군을 독차지해? 그럼 나도 음식 독차지해 하고 음식을 독차지하고 그 다음 또 B 다음 아니 C 다음에 왕도 걔를 위해서 또더 강한 일을 하고 또 강한 일을 하고 이러면서 딜레마가 되면서 점점 세지는 거지. 이제 사람들의 이제 나쁜 마음들이.
0: 근데 지금까지 A, B, C 떠죠.
3: 응. 그러니까 점점 세진다 이거지.
1: 근데 사실 A는 그늘을 차지했잖아. 그늘 차지하는 건뭐 상관없어. 근데 B는 음식을 가져왔어. 음식이 우리 몸에 영양분을 채워주는 중요한 거란 말이야. 오늘 음식 내가 다 차지할 거야. 그러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 많이 먹는 사람도 그렇고.
0: 나는 D가 제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덧붙여서 약간 좀더 보고 있는 방관자들이 좀더 약간 헷갈리게 한다? 그 쟤도 뭐 저렇게 동조하니까 나도 해도 상관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점점 더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D가 제일 잘못했다 생각해. 나였으면 조금 친절하게 부탁을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타협을 하듯이 내가 다음에 왕이 되면은 너한테도 이런 걸 조금 나누어 줄게. 이런 식으로.
3: 음식 하루 굶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저 이런 말이 있잖아. 질 바에는 무릎을 꿇지 않고 용감하게 싸우다 지자. 약간 이런 느낌 있죠. 이런 말이 있잖아. 호랑이는 짖지 않아. 최상의 포식자들은 짖지 않아. 가만히 있으면은 강하니까. 강하니까 자만하지 않는 거야. 내 치아와는 지죠. 자신이 강하다는 걸 인정시키고 싶으니까. 그것처럼 상대방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고 괴롭히지 않고 그냥 옆에서 묵묵히 쳐다보는 사람들이 진짜 센 사람들이야.
1: 근데 나였으면은 일단 자존심보단 내 몸이 더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왕한테 왕님 제발 음식 좀 주십시오 이러면서 구심구심 빌었을 것 같기도 하고. 누구세요? 뭐야?
4: 와, 시시다 시시.
1: 누구세요?
4: 오랜 친구 시시.
5: 안 되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재미없어.
4: 레모나 씨, 먹자, 먹자.
6: 가위바위보 이겼다.
4: 내가 이겼어.
3: 오랜만에 CC를
4: 만나니
3: 오랜 씨.
0: 나는 내가 만약에 왕이 된다면 그 가위바위보 왕국을 없앨 거야.
1: 나도 같은 생각이야.
4: 같은
6: 이민보내고.
4: 같은 생각 손들어.
1: 그냥 서로가 행복하게 사는 뭐 초콜릿 마을이나 아니면은 난쟁이 마을 같은 행복한 마을이 될것 같아. 아이 뽀로로 마을처럼.
4: 아바타
1: 서로 행복하게.
7: 나랑 게임 한번 할래?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0: 불편한 친구. 아, 평화롭다. 조용하고.
1: 야! 뭐해?
0: 그냥 고양이랑 놀고 있었는데.
1: 야야야, 아니 들어봐. 아까 우리 반에 김영호가 떠들다가 선생님한테 혼났거든? 그래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조용해야지 그랬냐? 그랬더니

0: 걔 입장에서는 속상하니까.
1: 아니, 나도 걔가 혼난 게 속상하니까 조용히 하는 게 좋았을 거다 얘기한 거지. 아이, 설마 그렇게 펑펑 울 줄 알았겠냐?
0: 시끄럽다. 옛날에는 얘랑 노는 게 좋았는데.
1: 나 높이다.
0: 기분 좋다.
1: 너네 내 친구 괴롭히지 마.
0: 나를 많이 챙겨줬었는데.
1: 야야야, 너 내 말 듣고 있냐? 눈 뜨고 자는 거 아니지?
0: 그럼.
1: 암튼 내가 이따 전화할 테니까 전화로 마저 얘기하자.
0: 나는 조용한 게 좋은데 참 안 맞는다. 불편한 친구도 친구냐고.
2: 불편한 친구는 친구가 아니지 않을까?
3: 그러게.
2: 그냥 놀아주기 알바? 인정.
4: 인정, 인정, 인정.
3: 저렇게 불편한 친구가 있으면은 그냥 왜 억지 웃음을 다들 짓는지는 모르겠는데 말하면 되지 않아?
2: 나는 얘기를 해줄 거야. 왜냐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계속 막 불편해지거든? 풀지 않으면은 더 엉키는 법이야.
5: 그러니까 매듭 같은 거지. 이걸 풀 줄 아는 사람이 있고 풀 줄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반면에
2: 그리고 더 꼬는 사람이지.
6: 나는 약간 너무 너희처럼 티내지는 않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렇게 밀어내면서 멀어지면 좋을 것 같아.
5: 근데 불편한 친구가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없애야 되는 게 낫지 않을까?
2: 그래. 나쁜 계속 사을 잘라야 해.
5: 병을 계속 참으면 병이 더 커지는 것처럼 불편한 친구도 계속 참으면 그 친구가 어느 날 괴롭힘으로 변할 수도 있어. 아, 너 웃겨.
4: 그러면은 내가 단점이 그 하나밖에 없거든?
2: 뭐? 근데 그건 네가 느끼는 거고 다른 친구가 느낄 땐 네 단점이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어. 100가지, 수백가지 겹쳐서 절반이라도 35개. 그러니까 네 생각에는 네 단점이 하나일지 몰라도 다른 친구에게는 네 단점이 수천 개일 수도 있어. 그 단점 하나가 뭔데?
5: 일단 말해봐.
4: 내가 좋아하는 걸 집착을 많이 하거든?
2: 엄청난 단점이네.
6: 근데 그 친구가 처음엔 네 활발한 게 좋았는데 이제 네 활발한 게 싫어. 그러면은
4: 내가 활발한 게 원래
6: 좋았다가
4: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네가 원래 자체가 활발한 거야.
2: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드는 거야.
6: 나는 이렇게 내가 고치려고 노력할 것 같아. 왜냐면 진짜로 그렇게 시끄럽다는 말도 많이 듣기로 하고 내가 걔랑 절교한 다음에 새로운 친구를 만나도 그 친구도 나중엔 그렇게 똑같이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야.
7: 나도 안경심의 의견과 비슷한 게 뭐 친구를 바꾼다고 뭐 내 단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노력을 해야 그 단점이 고쳐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계속 내 단점을 고치기 위해 노력할 것 같아.
5: 그럼 그 친구도 나의 진심을 보고 알아주지 않을까? 아, 얘는 진심으로 단점을 고치려고 노력하는구나. 나는 얘와 좀 더 친하게 지낼 수 있겠다. 좀 더 오래 그렇게 지낼 수 있겠다. 나는 믿음을 가지지 않을까?
8: 나는 여태까지 니네 셋이 말한 거랑 다 달라.
2: 그래.
8: 왜냐면 친구는 내 장점이랑 단점을 다 이해하고 알아주는 게 친구라 생각하거든? 근데 만약 친구가 단점만 계속 지적하고 너는 계속 그거에 대해 바꾸려 하면 그게 진짜 과연 진짜 친구일까?
2: 나도
8: 그냥 다 바꾸면 진짜 너는 사라질 거고 친구가 좋아하는 너만 남아있을 거야. 그러니까 난 친구를 바꾸는 게 낫다 생각해.
6: 나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친구잖아. 친구면 그 모든 걸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돼.
7: 근데 만약에 친구가 내 단점을 지적해서 계속 친구를 바꾸고 하다 보면 내 단점은 그냥 내 단점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
6: 그리고 친구를 바꾸면 결국 나중에는 그걸 다 알고 내가 시끄럽다는 걸 다 알고 그러니까 나중에 나랑 친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야.
5: 네가 방금 친구를 계속 바꾸면 언젠간 나랑 친구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다라고 했잖아. 근데 왜 꼭 내가 바뀌어야 돼? 친구들이 좀 바뀌어주면 안 돼? 친구만 있는 게 아니고 내 맘도 있잖아.
6: 만약에 친구가 한 서너 명이 있어. 근데 그게 내 너무 단점이래. 이런 바꿀 수 있겠지. 근데 그 친한 친구 한 명 때문에 내 단점을 통째로 바꾸는 거는 조금 아까운 거 같아.
7: 그럼 만약에 친구를 바꿨는데 그 친구가 멀어지면 그것도 똑같은 거 아니야?
6: 갑자기 생각난 건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점의 기준이 모두 똑같을까?
7: 다르겠지. 사람의
8: 관점이 다르니까.
6: 우리는 지금 모두 다 컬러 렌즈를 끼고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하얀 티를 입고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네가 카키색 렌즈를 끼고 있어. 그럼 너 카키색 옷 입었네? 핑크색 렌즈를 끼고 있어? 핑크색 옷을 입었네? 이렇게 봤듯이 사람은 다 생각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건 다 다르지.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8: 나는 단점의 기준이 약간 비슷하다 생각해. 왜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약간 싫은 점들이 다 비슷비슷하잖아. 말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해. 그러면 그게 네 단점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아, 나는.
4: 없어. 맞는 사람이 없어. 왜인지 알아? 사람은 각자 다 성향이랑 MBTI가 똑같아도 생년월일 안 똑같고 생년월일이 똑같아도 MBTI는 안 같고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6: 나는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80억 명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나랑 취향이 비슷한 사람이 없다는 거는 살짝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도 하고.
7: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정확히 딱 맞을 수는 없어도 뭔가 이끌림이라는 게 있잖아. 그 이끌림이 있을 때 내가 조금 더 바꾸고 내가 조금 더 바꾸면 그 친구도 조금 더 바꿀 거잖아. 그럼 서로 맞춰가면은 그 퍼즐이 딱 맞으면은 맞는 친구가 되는 거 아닐까?
6: 잠깐만. 한두 가지 빼고라고 했잖아. 그러면 나랑 완벽하게 맞는 친구가 아니잖아. 완벽하게는 그냥 전부 다 똑같은 건데.
8: 그러니까 맞춰갈 수 있어. 맞춰갈 수 있어.
9: 이걸 하기에는 완벽한 친구가 무언지 알아야 될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친구란 나한테 모든 것을 맞춰주고 할 수 있는 친구야, 대처해주고. 근데 그런 건 불가능하잖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 다른 건 모든 거에 완벽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완벽한 친구는 없다고 생각해.
6: 너네들 혹시 삼국지라고 알아? 삼국지라 진짜 친구는 마음을 나누고 진짜 슬픈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같이 함께 고통을 나눠야 친구라고 나와 있었거든.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서로 잘 맞고 서로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게 친구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7: 근데 제일 친한 친구, 방금 말했듯이 진실된 친구는 한 몇 명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나는 그래도 한두 명?
2: 난 열 명.
4: 나는 진짜 한 60명 정도 바래.
8: 그렇지.
7: 나는 근데 고학년이 되니까 이제 그냥 쉬는 시간에도 안 내고 혼자 있는 게 제일 좋고 책 읽는 게 제일 좋고 그러더라고.
6: 그 예전에 나랑 아주 잘 놀던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걔가 엄청나게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바로 나한테도 옮겨버리기 전에 바로 관계를 잘라버렸지.
8: 그래서 기분이 어땠어? 그때 편안했어?
6: 애가 막 자꾸 막 날 괴롭히던 상황을 생각하면 약간 변비 걸렸는데 쾌변을 싼 것 같은 느낌이.
9: 속이 시원해.
6: 응, 속이 시원해졌어.
9: 나는 이렇게 절규라고 얘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냥 내가 너랑 절규야라고 하진 않았어.
7: 저의 요구르트 한 개 주세요. 이분은 그냥 웨이터네 하나요?
10: 야, 왜 저러라고 나와?
6: 무서워.
7: 야. 하나 내려놔.
4: 알았어.
7: 아까 경험담 못한 친구 여기랑
9: 그 친구랑 관계를 끊었어. 그러니까 좀 편하더라고. 근데 반면에는 마음 한 구석에는 편하지가 않아.
6: 그러면은 생각해보니까
4: 난 물어볼 거 있어.
9: 뭐?
4: 진짜 나 몰라서 그런데
9: 응?
4: 그 절교가 어떤 건지 알거든? 근데 친구가 유학을 간 것도 절교야?
9: 아니야.

0: 안녕 여러분. 기가빌더 팀이 열심히 노력해준 덕분에 학교가 완성됐습니다. 드디어 오늘 테라 초등학교가 문을 열게 됐네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선생님을 모셨어요. 기가빌더 팀입니다.
1: 안녕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
2: 너무 기대돼. 뭘 가르쳐줄까?
3: 안녕, 난 루루야. 오늘은 재밌는 과학을 배울 거야.
2: 과학은 재미없고 너무 어려운데.
3: 어? 그렇지 않아. 과학이 얼마나 재밌는데.
0: 아직 우리 학생들에겐 살짝 어려웠나 보군요. 여러분, 일어나요.
2: 내 수업이 그렇게 지루했어?
4: 이제부턴 포보쌤의 과학 시간이다.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환상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3: 뭐? 포보, 지금 이건 내 과학 수업이야.
4: 이러니 애들이 과학이라면 질색하지. 너같이 뭘 모르는 애는 맨날 이론만 떠드니까.
3: 뭐?
2: 포보, 지금 수업 중이야. 빨리 나가.
3: 아니, 잠깐만. 괜찮아, 레이. 과학의 전문이라니까 얼마나 재밌게 가르치나 보자.
4: 꼬맹이 여러분, 자 그럼 포보쌤이 과학이 뭔지 보여주겠다.

0: 이게 바로 자성체란 것이다. 자, 이젠 어때? 재밌지 안 그래?
1: 뭐야? 이게 왜 이러지?
2: 빨간 자석과 파란 자석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3: 인력!
2: 자성으로 물건을 띄우는 건 위험할 수 있어.
0: 아으, 감히 이 포보님의 실험을 방해해? 이거랑 요거 그리고 이것까지 자성으로 다 띄워주마. 자, 포보님의 자성 장치는 저렇게 무거운 것도 번쩍 들 수 있다고.
3: 포보, 빨리 내려놓으라고.
2: 내가 처리할게.
0: 그런 장난감으론 날 못 이겨.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2: 우와, 루루가 이겼다! 자, 봐. 학생들은 내 과학 수업을 더 좋아하거든.
0: 에이, 누가 이기나 두고 봐. 얘들아, 가자!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진짜 과학이 뭔지 보여주마.

0: 시작해. 초강력 자석 파워 나가신다.
1: 다시 수업 시작.

0: 변신 완료! 마이티브 변신 완료! 레이브 변신 완료!
1: 자, 모두 한 줄로 서서 천천히 대피할게요.
2: 야! 우와! 어? 얘들아, 저기 봐!
3: 우와, 학교가 하늘에 떠 있어!
4: 우와, 대단해!
2: 멋지다!
5: 꼬맹이들이 이제야 내 위대함을 깨닫고 있어. 그럼 너 엄청난 것도 보여주마!
1: 저 수업에서부터 학교를 잃다니!
0: 빨리 학교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해요!

0: 자석이 미는 힘이 너무 강력해.
1: 그게.
0: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세.
2: 어떻게 좀 해봐.
1: 진 사람이 뭔 말이 그렇게 많아.
2: 어떻게 이제 미는 힘이 너무 세. 또 퉁퉁 뜨고 있어.
1: 아니 대체 어쩌란 거야. 도대체 이거 왜 이래?
2: 뭐 하는 거야?
1: 네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서 내 조종간이 고장났잖아!
2: 도와줘!
0: 유루! 다들 다치지 않게 잘 받아야 해!
2: 알았어! 자석을 절반 크기로 잘라서 빨간색 자석과 파란색 자석을 동시에 쓰는 거야!
1: 뭐? 야! 내 발명품을...
2: 야! 빨리 파란색 자석을 학교를 향해 겨누어!
1: 야!
3: 어? 뭐야? 서서히 내려가는 것 같은데?
2: 저 아래 좀 봐!
0: 어? 자석의 미는 힘과 당기는 힘 모두를 이용해서 학교 건물이 떨어지는 속도를 조절하고 있어!
4: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다 같이 당기자. 다시 건물이 떠오르고 있어. 이제 밀어.
1: 당겨.
5: 다니는 학교였으면 더 재밌을 텐데. 정말 신날 거야.
1: 역시 나의 하늘을 나는 학교가 최고지. 나의 과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만든 발명품이야. 자석의 미는
2: 그럼 이번엔 집중기 수업을 해볼까?
1: 나의 천재적인
2: 부부! 엄청난 자석으로 우리 좀 도와줄래?
1: 막상 해보려니 잘 안 되지. 이 천재 과학자의 도움 없이는 말이야.
2: 조립식 교실을 다시 공중에 띄워보자. 물론 안전하게.

0: 하려면 도움이 필요해. 기가 빌더, 돌 준비 됐어?
1: 출동 준비 완료!
0: 그럼 기가 빌더 출동! 땅타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2: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0: 이 천재 과학자님 덕분이야. 이제 다들 멋진 학교에 다니게 된 소감이 어때?
1: 정말 고마워, 기가미더팀. 과학이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어. 과학이 재밌어졌다니 정말 다행이야.
2: 그럼 이제 남은 수업도 마저 해볼까?
0: 내 발명품이 없었다면 저런 멋진 학교 건물은 꿈도 못 꿨어. 웃지마 이 녀석들아.
3: 고소관을 부탁해.
4: 그랬는데 내가 뭐야? 아하!
1: 안 돼! 캡틴 로보티카가 위험해!
4: 으아! 으아! 우와! 역시! 캡틴 로보티카가 누구야?
1: 포키가 좋아하는 만화책 주인공이야. 우와! 포키가 저렇게 가만히 앉아서 오랫동안 집중하는 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4: 이거 신기록이겠는걸?
2: 안녕, 얘들아. 포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5: 아빈, 화성의 영웅들이라고 들어봤어? 로봇 영웅의 모험담을 다룬 만화야.
2: 포키, 그 만화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5: 그래, 맞아! 이제 막 캡틴 로보티카가 나쁜 로봇들을 무찌르려고. 어? 이게 끝이야? 그럼 다음 이야기는. 아, 안 돼! 이건을 봐야겠어, 지금 당장!

0: 드디어 왔다!
1: 어, 포키, 너도 주문했어? 나도 책을 잔뜩 주문했거든. 우리 테라시티 주민들도 종이책을 그리워하잖니. 자, 책들아, 화성에 몰아!
0: 시장님, 괜찮으세요?
1: 도와줘! 고맙구나. 책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데?
0: 이렇게 책이 많으면 화성의 영웅들 이거는 못 찾을 텐데. 본부에 연락해봐야겠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2: 얘들아, 책이 잔뜩 있는데 정리해서 보관할 곳이 필요해. 화성에 엄청 크고 멋진 도서관을 지어보자.
3: 포키, 정말 좋은 생각이야. 자, 여러분, 돌 준비 됐어?
4: 어? 준비 완료!
3: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파괴 대장 포키! 땅파괴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5: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3: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6: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3: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5: 몸뚱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4: 기가빌더 출동!
3: 좋아, 이 많은 책을 다 보관할 수 있게 새로운 도서관을 지어볼까?
2: 우와, 딱 봐도 멋진 도서관인데?
3: 자, 그럼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책들을 보관해 도서관을 만들어볼까?
4: 그래!

0: 더비가 이모 완수!
1: 제 대다리야!
2: 이야, 이건이 왔다! 어서 빨리 읽고 싶어!
1: 잠깐만, 다른 책부터 정리해야 해.
3: 하지만 어떡해, 책이 너무 많은데?
4: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준비한 게 있지. 짜잔! 여러분, 이건 책을 정리하는 최첨단 사서 로봇이야.
5: 우와, 멋지다!
4: 그렇지? 엔지니어들에게 부탁했지. 앞으로는 이 로봇이 도서관을 완벽하게 관리해 줄 거야.

0: 좋았어. 그럼 준비 끝. 자, 이제 도서관 문을 열어볼까? 자!
1: 여러분, 어서 오세요. 이 도서관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2: 드디어 내 차례다! 사서로봇, 화성의 영웅들 2권을 빨리 찾아줄래?
1: 알겠습니다. 화성의 영웅들 2권 찾는 중.
3: 겨우 이 코딱지만한 도서관 하나 짓고 뭘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근데 내 차사전은 다들 관심도 없잖아.
4: 우리는 포부와 드더지들.
3: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쓴 책인데.
5: 해킹은 잘 돼가나?
3: 드디어 해냈어.
5: 이 멍청한 로봇에게 선반의 책을 다 꺼내게 한 다음 내 차서전으로 선반을 꽉 채우겠다.
2: 우와. 어? 내 책은 어디 있어?
6: 어? 왜 저러는 거지?
7: 얘들아, 빨리 사서로봇을 막자.
5: 하, 이번엔 너희 마음대로 안 될걸?
7: 얘들아, 기가 못이 나설 차례야. 기가 밀더 변신!
8: 코키봇 변신 완료!
9: 나이지봇 변신 완료!
10: 레이브 변신 완료!
11: 스케봇 변신 완료!
12: 다 같이 사서로봇을 막아보자!
5: 아하, 멈춰! 지금 사서로봇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느라 너무 바쁘니까 절대 방해하지 마.
13: 사서로봇이 이상해진 게 너 때문이었어?
5: 하하, 그래! 이제 도서관 전체를 내 차서전으로만 꽉 채우겠다!
2: 뭐? 난 아직 2권을 못 봤단 말이야!
5: 저런 미꾸라지 같은 녀석!
12: 얘들아, 포부를 막아줘!
14: 우리한테만 가!
2: 어디 있어, 사서로봇아! 그만!

0: 도서관 안에서는 절대 떠들어선 안 됩니다. 소란을 피우면 제거돼야 합니다.
1: 지금 소란을 피우는 건 너거든.
0: 제거하라.
2: 뭐하고 있어? 더 세게 밟아! 하하! 다들 저리 비키라고!
3: 미안하지만 그럴 순 없지!

0: 완전히 즐거워라.
1: 뭐야? 이러다가 잡히겠어.
2: 오케이. 자, 넌 할 수 있어.

0: 야! 좋았어!
1: 포키, 괜찮아?
0: 이 정도쯤이야. 혼자서 어떻게 사설 로봇을 이겼어? 이게 다 캡틴 로보티카 덕분이야.
2: 기가빌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엔지니어를 불러서 곧 도착할 거야. 에? 도서관이 엉망이 됐잖아. 사서로봇은 어쩌다 이렇게 됐지?
0: 걱정 마세요, 시장님.
2: 정상으로 돌아왔군. 기계가 말을 안 들을 땐 껐다 켜야 한다니까.
0: 여기요.
3: 이 책은 화성의 영웅들 권이잖아.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4: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3: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4: 지우개 있었어요.
3: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4: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3: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4: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4: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3: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4: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 첫 꿈이었죠.
3: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4: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3: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4: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3: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4: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 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 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3: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4: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3: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4: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어른이 된다는 것.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한창 힘들 때겠어요. 적어도 저는 그랬거든요. 사랑이든 진로든 경제적 문제든 어느 한 가지쯤은 마음처럼 되지 않았죠. 아니면 모든 것이 마음처럼 되지 않거나. 그런데 나이를 한참 먹다가 생각한 것인데 원래 삶은 마음처럼 되는 것이

면 뭐 베레모, 중절모 이런 모자 쓰고 긴 코트 입고 뭔가 바람 냄새도 나고 약속 시간 안 지킬 것 같고 생활력 없을 것 같고 또 자유로운 영혼답게 휙 떠날 것 같고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 시인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조금 더 드리자면 제가 시인이지만 시만 쓰면서 살진 않습니다. 직업은 출판사에서 책 만드는 일을 오래 해왔습니다. 편집자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했는데 한강 작가의 소설을 비롯해서 문학책을 만드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안은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라디오 음악방송 진행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전국을 오가면서 고등학생 혹은 많은 청년분들을 만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시인은 시만 쓰면서 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가 24시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잖아요. 근데 저도 시인이지만 시를 쓰는 시간은 정작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제가 출근하는 날에는 많은 직장인들이 그렇듯이 9시간, 10시간 정도 일을 하는 거고요. 또 집에서도 일을 하죠. 가사노동이라고 불리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빨래도 개야 되고요. 네. 그리고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뭐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때도 많지만 우리가 살면서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밥도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고요. 잠도 자기 싫어도 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음날 일을 나가야 되는데 자야죠. 또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하루에 2시간씩 할애하고 사는 일이 있는데요. 이게 뭔가 싶으시겠지만 뭘까요? 강아지들이 배변했을 때 수거하는 배변 봉투입니다. 친환경 소재예요. 제가 함께 사는, 저와 함께 사는 두 마리의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일입니다. 강아지랑 산책하면 좋은데 하기 싫은 날도 있어요. 근데 하기 싫다라고 해서 안 할 수 없습니다. 야근하고 피곤한데 강아지들이 산책하지 않으면 불만에 휩싸이거든요. 또 이 두 마리가 한 번에 나가서 산책을 하면 좋은데 동시에 두 마리가 나가면 사나워져요. 막 짖고. 한 마리씩 나가면 완전히 온순하고요. 그래서 제가 한 마리와 함께 한 시간 동안 산책을 하고 간단하게 씻기고 너무 피곤하지만 다시 두 번째 강아지와 산책길을 나서서 또 한 시간 정도 산책을 하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제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은 내가 꼭 좋아하진 않지만 하기 싫을 때도 많지만 안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면서 다시 얘기해서 강제성이 따르는 일을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 시는 언제 쓰냐? 제가 한번 통계를 내봤어요. 나는 시인인데 하루 중에 얼마나 시를 쓰면서 살까?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쭉 기록을 이렇게 재보니까 하루 평균 20분 정도를 시를 쓰면서 살았습니다. 너무 미약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저를 소개할 때 제 삶의 비중으로만 소개한다면 안녕하세요, 전 출판사에서 일하는 누구입니다라고 소개하거나 하루에 2시간 그래도 산책을 하니까 강아지 산책자 박준입니다라고 소개하거나 잠자는 박준입니다, 밥 먹는 박준입니다라고 소개해야 될 텐데 가장 할애하는 시간이 적은 시를 쓰는 것을 내세우고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조금씩 찔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무슨 서류를 작성할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 생년월일도 적고요. 주소도 적고요. 그냥 행정적인 서류입니다. 직업을 적는 난이 있었는데 한 번도 시인을 직업이라고 적어본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20살 때부터 시를 쓰면서 왜 시인을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 물음을 뒤늦게야 하게 되었어요. 일단 시인이 직업이 아닌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수많은 일, 제가 하루에 대부분을 하고 살아야 하는 일들은 강제성이 따른다 그랬잖아요. 안 하면 안 되는 일, 혹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 근데 이것과 다르게 시는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시 쓰기는. 그러니까 제가 당장 시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제 삶에 큰 일이 생기지 않아요. 안 써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왜 쓰냐?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시는 좋아서 씁니다.
자발적으로

써요. 쓰고 싶어서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하는데 이거를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이것이 노동이 아니니까 시인도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러면 시는 뭐냐? 시는 취미이고요. 평생 죽을 때까지 제가 가장 좋아할 그런 취미 생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면 혹은 노동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돈을 목표로 합니다.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돈을 목표로 일을 할 때, 또 정정당당한 대가를 받을 때 직업이라고 하죠. 시인은 직업일까? 그렇다면 돈을 목표로 할까? 번다면 얼마를 벌까? 대한민국의 시인이 시를 쓰면 얼마를 벌까? 갑자기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제가 고등학생 친구들을 만나면 아저씨가 시인인데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첫사랑에 대한 이런 낭만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대뜸 연봉 얼마예요? 이거 물어봅니다. 제가 시를 쓰면 얼마를 버는가? 올해 들어서 5편의 시를 썼는데요. 이 5편의 시로 벌어든 돈은 5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편에 만 원인가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한 편에 만 원은 아니고요. 또 당연히 돈을 누가 주냐라는 생각도 해봐야죠. 시인이 시를 썼다고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어떤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기관에서 돈을 주나? 그러진 않습니다. 서점에 가도 있고요. 도서관에 가도 있는데 다양한 분야의 매거진 잡지가 발행되는데 의외로 시가 여러 분야의 잡지에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잡지사에서 시인에게 시 써서 보내줘요라고 부탁할 때도 있고요. 또 신문사, 뭐 아침에 읽는 한 편, 혹은 한 주에 읽는 시, 이렇게 신문의 문화면에 보면 시인들의 시가 실려 있습니다. 시를 써서 보내줬을 때 보통 한 편에 주는 원고료가 일반적으로 5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약간 계산에 오류가 생기죠? 너 올해 들어서 5편 썼다면서 5만 원 벌었다면서. 이건 무슨 얘기냐? 한 편은 운 좋게 어떤 매체에서 시인님 저희한테 작품을 보내주시죠 라고 해서 제가 보내서 원고료 5만 원을 받았는데 나머지 4편은 어떤 매체에서도 저한테 시를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 책상에 그냥 쌓여 있는 거죠.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건 돈 벌려고 쓰는 게 아니니까. 좋아서 쓰는 거니까 어디에서 부탁을 하든 말든 돈을 주든 말든 좋아서 쓰는 시가 뭐한 달에 한 편꼴로 이렇게 쌓이는 거죠. 근데 가끔은 억울할 때도 있어요. 왜? 사람이 치사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돈 계산할 때인데요. 내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친구와 선물을 주고받았는데 나는 4만 원짜리 선물을 친구에게 사줬는데 친구에게 받은 선물은 어쩐지 2만 원이 안할것 같아. 그래서 찾아봅니다, 굳이. 찾아보고 괴로워지죠. 근데 이게 관계가 끝난다는 증거예요. 돈 계산이 들어온 순간. 근데 저도 한 번은 내가 시를 쓰는데 돈이 드는데 왜 돈이 드는가? 주로 늦은 밤 혹은 이른 새벽 시간에 시를 쓰는데 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쓸때 의지하는 게 커피입니다. 커피값이 무시 못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또 통계를 내봤어요. 내가 시한 편을 쓰기 위해서 커피를 얼마나 마시나. 전 주로 이제 원두를 사다가 집에서 이렇게 손으로 갈아 마시는데 시한편 쓰는데 원두 800g이 들어갑니다. 원두 800g이라고 하면 요즘 시세로 그냥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한 8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면 시 쓰면 5만 원을 버는데, 원두값이 8만 원이 든단 말이죠? 원두값만 드나? 새벽에 라면 안 끓여 먹어? 야식값도 들고요. 시가 안 써지면 장비 탓을 합니다. 노트북을 바꿀 때가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하죠. 키보드의 타격감이라고 하나? 타자감이 별로 좋지 않은데? 그러면 시를 쓸땐 돈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죠? 시를 쓰는 일은. 돈으로만 따지면. 왜 쓰냐? 마이너스인데.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와요. 좋아서 쓴다고. 쓰고 싶어서 쓴다고. 이건 나의 취미 생활이라고. 취미 생활을 하는데 당연히 돈이 들죠. 뭐 돈이 많이 드는 세상에 숱한 취미도 있고, 비교적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쓰기는 저에게 좋은 취미입니다. 돈이 덜 드니까요. 원고료를 받지 못할 때도 있는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좋아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시한 편을 쓰고, 아, 내가 또 영원을 벌었구나라고 정신 승리를 합니다. 영원. 아무도 돈을 주지 않았으니까 영원.
근데 이 영어는 한글로 쓰면 멋있어져요. 여에다가 이응 원. 시 한 편 쓰고 내가 영원을 벌었네 라고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길게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다들 시인이 되어서 시 열심히 쓴 다음에 돈 못 벌어봐라 라고 악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취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취미. 제가 20살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시인이 되어서 돈을 벌 거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혹은 잘할 수 있는 혹은 하고 싶은 일을 꾸준히 찾아서 혹은 그 직업이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그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해서 마냥 행복하진 않습니다. 하기 싫어질 때가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꾸준하게 성실하게 심지어 그 일을 효과적으로 성취를 내어서 잘 해내야 되니까 노동을 하면서 너무 힘들지만 하루 20분이라도 시를 쓰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혹은 기타 연주를 배우면서 이런 일들을 할 때 오히려 삶의 행복이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닌가. 아,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혹은 이렇게 삶에 여유가 없고 찌들어 사는데 무슨 좋아하는 일을 하냐. 그건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하지. 이게 온당치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도 그렇게 길지 않더라도 이양 물고 사수하고 살아야 된다. 제가 한 번은 책을 읽다가 소설가 김훈 선생의 산문 중에 이렇게 무릎을 쳤어요. 아,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사시는구나. 뭐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요. 나는 일할 때도 있었고 놀 때도 있었지만 놀 때 인간이 온전해지고 깊어지는 걸 느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꼭 해야 하는 일을 잘하고 살아도 그것만으로 어렵고 대단한 일이지만 인간의 온전함과 깊이는 결국 꼭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안 해도 되는 일을 할 때, 좋아서 하는 일을 할 때, 취미생활을 할 때 생긴다. 그래야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낯선 곳에서 만났는데 야,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사람이 뻔히 들여다보이면 재미없잖아요. 만나면 만날수록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뭐해 먹고 사는 사람일까? 라고 궁금함이 들 때 그 인간이 온전하다. 그래서 다들 뭐해 먹고 사는지 모르는 온전한 인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창의적인 일을 하는 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어요. 이 창의적인 일이라고 하면 제가 하고 있는 뭐 글쓰기나 작가나 예술일 수도 있고요. 요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디자인 혹은 헤어 디자인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어려운 점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을 누군가가 정확하게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점수를 이렇게 매겨주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가늠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처음 시를 쓸 때 너무 잘 쓰는 거예요. 어? 천재인데? 어떻게 이렇게 쓰지? 제가 읽은 어떤 시집보다 시를 잘 써요. 그런데 공모전이 낼 때마다 떨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 못 쓰는 사람이 왜 자꾸 공모전에서 당선이 되지? 뭔가 짜고 치는 거 아니야? 불신합니다. 그래도 난 너무 잘하고 있어. 내가 제일 잘 써.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한 5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세상은 날 인정해주지 않아. 그러다가 그냥 특별한 계기가 없었는데 어느 하루 아침에 제가 시를 썼는데 너무 못 쓴 거예요. 너무너무 못 쓴 거예요. 깜짝 놀라서 5년 동안 썼던 제 시들을 쭉 들춰봤는데 하나같이 다 못 쓴 거예요. 그래서 전기야 미안해, 나무야 미안해, 내가 허송 세월을 보냈구나.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제 게 못 써 보이니까 남들이 잘 써 보입니다. 아, 이게 무시할 게 아니었구나. 이것도 어떤 의도가 있었구나. 저는 이게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가져야 되는 두 가지 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세상이 날 알아주지 않을 때는 내가 나에게 무한 긍정해야 됩니다. 가뜩이나 세상도 날 알아주지 않는데 나조차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이 일을 계속 해나갈 동력이 사라지거든요. 이럴 때는 나를 믿고 비록 내가 지금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지만 잘하고 있어 스스로 토닥여줘야 되고요. 어느 순간에는 나를 긍정하기만 해서 어떤 성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나한테 정말 냉혹한 비평가가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실력이 늘어납니다. 남들에게서 배울 것을 스스로 찾을 수 있을 때 그때 어떤 실력이 는다. 삶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뭔가 이 세계가 나를 위해서 조직된 곳이 아니구나라고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심지어 나와 가까운 사람조차
나를 사랑하는 내 주변 사람조차 내 편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으이그 네가 그럼 그렇지 라고 비난의 화살을 나에게 돌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뭐 해야 되냐면 내가 나한테 잘해줘야 돼요. 채찍을 들어서 안 됩니다. 아니 세상도 세상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도 다 나에게 채찍을 들고 있는데 나조차 나에게 채찍을 들면 나 어디로 도망갑니까? 이때는 당근을 오독오독 씹어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채찍을 들어야 되냐? 주변 사람들이 당근을 들고 있을 때. 어? 내 인생 왜 이렇게 잘 풀리지?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판단하는 것이 왜 이렇게 잘 들어맞지? 뭔가 살만한데? 이럴 때는 채찍을 들고 내가 반드시 틀릴 수 있어, 잘못 생각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잣대를 나에게 들이대야 악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악당들의 공통점은 이 자기 비평의 능력이 사라졌거든요. 거기다가 내가 돈도 있고 권력도 생기면 주변에서 나에게 반기를 들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진짜 악당이 된다.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취미를 통해서,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안 해도 되는 일을 통해서 뭘 해먹고 사는지 모르겠는 그런 매혹적인 사람이 되자. 그리고 나를 긍정할 때는 긍정하고 부정할 때는 비평할 때는 비판할 때는 스스로 비판해서 악당이 되지 말자.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당이 안 된 상태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이를 한참 먹다가 생각한 것인데 원래 삶은 마음처럼 되는 것이 아니겠더라고요. 다만 점점 내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내 감정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잘못 전달하는 건 쉬워요. 손에 있는 거 그냥 던지면 되죠. 회고의 시간인데요. 뭐가 달라지냐? 내가 달라져요. 적어도 패배주의자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당당해져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땐 그게 최선이었다고.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한식 대가 윤숙자 요리연구가의 레시피만 있으면 우리 집이 한식 맛집. 월요일 아침부터 영양 제대로 챙길 수 있는 한 그릇 덮밥 요리. 달달한 애호박과 부드러운 달걀의 완벽한 조합. 애호박 달걀 덮밥부터 한술 뜨면 식욕이 급상승하는 감칠맛 가득한 국요리. 새우젓으로 간해 담백하고 개운하고 시원한 감자 젓국까지. 한국 전통 요리를 세계에 알리는 한식대가 윤숙자의 집밥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 아들 광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윤숙자입니다.
1: 네, 선생님. 오랜만에 또 반갑습니다. 네. 자, 선생님. 이 반찬으로만 먹던 애호박을 오늘은 한 그릇 덮밥으로 만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들어가는 재료부터 한번 볼까요?
2: 네. 아, 여기 따뜻한 밥하고 네. 나중에 이제 뿌리로 여기 깨가 있고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애호박을 볶을 때는 이제 요런.

0: 이제 소금, 참기름, 네? 후춧가루, 이렇게 새우가루거든요.
1: 새우가루.
0: 여기 양파를 볶을 때는 네? 좀 오래 볶아야 되니까 간장과 굴소스와 오. 마늘을 넣고요.
1: 네, 이렇게 들어가고 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달걀 있고 마요네즈도 있는 것 같아요.
0: 네, 오늘 이제 그 흰자 노른자를 이렇게 풀어서 네. 스크램블 에그를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흰자 노른자 네. 그리고 여기 마요네즈, 소금, 네. 물 들어가 있어요.
1: 아주 고소하고 맛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애호박의 부드러운 달큰한 맛이 담긴 덮밥은 누구나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애호박 달걀 덮밥 재료부터 한번 손질해 볼게요.
0: 네.
1: 애호박을 손질해야겠죠?
0: 네, 애호박은 깨끗이 씻었어요.
1: 네.
0: 근데 이렇게 어리고 이런 야들야들한 좋은 애호박이 요즘 철에 나오네요.
1: 맞아요. 네. 사실은 이 애호박 시장 가면 굉장히 또 경제적인 가격에 또 먹을 수 있잖아요.
0: 네, 제철이니까 네. 좀 가격도 좀 저렴하고
1: 든든하고요, 또 그렇죠?
0: 네, 맛있고. 영양도 요때가 제일로 좋다고 해요.
1: 요맘때가.
0: 네.
1: 오늘은 좀 두께를 뭐 있게 썰어주시나요?
0: 네. 가늘게 썰면 아무래도 물러지니까 네. 약간 예, 두께가 있게 이렇게 이제 채 썰으려고 해요. 약간 두껍게 채를 썰어야 우리가 이제 덮밥으로 먹을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랬을 때 이렇게 딱 제 모양을 내고 예. 모양을 내주세요.
1: 이 애호박은 아삭한 식감도 있지만 이 부드러운 식감이 좋아서 많이 먹거든요, 저는.
0: 맞아요. 이건 이제 제철에 네. 나오는 이제 호박이니까 네. 영양도 있고 맛도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네. 이때 좀 이거 많이 드시면 약이 될 것 같아요.
1: 약이. 일단 이렇게 한번 썰어준 다음에 이 상태로 네. 채를 썰어주시는 거죠.
0: 네. 약간 도톰하게 먼저 썰고
1: 네.
0: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란히 놓고 이렇게 그냥 썰어주시면 되는데
1: 그러게요.
0: 너무 가늘게 썰지 말라는 게 오늘의 팁이에요.
1: 너무 가늘어버리면 나중에 이제 조리할 때 좀 뭉개지거나 그쵸?
0: 그렇죠. 그렇죠. 으끄러지죠.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조금 오늘은 네. 조금 두께가 있게 채를 썬다는 거.
1: 네. 네. 맞아요. 물러질 수 있으니.
0: 네.
1: 근데 칼질하기도 굉장히 또 쉬운 채소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0: 맞아요, 단단하지가 않았어요.
1: 네, 제가 이제 시장을 볼 때 이 애호박을 사가면 엄마가 장바온 거 보고 이렇게 웃으세요. 네가 언제 이렇게 애호박을 사왔냐며.
0: 아,
1: 네,
0: 그러세요.
1: 다 채우비 덕분인데.
0: 맞아요, 오래 전부터 또 전에도 해줬잖아요, 채우비를.
1: 예.
0: 그죠?
1: 또 오랜만에 또 선생님 뵈니까 되게 반가워요.
0: 좋아요,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1: 예. 자, 애호박도 이렇게
0: 네?
1: 크기가 좀 있게끔 저희가 네. 채를 썰어봤습니다.
0: 가늘지 않게.
1: 예.
0: 그다음에 이제 여기
1: 양파를
0: 채를 써야 되는데 양파를 우리가 고르실 때 너무 큰 것보다는 중간 게 맛있어요.
1: 아, 중간 크기가.
0: 그리고 이제 끝이 조금 너무 뾰족하다 싶으면 끝은 네? 조금 잘라내고 이렇게 썰으시면 되죠.
1: 네?
0: 같은 크기로 이제 오늘 채 썰려고 해요.
1: 애호박과 비슷한 크기로.
0: 네.
1: 썰어주시면 됩니다.
0: 네.
1: 양파는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0: 네.
1: 반개 정도만 들어가도
0: 네.
1: 또 제 역할을 해주니까. 예.
0: 자, 그래서 애호박하고
1: 네.
0: 양파를 채 썰었어요.
1: 자, 채 썰어서 준비를 했고요.
0: 네.
1: 선생님, 이제 채소 손질이 다 됐는데요.
0: 네.
1: 이번에 뭐 하면 될까요?
0: 아, 네. 그럼 미리
1: 네.
0: 달걀 노른자를 좀 풀어서 간을 좀 해놓읍시다.
1: 달걀 노른자를 풀어서.
0: 네.
1: 근데 선생님 좀 궁금한 게 이 달걀 노른자랑 흰자를 좀 분리하셨어요.
0: 네.
1: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0: 아, 그럼요. 색깔도 하얀 색깔.
1: 예.
0: 흰자.
1: 예.
0: 예. 또 노란 색깔은 또 노랗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아, 흰자에 비해서 노른자는 조금 이렇게 되직하잖아요.
1: 그러게요.
0: 그래서 제가 요 물 두 큰술을 여기다 좀 섞으려고 해요.
1: 아, 너무 되직하니까 물을 넣어서.
0: 네. 그러면 네, 농도가 아주 비슷해지고.
1: 예.
0: 네,
1: 좀 수월해지죠.
0: 스크램블 에그가 잘 되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
1: 네.
0: 여기다 소금을 양쪽에다가 네, 조금씩 넣으려고 그래요. 노른자, 흰자.
1: 간을 해주네요, 밑간에, 그렇죠?
0: 네, 그리고 제가 마요네즈를
1: 네.
0: 한 큰술씩 넣으려고 해요.
1: 아, 근데요, 선생님
0: 네.
1: 미리 이렇게 조리하기 전에 여기 달걀물에다가 마요네즈를 넣으면 좋은가요, 선생님?
0: 좋은 점이 있어요.
1: 어떤 점이 좋을까요?
0: 아, 더 부드럽고 촉촉해요.
1: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고소함도 더해질 것 같고요.
0: 네. 그래서 오늘
1: 예.
0: 우리가 조금 더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1: 예.
0: 자, 흰자에도 한 큰술, 네. 노른자에도 한 큰술,
1: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어쨌든 달걀 요리인데 왜 이렇게 따로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0: 맞아요.
1: 것 같은데.
0: 맞아요. 두 가지 좋은 점. 예. 하나는 색깔이 네, 노랑 또 하나는 예. 네. 하양 맞아요. 그렇잖아요.
1: 황색 지단이라고 하죠, 선생님. 네.
0: 대략 뚝뚝 꼬면 되고요. 아~ 또 한 가지는 네. 이렇게 그 따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또 좀 여차하면 예. 아, 흰자 노른자를 또 같이 섞어서 해도 되고요.
1: 너무 바쁘시면
0: 더 여차하면 예. 그냥 달걀 후라이를 해서 위에다 올려놔도 좋아요.
1: 그렇지만 오늘은 조금 더 분위기 있게 한번 먹어보고자 네. 한번 해봤습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았어요.
0: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조금 있다가 네. 채소 볶고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1: 모든 재료 준비가 끝났는데요. 그러면 네. 한번 조리하러 가볼까요?
0: 네, 그럽시다.
1: 어떤 것부터 조리할까요, 선생님?
0: 아, 양파부터 하겠어요.
1: 됐어요. 자, 조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팬을 달궈서 네. 불을 켜고 팬이 좀 달궈진 다음에 네. 식용유를 두르고
1: 식용유 넉넉하게 두르고
0: 팬이 좀 이제 달궈지면 네.
1: 근데 선생님, 저도 사실 양파를 볶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어니언스프를 먹었을 때 양파를 굉장히 많은 오랜 시간 볶아서 그 맛을 우려내잖아요.
0: 네.
1: 근데 달큰한 맛도 나고 볶았을 때 양파의 맛이 좋아지더라고요.
0: 맞아요. 오늘 그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1: 아 진짜로요?
0: 네. 왜냐하면 이렇게.

0: 우리 어니언 숲게처럼 조금 오랫동안 나른하게 좀 볶아주는 거죠.
1: 근데 오늘 요리할 때는 양파를 한 얼마 정도, 시간을 얼마 정도 한 볶아주면 네, 될까요?
0: 시간도 뭐 중요하지만 우선 봤을 때 예. 지금은 이렇게 양파가 빳빳하게 살아있잖아요.
1: 예, 아직까지는요.
0: 근데 이게 이제 오래 볶아주면 좀 이렇게 부드러워지면서 나른해지죠?
1: 우리가 덮밥에서 먹기 좋은 그 식감 정도가 됐을
0: 네,
1: 때.
0: 네, 네. 지금 보세요. 한 우리가 한 2, 3분 볶았을까요?
1: 예.
0: 예, 이제 아주 좋아요.
1: 좀 부들부들해졌어요. 네. 흐물흐물하진 않고요.
0: 네. 자, 여기다가 이제 아까 우리 네. 채 썰어 놓은 거 있죠?
1: 네.
0: 애호박을 좀 넣어주세요.
1: 아, 여기에요.
0: 아유, 잘 옆에서 도와주셔서 오늘은 아주 잘 될 것 같아요.
1: 네. 이거 하라고 불러놨으니까 저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0: 네. 자, 여기다가 이제 맛있는 거 들어가야 되겠죠?
1: 네. 아까 준비하셨던.
0: 네. 자, 우선 소금을 좀 더 넣어주시고요.
1: 소금으로. 네. 간 해주시고요.
0: 오늘 이제 이거 볶으면은 예. 아무래도 수분이 나오잖아요.
1: 네, 예,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새우가루로 네. 수분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1: 맞아요.

0: 맞아요. 살짝씩 나오기는 하는데 아까 저희가 우리 새우가루를 넣었잖아요. 그래도 그런지 흥건하지가 않아요.
1: 네. 예. 아주 아주 잘 익으면서 예. 색깔은 좀 푸르고
0: 씻는 시간은 조금 있게끔 그렇죠?
1: 맞아요. 그리고 양파도 예. 아까 나른하게 볶아서 예, 양파도 서로 잘 어울렸네요.
0: 선생님 그냥 이대로 반찬으로 먹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어린이들은 완전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너무 먹음직하고 있는데요. 네. 달걀은 저희가 또 특별히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채널 돌리신 분들은 이렇게 봤을 때 달걀에 지금 뭐가 이렇게 떠있나 이렇게 궁금해하실 텐데 아까 어떤 걸 넣으셨죠?
1: 맞아요. 아주 질문 잘 쳐주셨어요. 우리가 마요네즈를 넣고는 예. 그냥 대략 이렇게 뚝뚝뚝뚝 꺼만 주세요. 쉽지 네. 않아요. 왜냐면 네. 자연히 자기가 스스로 녹아요.
0: 네. 이 마요네즈가 들어간 이유는 조금 더 부드럽게
1: 촉촉하게
0: 맞아요.
1: 이따 드셔보시면 예. 아실 거예요. 맛이 어떻게 이렇게 촉촉한가?

0: 좀 덮밥처럼 좀 촉촉하게 먹고 싶은데 네. 늘 먹던 덮밥은 심심하니까 네. 오늘 이 덮밥이 굉장히 또 새롭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조금 휘휘 저어서 우리 왜 집에서 예. 가볍게 스크램블 에그 해서 드시잖아요.
0: 맞아요.
1: 네, 근데 지금 보세요. 마요네즈가 잘 녹으면서
0: 자연스럽게 열에 녹네요.
1: 네, 한 절반쯤 익었어요. 네. 요럴 때 제가 불을 좀 끄겠어요. 왜냐하면
0: 오, 예?
1: 예, 여열에 예, 이게 촉촉하게 돼요.
0: 아, 맞아요. 불을 끄지 않으면 선생님 있잖아요. 타버리더라고요. 약간 노랗게 약간 색깔이 변하면서.
1: 맞아요. 그리고 좀 단단해지니까 예. 요런 부드러운 촉감은 없잖아요.
0: 뭔가가 네. 생크림 이렇게 뭉쳐진 것 같기도 하고
1: 촉촉하고 예, 예. 부드럽고
0: 와 이게 또 마요네즈가 이렇게 들어가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선생님. 네,
1: 첫째는 마요네즈가 들어갔고 예? 둘째는 중간에 불을 꺼서 예 나중에 여열에 익히니까 부드러워진 거지.
0: 예. 해볼게요.
1: 네. 다 담아 놓을까요? 이제 우리가 덮밥에다 할 예. 거니까.
0: 다 이유가 있으셨네. 네.
1: 자 프라이팬 또 다른 거 하나.
0: 예. 제가 드릴게요.
1: 네. 제가 기름을 이렇게 둘러볼게요.
0: 들어간 다음에 어느 정도 한 후에 불을 꺼서 여열로.
1: 예.
0: 그쵸?
1: 예. 중간쯤.
0: 예. 네.
1: 아유, 너무 잘.
0: 네. 잘 외웠나요, 선생님?
1: 네.
0: 근데 선생님, 확실히. 네. 물론 그냥 달걀을 이렇게 하나로 풀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네. 이렇게 흰자 노른자 나눠서 하니까 더욱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색감도 예쁘고.
1: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할 때 이제 어쩔 수 없죠. 그러나
0: 급할 때야.
1: 네, 시간이 있을 때는 예. 조금 이렇게 좀 예, 그래서 조금 익은 다음에 휘저으시면 예. 덩어리가 좀 크게 나오고.
0: 오.
1: 네, 이 정도 좋네요.
0: 네.
1: 예. 이렇게 반 정도 지금 익었어요.
0: 반 정도 그죠? 익었을 때.
1: 네, 그럼 이제 불을 끄고.
0: 네.
1: 다시 남은 열에 네, 조금. 아주 익힐게요.
0: 예, 불을 끄고 하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탈까 봐서 막 이걸 들었다 놨다 했거든요. 불을 또 조절하겠다고 혼자서.
1: 네. 자, 그럼 이제
0: 스크램블이 완성이 됐습니다.
1: 네, 이제 담는 일만 남았네요.
0: 네. 짜장 네. 준비할게요.
1: 네. 애호박 볶은 거 이러면 예. 있을 것 같아요.
0: 아니 덮밥은 많이 먹어봤지만 이 네. 애호박 덮밥은 저는 처음이라.
1: 네.
0: 맨날 저 이 애호박은 졸여서 먹는다고 했나 매콤하게 간장 양념해서 고춧가루 해서 먹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덮밥으로 먹으니까 몸에 좋은 애호박 많이 먹을 수 있겠어요.
1: 네, 그리고 특히 새우가루 넣는 게 아주 그 향이나 맛이나 예. 아주 그게 좋아요. 노른자를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놔주시고.
0: 정말 촉촉하게 됐네요, 선생님.
1: 네. 흰자, 노른자, 네. 또는 파란 애호박. 만들기도 쉽고,
0: 네.
1: 우리 이제 워킹맘들이 또 퇴근해서 집에 와가지고 막 서둘러서 또 이제 저녁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0: 예.
1: 그랬을 때 이제 그냥 쉽게 애호박 집에 냉장고에 있는 거 하나, 그리고 썰어서.
0: 애호박 하나, 양파 하나, 달걀밖에 없는데. 네,
1: 맞아.
0: 이렇게 또 분위기 있는.
1: 네. 네. 자, 그래서 위에다가. 까만 통째로 가운데만 이렇게 뿌려서
0: 세상에
1: 이렇게 내면 되겠습니다.
0: 너무 분위기 있네요.
1: 네.
0: 자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해놓으니 눈으로 먹고 네. 또 맛으로도 먹게 될 것 같은데요.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애호박 달걀 덮밥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애호박 달걀 덮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애호박 양파를 두툼하게 채 썰어줍니다. 달걀 흰자를 풀고 달걀 노른자에 물을 넣어 푼 뒤 각각 소금을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 달걀 흰자와 달걀 노른자에 마요네즈를 넣어 섞어줍니다. 이렇게 달걀에 마요네즈를 넣으면 훨씬 부드럽고 촉촉해져요.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양파, 진간장, 굴소스, 다진 마늘을 넣어 3분 정도 볶아주세요. 애호박을 넣어 볶다가 소금, 새우가루, 참기름을 넣어 볶아줍니다. 다른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마요네즈 섞은 달걀 흰자와 달걀 노른자를 각각 볶아주세요. 이때 달걀이 다 익기

0: 전에 불을 끄고 여열에 볶아주면 훨씬 부드러워져요. 밥 위에 애호박 볶음, 볶은 달걀 흰자, 달걀 노른자를 얹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검은 깨를 뿌리면 애호박 달걀 덮밥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이 아침엔 유난히 담백하고 맑은 국을 찾게 되는데요. 이 무슨 국을 끓여야 하나 망설여질 때 이 요리가 정답 같아요. 네. 자, 감자 젓국 재료 한번 볼까요?
2: 네. 감칠맛 하면은 최고인 새우젓이 준비되어 있고요.
1: 맞아요, 맞아요.
2: 오늘, 예, 핵감자.
1: 네.
2: 요즘 나오죠? 핵감자하고 두부하고. 네. 파가 준비되어 있고요.
1: 네, 이렇게 재료가 준비되어 있고. 네. 이 맑은 국은 따로 밑국물을 낼 필요가 없나요?
2: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여기 새우젓이 맛의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 왜 감자하고 두부가 좀 왜 맛이 밋밋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2: 그걸 탁 잡아주는 거예요. 개운하고 시원하고. 예. 여름에 이보다 더 좋은, 예,
1: 재료가 없죠.
2: 없어요.
1: 자, 개운한 국물과 고소한 감자까지 더 입맛이 당기는데요. 자, 오늘 요리 바로 시작해 볼까요?
2: 네.
1: 자, 그럼 감자부터 한번 손질해 볼까요?
2: 네.
1: 자, 선생님, 요즘은 이 핵감자가 나올 때인가요?
2: 요즘 하지 감자가 제일 좋다고 그랬고요. 아~ 하지를 지나서 바로 나오는 감자도, 예, 아주 좋아요.
1: 아, 바로 나오네요, 감자. 네.
2: 자, 2분의 1 했고, 네, 다시 2분의 1 해서 썰면, 예, 은행잎처럼 이렇게 모양이, 아, 이렇게 나오죠?
1: 은행잎 썰기.
2: 네, 은행잎 썰기. 아시죠?
1: 예, 예. 맞아요. 엄마가 이 감자국 끓일 때는 항상 이런 크기로 썰어주셨던 것 같아요.
2: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드시기 편하게 숟가락에 딱 올라갈 수 있도록.
1: 맞아요.
2: 근데 이제 얇게 하지 말고 이것도 도돔도돔하게 썰었어요.
1: 부서지면 안 되니까.
2: 맞아요.
1: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국이.
2: 그런데 이 새우젓은 우리가 이제 6월에 담은 육젓이, 네, 아주 맛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육젓으로 오늘 하죠.
1: 저 두부도, 네, 제가 썰어 넣어볼게요.
2: 네. 그거 골패 모양으로 그냥 드시기 편하게, 예, 이렇게 갸름갸름 썰었습니다.
1: 두부는 이 국이나 찌개에 꼭 들어가야 되는 재료 같아요. 그렇죠?
2: 살짝 올리면.
1: 예. 자, 오늘 대파 흰 부분 쓰고 계신데요.
2: 네.
1: 저는 대파 흰 부분을 좋아해가지고 이런 국이나 찌개 끓일 때 많이 넣는데, 그 많이 넣으면 또 생각보다 맛이 좀.
2: 그래서 이제 대파를 넣게 되면, 예, 국물이 시원하고 개운해요.
1: 예.
2: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고요.
1: 너무 달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2: 네. 그래서 오늘
1: 적당량만.
2: 예. 그 흰 쪽에, 네, 그 대파를 제가 사용했어요.
1: 자, 이렇게 재료 손질이 끝났는데요.
2: 네.
1: 자, 그럼 이제 선생님, 그럼 뭘 하면 될까요?
2: 네, 이제 같이, 예, 제가 이제, 예, 요거를 양념을 이렇게 옆에다 놓고,
1: 예,
2: 우선은 요것을 감자를 볶고요.
1: 아, 자, 그럼 감자를 한번 볶으러 가볼까요?
2: 네. 참기름을 넣고.
1: 네.
2: 그리고 참기름에다가 이제 우선 마늘을 좀 볶으려고 해요.
1: 마늘 좀 볶고.
2: 마늘 다진 거.
1: 예.
2: 그리고 제가 이제 우선 이렇게 볶죠.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뭘 넣으려고 그러냐면,
1: 예,
2: 지금 새우젓을 국물하고 건지를 이렇게 분리했어요.
1: 예, 예.
2: 건지를 먼저 넣고.
1: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조금 간 맞출 때 국물에 넣지 않나요, 원래는?
2: 네, 그런데 오늘은, 예, 이렇게 새우젓을 살짝 볶으면,
1: 네,
2: 비린내가 나질 않아요.
1: 아,
2: 너무 신기해요.
1: 그 새우젓 특유의 그 쿰쿰한 향이 있잖아요.

0: 아까 건질 넣어서 볶았잖아요.
1: 네.
0: 이제는 국물을 넣어서.
1: 여기서 국물. 근데 선생님 또 질문이 있는데 이 새우젓은 이 보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보관 잘못하면은 그 이상한 냄새도 나고.
0: 맞아요.
1: 어떻게 보관하면 돼요, 선생님?
0: 아, 새우젓은 냉동 보관하시면 좋아요.
1: 냉동 보관.
0: 새우젓은 냉동 보관하도 얼지 않잖아요.
1: 어, 맞아요.
0: 그래서 새우젓 예. 사용하고 남으신 거는 냉동고에 보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냉동 보관하시고. 네.
0: 자, 그래서 이게 네. 이제 제가 이제 끓어오르면 후춧가루를 넣어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1: 알겠습니다. 한소끔 끓어올 때까지 기다려볼게요. 선생님, 지금 굉장히 또 이 새우젓에 감칠맛 나는 향이 올라오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0: 네, 잘 끓었어요.
1: 감자향도 뽀글뽀글하게 나고요, 선생님.
0: 이제 감자가 조금 익어야 되니까 예. 조금 이제 지금 끓어서 감자가 지금 익고 있잖아요.
1: 맞아요.
0: 네, 지금 이제 감자가 익었어요.
1: 예.
0: 그럼 여기다가 아까 썰어놓은 두부.
1: 두부. 두부는 들어가서 잠깐만 익히면 되니까.
0: 그렇죠. 또 파 썰어놓은 거.
1: 네.
0: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새우젓이 들어갔으니까.
1: 네. 두부를. 네.
0: 맞아요. 후춧가루.
1: 예.
0: 하얀 거 있으면 하얀 거 넣으셔도 좋고
1: 네.
0: 아예 없으면 뭐 그냥 집에서 쓰는 검은 후춧가루도 괜찮아요.
1: 물론 얼큰한 찌개나 국도 좋지만 이렇게 속이 부대낄 때는 이렇게 깔끔한 맑은 국물이 정말 좋아요.
0: 아, 그리고 새우젓이 소화를 도와주잖아요.
1: 맞아요.
0: 여름에
1: 네.
0: 최고예요.
1: 그게 항상 냉동실 보면 새우젓 꼭 있는데 네. 한번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자, 됐네요.
1: 이제 옮겨볼까요?
0: 네.
1: 금세 또 이렇게 건강하고 고급스러운
0: 뚝딱
1: 감자젓국이 또 완성이 됐습니다.
0: 네, 됐네요. 자, 그래서 샤.
1: 보기만 해도 속이 편해지는 기분이네요.
0: 맞아요. 샤. 근데 예? 이거는 이제 젓국이니까
1: 네.
0: 국이 아니라 조금 찌개에 가까운 그런 음식이에요.
1: 그런 것 같아요. 국보다는 조금 더 국물이 좀 덜한.
0: 예.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1: 네.
0: 건더기도 넣으시지만
1: 네.
0: 국물도 이렇게 좋아요. 요 정도면 아주 좋아요.
1: 이 새우젓으로 가늘해서 감칠맛이 대단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감자젓국이 완성됐습니다.
2: 감자젓국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감자를 4등분한 뒤 은행잎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두부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대파는 어슬 썰어줍니다. 달군 냄비에 참기름, 다진 마늘, 새우젓 건더기를 넣어 볶다가 감자를 넣어 볶아주세요. 이렇게 새우젓을 먼저 볶아주면 새우젓 특유의 비린내가 제거돼요. 그런 다음 새우젓 국물, 물을 넣어 끓여줍니다. 국물이 끓으면 두부, 대파, 후춧가루를 넣어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감자젓국이 완성됩니다. 밥 세 공기 뚝딱! 윤숙자 요리연구가의 든든하고 배부른 한식 한상! 이제 오이를 무치고 볶지만 말고 끓여보자! 오이의 색다른 매력 발산! 칼칼한 고추장 맛에 오이의 청량함을 더한 오이찌개부터 탱글쫀득한 식감과 짭조름한 맛으로 더욱 막강해진 꿀조합 반찬. 곤약과 꽈리고추를 특제 간장 양념에 졸인 곤약 꽈리고추 조림까지. 한국 전통 요리를 세계에 알리는 한식대가 윤숙자의 집밥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해피바이러스 광희입니다.
0: 안녕하세요. 윤숙자입니다.
1: 네. 선생님, 이 오이찌개는 여름에 즐겨 먹는 별미찌개라고 들었는데요. 이 오이의 상큼함과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오늘의 재료 한번 살펴볼까요?
0: 네. 아, 여기 어린 오이가 와서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양파가 있고 파가 네. 있고 청고추가 있어요.
1: 네, 맞아요.
0: 그리고 오늘 네. 육수로 고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소고기가 있고.
1: 어디 부위일까요? 이게?
0: 네, 이거 우둔육이에요.
1: 우둔육.
0: 네. 예. 네, 오늘은 우둔육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그 파마늘 다진 거, 네. 양념할 간장, 네. 참기름, 후춧가루.
1: 자, 근데 선생님, 이 고추장찌개의 포인트는 네. 이 국물 재료.
0: 맞아요.
1: 이게 이 국물이 생명인데 어떤 재료가 들어간지 한번 볼까요?
0: 네, 고추장, 된장, 마늘 다진 거, 후춧가루. 네. 소금도 조금 필요하면 나중에 넣고요. 네. 네, 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자,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름 오이에 고기를 넣고 진하게 끓여 더 맛이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선생님, 그러면 네. 오늘 오이찌개니까. 네. 자, 먼저 오이부터 한번 손질을 해볼게요. 네. 오이. 오늘은 어떤 오이를 준비하신 거예요?
0: 아, 이게 이제 청오이인데 예. 여린 게 좋아요.
1: 여린 게.
0: 이제 소금을 손에다 쥐고 그리고 예.

0: 소금을 이렇게 비벼서
1: 네?
0: 닦으니까 깨끗이 닦아두지지만 오이가시가 다
1: 맞아요.
0: 없어졌어요.
1: 오이가시가 있더라고요.
0: 예. 그래서 깨끗이 씻은 것을 제가 한번
1: 예.
0: 준비를 하는데
1: 네?
0: 오늘은 제가 이제 빚어 썰기라고도 하고
1: 네.
0: 또 어르신들이 또 마구 썰기라고도 하세요.
1: 예?
0: 연필 깎듯이.
1: 아, 맞아요. 이렇게 써는 거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또 오랜만에 또 보는 것 같아요. 이걸 빚어 썰기라고 하는 거예요?
0: 네, 그리고
1: 오.
0: 또 마구 썰기라고도 하시고
1: 예.
0: 어머니들이 빚어 썰기라고 하세요.
1: 이렇게 돌려가면서 연필 깎듯이
0: 너무 크지
1: 한입
0: 않게.
1: 크기로 딱 되게.
0: 그렇죠.
1: 그리고 지금 오이 향이 굉장히 좋아요, 선생님.
0: 아,
1: 예.
0: 그래서 오이로 지금 저희가 그 이제 찌개를 하는
1: 예.
0: 거잖아요. 근데 옛날 궁중에서도
1: 네.
0: 오이 간정이라고 그래서 임금님께
1: 예?
0: 고추장 찌개를 해드렸던 거예요.
1: 오? 아니, 사실, 어제부터 선생님께서 이
0: 네.
1: 음식에 대한 역사를 이렇게 조금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이게 임금님도 드셨던 오이 감정이라는, 처음 알아요,
0: 네,
1: 오늘.
0: 여름철에
1: 여름철에
0: 아주
1: 좋은.
0: 향기가 아주 탁 나는
1: 예.
0: 네, 그런 거죠.
1: 자, 이렇게
0: 그래서
1: 양파까지 썰었고요.
0: 네, 자, 파는
1: 네.
0: 흰 부분을 위로 해서 어슷썰기.
1: 이 부분을 위로 해서
0: 네. 그래서
1: 네
0: 근데 너무 길게 어슷썰지 마시고요.
1: 네
0: 한 2cm 정도.
1: 2cm
0: 네,
1: 정도
0: 너무 길면 좀 드시기가 어려우시잖아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항상 요리할 때는 조금 드시는 분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1: 예
0: 그 조금 배려하는 게
1: 그럼요 한입 크기가 짱이에요
0: 네.
1: 예 한입 크기가 정말 좋은데요 자 오늘 청홍고추도 이렇게 또 색감 맞춰서 한번 넣어볼게요
0: 어슷썰어서
1: 예
0: 한번 오늘 이제 또 맵게 하려면 이제 청양고추. 네.
1: 맞아요.
0: 오늘은 좀 매운 그 오이찌개니까
1: 예.
0: 청양고추도 아주
1: 청양고추로 한번
0: 좋습니다.
1: 넣어볼게요.
0: 네.
1: 자, 여기 한번 넣어볼까요?
0: 네. 그래서 이제 파하고
1: 예.
0: 청양고추 나중에 넣을 거니까
1: 네.
0: 한쪽으로.
1: 예.
0: 네. 뭐 씨는 그냥 빼는 둥, 마는 둥, 왜 씨는 조금 뺄수 있으면 이렇게
1: 예.
0: 빼주시고.
1: 털리는 것만 좀
0: 네.
1: 빼버리고.
0: 네.
1: 자, 이렇게 채소를 준비해봤습니다.
0: 네, 요건 이제 제가 양념을 조금 하려고 그래요. 우선 여기 이제 간장, 참기름,
1: 네.
0: 네, 다진 파마늘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넣지 마시고,
1: 네. 네.
0: 네, 이렇게 한 데다가 다
1: 양념이
0: 섞어서.
1: 뭐 대단하게 많지 않아요, 선생님?
0: 고기 양념이죠.
1: 예.
0: 그리고 오늘 고기 양념인데 여기 하나 안 들어간 게 하나 있잖아요. 뭐가 안
1: 하나 안
0: 들어갔지?
1: 들어간 건? 맛술 이런 거요?
0: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참기름 들어가면, 보통 때는 깨소금 들어갔잖아요.
1: 맞아요. 짝으로 오긴 하는데.
0: 그런데 오늘은 왜안 들어갔냐면,
1: 예?
0: 아무래도 이제 이게, 저기, 찌개 국물에다가 이게 동동
1: 그쵸,
0: 뜨면은
1: 그쵸.
0: 깨소금이 지저분하잖아요.
1: 그러게 좀 어울린 느낌은 아니네요, 그쵸?
0: 네, 그래서 오늘 깨소금만 안 들어가고는
1: 예.
0: 고기 양념이 다 들어갔어요.
1: 뭐니 해도 이 고기는 미리 이렇게 양념을 살짝 재워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쵸?
0: 맞아요.
1: 자, 이렇게 양념에 재워둔 고기는 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좀 재워두면 좋을까요?
0: 네, 뭐 시간이 있으면 뭐한 5분, 10분?
1: 예.
0: 시간이 없으면 바로 하셔도
1: 바로
0: 돼요.
1: 해도 되고.
0: 조금이니까.
1: 예. 재료 손질하는 동안 잠깐 재워줘도
0: 네,
1: 되고요.
0: 지금 잠깐 이렇게 재워서 두고,
1: 예.
0: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1: 네.
0: 이제 양념할 국물 이렇게
1: 예.
0: 놔둘까요? 그럼 이제
1: 그럴까요?
0: 제가 요리하러 이제 우리 같이 가야 되니까요.
1: 벌써 가는 거예요?
0: 네.
1: 자, 그럼 맛있는 이제 찌개를 끓이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냥 집에 있는 거
1: 예.
0: 활용하셔서
1: 예.
0: 하시면 좋겠어요.
1: 이 고기 볶는 소리는 언제 들어도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0: 이런 소리가 날때 고기를 넣으면 좋죠.
1: 예. 이렇게 고기가 들어간 후에
0: 네.
1: 어느 정도 익히면 되나요?
0: 네, 이제 고기가 빨간 색깔이 없어지도록 볶아야 돼요.
1: 아, 빨간색 없어질 정도로.
0: 그다음에 제가 지금 물을 볶겠어요.
1: 오이랑 양파를 먼저 볶지 않고
0: 네.
1: 바로
0: 네.
1: 국물 재료들이 들어가는
0: 네,
1: 거예요?
0: 찌개니까. 오이찌개.
1: 사실은 선생님, 저 이제 고추장 찌개 정말 좋아하는데 오늘은 오이가 들어가서 또 어떤 맛을 낼지 궁금하고 또 선생님만의 고추장 찌개 국물 비법이 있다고 얘기를
0: 맞아요.
1: 들었는데 어떤 비법인지 궁금해요.
0: 네, 물부터 넣을까요?
1: 예.
0: 자, 색깔이 완전히 고기색이
1: 네.
0: 갈색이 됐네요.
1: 거의 빨간색이 없을 정도죠.
0: 이때 네, 물을 불량의 물을
1: 네.
0: 붓고

0: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양념을 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볶고 물 부은 다음에
1: 네?
0: 네, 오늘은 매콤한 오이 찌개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는 고추장이 지금 한 두 큰술 반 들어갔고.
2: 사실 근데 이제 뭐 저도 초반에 요리를 못할 때는 요리를 많이 안 해봤을 때는 이 고추장 찌개에는 고추장만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0: 그랬죠.
2: 근데 오늘은 이렇게 된장하고 이렇게 비율을 해서 넣으시네요.
0: 아, 여기다가 된장을 조금 섞어주니까
2: 예.
0: 그 너무 그 역한 매운맛도 나지 않으면서 약간 그 좀 완화시킨다 할까요?
2: 예.
0: 매콤하면서도 사실은... 예? 깊은 맛.
2: 맞아요. 고추장만 들어가면 텁텁한 맛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0: 맞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제가 지금 된장을 한 작은술 넣었거든요.
2: 예?
0: 비율이 딱 좋아요.
2: 조금의 구수한 맛을 좀 더 내줄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 그 조금 된장을 넣었는데 그 이 고추장찌개를 조금 깊은 맛을 더 준다 그럴까요?
2: 맞아요. 맞아요. 예전에 저 고추장만 넣어서 끓였는데 맛은 있었어요, 물론.
0: 네.
2: 약간 텁텁한 맛이 돌더라고요.
0: 네. 거기다 된장을 쫙 넣으면
2: 예?
0: 된장이 완화시키고 순화시키고 근데 매운맛은 더 나게 해주고 그래요.
2: 오, 오히려? 네. 선생님, 얼마 정도 끓이면 될까요?
0: 네, 이렇게 뚜껑 덮어서 끓고 10분이면
2: 네.
0: 고기에 맛있는 맛이 우러나와요.
2: 아, 10분 정도 끓여볼게요.
0: 네.
2: 선생님, 지금 바글바글 끓고 있어요.
0: 네.
2: 와, 선생님. 이 국물이 아까랑 향이 달라요.
0: 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2: 네.
0: 비저 썰기 한 거 있잖아요.
2: 네, 오이를 여름 오이를 저기 썰어봤죠. 네.
0: 아, 향기가 아주 대단해요.
2: 그러게요.
0: 그 오죽하면 옛날에 임금님도 궁에서
2: 예.
0: 오이찌개를 해서 드셨을까요?
2: 아, 진짜요? 네. 궁중요리네요, 궁중요리.
0: 궁중요리, 우리.
2: 예. 네,
0: 즐겨보는 거죠.
2: 아, 근데 선생님, 저도 물론 고추장찌개 너무 좋아하고 많이 먹어봤는데, 오늘은 그 평소에 먹던 고추장찌개보다 건더기 양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0: 네.
2: 그런 느낌인가요, 선생님?
0: 네. 그래서 좀 바트타게.
2: 아.
0: 네, 제가 지금 마늘 다진 거 넣고 있어요.
2: 예.
0: 바트타게.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른 찌개보다는 건더기가 많은 오이찌개.
2: 예. 그럼 오이 넣고 나면 몇 분 정도 끓이면 되는 거예요?
0: 네. 이제 합쳐서 한 4, 5분?
2: 4, 5분?
0: 네. 왜냐면 오이를 푹 익히면 맛이 없어요.
2: 그러게요.
0: 물컹물컹한 게 아니라
2: 예?
0: 아삭아삭하면 좋을 것 같아요.
2: 식감이 아삭아삭한 맛이 약간 오독오독한 맛도 나나요, 선생님?
0: 아니, 아삭아삭.
2: 아삭아삭이요? 왜냐면 안 먹어봐서 어떤 맛일지. 아삭아삭한 맛이 살아있는. 네, 네. 선생님, 근데 이제 오이가 들어가서 수분이 많잖아요.
0: 네.
2: 이 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고민이에요.
0: 맞아요. 채소 중에 제일 수분이 많은 게 오이잖아요.
2: 맞아요.
0: 그래서 오이 간이 이제 이렇게 오이가 이렇게 이제 익게 되면 수분이 나오니까.
2: 네.
0: 요때. 마지막
2: 마지막에.
0: 간을. 네.
2: 간을 보고 봐가면서.
0: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요때 소금을 제가 간을 한 것은.
2: 예.
0: 이때 간장을 넣게 되면 텁텁해요. 왜냐면 고추장 된장이 들어갔는데 마지막 간은
2: 또 간장을
0: 소금으로
2: 넣는다면?
0: 하는 게 더 좋고
2: 그렇죠 그렇죠
0: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2: 아, 물론 굉장히 또 맛있게 매콤하게 먹지만 마지막은 또 깔끔하면 좋으니까.
0: 자, 다 됐습니다.
2: 예. 네. 스튜디오 안에 제가 좋아하는 고추장찌개 향이 아주 그냥 가득해요.
0: 그러네요.
2: 야.
0: 자, 제가 담아볼까요?
2: 예?
0: 네.
2: 뜨거운 옆에 잡고
0: 네네네. 네. 아유, 고마워요. 항상 나 뜨거울까봐 행주도 주시고.
2: 근데 선생님 저희가 항상 먹던
0: 네.
2: 이 고추장찌개는 그냥 뭐 겨울에 먹어도 좋고 근데 좀 추울 때 먹으면 맛있는데 오늘 이제 여름이잖아요 지금은. 확실히 오이가 들어가서
0: 네.
2: 조금 더 가벼우면서 또 매콤한 느낌이 나요.
0: 맞아요. 그리고 그 오이 향이
2: 네.
0: 이제 드셔보시면 아시지만. 향기가
2: 맞아요.
0: 네, 밥맛이 없을 때 딱 밥맛을 살려주는
2: 예
0: 네, 그런 거고요.
2: 오늘 이 오이찌개는 칼칼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네,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오이찌개가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오이찌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이를 빚어 썰고 양파는 채 썬 뒤 대파, 홍고추, 청양고추는 엿을 썰어줍니다. 진간장, 참기름, 다진 대파, 다진 마늘, 후춧가루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 소고기에 양념장을 넣어 버무려줍니다. 달군 냄비에 양념한 소고기를 넣어 볶아주세요.

0: 냄비에 물, 고추장, 된장을 넣어 10분 정도 끓여줍니다. 고추장과 된장을 함께 사용하면 고추장의 텁텁함은 사라지고 깊은 맛이 나요. 여기에 오이, 양파, 다진 마늘을 넣고 끓이다가 대파, 홍고추, 청양고추를 넣어 한 소끔 끓인 뒤 소금을 넣어 간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며 오이찌개가 완성됩니다.
1: 자, 부담스러운 식사보다 가벼운 식사를 원할 때 해먹기 딱 좋은 반찬 같아요. 네. 자, 그럼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네. 곤약은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네. 것을 오늘 준비했고요.
1: 네.
2: 그리고 꽈리고추, 맵지 않은 걸로.
1: 네, 너무 좋아합니다, 선생님.
2: 통마늘하고 다시마가 준비되어 있고요.
1: 자,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 곤약은 간장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1: 그렇죠?
2: 조림할 때 여기 건고추하고 여기 생강이 있고
1: 네.
2: 그리고 여기 이제 진간장
1: 예.
2: 그리고 청주
1: 네.
2: 예, 그리고 같이 이제 어울릴 네. 그런
1: 재료들이
2: 네, 있습니다.
1: 마지막에는 선생님이 참기름하고 통깨로 마무리 해주나 봐요.
2: 네, 그래서 이걸 다 조리고 나면 이제 꺼내기 직전에
1: 네.
2: 여기 그 참기름 깨소금이 준비가 돼 있어요. 통깨가.
1: 네, 재료가 굉장히 간단한데요.
2: 네.
1: 자, 선생님, 많은 분들이 이제 여름철에 이 곤약 음식을 많이 드시는데 곤약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2: 네.
1: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네, 그래서 곤약을
1: 네.
2: 제가 해봤더니 얇게 썰어가지고
1: 네.
2: 그래서 그 조림할 때 넣어가지고 먹으니까 그 밋밋한 맛이
1: 네.
2: 짭짜로운 맛있었어요.
1: 오, 이렇게 조림으로.
2: 네. 오, 또 오늘은 예. 제가 몇 개만 선보일게요.
1: 예.
2: 자, 가운데다가 이렇게 칼끔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1: 예.
2: 칼끔을 넣어주세요.
1: 네.
2: 그래서 제가 뒤집을게. 우리 광희 씨도 같이 뒤집어 볼까요? 예, 예.
1: 자, 저도 하나 해볼게요.
2: 자,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집어 넣는
1: 예, 예,
2: 거예요.
1: 이렇게.
2: 이렇게.
1: 예, 예.
2: 그냥 요 모양보다는 훨 이쁘잖아요.
1: 예.
2: 훨씬.
1: 예. 자, 진짜로
2: 네.
1: 뭔가 꽈배기가 쉽게 되는데 정말 간단하네요.
2: 맞아요. 그래서 저기 미리 준비했죠?
1: 선생님, 이렇게 꽈배기를 만들면 어떤 부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2: 모양이 우선 식감이 나고.
1: 예, 약간 파스타 면 같기도 하고 그래요.
2: 네. 그리고 먹을 때도 네, 좋아요.
1: 양념도 잘 될 것 같은데요?
2: 네. 왜냐면 금을 가운데를 넣었으니까 양념도 예. 쫙 배어 들어가고요.
1: 그렇게 너무 재밌어요.
2: 네.
1: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2: 네.
1: 자, 이번에는 그러면 꽈리고추로 또 한번 손질해 봐야 될 것 같은데.
2: 꽈리고추는 조금 맵지 않은 거를 식구들이 좋아하세요.
1: 예.
2: 그래서 꼬지로, 대꼬지로, 예, 예. 쿡쿡쿡 찍어요.
1: 자, 이것도?
2: 후크도 좋고요. 대꼬지 예. 없으면. 그래서 여기다 이제 이렇게 찝으면
1: 예.
2: 간이 잘 왔다갔다 하면서 잘 배이고
1: 예.
2: 잘 익고
1: 네. 네. 자, 이런 식으로 저희 꽈리고추도 한번 손질을 해봤고요.
2: 네.
1: 이제 뭐 하면 될까요?
2: 네, 이제 물이 끓고 있어요.
1: 예. 자, 물이 끓는다는 건 뭘 데친다는 이야기인데 데칠 게 이 곤약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2: 잘 알아맞혔어요. 네, 그래서 끓는 물에
1: 예.
2: 예, 곤약 예쁘게 모양 낸 거를 예, 데쳐서.
1: 예.
2: 근데 오래 데치지 않아요. 그냥 한번 왈칵?
1: 왈칵. 예. 근데 선생님, 저도 항상 이제 고민이었던 게, 이제 곤약은, 이 곤약 특유의 그 향이 있어요.
2: 그 조금 좋지 않은 향이 있어요.
1: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식당 관리하면서 이제 먹다 보니까, 예. 안 그래도 먹기가 조금 싫은데, 그 일부러 향을 찾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예. 일부러 그 비린내를 찾는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한번 데쳐내면 그런 향들이 날아가나요?
2: 그럼요. 없어져요.
1: 오.
2: 자, 그래서, 예, 빠글빠글 지금 끌래요?
1: 예.
2: 예, 그러면 이제, 예, 건져서.
1: 예.
2: 잠시 소독도 되고, 예.
1: 그 혹시나 뭐를 우리가 싫어하는 그런 향들을 날리고.
2: 좋지 않은 향들도 예. 날리고.
1: 그 특유의 냄새 있죠.
2: 그래서 찬물에다가 잠깐 해서 건질게요.
1: 예. 아주 잠깐이었어요. 저희가
2: 네.
1: 그냥 한번 후루룩 끓고.
2: 끓는 데 넣어서.
1: 예. 저희가 뺐는데.
2: 네.
1: 그래서, 색깔도 하얗게 더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선생님.
2: 네. 잠깐 물기를 빼고.
1: 예.
2: 네. 바로 조림장 끓일게요. 우선.
1: 조림장.
2: 네네. 분량의 간장을 넣고.
1: 네.
2: 그리고 세 가지예요. 청주.
1: 청주.
2: 그리고 설탕.
1: 설탕. 자, 근데 선생님, 진짜로. 이런 조림에 있어서 조림장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2: 맞아요.
1: 조금 약간 칼칼하게 먹고 싶은 느낌이 있는데.
2: 그래서.
1: 아, 그래서 오늘.
2: 그래서. 칼칼하게.
1: 예.

0: 맛도 좀 나라고 이게 지금
1: 통마늘도
0: 넣고 예. 다시마도 예. 아 여기다가 조리를 할 때 다시마를 넣으니까 이 조림장이 너무 맛있었어요.
1: 아 니 국물에다 내신 게 아니라.
0: 네. 그래서 이거 같이 넣어서 예. 예 건고추의 매콤한 맛, 오. 다시마의 그런 아주 좋은 고기 맛,
1: 예. 예
0: 마늘의
1: 다시마에 또 그 감칠맛도 나면 너무 좋겠어요.
0: 네.
1: 선생님, 다시마는 언제 건져요?
0: 이건 오늘은 안 건지고요.
1: 그냥 먹어요?
0: 나중에 이제 이 세 가지만 담을 때 예. 건고추하고 다시마는 상에 올리지 않아요.
1: 아, 요거는?
0: 맛만 내라고.
1: 맛만 내네. 아니, 이렇게 곤약이 정성이 들어가니까 네. 조금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근데 음식 같아요.
0: 네. 예. 네. 진짜 무슨 별식 같잖아요.
1: 맞아요. 예전에는 그냥 마지못해 먹었던 약간 느낌이 있었는데, 곤약이. 너무 미안해지네요, 곤약한테.
0: 곤약의 대변신.
1: 아, 그쵸.
0: 자, 보세요. 이렇게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게 곤약이 양념장에 짜글짜글 지금 이제 졸여졌죠.
1: 그리고 색이 점점 배우고 있어요.
0: 네. 그럼 여기다가.
1: 예.
0: 한 1분 정도 지났다 싶으면.
1: 예.
0: 여기다가 이제 아까 우리가 손질해 놓은 거 있잖아요.
1: 가리고추.
0: 넣어서 네. 한 3분 더 졸여주는 거예요.
1: 근데 선생님 이렇게 꽈리고추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꽈리고추 양이 왜 이렇게 많지 않은 느낌이 드는데 살짝 숨이 주나요?
0: 네. 이제 그리고 이렇게 양념장을 이제는 아래 위로 이렇게 끼얹어가면서 네. 졸여주면 네.
1: 아니 향이 꽈리고추 들어가니까 향이 더 좋아졌어요 선생님. 이 특유의 꽈리고추에 우리가 좋아하는 그 향 있잖아요. 그 향이 더해지면서
0: 밥맛이 나.
1: 예예예. 예.
0: 이렇게 해서 네, 조금 졸이겠습니다.
1: 한 3분 정도 한번 졸여볼게요.
0: 네.
1: 선생님.
0: 네.
1: 아니, 이제 국물도 어느 정도 이제 졸아들었고, 네. 이제 이 곤약이 색이 예쁘게 뵀어요. 먹음직스럽게.
0: 네, 네 까무스러움 하죠?
1: 예.
0: 자,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네. 참기름 둘레에다 둘러시고,
1: 예. 네.
0: 이제 통깨도 좀 넣으시는데, 이따가 좀 할 걸 조금 남기시고,
1: 예.
0: 예, 남겨서 위에다가 담을 때 하자고요.
1: 제가 이렇게 곤약을 보면서 군침을 흘린 적이 언젠가 좀 생각이 나요. 너무 먹음직스러워서 지금.
0: 맞아. 자, 요 정도에서 예? 예, 불을 끄겠습니다.
1: 옮겨볼까요? 정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곤약의 대변신이에요. 곤약의 대변신.
0: 대변신.
1: 세상에.
0: 세상에. 자, 우선
1: 예.
0: 곤약부터 좀 놔볼까요? 그래서 건고추는 놓지 마시고
1: 예.
0: 곤약부터 좀 살짝 뭐 섞어서 놔도 되지만 우선 조금 예쁘게 좀 담을래니까
1: 야.
0: 곤약
1: 아니 윤기가 잘 흐르는 게 아니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알았던 곤약이 맞나 싶어요 선생님. 세상에
0: 곤약 좀 담고
1: 예?
0: 또 파란 고추 파란 고추는 제가 젓가락으로 담으면 예. 더 좋겠네.
1: 이 곤약은 굉장히 또 탱글탱글하고 쫄깃쫄깃한데
0: 네.
1: 이 꽈리고추는 아삭아삭하고 그렇죠?
0: 네.
1: 향도 좋고
0: 맛도 있고
1: 예. 네. 이 조화가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통으로 들어간 그 마늘도 정말 밤처럼 포근포근할 것 같기도 하고
0: 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 조림할 때 저희가 지금 다시마를 넣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그 다시마가 여기 조림장을 조금 맛나게 해줄 것 같아요.
1: 네. 감칠맛 아주 올려줬을 것 같은데요.
0: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쪽은 물론 섞어서 담으셔도 되지만 이제 네. 저 생각은 조금 먹음직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그 세 가지로 이렇게 담아봤어요.
1: 네. 너무 정갈해요.
0: 네. 마지막에.
1: 오늘 우리 칼칼하게 만들어줬던 건고추를 넣어봤어요.
0: 아까 우리가 조금 통깨.
1: 네, 통깨까지. 이야, 정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곤약의 대변신입니다. 저녁 반찬에 이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선생님?
0: 네.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곤약 꽈리고추 조림이 완성됐습니다.
2: 곤약 꽈리고추 조림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곤약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썬 뒤 칼집 내어 꽈배기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꼬치로 꽈리고추에 구멍을 내주세요. 꽈리고추에 구멍을 내주면 간이 잘 배고 더 빨리 익어요. 끓는 물에 곤약을 넣어 데친 뒤

0: 구워줍니다. 냄비에 진간장, 청주, 설탕, 건고추, 반으로 썬 생강, 물을 넣어 끓여주세요. 조림장에 곤약, 통마늘, 다시마를 넣어 졸여줍니다. 여기에 꽈리고추를 넣어 3분 정도 졸여주세요. 참기름, 통깨를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은 뒤 남은 통깨를 뿌리면 곤약 꽈리고추 조림이 완성됩니다. 살구의 달달함에 푹 빠졌다. 윤숙자 요리연구가의 한식 전통 디저트. 한입 먹으면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입소문 내고 싶은 비주얼과 맛. 쫀득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향긋한 살구떡부터 맛보기 전 달달한 살구와 계피향이 침샘을 자극하는 한식 전통 음료. 살구의 과육이 만들어낸 청량감이 입안을 시원하게. 살구 수정과까지. 한국 전통 요리를 세계에 알리는 한식대가 윤숙자의 집밥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귀염둥이 광입니다.
2: 안녕하세요. 윤숙자입니다.
1: 네. 선생님, 저는 살구떡을 방금 화면으로 처음 봤는데요. 색깔도 진짜 곱고 그 어떤 케이크보다 맛있어 보였어요.
2: 네.
1: 빨리 만들어 보고 싶은데 재료 한번 볼까요?
2: 네. 자, 오늘 이제 떡 속에 들어가는 네. 이제 소예요.
1: 네, 콩이죠. 콩, 그렇죠.
2: 네, 검은 콩을 푹 불리면 네. 껍질을 벗기면 이런 상태가 되고요.
1: 네.
2: 이건 맛있게 익은 살구예요.
1: 얼마나 달콤할까요, 선생님?
2: 당치말? 네, 설탕, 소금이 있고요.
1: 네.
2: 이제 떡을 또 쪄야 되니까 쌀가루가 필요하죠.
1: 그렇죠.
2: 그래서 맵쌀가루 준비가 됐고 오늘 이제 믹서에다 갈려고 그래요. 즙이 필요해요.
1: 예.
2: 설탕, 소금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1: 자,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요. 저 원래 이 떡은 쫀득한 맛으로 먹지만 오늘은 향으로 또 먹게 될 것 같아요. 살구 맛이 향긋하게 느껴질 것 같은 살구떡 지금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살구떡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또 기분이 좋아지고 향긋해지는 기분인데.
2: 맞아요.
1: 자, 이거 살구로 또 어떻게 손질하면 될까요?
2: 네. 살구는 이제 깨끗이 씻어서.
1: 네.
2: 예, 오늘 이제, 한 개 반은 잘게 썰려고 그러고.
1: 네.
2: 반 개는 반달 모양으로 썰려고 그래요.
1: 네. 자, 어떻게 좀 다르게 쓰실지 또 기대가 됩니다.
2: 네. 그래서 이제, 예쁘게 그거 고명으로 쓸 거는 이렇게 반 자르고.
1: 예.
2: 나머지는 잘잘하게 썰어야 되니까 그냥 뭐 어떤 형태 없이 조금 잘게. 자.
1: 살구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군침이 도는 게 왜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 왜 이게 복숭아인지 자두인지 항상 헷갈렸었는데 요게 또 살구라는 거를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알았거든요.
2: 네.
1: 근데 자두만큼도 달고 복숭아만큼도 달고 굉장히 맛있잖아요.
2: 맛있어요.
1: 이렇게 해서 선생님께서
2: 네, 잘게 썰어서 예. 예,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1: 예.
2: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당침을 하려고 그러는데
1: 네.
2: 떡 위에다가 예쁘게 좀 고명을 넣으려고 그래요.
1: 아까 그림으로 봤어요.
2: 예, 반달 나왔네.
1: 예.
2: 네, 이렇게 반달 썰기로
1: 예.
2: 해서 같이 당침을 조금 하겠습니다.
1: 살구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2: 네.
1: 요즘 음료 중에서도
2: 네.
1: 살구 에이드도 있고 네. 살구를 활용한 음료도 굉장히 많거든요.
2: 네.
1: 그래서 오늘도 저희도 살구를 이용해서 맛있게 또
2: 네.
1: 살구떡을 만들어 볼게요.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손질을 해봤는데
2: 네.
1: 이 다음은 뭘 하면 돼요?
2: 자, 이제 이거를
1: 예.
2: 당침을 시키려고 그래요. 여기다가
1: 예.
2: 이거는 검은 서리태 콩인데
1: 예.
2: 한 대여섯 시간 불리면
1: 네.
2: 껍질이 아주 잘 벗겨져요.
1: 오.
2: 껍질을 벗기니까 오 이렇게
1: 색이
2: 파란색이 나왔잖아요.
1: 예, 예.
2: 근데 없으면 뭐 완두콩도 좋고요.
1: 네.
2: 이제 가을엔 또 풋콩도 좋고요. 자, 거기다가 오늘 우리가 잘잘하게 썰었잖아요.
1: 예.
2: 네, 요거를 같이 넣어서
1: 네.
2: 요것도 고명으로 할 거니까 제가
1: 예.
2: 제가 시범 보인 거를 조금만 넣을게요.
1: 예. 이거 남겨둘게요.
2: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당침을 한다 할 때는
1: 당침
2: 네
1: 예.
2: 설탕에다가 이렇게 조금 재워 놓는 건데
1: 네.
2: 우리가 설탕만 넣으면 단맛이 덜해요. 그런데 먼저 소금으로 간을 하고

0: 근데 이미 이 설구는 네. 이미 달콤하고 부드러운데
1: 달콤하지 않아요. 새콤해요.
0: 아 그래요? 네. 네. 아 제가 그때 익었을 때 먹었었나?
1: 그거 한번 잡숴보세요. 달콤하지가 않아요.
0: 아 이거 맛있다. 순한 솔직히 살구만 음료만 먹었어.
1: 맞아요.
0: 달콤하게 먹었는데
1: 이렇게 해서 네. 3분
0: 3분 네. 정도?
1: 네, 두겠습니다.
0: 이렇게 하면은 이 살구의 신맛을 조금 줄여주는 거예요?
1: 네. 뭐 신맛은 있지만 예? 단맛이 들어가서요. 그래서 떡 그 가운데 큐에다 넣으려고 해요.
0: 네. 자 이렇게 단침하고요.
1: 네.
0: 자 그럼 선생님 뭐 하면 될까요? 다음은?
1: 이제 떡 가루를 반죽을 해야 돼요.
0: 아 떡 가루를? 자 그러면 큰 볼 들게요.
1: 네. 우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네. 떡을 할 때는 항상 물이 필요하잖아요.
0: 맞아요.
1: 오늘 물 대신에 살구 즙을 넣을 거예요.
0: 아, 물 대신에?
1: 네, 믹서에다가 이걸 예? 갈으려고 그래요.
0: 갈아볼까요, 그럼?
1: 네, 눌러주세요. 됐습니다. 아유, 잘 가르시네요.
0: 그래요. 근데 이 정도면 거의 주스 아닌가요? 그쵸, 선생님?
1: 여기다 물 좀 더 타면 주스예요.
0: 살구 주스, 100%, 그쵸?
1: 자, 맷살 가루에다가 네. 먼저 항상 떡을 할 때는 간을 먼저 해야 돼요.
0: 아, 떡 할 때? 저는 떡 하는 것도 처음 봐요, 옆에서.
1: 네.
0: 떡은 맷살 가루 쓰는 거예요?
1: 맷살 가루도 쓰고 찹쌀 가루도 썼는데 오늘은 예. 살구 떡이니까 예. 예, 맷살 가루 준비했어요.
0: 맷살 가루.
1: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금을 넣었고요.
0: 네.
1: 제가 한 세 큰술 넣으니까 딱 맞았어요. 하나. 둘, 셋.
0: 예.
1: 네. 우리가 이제 원래는 떡을 하실 때 물을 넣어서 해요.
0: 예.
1: 그런데 오늘은 물 대신에 예. 살구즙이 들어간 거예요.
0: 그러게요. 네. 살구즙이 들어가서 더 향도 좋을 것 같고 네. 색감도 살짝 있을 것 같긴 한데.
1: 살짝 있죠.
0: 예예. 예.
1: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항상 예. 떡을 하실 때 이제 물을 넣어서 물 내린다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그 옛날에 행병이라고. 살구 행자가 들어간 행병이라고
0: 예?
1: 옛날부터 우리 할머니들이 해서 드신 떡이에요.
0: 아 이게요?
1: 어.
0: 또 오늘 이 살구 떡에 또 역사를 또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1: 제가
0: 예 네. 다 있었던 음식이네요, 그렇죠? 예전에 그렇죠. 많이 드셨던.
1: 네. 근데 아 그대로 해 보니까
0: 예.
1: 너무 좋고 제철이 아닐 때는 또 해서 냉동고에 두고 뒀다가
0: 예?
1: 겨울에도 싶다. 해서 드실 수 있잖아요.
0: 예.
1: 자, 이제 이렇게 된 거를 제가 네. 체에다 한번 내려줄 거예요.
0: 체에 한번.
1: 네. 근데 이제 물의 정도는 네. 이렇게 폭신하게 찌르면 꽉 주어가지고 네, 이렇게 뭉쳐지면은
0: 네.
1: 네, 수분은 딱 된 거예요.
0: 아, 이제 쪄야 되니까 우리가. 네. 아, 제가 그걸 생각 못 했네요, 선생님.
1: 네, 체에다 내리면
0: 네.
1: 이제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0: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1: 하나는 네, 잘 고루 섞이잖아요.
0: 체에 내리면서 한 번 더 섞이고.
1: 또 하나는 네, 수분이 고루고루 가요.
0: 아...
1: 색깔도 고루 나고.
0: 예. 네. 이렇게 뭉쳐있던 이 살구즙들이 이렇게 체에 내리면서 이렇게 퍼지면서 수분도 고루고루 가고.
1: 네. 아유, 너무 잘 아시네요.
0: 네. 이렇게 살구를 활용해서 이렇게 떡을 만든다니까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저도 워낙에 떡을 좋아하긴 하는데 맨날 먹던 떡만 먹거든요.
1: 네. 자, 잘 내려졌네요.
0: 네.
1: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좀 남는 거는 어떡하냐면
0: 예.
1: 여기 아까 내린 거
0: 예.
1: 조금 이렇게 올려서
0: 맞아.
1: 예, 덩어리 있는 건 한 번만 더 내려주세요.
0: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곱게 내려졌네요. 그렇죠?
1: 네.
0: 그리고 아까보다도 살짝 이게 살구색이 살짝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한번 보세요. 살구색 나죠?
0: 예. 네. 이렇게 예쁘게 색이 들었어요.
1: 네.
0: 자.
1: 자,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뭘 넣어야 되나?
0: 설탕을 또 넣을까요?
1: 근데 처음부터 설탕을 넣어서 비비지 않아요.
0: 예.
1: 설탕을 넣어서 비비면 끈적끈적 되니까
0: 아~
1: 맨 마지막에
0: 뭐 가볍게 전에.
1: 이렇게 가볍게 설탕을 이렇게.
0: 야.
1: 이렇게 해주세요.
0: 예. 기대돼요. 어떻게 쪄질지.
1: 네. 그러면 당침을 한.
0: 예.
1: 혹시 물기가 있을까 해서.
0: 네.
1: 당침한 네, 소를 이렇게 잠깐 이렇게 두고.
0: 예.
1: 제가 이제 해볼게요. 자. 네.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대나무 찜기예요.
0: 네.
1: 5컵 들어가요.
0: 아, 여기에요?
1: 네.

0: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요거는 행주가 아니라
1: 면포.
0: 면포예요. 예, 예. 깨끗한. 그걸로 젖은 면포로 안을 조금 이렇게 닦아주세요. 그러면 수분이
1: 살짝 묻겠죠?
0: 네, 살짝 묻어서
1: 예.
0: 좋아요. 촉촉하고.
1: 예.
0: 자, 이제 담아볼까요?
1: 요 상태로 이제 올리는 거예요?
0: 그냥 가볍게, 손으로 가볍게, 그래서 한 2분의 1 정도.
1: 예, 2분의 1 정도만.
0: 네, 2분의 1 정도 먼저.
1: 이거 올릴 때도 선생님 약간 팁이 있을 것
0: 네,
1: 같은데.
0: 그꽉 움켜쥐지 마시고요.
1: 예?
0: 살짝.
1: 살짝.
0: 그리고 살살살살, 예, 2분의 1로 수평으로
1: 이런 식으로
0: 살살.
1: 하면 백설기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1: 아.
0: 그렇죠. 원리는 똑같아요.
1: 네.
0: 근데
1: 백설기도 이렇게 꽉 누르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좀
0: 그렇죠.
1: 퍼슬퍼슬하게. 예.
0: 네. 자, 이렇게 해서 2분의 1 안치신 다음에,
1: 네.
0: 아까 당침해 놓은 게 있었잖아요.
1: 맞아요.
0: 그죠? 그래서 당침해 놓은 거를 둘레에다가 이렇게 좀 놓으니까,
1: 예.
0: 네, 먼저, 요거 드릴까요? 한번 놔보세요.
1: 제가요?
0: 재미로.
1: 예. 한번 놔볼게요.
0: 네. 네.
1: 뭔가 그 예전에 이제 케이크는 이렇게 만들어 봤었는데, 왜 이렇게
0: 네.
1: 떡은 못 만들어 봤나 싶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0: 네, 그래서 떡도
1: 예.
0: 케이크처럼 만들기가, 떡이 사실은 조금 더 쉬워요.
1: 그럴 것 같아요. 이거 딱히 오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0: 네.
1: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봤다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간간이 이제 색깔 있는
1: 예.
0: 살구를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혀가 아주 그 파랑 또 살구 색깔
1: 예, 아주
0: 이런 게
1: 주홍빛이 예쁜데요.
0: 퍼져서
1: 예.
0: 예뻐요. 그러니까 둘레를 조금 신경 쓰기를 바래요. 이렇게.
1: 예, 아, 둘레 쪽으로
0: 먼저
1: 해서.
0: 둘레를.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1: 예.
0: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죠.
1: 이렇게
0: 가볍게.
1: 해서.
0: 네. 뭐 많이 넣지 않아도
1: 예.
0: 좋아요.
1: 이 당침이 됐기 때문에 이
0: 네.
1: 콩도 그렇고 살구도 그렇고 이 달큰한 맛이 좀 더해졌을 것 같아요.
0: 네. 자, 다시 이제 우리가
1: 네.
0: 2분의 1을 또 채워야 되죠. 살살살살 뿌려주세요.
1: 2분의 1만 올린
0: 움켜쥐지
1: 다음에
0: 말고 이렇게 살살살살 뿌려주세요.
1: 살살살살.
0: 꽉꽉 누르실까 봐 제가
1: 네,
0: 자꾸
1: 맞아요.
0: 아까부터
1: 어디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꽉꽉 누를 뻔했는데
0: 네.
1: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0: 떡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1: 그러게요.
0: 자, 그래서 수평으로
1: 예.
0: 네. 그래서
1: 마지막에.
0: 네, 조금 수평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가운데가 수북하지 않도록 하시라는 거죠.
1: 예.
0: 이제 떡이 가루가 좀 남았잖아요.
1: 네.
0: 이거는 이제 집에 왜 일회용 컵도 있고
1: 예.
0: 머핀 컵 요즘 일회용 많이 팔잖아요.
1: 예.
0: 그걸로 거기다 담아서 요 찜기 찔때 옆에다 놓으면은 아또 일회용 그컵 위에다가 예쁜 또 작은
1: 예,
0: 떡이
1: 컵떡처럼, 그쵸? 예.
0: 컵케이크 떡.
1: 컵케이크 떡처럼, 예. 저희가 이제
0: 올라가고.
1: 열을 올려놓은 찜기에다가
0: 네.
1: 넣고 한번 쪄볼게요.
0: 네, 불은 센 불이라 해야
1: 센
0: 돼요.
1: 불로요?
0: 가장 센 불.
1: 예.
0: 그리고 뚜껑은 이렇게 면포로 덮어가지고,
1: 예. 요 상태로
0: 그래서,
1: 한몇분 정도 찜이
0: 네,
1: 돼요?
0: 이제 김이 이제 오르는 게 눈에 보이고,
1: 네.
0: 20분쯤.
1: 20분 정도. 이 사실은 이 떡은 이 쫀득쫀득하게 쪄지는 게더 중요하잖아요. 포슬포슬하면서. 20분 정도 찜면 맛있게 된다는 거죠?
0: 맛있게 돼요.
1: 자, 그럼 한 20분 정도 저희가 한번 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20분 정도가 지났어요. 제가 이렇게 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0: 보이시죠,
1: 예.
0: 김이?
1: 이 떡에 포근포근한 향이 나긴 하는데 어떤 모양일지 너무 궁금해요.
0: 하나, 둘, 셋.
1: 셋? 우와! 우와! 우와! 이야, 선생님,
0: 네.
1: 뭔가 카스테라 같은 그런,
0: 맞아요.
1: 예.
0: 응.
1: 떡 케이크 같기도 하고, 선생님.
0: 받침 주시면 제가 놓을까요?
1: 예?
0: 으쌰.
1: 이야! 우와!
0: 제가 이건 좀 뒤집어서
1: 예.
0: 예쁘게 이제 고명으로 해야 돼서요.
1: 근데 선생님, 저희는 이제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익었는지 한 번에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뚜껑을 열고 저희가 이제 건져냈는데,
0: 네.
1: 만약에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0: 아,
1: 돼요?
0: 좋은 질문이에요.
1: 예.
0: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1: 예?
0: 찔러서
1: 예.
0: 이렇게 아무것도 안 묻어나오면 익은 거고, 여기에 덜 익으면 쌀 가루가 붙어요. 네.
1: 그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1: 네.
0: 자, 그래서
1: 네.
0: 하나,
1: 둘,
0: 둘, 셋.
1: 셋.
0: 네,
1: 아, 이렇게 해서 접시 두 개를 활용해서.
0: 자, 너무 떡이 잘 나왔네요.
1: 예. 이야. 왜 여기 층 보이세요?

0: 옆에?
1: 네.
0: 저희가 옆에 이렇게 했잖아요, 콩이랑. 네.
1: 한번 다시 덮을까요?
0: 예. 이제 앞면을 덮어야죠.
1: 하나, 둘, 셋. 네. 자, 그래서 앞면이 나오고.
0: 이야.
1: 네. 아, 너무 좋네요.
0: 떡케이크 같아요, 떡케이크 선생님.
1: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방침해 놓은 거 있죠. 그걸 위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아까 반달처럼 썰은 거 보셨죠?
0: 네.
1: 그래서 한 다섯 개 올릴까요? 세 개 올려도 좋고요. 아니, 다섯 개 올리니까 조금 더 예뻤어요.
0: 그러게요. 선생님, 네. 물론 생일 때 케이크도 좋지만 이렇게 떡 케이크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1: 그럼요. 만들기도 쉽잖아요.
0: 예, 예.
1: 그리고 떡 가루를 요즘 쌀가루를 팔아요.
0: 네.
1: 그래서 저는 이제 빵도 드시고 그렇지만
0: 부담도 없고, 그렇죠?
1: 네, 특별할 때 여기 이런 걸로 이렇게 조금 예쁘게.
0: 예, 오.
1: 그래서
0: 너무 예쁘네요, 선생님.
1: 완성되었습니다.
0: 예. 네, 이렇게 해서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살구떡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살구떡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살구를 잘게 썰고 남은 살구는 반달 썰어줍니다. 불린 커피 서리태 콩에 잘게 썬 살구, 반달 썬 살구를 넣고 소금, 설탕을 섞어 3분 정도 절여주세요. 그런 다음 잘게 썬 살구를 믹서로 곱게 갈아줍니다. 맵쌀 가루에 소금, 살구즙을 넣어 손으로 비비며 섞어주세요. 섞은 가루를 체에 받쳐 곱게 내린 뒤 설탕을 넣어 섞어줍니다. 이렇게 섞은 가루를 체에 내려주면 잘 섞이고 수분이 골고루 흡수돼요. 절인 살구와 서리태 콩은 체에 받쳐 수분을 제거해주세요. 젖은 면포로 찜기를 닦은 후 찜기에 반죽을 절반 넣은 뒤 절인 서리태 콩과 살구를 가장자리에 올려줍니다. 여기에 남은 반죽을 올린 뒤 평평하게 만들어주세요. 김이 오른 찜기에 반죽 넣은 찜기를 얹고 면포 씌운 뚜껑을 덮어 20분 정도 쪄줍니다. 그릇에 살구떡을 담은 뒤 남은 절인 살구, 절인 서리태 콩을 올리면 살구떡이 완성됩니다.
0: 선생님, 저도 이 계피향이 솔솔 나는 이 수정과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수정과에 곶감이 아닌 살구가 들어가서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재료를 보면서 얘기할까요?
1: 네. 지금 이제 여기는 네. 건살구를 4분의 1로 이렇게 조금 잘라놨어요.
0: 오, 건살구요.
1: 그리고 여기는 생강이고 통계피.
0: 네.
1: 여기는 이제 간을 맞춰줘야 되니까 네. 설탕하고 잣이 준비되어 있고
0: 네.
1: 나중에 같이 섞을 물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0: 이야, 이 수정과는 개운한 맛이 있는데요. 시원하게 먹는 여름 음료로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자, 그럼 살구 수정과 바로 만들어 볼까요?
1: 네.
0: 자.
1: 자, 우선
0: 네.
1: 이걸 먼저 불리고
0: 네.
1: 네.
0: 이거는 건살구예요.
1: 네, 곶감처럼. 우리가 수정과 할 때는 곶감 쓰잖아요.
0: 예, 예, 예.
1: 이것도 살구 수정과니까 건살구를 써야 돼요.
0: 오.
1: 근데 너무 좋은 게 이 예. 건살구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언제든지 예. 이렇게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선생님, 이 상태로 한 몇 분 정도 두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1: 한 30분.
0: 30분?
1: 네.
0: 저희가 그래서 30분 정도 이렇게
1: 네,
0: 자, 건살구를 좀 불려놓은 게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제가 바꿀게요.
0: 예.
1: 그 맛있는 살구 맛이 조금 나왔어요.
0: 아, 예.
1: 요거 좀 건져 놓을까요?
0: 예.
1: 자, 아까 30분 불리니까 이렇게
0: 탱글탱글해졌어요, 선생님.
1: 네, 불었어요.
0: 예.
1: 그리고 이 맛있는 맛이 국물로 쫙 갔어요.
0: 그러게요. 과육이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1: 네, 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0: 네.
1: 우리 향기 나는 거를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0: 맞아요.
1: 수정과의 맛을 내주는.
0: 네.
1: 생강이나 계피는 좀 이렇게 따뜻한 성질이 있어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피 같은 경우는
0: 예.
1: 이제 따뜻한 성질이 들어 있는 데다가. 특별히 또 폐나
0: 예.
1: 그런 위장에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름에 배탈 나기 쉬운데.
0: 맞아요.
1: 네, 탈, 배탈을 없애주고요. 이것도 아시다시피 여름 감기를 막아주잖아요.
0: 예, 맞아요.
1: 네, 그래서 여름에 수정과 해서 드시면 좋겠어요.
0: 그러게요. 또 영양차가 될 것 같은데요.
1: 네.
0: 자, 이렇게

0: 재료 손질이 됐는데 이제는 한번 끓여봐야겠죠.
1: 그렇죠. 자, 먼저
0: 예.
1: 이건 한 30분 끓여야 되니까 네. 먼저 물에다가 물을 붓고 네. 지금 오늘 한 7컵 들어갔어요.
0: 7컵 정도.
1: 네, 그리고 오늘 분량에 네. 통계피 넣고 그리고 지금 편으로 썰었잖아요.
0: 네. 요거 먼저 넣고. 근데 요거를 네? 끓을 때 넣지 않고 찬물부터 넣어서 시작하는
1: 네.
0: 거예요?
1: 잘 우러나오라고요.
0: 아, 찬물부터 해서 잘 우러나는 거예요?
1: 네네. 네. 자, 그래서?
0: 예.
1: 한 30분 끓이겠습니다.
0: 30분 정도 끓여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 또 궁금했던 게, 이 수정과는 어떤 의미에서 수정과가 된 건지 또 궁금해요. 뭐, 과일이 들어가서 수정과, 아, 과일은 안 들어가는데?
1: 네. 그리고 이것은
0: 예.
1: 맛있는 국물에 들어간 과자, 과일,
0: 예?
1: 과자라고도 하고.
0: 아, 그래서 수정과예요?
1: 네, 맑은 수정 같은
0: 예.
1: 그 국물이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데 과자가 들어갔다. 뭐 오늘은 이제 건과가 예? 들어갔잖아요.
0: 예예.
1: 그래서 그런 좋은 뜻이 들어있어요.
0: 아, 그런 의미였구나. 또 이렇게 또 수정과가 어떤 뜻인지 또 오늘 알고 가는 것 같아요.
1: 네.
0: 이야기하는 동안 선생님 저희가 30분 정도 끓였잖아요.
1: 그랬어요.
0: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정과 향이 싹 이 계피 향과 함께 이 스튜디오에 가득한데
1: 네.
0: 색도 잘 우러났어요.
1: 네, 아주 그냥 갈색으로 잘 우러났죠?
0: 예.
1: 제가 이거 건질게요. 건져서.
0: 예.
1: 아니, 물론 뭐 이제 집에서 면포로 건지셔도 되지만
0: 네.
1: 오늘 양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0: 예.
1: 요거 한 3컵 정도 남도록 끓였어요. 한 30분 끓이면
0: 예.
1: 한 3컵이 예, 남아요.
0: 3컵 정도.
1: 여기다가 요거 불린 것도 3컵이거든요.
0: 어, 불린 물.
1: 응? 그래서 보세요. 살구 색깔이 나지 않나요?
0: 맞아요. 또 살구 과육 향이 들어 있을 것 같아요. 맛있는 맛과 함께. 그렇죠?
1: 우러 나왔지만
0: 네.
1: 같이.
0: 와.
1: 맛이 있겠지만
0: 예.
1: 네. 우리가 설탕을 조금 그럼요. 넣었어.
0: 불량의 설탕은 좀 들어가야 돼요.
1: 네.
0: 자, 이렇게 해서
1: 뚜껑을 덮고 처음엔 센 불이지만 끓으면 중간 불로 낮춰서
0: 예.
1: 10분만 끓여.
0: 10분만 있으면 맛있는 살구 수정을 먹어볼 수 있는 건가요?
1: 네.
0: 10분 동안 끓여보겠습니다. 선생님.
1: 네.
0: 이 스튜디오 안에 우리가 좋아하는 그 이 수정과 향이 확 퍼지고 있는데요.
1: 10분 지났어요.
0: 예. 야, 정말 그 살구가 들어서 향긋한 수정과 향이 나요, 선생님.
1: 맞아요. 너무 좋죠.
0: 예.
1: 그럼 요거는
0: 예?
1: 이제 뜨거우니까 좀 식으라고 두고
0: 예. 요건 저희가 뜨끈하게 해서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또 이 수정과고요.
1: 지금 더우니까
0: 예.
1: 더운 여름철이 이제 됐으니까
0: 좀 차게 해주셨어요.
1: 잠깐 그 냉동을 좀 시켰어요.
0: 예.
1: 그래서 녹였더니 아, 이렇게 얼음이 동동 뜨잖아요.
0: 그러게요.
1: 네.
0: 이 더운 여름에는 또 이렇게 또 따뜻한 것도 좋지만 또 차게 해서 드셔도 또 좋을 것 같아요.
1: 냉동고에 두셔서
0: 예.
1: 이렇게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얼음 띄워가지고
1: 이렇게 시원하게 띄우고 여기다가 아, 우리가 이거 끓여서 식힌 데 요 살구 과육도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다 위에다 올리시고 우리가
0: 예.
1: 그 수정과 일반 수정과 할 때
0: 예.
1: 그 이렇게 말린 곶감을 넣잖아요.
0: 맞아요.
1: 그것처럼 네, 이렇게 해서.
0: 이야, 보기만 해도 향긋하고
1: 네.
0: 굉장히 시원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살구 수정과가 완성됐습니다.
2: 살구 수정과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따뜻한 물에 건살구를 30분 정도 불린 뒤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해 줍니다. 냄비에 물, 통계피, 생강을 넣어 30분 정도 끓여주세요. 이때 찬물에서 천천히 끓여줘야 계피와 생강의 맛이 잘 우러나요. 건더기를 건진 뒤 살구 불린 물, 불린 살구, 설탕을 넣어 10분 정도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식힌 살구 수정과 얼음을 담은 뒤 불린 살구, 잣을 띄우면 살구 수정과가 완성됩니다. 한식의 명물허전, 윤숙자 요리연구가의 정성 가득 진수성찬. 자극적이지 않아 한없이 들어가는 깊고 시원한 국요리. 달달한 양배추에

0: 달걀의 고소함까지 더한 양배추 달걀국부터 유부 안에 가진 채소를 쏙쏙 넣어 한 입에 쏙! 색감과 비주얼을 다 잡은 화려한 일품 요리 머위 유부 보쌈까지 한국 전통 요리를 세계에 알리는 한식대가 윤숙자의 집밥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유빈 찰떡 광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윤숙자입니다.
1: 네, 선생님. 선생님, 보통 배추를 이용해서 국을 끓여 드시는데 양배추로도 이 국물 요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해요. 자, 양배추 달걀국 재료를 먼저 볼까요?
2: 네. 여기 지금 이제 예. 네, 멸치를 이용해서 예. 네, 국, 멸치 육수를 만들어 놨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양배추, 네. 그다음에 이제 새우, 네. 달걀 푸른 것, 네. 그리고 파하고 다운 고추 썰은 것.
1: 예, 아, 재료가 워낙 간단한데요. 이 워낙 양배추 자체가 달고 맛있어서 네. 국물 요리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먼저. 양배추부터 한번 손질을 해볼게요.
2: 네. 양배추는 그 너무 속을 쓰는 것보다는 예. 그 겉껍질을 벗겨내고 그 다음 거가 좋아요.
1: 네. 오늘은 좀 부들부들한.
2: 네. 오늘은 이제 국을 끓일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넓은 거는 이렇게 좀 잘라서 네. 여기 직경이 한 4, 5cm 되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양배추가 여기 조금
1: 가운데 심 있는 데는
2: 심이 있잖아요. 여기 섬유질이 좀 두꺼우니까 네.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저면서 쓰시면 네. 드시는 분들이 네. 예, 좀
1: 부드럽게 드실 수 있죠.
2: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배려죠.
1: 예.
2: 이렇게 해서.
1: 아 근데요 선생님 네? 오늘 이렇게 양배추 달걀국 하는데 또 지금 생각해 보면 왜 이 양배추를 국에 넣어먹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2: 맞아요. 앞으로 예. 요거 오늘 배우시고 예? 이거 끓여 드시면 좋겠어요.
1: 아, 왜냐면 양배추 이렇게 한 통 사거나 반 통 사면 항상 이렇게 남아요. 남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 먹어나 이거 쪄 먹어도 양이 줄지도 않고 샐러드 해 먹어도 줄지도 않고 네. 갈아 먹어도 남고 그렇죠.
2: 그럴 때. 이렇게
1: 달걀국을 만들어서 양배추 달걀국.
2: 네. 그래서 한 1cm 폭으로 이렇게 잘랐어요.
1: 네.
2: 드시기 편하시도록.
1: 네. 또 한 입 크기로.
2: 네.
1: 이 양배추는 달큰하잖아요, 그렇죠?
2: 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게 양배추가 좋대잖아요. 아, 이
1: 간에 좋다 그래. 위에 좋다 그래.
2: 위에 좋다고 예. 그래요. 네, 이렇게 썰고 예. 다운 고추는 이렇게 그 어서 썰었어요.
1: 네.
2: 네. 그리고 요것은 오늘 어서 썰어도 좋지만 네. 오늘 좀 드시기 좋게 송송 썰어볼까요?
1: 송송 썰어서 네. 음식의 맛을 더욱 더 높여줄 수 있는 네. 이 대파를 또 준비해봤습니다.
2: 네.
1: 자, 흰 쪽을 준비했죠 오늘은.
2: 네. 약간 파란거 섞인 것도 괜찮아서요.
1: 네. 네.
2: 흰 것도 넣고 네. 약간 파란 것도 넣었어요. 그리고 달걀은 좀 풀어놨고요.
1: 네. 자, 이렇게 이제 재료 준비가 끝났는데요. 자, 그럼 선생님, 이제 바로 이제 국을 한번 끓여볼까요?
2: 네. 그런데 이제 예. 요거 제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예. 요 멸치국물은 이제 미리 끓이고 있어요.
1: 아, 미리요?
2: 요건 간을 자. 하려고 소금하고 후추는 가져왔고요.
1: 네. 예. 이 밑국물은 어떻게 준비하셨던 거라고요?
2: 아, 이거는 멸치를 비린내가 나지 않게 예. 좀 달달 볶다가 예. 물을 붓고 표고버섯하고 예. 그걸 넣어서 한 10분 끓여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시마를 넣고 불을 끄고 5분 뒀어요. 그거 걸른 거예요.
1: 자, 이렇게 걸러놓은 그 밑국물이고요. 밑국물 지금 네. 또 끓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2: 그러면 이제 먼저 네. 끓는 멸치 국물에
1: 요거 이제 알새우
2: 네, 깨끗이 씻어서 먼저 넣고
1: 집에 있는 칵테일 새우 넣어도 돼요?
2: 아, 좋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얌전히 썰어놓은 양배추 예. 썰은 거 드시기 편하도록 우리가 예. 잘잘하게 썰었죠? 너무 하얀 쪽보다 너무 예. 속보다는 파라서로만 중간 정도 예. 겉것도 좋아요.
1: 네.
2: 자, 이렇게 됐죠?
1: 자, 이 양배추 들어가고 나서는 네. 어느 정도 익혀지나요? 몇 분 정도?
2: 네, 한번 왈칵 끓으면 저희가 이제 네? 달걀을 이렇게 잘 풀었잖아요.
1: 맞아요.
2: 네, 이거를 이제 둘레에다가 부어줄 거예요.
1: 둘레. 이 달걀도 양배추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양파는 달큰한 맛도 있는데 이제 달걀은 고소한 맛이 있으니까.
1: 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우리가 이제 급할 때 달걀국을 끓이잖아요.
0: 맞아요.
1: 파놓고. 근데 이때 양배추가 혹시 냉장고에 좀 남아 있다면 그걸 좀 썰어서 이렇게 넣으면 더 맛있는
0: 그러게요.
1: 양배추 달걀국이 되죠.
0: 몸에도 좋은데 왜 우리가 이제야 이거를 국에 넣나 싶기도 해요, 양배추를.
1: 맞아요.
0: 선생님 덕분에 양배추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됐어요.
1: 네, 이제 끓죠?
0: 네.
1: 네, 그래서 이 금방 이렇게 좀 부드러워져요.
0: 맞아요.
1: 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우선 제가 참치부터 넣을게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제 주라를 또 치고 그럴게요. 제가 이제 둘레에다가
0: 달걀 물을
1: 붓게요.
0: 네.
1: 자, 요것도
0: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이제 국이나 찌개를 꼭 먹는 편이에요.
1: 이렇게. 네.
0: 그러면 이제 뭐 아침 식사라든가 저녁 식사에 이제 국이 꼭 있었으면 좋겠는데 매번 하기가 힘들잖아요, 국을. 그럴 때 이제 금세 만들어서 맛있게 먹기 좋을 것 같아요.
1: 네, 이제 한 소금 끓었네요. 그럼 이제 간을 해야 되죠. 소금.
0: 간을 소금으로.
1: 이제 새우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후춧가루.
0: 후추. 혹시나 모를 비린내를 또 잡아줄 수
1: 그렇죠.
0: 있죠?
1: 만약에 새우가 안 들어갔으면 후춧가루는 넣을 필요는 없어요.
0: 그리고 선생님, 달걀 요리할 때도 후추가 들어갔던 것 같기도
1: 네,
0: 해요.
1: 네, 네,
0: 그쵸?
1: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둘레에다가 이제 부어주는데 왈칵 붓지 마시고 저 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둘레에다가.
0: 뭉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1: 그렇죠. 근데 이때 불을
0: 우와!
1: 제가 조금 줄였어요. 왜냐면 너무 펄펄 끓을 때 이걸 부으면 다 흩어져요.
0: 불도 좀 줄이고,
1: 네.
0: 저는 이렇게 그냥 달걀물을 다 부은 다음에 이렇게 젓가락으로 휘저어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1: 그러면 예쁘지가 않아요.
0: 그러게요.
1: 지저분해요. 근데 이제 보세요. 여기 익으면.
0: 우와.
1: 네, 이대로 떠서 먹으면 아주 맛도 있고 모양새도. 요즘은 모양도 봐야잖아요.
0: 그럼요. 눈으로 먹고 또 입으로 또 먹는다고 하잖아요.
1: 네. 그래서 이제 끓으면 아까는 줄이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세게 불을 세게 해서 한 소금만 끓이려고 그래요.
0: 달걀물 이렇게 둘러서 구우니까
1: 네.
0: 확실히 이렇게 달걀이 부드럽게 된것 같아요.
1: 맞아요. 다 됐네요.
0: 자, 먹어볼까요?
1: 네.
0: 진짜 금세 맛있는
1: 정말
0: 고기.
1: 금방. 네. 근데 맛도 아주 정말 너무
0: 와.
1: 궁금하시죠? 자, 이대로 넣어. 이대로. 이대로 떠드리라는 소리예요.
0: 아니, 정말 놀라워요, 선생님.
1: 네.
0: 아니, 항상 내 버리기 아까웠고, 냉장고에 이 양배추가 남아있었고, 마지막에는 썩어서 버렸거든요.
1: 맞아요.
0: 세상에.
1: 네.
0: 우와.
1: 자, 완성되었습니다.
0: 금세 만들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양배추 달걀국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양배추 달걀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양배추는 심을 제거한 뒤 두툼하게 채 썰고 대파는 송송 썰어줍니다. 끓는 멸치 육수에 새우, 양배추를 넣어 끓여주세요. 대파, 홍고추, 소금, 후춧가루를 넣은 뒤 달걀물을 빙 둘러넣고 끓여줍니다. 이때 달걀이 흐트러지지 않게 불 세기를 줄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양배추 달걀국이 완성됩니다.
0: 선생님, 이 화면으로 보니까 머위 유부보쌈은 채소가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는데요. 채소가 많이 들어가서 속 부대낌 없을 것 같아요. 이 속이 편한 머위 유부보쌈 재료를 한번 알아볼게요.
1: 네, 여기 지금 머위대가 왔고요. 이거 다 데친 건데 배추잎이 데쳐서 왔어요.
0: 아주 신선한데요.
1: 네, 그래서 머위 유부보쌈이니까 유부가 왔고 유부 조림할 때 간장, 맛술, 설탕이 왔어요.
0: 이렇게 준비가 됐고, 너무나 좋아하는 유부도 있었고요.
1: 네, 그다음에 이제 머위대만도 넣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신선한 표고버섯, 생것이 왔고 여기 당근 채 썰었고요.
0: 양념이 또 중요한데.
1: 네, 그래서 오늘 요 당근 양념할 때는 소금을 좀 넣으시면 좋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건 표고버섯이니까 여기
0: 간장이요.
1: 간장, 참기름, 설탕 조금 해서 볶으려고 해요.
0: 너무나 맛있을 것 같은데요. 뭔가

0: 이 요리는 가볍게 먹고 싶을 때나 특별한 날에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도 시작해볼게요. 자, 선생님, 어떤 것부터 손질해볼까요?
1: 네, 지금, 먼저 여기서 예. 저게 끓고 있으니까.
0: 예?
1: 제가.
0: 유부를?
1: 예, 데치려고 해요.
0: 자, 물이 끓고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1: 유부는 좀 이제 시중에서 좀 팔고 있죠.
0: 예.
1: 그래서 오늘, 유부 보쌈이니까.
0: 예.
1: 이것을, 우유를 한 1cm, 잘라줘요.
0: 예.
1: 저기 미리 잘라진 게 있어서 저는. 네. 한 몇 개만 해볼게요.
0: 자, 저는 항상 유부초밥에 들어가는 유부도 이렇게 봤는데 삼각형으로 된
1: 네.
0: 요건 이제 뭔가 이제 국을 끓일 때나 할 때 쓰는 이제 자각으로 된 유부죠.
1: 네, 그것을 우회를 1cm를 그 남기고
0: 예.
1: 잘랐어요. 요것도 같이 이제 그래서 데치려고 그래요.
0: 뭔가 이게 뭐 이게 기름의 향과 고소한 그 향이 확 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유부는.
1: 네, 그래서 조금 제가 기름을 좀 빼려고
0: 네.
1: 펄펄 끓는 물에다가 유부 썰은 거. 근데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그냥 잠시 그러지만 만일에 이제 주머니를 만들 때 좀 잘 안 된다 그러면 밀대로 조금 밀어갖고 썰어서 넣어도 좋아요.
0: 밀대로 좀 썰어 밀어서
1: 네.
0: 조금 넓게 한 다음에
1: 그러면 자. 이제 기름기만 지금 제거하려고 그러잖아요.
0: 예, 맞아요.
1: 예, 왜냐면 이거는 튀긴 거니까. 네. 그럼 이제 저희가 그 다음에 뭐 하려고 그러냐면
0: 자, 다음 뭐 할까요?
1: 조림장을 이제 만들고
0: 네.
1: 조금 멀띠하고 유부를 조림하려고 그래요.
0: 예.
1: 제가 해볼게요.
0: 네.
1: 조림 남비에다가
0: 예.
1: 간장과
0: 간장
1: 네. 오늘 맛술이 준비가 됐죠?
0: 네.
1: 그 동량이에요.
0: 자, 동량으로 네. 준비해주시고
1: 어렵지 않고 네. 이렇게 해서 짜글짜글 끓일게요.
0: 네.
1: 불에서.
0: 자, 조림, 그 조림. 조림장을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아니, 채업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식재료가 나와서
1: 맞아.
0: 또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1: 아, 그럼요. 자.
0: 네.
1: 데친 머위대를 넣고 한 1분.
0: 1분 정도.
1: 1분 정도.
0: 네. 이 머위대는 식감이 어때요, 선생님?
1: 아삭아삭해요.
0: 아삭아삭하고.
1: 네, 저는 오늘 지금 이 요리도 좋지만
0: 네.
1: 저는 또 여름에 또 피크닉 가실 때
0: 네.
1: 예, 김밥 사실 때도 좋아요.
0: 아, 이 머위대가
1: 네, 맛있게 간이 들면 이제 네, 여기다가
0: 예.
1: 유부 물기 빠진 걸 넣어주세요.
0: 이걸 넣어볼게요.
1: 네.
0: 이 맛있는 이 양념, 양념을 이제 유부가 먹어서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렇죠?
1: 네,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나도록
0: 예.
1: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능하면 이렇게 좀 편편히 좀 펴서
0: 예.
1: 우리가 이제 보자기를 만들 주머니를 만들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이것도
0: 네.
1: 이렇게 아래 위로 조금 섞어주면서 국물이 조금 남았을 때
0: 네.
1: 그만 졸일 거예요.
0: 국물이 좀 남았을 때
1: 왜냐면 이 국물에다가
0: 네.
1: 안에 들어가는 밥을 비빌 거예요.
0: 오.
1: 따뜻한 밥을.
0: 지금 보면요. 유부도 그렇고
1: 네.
0: 이 안에 들어간 머위도 그렇고 들어가는 밥도 네. 다 똑같은
1: 네.
0: 이 양념으로 지금 졸이고 있어요.
1: 네. 아, 요 정도 졸이네요.
0: 예.
1: 그럼 제가 요거를 좀 건질게요. 머위대.
0: 예.
1: 조금 식기도 할 겸. 아삭아삭해요.
0: 네. 저희가 좀 졸였는데도
1: 네.
0: 이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조금 부드러워지면서.
1: 네. 자, 그리고 이제
0: 네. 네. 우리가 좋아하는 유부.
1: 유부. 너무 꼭 짜지 않고 그냥 물기만 좀 빠지면
0: 예.
1: 좋을 듯 합니다.
0: 저희가 주머니를 만드는 거죠, 이제.
1: 네, 주머니 이제 네. 저희가 만들 거예요.
0: 지금 예. 이제 양이 조금 남았어요.
1: 네, 여기다 밥을
0: 예.
1: 제가 좀 비빌게요. 침 넘어가네요.
0: 그러게요.
1: 요 양념 국물에다가.
0: 이게 얼마 없는 양념이지만
1: 네.
0: 여기에 또 맛을 내주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무엇보다 지금 좋은 게 이
1: 네.
0: 머위도 그렇고 머위대도 그렇고 유부도 그렇고 밥도 그렇고 한 가지 양념을 했잖아요. 그래서 맛이 또 통일감이 있고 그렇죠.
1: 네.
0: 맛을 좀 제대로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이렇게 비비고
0: 네.
1: 아, 조금 모자란다 싶으면. 여기 국물 아까 저기
0: 예?
1: 똑똑 떨어지잖아요. 다 넣지 마시고 반만 줘주시면
0: 자, 반만 넣어볼까요?
1: 네.
0: 자, 반만
1: 줘보세요.
0: 네.
1: 너무 짠 건 안 좋으니까
0: 꼭 네. 자,
1: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유리볼에다가 담을까요? 비빈 거를? 네.
0: 자, 선생님. 네. 이렇게

0: 양념을 조금 입힌 밥까지 준비가 됐어요. 이거 좀 식혀놨고요. 이제 뭘 하면 될까요?
1: 아, 이제 표고버섯하고
0: 예.
1: 당근을 볶아야 되겠어요.
0: 그럴까요? 속에
1: 갈까요?
0: 들어갈 재료들 한번 볶아볼게요.
1: 네. 우선 불을 켜고,
0: 예.
1: 그럼 이제
0: 당근
1: 당근을
0: 먼저.

0: 여기다가 이제 네. 소금간.
1: 소금간을
0: 조금 소금간 해주세요.
1: 네.
0: 그래서 식힐 때도 그 움푹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접시 같은 데다가 식히는 게 훨씬
1: 이

0: 가 없어지면 예. 이제 볶아서 한 옆에 놓고 예. 네.
1: 살짝 식혀줄게요.
0: 네, 살짝 식히면 더 빨개요.
1: 그러게요.
0: 자, 여기다가 이제 지금 저희가 뭘 하려면 예? 간장, 예? 참기름, 그리고 네. 설탕, 네, 이렇게 해서 예. 손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조금 섞어서.
1: 어, 이러면 확실히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0: 그래요.
1: 그쵸. 어.
0: 따로 하는 거보다 예. 이게 훨씬.
1: 미리 한번 이렇게 좀 묻혀준 네. 다음에 하는 게 좀 더 네. 수월할 것 같은데요.
0: 네. 자, 팬을 좀 달구어서. 예. 제가 식용유를 조금 둘러볼게요.
1: 네. 이 표고버섯의 향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쵸.
0: 근데 오늘 제가. 예. 표고버섯을. 생굴 쓰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데 생굴 쓰는 이유가 있어요.
1: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
0: 혹시? 뭐 해서 먹어보니까 예. 아, 고기, 쇠고기 같은 질감이 나요.
1: 맞아요. 이 표고버섯은 쇠고기의 느낌을 좀 많이 낸다고 하잖아요.
0: 네.
1: 또 생표고가 더 그런 효과를 좀 극대화해주나 봐요.
0: 네, 그래서 예. 아, 이렇게 양념을 좀 해가지고 네. 네. 잠깐 볶을게요.
1: 확실히 이렇게 하니까 편하네요, 선생님.
0: 네.
1: 그래서 오늘 고기 대신 네. 또 담백하게 네. 표고버섯 준비했습니다. 생표고.
0: 네. 향도 좋고.
1: 맞아요. 네. 이거는 얼마 정도만 볶아주면 될까요?
0: 이것도 뭐 숨이 죽을 정도죠.
1: 숨이 죽을 정도.
0: 자. 네, 간이 쫙 배들었어요.
1: 예, 아주 맛있는 네. 양념을 쏙 먹었는데요. 네.
0: 아까 빼짝 마른 형태에서 예. 조금 볶으니까
1: 촉촉해졌어요.
0: 네, 이렇게 촉촉해졌어요.
1: 자, 선생님 이렇게 표고버섯까지 저희가 볶아봤으니까 자 이제 들어갈 속재료들을 다 저희가 이제 손질한 거죠.
0: 준비가 되었네요.
1: 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싸볼까요?
0: 우선 자 이렇게 우리가 김밥 싸는 데처럼.
1: 선생님 이걸 제가 앞으로 준비해드릴까요? 좀 편하게.
0: 네, 그래.
1: 김밥처럼
0: 좋아요. 예. 아유, 역시.
1: 이렇게 해서
0: 역시
1: 싸실 수 있게.
0: 네, 우선 제일 먼저 네. 비빈 밥을 네, 이렇게 조금 놔주면 좋고요. 네. 조금만 그러실 때 물 조금만 주세요.
1: 네.
0: 왜 그러냐면 네. 달라붙잖아요.
1: 맞아.
0: 손에 그럼
1: 맞아요.
0: 이렇게 네, 띄어가며
1: 이런 것도 생활의 팁 같아요, 그 선생님.
0: 네. 자, 이렇게 됐죠.
1: 예.
0: 그럼 이제 머위 때 우리가 졸였잖아요.
1: 맞아요.
0: 요거 한 3개 정도 깔을까 봐요. 예. 이렇게.
1: 몸에도 좋고 식감에도 좋은.
0: 네. 그래서 머위 때를 깔고 여기에 이제 당근.
1: 예.
0: 네. 당근 한 거.
1: 지금부터는 줄여요. 이제 김밥 싼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0: 네. 예. 김 대신에 배추잎이 여름에 예. 시원하게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1: 그러게요.
0: 배추가 그렇게 몸에 또 좋다고 해요.
1: 그렇죠. 저희가 늘 이제 김치로도 먹고 하지만 또 오늘 또 다른 느낌으로 한번.
0: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단단하게 이렇게 넣으시고.
1: 예.
0: 아, 제가 이거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1: 유부도가.
0: 1cm로 잡힐기 예. 여기 있잖아요.
1: 여기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 싶었는데.
0: 간이 예. 딱 맞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렇게 김밥 싸듯이.
1: 예. 요건 좀 꼼꼼하게 좀 싸야 될 것 같아요, 이때는.
0: 예, 꼭꼭 싸시면. 이렇게.
1: 예.
0: 그래서 이렇게 한 번은.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김발로 예, 이렇게 조금
1: 김밥 싸듯이
0: 꼭꼭 이렇게 꼭꼭 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선생님 그냥 이대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렇죠?
0: 잘라야죠.
1: 예. 이렇게 해서 김밥처럼 먹어도 네, 맛있지만
0: 아주 좋아요. 예. 이렇게 해서
1: 네.

0: 칼로 네. 제가 잘라볼게요. 네. 자, 끝은 뭐 우리 왜 김밥 할 때 끝은 이렇게 좀 잘라내잖아요.
1: 맞아요. 그죠? 옆에 있다가 또 이제 입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죠.
0: 네,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 한 예, 조금 제대로 들어가는 게 한 두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1: 손가락 한 마디보다 조금 더 긴 느낌.
0: 네, 저 그쵸? 인부에 쏙 들어가게.
1: 예. 이렇게 한 맞춰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 이렇게 길이를 네, 네. 이렇게 해서.
0: 네. 한번 넣어볼까요?
1: 예.
0: 위로 좀 올라와도 뭐 나쁘지 않아요.
1: 선생님, 저도 하나 선생님 따라해볼게요.
0: 요거 이렇게 넣으시고 네. 저는 또 이렇게 넣을게요.
1: 아, 모자 씌우듯이.
0: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짝 접은 거는 예? 이렇게 넣으라고.
1: 오.
0: 이렇게 넣 네. 넣으시라고.
1: 오. 그냥 뭐 여기 배추째로 먹어도 네. 맛있지만 확실히 유부를 덮으니까. 조금 더 느낌이 있고
0: 보쌈이잖아요.
1: 예, 맞아요.
0: 이렇게. 그래서
1: 연세께서 네. 이렇게 한번 네. 만들어 주셨잖아요.
0: 저 미리 좀 잘랐죠?
1: 예. 네.
0: 자, 이렇게.
1: 예. 자, 선생님. 네. 그럼 한번 완전 더 옮겨 볼까요?
0: 네.
1: 어, 너무 귀여운데요, 선생님?
0: 네. 그래서 이거 우리 광희 씨가 한 거 예. 하나 놓고 싶어요.
1: 근데 색감이 이 유부 안에 네. 이렇게 또 푸릇푸릇한 배추가 있고
0: 네.
1: 또 머위대도 있고 당근도 있으니까
0: 네.
1: 김밥하고는 굉장히 새로운 느낌이고
0: 맛도 달라요.
1: 예. 네. 그리고 일단 건강에 좋으니까.
0: 건강에 좋으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광희 씨가 만드는 걸 놓고
1: 예.
0: 둘레에다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조금 넣어볼게요.
1: 이렇게 주말에 뭐 이렇게 주말에 이제 저녁에 뭐 출출할 때 네. 야식 대신에 이렇게 건강식으로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0: 아, 야식하고는 될 게 아니죠.
1: 그렇죠. 네, 정말 푸짐하네요, 선생님. 네.
0: 자, 요렇게만 담아볼까요?
1: 네.
0: 이렇게 놓을게요.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머위 유부보쌈이 완성됐습니다.
2: 머위 유부보쌈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사각 유부 윗부분을 1cm 정도 잘라내줍니다. 유부를 끓는 물에 데친 뒤 건져내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냄비에 진간장, 맛술, 설탕을 넣어 졸여줍니다. 여기에 데친 머위대를 넣어 1분 정도 졸이다가 유부를 넣어 졸여주세요. 머위대, 유부를 건져낸 뒤 남은 조림장에 밥을 넣어 섞어줍니다. 기름 두른 팬에 채썬 당근, 소금을 넣어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 표고버섯에 진간장, 참기름, 설탕을 넣어 양념해줍니다. 여기서 잠깐! 생표고버섯을 볶아 넣으면 소고기 같은 식감을 즐길 수 있어요.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양념한 표고버섯을 넣어 볶아주세요. 김발에 데친 배춧잎을 올리고 밥을 얹어 펴준 뒤 머위대, 당근, 표고버섯, 유부 자투리를 올려 말아줍니다. 돌돌만 배춧잎 마리를 먹기 좋게 썰어 유부 주머니 속에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머위 유부 보쌈이 완성됩니다. 무더위에 지친 여름, 입맛을 돋워줄 윤숙자의 특급 한상. 된장으로 마실래 국물이 깊고도 진하다. 먹을수록 빠져드는 면요리. 한국인 입맛에 딱 좋은 구수한 된장 칼국수부터 간식, 밥 반찬, 안주,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여름철 별미. 채소가 듬뿍 들어간 영양 만점 들깨 채소 전병까지. 한국 전통 요리를 세계에 알리는 한식대가 윤숙자의 집밥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채우비의 에너지 광입니다.
0: 안녕하세요. 윤숙자입니다.
1: 네. 선생님, 지금 칼국수가 맛있는 계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칼국수의 장을 풀어서 구수하게 맛을 내면 고향의 맛이 되잖아요.
0: 네.
1: 자, 구수한 된장 칼국수 재료 한번 볼까요?
0: 네. 우선 여기 이제 맛있는 아욱이 준비가 됐고요.
1: 네.
0: 그다음에 오늘 이제 칼국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칼국수 생면이 준비가 됐고,
1: 네.
0: 요거는 이제 그 국수 국물.
1: 진한 맛을 살려줄 네. 네, 양념 국물이죠.
0: 고추장.
1: 예.
0: 여기

0: 다진 마늘, 네. 그리고 파하고 홍고추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1: 예.
0: 여기는 이제 오늘 멸치 국물을 맛있게 끓여야 되잖아요.
1: 맞아요. 국물 중요하죠. 밑국물.
0: 네. 그래서 멸치하고
1: 예.
0: 네, 표고,
1: 네.
0: 다시마,
1: 네.
0: 물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1: 자, 아니 칼국수 워낙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진짜 김치도 필요 없이 이거 한 대 잡으면 식사가 든든히 해결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된장 칼국수에서 오늘 아욱이 들어가잖아요. 아욱부터 한번 손질을 해볼까요?
0: 네, 아욱을 손질해볼까요?
1: 네.
0: 우선 아욱은 제가 한번 바락바락 주물러 볼게요.
1: 예? 자, 바락바락 주무른다고 했는데.
0: 네, 저희 어머니는 이제 예. 이렇게 아욱국을 끓이거나 이럴 때는
1: 예.
0: 항상 아욱을 이렇게 물에서 바락바락 이렇게 주물러 있어요.
1: 바락바락.
0: 네, 그러면 이 안에 예. 있는 이런 그 좀 심하게 이렇게 좀 풍내가 나요.
1: 아, 아욱은. 맞아요, 맞아요.
0: 다른 채소에 비해서.
1: 예, 그런 것 같아요.
0: 네, 그게 이제 쑥 다 빠지거든요.
1: 예.
0: 처음에는 이렇게 억세잖아요.
1: 예.
0: 근데 한참 이게 조물조물 되면은
1: 예.
0: 이게 이제 이 안이 이렇게 조금 이제 그 겉이 이렇게 좀 이렇게 그 화쇄되면서
1: 예.
0: 안에 진액이 좀 나올 정도로.
1: 아~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0: 네.
1: 이렇게 세 번 정도 이렇게 아욱을
0: 네.
1: 좀 씻어내면, 바락바락 씻어내면 이렇게 좀 부들부들한 아욱이 나옵니다.
0: 네. 그래서 드실래니까 또 너무 길면 좀 어렵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한 3, 4cm?
1: 네.
0: 네. 이렇게 잘라서.
1: 크기로.
0: 네.
1: 근데 확실히 아까보다 굉장히 부들부들해진 것 같아요.
0: 네. 자, 준비가 됐네요.
1: 예. 자, 이렇게 아욱을 준비했고요.
0: 그 다음에 이제 아욱 칼국수를 하려니까
1: 예.
0: 된장 칼국수를 하려니까
1: 네.
0: 이제 우선 멸치 국물이 필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요거를 이제 좀 볶으려고 그래요. 살짝 다른 이유는 아니고
1: 네.
0: 네. 팬을 냄비를 좀 달궈 가지고
1: 네.
0: 조금 제가 볶을게요.
1: 예. 뭐 아무것도 뭐 기름도 두르지도 않고
0: 네.
1: 그냥 이제 비릿한 향을 날리는 거죠.
0: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살짝 비린내가 좀 날라가죠.
1: 예, 이제 거의 그런 향이 안 나요.
0: 네, 빛내가 안 나면
1: 예.
0: 이제 여기다가 네, 분량의 국물 예. 물을 넣고
1: 칼국수는 이 물이 많아야 되는 건가요, 선생님?
0: 아니죠. 한 오늘 한 7컵 정도.
1: 정도?
0: 네, 물을 붓고 바로 표고 건표고를
1: 네, 넣고
0: 처음에는 센 불에서
1: 예.
0: 끓이다가
1: 예.
0: 끓으면. 중불에서 은은하게
1: 한 몇 분 정도 이렇게 끓여주면 될까요?
0: 멸치를 넣고는 딱 10분이 좋아요.
1: 10분 정도?
0: 네.
1: 딱 10분을
0: 네.
1: 자, 지켜주시고요. 이 다시마는 그 후에 넣나요?
0: 네, 이제 다 끓은 다음에
1: 네.
0: 이 그 다시마를 넣고 불을 끄고
1: 네.
0: 5분 더 둘 거예요.
1: 선생님, 다시마 넣은 후로 한 5분 정도 지났어요.
0: 네, 지금 5분 지났어요.
1: 예.
0: 자, 이제
1: 예.
0: 끓으면
1: 예.
0: 여기다가 이제
1: 칼국수의 국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0: 네.
1: 오늘 된장 칼국수잖아요.
0: 네. 그래서 한 3대 1의 비율.
1: 이게 또 황금 비율이에요?
0: 네.
1: 3대 1.
0: 그래서
1: 예.
0: 된장이 한 3큰술. 고추장이
1: 예.
0: 1큰술.
1: 1큰술.
0: 그래서 그걸 좀 잘 풀은 다음에
1: 예. 네.
0: 마늘도 애 넣어서
1: 예?
0: 국물에 맛을 내주면 좋을 듯 합니다.
1: 근데 선생님 요즘은 뭐 된장 관련된 음식들이 굉장히 또 인기가 많아요.
0: 맞아요.
1: 된장 칼국수뿐만 아니라
0: 네.
1: 된장이 들어가는 거 많은 분들이 또 찾으시는데 오늘은 이렇게 특별히 된장과 고추장을 이렇게 섞은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
0: 네. 된장만 넣으면
1: 예?
0: 좀 맛이 좀 텁텁하고 좀 된장의 그 냄새가 심한데
1: 콩콩한 향이 조금 날 수도 있어요.
0: 여기다가 고추장을 조금 넣었잖아요.
1: 예?
0: 그러면 조금 그 된장의 맛이 조금 더 상큼해진다 할까요?
1: 맞아요. 뭔가 좀 깔끔한 맛도 나면서 매콤한 맛도 더해져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 맛이 날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1: 예.
0: 아욱 3cm로 썰었잖아요.
1: 예.
0: 요거를 넣겠어요. 예, 요걸 넣는데 불을 세게 하면 이제 바로 또 요것이 끓어요.
1: 예.
0: 그러면 우리가 항상
1: 네.
0: 요거 끓은 다음에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팔팔 끓었으니까
1: 예.
0: 아욱을 넣고 저 면이
1: 네.
0: 이렇게 칼국수가 빨리
1: 익지 않아요. 않아요. 맞아요. 이 칼국수 생면은
0: 네.
1: 생각보다 익는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0: 맞아요. 이때
1: 네.
0: 제가 면을 넣을게요.
1: 한 조금 또 끓은 후에
0: 네. 처음부터 넣으셔도 돼요. 하도
1: 네.
0: 이 생면이 빨리 안 익으니까.

0: 한 8분 이상은 가는 것 같아요.
1: 그렇고요. 그럼 한번 또 맛있게 또 칼국수면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아, 이제 잘 끓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2: 예?
0: 향채를 넣을걸?
1: 예. 지금 칼국수면이 잘 익은 것 같거든요.
0: 네, 잘 익었어요.
1: 예.
0: 그래서 마지막으로 파하고.
1: 예. 향채를.
0: 향채. 네.
1: 넣어볼게요.
0: 홍고추를 넣어서 마무리 해볼까요?
1: 네. 자, 향채도 들어간 후에는 살짝 한 스푼 끓이고 내면 되는 거죠?
0: 면 좀 보세요. 아까보다 탱탱하게?
1: 예. 네. 그리고 아까보다 약간 투명한 감이 있어요.
0: 이제 한 소금만 끓이고
1: 네.
0: 불을 끄겠습니다.
1: 네. 자, 그럼 한번 옮겨 담아볼게요.
0: 네. 네, 이걸로 할까요?
1: 예. 또 면은 또 큼지막하게 또 선생님께서.
0: 네. 좋아요.
1: 예.
0: 샤. 우선, 예, 면부터 좀 넣을까요?
1: 예.
0: 이렇게.
1: 또 오랜만에 칼국수면 보니까 그냥 후루룩 먹고 싶네요, 선생님.
0: 맞아요. 그리고 아욱하고 같이 들어가서
1: 식감을 더해줄 것 같아요.
0: 네. 면도 넣고
1: 예.
0: 아욱도 넣고
1: 이렇게 이렇게 완성 접시 담을 때면
0: 네.
1: 군침이 도는지 모르겠어요.
0: 네. 요리에
1: 예.
0: 취미가 있으셔서 그래요.
1: 아유, 진짜. 네. 아욱도 정말 이렇게 잘 이렇게 풀어지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선생님.
0: 네.
1: 식감이.
0: 네, 그래서
1: 예.
0: 조금 국수하고 아욱을 담은 다음에
1: 네.
0: 그래도 된장볼이 좀 푸짐하니 들어가는 게
1: 그럼요.
0: 네, 든든하고.
1: 있잖아요, 이거 면 다 먹고 나서
0: 네.
1: 배가 덜 찼다. 밥 한 고기 이렇게 넣고 말아 먹어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렇죠?
0: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1: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든든한 된장 칼국수가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된장 칼국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아욱을 물에 바락바락 주무른 뒤 찬물에 헹궈주세요. 이렇게 아욱을 바락바락 주무르면 특유의 풋내를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 물기 제거한 아욱을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달군 냄비에 국멸치 넣어 살짝 볶다가 물, 건표고버섯을 넣어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다시마를 넣고 불을 끈 뒤 5분 정도 우려줍니다. 다시마 건진 미국물에 된장, 고추장, 다진 마늘을 넣어 끓여주세요. 미국물에 아욱, 칼국수면을 넣어 끓여줍니다. 여기에 어슷선 대파, 어슷선 홍고추를 넣어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된장 칼국수가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이 전병을 여름의 명물이라고 하잖아요.
0: 네.
1: 구수한 들깨가루로 만든 들깨채소 전병. 재료를 먼저 볼까요?
0: 네. 우선 여기 이제 들깨가 있잖아요.
1: 맞아요. 고려해도 고소해요.
0: 네. 밀가루,
1: 네.
0: 전분가루,
1: 네.
0: 그리고 간은 간장으로 특별하게 맞죠.
1: 간장으로요.
0: 네, 물엿이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속재료예요.
1: 네.
0: 오늘 참나물 데친 게 있고 양파하고 당근을
1: 네.
0: 채 썰었어요.
1: 오.
0: 이제 볶을 때 네, 소금 넣으려고 하고요.
1: 예.
0: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양념을 해야 되잖아요.
1: 네.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0: 네. 그래서 간장, 참기름. 계속.
1: 예, 이렇게 또 간단하게 또 재료를 준비했는데요.
0: 네.
1: 요즘 만들어 먹으면 딱 좋을 면이
0: 네.
1: 같습니다.
0: 네.
1: 자, 그럼 오늘의 요리도 시작해 볼까요?
0: 네.
1: 선생님, 어떤 거 먼저 하면 좋을까요?
0: 네, 우선 전병을 한번 붙여볼까요?
1: 그럴까요? 그럼 이제 반죽을 해야겠죠.
0: 네.
1: 자, 지금 만드는 들깨채소 전병은 뭔가 이제 간식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가 또 별미로 이제 먹는 느낌이니까.
0: 여름에 이제 몸도 좀 영양도 좀 갖춰주죠.
1: 예, 맞아요. 네,
0: 채식자들이 고기 안 드시는 분들이
1: 예.
0: 이런 들깨로 지방을 섭취할 수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들깨가루,
1: 네.
0: 밀가루.
1: 들깨가루, 밀가루 이렇게 섞어서 쓰시는 이유는 뭐예요?
0: 네, 조금 이제 고소한 맛을 주기 위해서
1: 예.
0: 들깨가루를 썼고 전분을 섞어 쓰는 이유가
1: 이거 특이했던 것 같아요.
0: 네, 잘 찢어지지 않아요.
1: 아.
0: 그렇다고 또 이걸 전분을
1: 많이 넣으면
0: 안 되죠.
1: 어.
0: 예, 그 맛이 없어지죠.

0: 아, 또 그러면 또 전병 특유의 그 부드러움이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1: 네. 자, 여기다가 이제 물을
0: 네.
1: 넣어서.
0: 분량의 물을 넣고.
1: 네. 그래서 좀 섞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국간장으로.
0: 네.
1: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밀가루가 들어간 그런 부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섞을 때
0: 네. 네.
1: 이렇게 잘 풀어서 섞어주지만 많이 휘젓진 않아요.
0: 오, 그러게요.
1: 네.
0: 이렇게 자르듯이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1: 네.
0: 그러면?
1: 그래서 조금 질기지 말고, 네. 맛있으라고 그러고. 이제
0: 예.
1: 간장 넣어주세요.
0: 이제 간장을.
1: 네. 우리가 보통 소금
0: 예,
1: 넣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0: 이
1: 요거는
0: 반죽에는 소금을 넣는데.
1: 네, 들깨가루가 들어가서
0: 예.
1: 소금 넣은 것보다 간장 넣을 때가 더 맛있었어요.
0: 그럴 것 같아요, 선생님.
1: 네.
0: 사실은 이 전병을 먹을 때이 전병 이 전병을 이뭐 피라 그래야 되나요, 선생님?
1: 전병,
0: 그
1: 그냥
0: 전병,
1: 부친
0: 네, 전병
1: 거.
0: 부침. 거기서 그냥 아무 맛도 안 나면 너무 심심했거든요. 네, 살짝 이렇게 또 간을 해주고 고소하게 하면 더욱더 맛있을 것 같아요.
1: 네. 네, 좋아요. 그래서 요 정도면 될것 같네.
0: 예.
1: 붙여볼게요.
0: 네.
1: 그래서
0: 전병
1: 이제
0: 간직이
1: 이게
0: 안 되고
1: 하기가 좀
0: 있고요.
1: 힘들다 그러면 체도 한번 내리셔도 돼요.
0: 아, 네.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체력
1: 네.
0: 내리시고
1: 네.
0: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전병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기름을 쓸때 우리가 이제 전병을 부치거나 뭐 달걀 후라이를 하거나 그럴 때
0: 네.
1: 항상 기름은 조금 이제 후라이팬을 충분히 좀 적셔는 줘야 되겠죠.
0: 근데 이 기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 전병이 잘 붙여지고 뭐 달걀 후라이가 잘 되는 것도 이 기름에 다 잘려 있는데 너무 많아도 또안 되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이렇게 조금 충분히는
0: 예?
1: 부르고,
0: 부르는
1: 예, 키친타월로 조금 고루.
0: 이렇게 코팅해 주듯이 이렇게.
1: 네, 그러니까 많이 이게 기름이 너무 많으면
0: 예.
1: 기포가 생겨서
0: 오.
1: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히는 둘르는데.
0: 예.
1: 너무 많이 가지 않도록
0: 네.
1: 이렇게 할까요?
0: 여기서 팬을 코팅해 주듯이 키친타월로 한번 문질러 줍니다.
1: 네. 자, 팬이 좀 달구어지면
0: 네.
1: 이제 부었을 때
0: 네.
1: 이제 이렇게 자, 그래서 이리저리 좀 흐르도록도 하지만 익기 전에 한번 둘레를 이렇게
0: 이런 장면도 봤어요, 선생님.
1: 익기 전에.
0: 예.
1: 익은 다음에 하면 달라붙어요.
0: 오.
1: 여기 뒤에다가.
0: 예.
1: 근데 이제 붓고 바로, 예, 한 번만 둥글게 하면은
0: 예.
1: 동그랗게 되죠.
0: 그러게요. 너무 예쁘게 됐는데,
1: 예.
0: 이게 금세 생각보다 익는 것 같아요, 선생님.
1: 네. 그래서 중불에서
0: 예.
1: 은은히 익힐까요?
0: 중불에서 은은하게.
1: 지금 이렇게 더울 때
0: 예.
1: 우리가 이제 참 이렇게 기운도 없고 나른하잖아요. 땀을
0: 맞아요.
1: 많이 흘리니까.
0: 입맛도 없고.
1: 그랬을 때좀 별미를 좀 만들어서
0: 네.
1: 식구들하고 같이 드시면
0: 네.
1: 예, 기운도 나고
0: 네.
1: 좋을 것 같아요.
0: 이거 언제 뒤집는 게 중요해요,
1: 네,
0: 선생님?
1: 이제 거의 다 익어갈 무렵.
0: 이 윗면도 살짝 익어가는 느낌이 좀 들어요, 지금 보면은. 그쵸?
1: 네. 그래서 조금 익어야 되고요.
0: 예.
1: 뒤죽개나 아니면 젓가락 하나로 가운데를 이렇게 톡 해서 해도 되기도 하는데 오늘 이제 어쨌든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0: 예.
1: 네, 그래서 뒤죽개로.
0: 이야. 자, 선생님. 원래 부침개는 왜 바삭바삭하게 해야 좋다고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전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1: 네.
0: 전병은 좀 부드럽게 되는 게 맞는 거죠.
1: 네. 그러니까 물을 좀 많이 넣으면 부드럽고
0: 예.
1: 물을 좀 적게 넣으면 좀 조금은
0: 바삭한 느낌이 있는. 아, 어떤
1: 되직하고.
0: 되직한. 지금이 굉장히 또 적당한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0: 전병으로.
1: 네.
0: 아.
1: 잘 익은 것 같아요.
0: 예. 타이밍을 아주 잘 맞추셨네,
1: 네.
0: 선생님.
1: 아까
0: 예.
1: 제가 뒤죽개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0: 예.
1: 젓가락으로 가운데를 이렇게 해서
0: 예.
1: 이렇게 이제
0: 오.
1: 이렇게 가도 된다는
0: 그러니까 확실히 저기 전분을 넣어서 찢어지지 않네요, 선생님.
1: 소리죠. 네. 자, 그 대신에 이제
0: 네.
1: 요거 하기 전에
0: 네.
1: 들어갈 소를 준비해야 되지.
0: 그럴까요? 소를 한번 준비해
1: 자,
0: 보겠습니다.
1: 우선 볶아 봅시다.
0: 네.
1: 그래서
0: 네.
1: 기름을 좀 두르고
0: 네.
1: 여기다가 색깔이 없는 것부터 볶는 게 좋죠.
0: 네.
1: 왜냐면 단 거를 먼저 볶게 되면 네,
0: 색이 나와서.
1: 빨간 물이 들잖아요.
0: 네.
1: 네, 그래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먼저
0: 순서대로
1: 당근을 그때 소금 조금 넣을게. 고기는 네. 한 꼬집.
0: 한 꼬집.
1: 네.
0: 살짝 간을 해줍니다. 좀 더 할까요?
1: 아, 괜찮아요.
0: 한 꼬집 너무 작았죠, 선생님?

0: 매운맛만 살짝 가시면 예. 꺼내서 항상 좀 펼치고 네. 당근
1: 네.
0: 소금도 한 꼬지
2: 소금 한 꼬지
0: 속에 넣으려고 그래요?
2: 예. 채소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 익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0: 네.
2: 그래서 또 이렇게 따로따로 네. 시간이 살짝 걸리긴 하지만 네. 확실히 맛이 달라집니다.
0: 아주 좋아요.
2: 예.
0: 자, 아주 좋은 말씀 하셨어요. 맞는 말씀 하셨어요. 익는 정도가 다르고
2: 예.
0: 색깔이 곱고 나라고요. 자, 나물은 이제 양념에 묻혀야죠.
2: 아.
0: 항상 나물은 간장 양념에 묻히는 게 좋아요.
1: 자, 오늘은 참나물을 이렇게 넣고 있어요.
0: 국간장.
1: 예.
0: 참기름만 넣어도 아주 좋아요.
1: 그렇죠.
0: 국간을 좀 간장으로 했죠.
1: 네.
0: 그리고 오늘 떼소고기나 통깨도 네. 좋고요.
2: 근데 오늘은 참나물로 했는데 집에 친나물이 있으신 분 혹시 친나물 넣어도 돼요?
0: 아, 좋은 질문이에요.
2: 괜찮아요?
0: 참나물은 다 좋아요.
2: 어.
0: 지금 요거 이렇게 조물조물해야지 양념이 배어서
1: 예.
0: 간이 예, 좋아요. 근데 만약에 대략 주물르면은
1: 예?
0: 어디는 간이 짜고
2: 맞아, 맞아.
0: 싱거워요.
2: 예.
0: 그래서 요 나물을 무칠 때만은
1: 네.
0: 조금 조물조물조물
1: 골고루
0: 네.
2: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재료를 저희가 한번 먹기도 하고 네, 양념도 해줬습니다. 자, 선생님 본격적으로 이제 전병을 한번 싸봐야겠죠?
0: 네. 자, 두 장이니까
2: 네.
0: 하나 싸시고
2: 네.
0: 또 제가 하나 싸.
2: 그럴까요?
0: 좀 여기 잘생긴 대로
2: 예.
0: 반질반질한 대로 넣고
2: 반질반질한 게 이제 바깥에
0: 네.
2: 오게끔
0: 네네. 나물만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2: 예.
0: 예, 하기가 쉬워요.
2: 그러니까요. 재료가 대단하게 많지도 않고
0: 맞아요.
2: 건강한 재료들이 있으니까
0: 맞아요. 그래서 먼저 나물을 밑에다 깔고 요렇게 넣으시고 요 위에다가 이제
2: 예.
0: 네, 빨간 것도 넣으시고
2: 네. 아니 진짜로 몸에 좋은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0: 네.
2: 이 만들면서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먹고 내가 건강해지니까.
0: 네, 이 들깨하고 메밀하고
2: 네.
0: 참나물이 또 궁합이 딱이더라고요.
2: 네.
0: 궁합이 좋았어요. 맛의 궁합?
2: 맛의 궁합이.
0: 내가 아무거나 넣는 건 아니잖아요.
2: 그렇죠.
0: 그래서 조금 전병이 식은 다음에 네, 준비한 것을 이렇게 넣고 또 마는 거예요. 예, 우선 이렇게 들어서
2: 예.
0: 요거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좀 감싸시고
2: 예.
0: 이렇게 한번 접어
2: 감싸고 접고
0: 꼭꼭꼭
2: 꼭꼭 어 확실히 이 전분 넣어서 잘 안 찢어지네요, 선생님.
0: 네.
2: 하, 예.
0: 네, 오늘 같이 하고 싶었어요.
2: 어,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0: 네. 네.
2: 네,
0: 아유 너무 예쁘게 나왔네요. 네.
2: 저도 잘 만들어서 엄마 보여줄 거예요.
0: 네.
2: 엄마 보고 있으시죠? 자, 토요일 날 제 방으로 또 보세요.
0: 자. 네, 좋아요. 잘하셨어요.
2: 이렇게 해서 선생님,
0: 네,
2: 몇 개 이렇게 좀 빚어놓으신 만들어 놓으신 게 있는데,
0: 네,
2: 자, 이것도 함께 같이 한번 썰어볼게요.
0: 네, 완성 그릇 주실까요?
2: 네.
0: 우리 어머니들이 뭐 하실 때
2: 네.
0: 이렇게 해서. 자크르기는 우리 아들들 주잖아요.
2: 맞아요.
0: 먼저 먹어보라고. 네. 자, 그래서 그냥 먹기 좋은 크기로 썰면 좋겠어요. 그래서
2: 선생님, 따로 양념 따를 필요 없어요.
0: 네.
2: 그리고 이 전병 있잖아요. 전병이 반죽에서 정말 고소한 향이 나고 원래는 이 반죽이 아무 맛이 거의 안 나서
0: 네.
2: 조금 이 전병 반죽만 먹기 좀 그랬거든요. 진짜 고소하고 맛있네요, 선생님.
0: 네, 그래서
2: 나도 짜지도 않고 뭔가 특별한 거 먹고 싶을 때
0: 네, 이렇게 해서 드시면 좋겠어요.
2: 그러게요. 선생님
0: 네.
2: 오늘 이제 또 마지막 날인데 아쉬우시죠?
0: 네, 다음에
2: 다음 잔 더 해주세요. 대답 안 하시네요.
0: 네. 또 가을에 만나요?
2: 그러게요, 선생님. 가을에 또 맛있는 또 음식.
0: 네.
2: 선생님을 생각하면 이번 한 주는 이 된장과 고추장을 굉장히 잘 이렇게 조합해서 저희한테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제가
2: 네.
0: 전에 하고 다른 게 하나 있잖아요. 제가 늘 한복 입었는데.
2: 맞아요, 맞아요. 오늘은 이번 주는 좀 다르게 하셨던 것 같아요.
0: 네. 이번 주는 한복을 좀 안 입고 왔는데.
2: 예?
0: 네.
2: 다음번에 가을에 오실 때는 또 손님 저랑 같이 한번 같이 입으면 어떨까요?
0: 네.
2: 명절주에 오셔가지고.
0: 맞아요. 네. 자, 요렇게 해서.
2: 예.
0: 요런 모양으로, 예, 완성했습니다.
2: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들깨 채소 전병이 완성됐습니다.
3: 들깨 채소 전병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들깨가루, 밀가루, 전분가루, 물, 국간장을 넣어 반죽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반죽에 전분가루를 넣으면 전병이 잘 찢어지지 않아요.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키친타월로 닦은 뒤 반죽을 얇게 올려 붙여주세요. 기름 두른 팬에 양파, 소금을 넣어 볶아줍니다. 팬에 당근, 소금을 넣어 볶아주세요. 데친 참나물에 국간장, 참기름, 깨소금을 넣어 버무려줍니다. 김발에 전병을 올리고 그 위에 참나물, 당근, 양파를 올려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들깨 채소 전병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썬 뒤 그릇에 담으면 들깨 채소 전병이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깔끔한 손맛으로 사랑받는 김정은 요리연구가의 맛있는 갈치 애호박찌개부터 든든한 가지 돼지고기 덮밥까지 이름만 들어도 침이 고이는 인기 만점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요즘 대학에 대부분 학생이 상담센터가 있죠. 그런데 이곳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곳도 있답니다. 우리나라에는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또 유니스트, 울산과학기술원이죠. 이 대학 내 학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10년 가까이 학생과 교직원들을 만나고 계신 분을 초대했습니다. 명문대만 들어가면 세상 다 얻은 것 같을 텐데 의외로 이 번아웃에 시달리고 불안, 우울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참 많다고 그러네요. 네,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김

0: 세 곳에만 정신과 전문의가 상주하네요.
1: 네, 학교 학생들만을 위해서 정신과 전문의가 이제 고용된 형태로 상주하는 곳은 아직 얼마 없는데, 다른 대학에서도 대학병원 교수님 중에 일부가 학생들을 좀 전담해서 진료를 한다던가 하는 형태로 점점 더 많은 대학에서
0: 늘어나고 있죠.
1: 네, 학생들을 위한 정신과 진료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런데 아무튼 세 곳의 정신과 의사가 상주한다는 것은 명문대일수록 그런 불안이나 우울을 호소하는 학생이 더 많은 거예요? 통계적으로 입증이 됩니까?
1: 그거는 딱히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원래 이제 대학의 큰 목표 중에 하나가 지적인, 학업적인 이제 발달을 이뤄내는 것인데, 거기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거나 정신질환을 잘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이제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정신건강 관리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0: 그 학생들이 왜 찾아와요? 주로 호소하는 게 뭡니까?
1: 네. 일단은 전반적인 사회의 흐름과 비슷한 것 같아요. 최근 뭐 5년에서 10년 사이에 10대, 20대, 좀 뭐 넓게 잡으면 30대까지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정신질환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어떤 연령대보다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 20대인데 그에 맞춰서 저희 학교에서도 불안장애나 우울증, 뭐 스트레스 관리, 번아웃 이런 증상으로 일단 가장 많이 오고 있습니다.
0: 증상이 심각해요?
1: 심각한 학생들도 있는데 대학 내 정신과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아무래도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문턱이 좀 낮은 편이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약간 번아웃 상태에서 이게 공황장애인가 불안장애인가 우울증인가 이게 좀 헷갈리는 그 경계선상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학생들도 내 증상이 좀 병적인 것인가, 치료가 필요한가, 또 치료적인 도움을 받으면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가진 학생들이 더 많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0: 상담을 해보시면
1: 네.
0: 그 불안이나 뭐 이런 것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즉 가장 공통되는 이유는 뭡니까?
1: 가장 흔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좀 과도한 완벽주의, 완벽주의적인 학생들이 많고, 이 완벽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약간 비현실적인 기대. 나는 내가 노력한 만큼 예를 들면 항상 이 정도 점수는 얻어야 된다. 전체 집단에서 항상 상위를 차지해야 된다. 이런 좀 비현실적이고 높은 기대를 가지고 그것에 미치지 못할 때 굉장히 불안해하고 쉽게 자기 비난, 자신에게 굉장히 가혹하게 자기를 비난하고 내가 어떤 기대하는 바를 성취하지 못했을 때 타인의 인정을 좀 잃을 것에 대한
0: 그렇죠.
1: 두려움이 있거든요. 이런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학교에 와서 보면 정말 여러 가지 다재다능한 재능을 가진 친구들도 많고 아무리 노력해도 또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열등감도 좀 느끼는 경우가 있고 뭐 그런 완벽주의적인 친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문제는 또 이 학생들이 이미 입학을 한 시점에서 많이 번아웃이 돼서 입학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그래서 신입생
0: 입시 공부하는 과정에서.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울대만 들어가면 이제 마음 편하게 굉장히 자유롭게 지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들어왔는데 이미 번아웃된 상태여서 많이 무기력하고 더 이상 이제 서울대 입학이라는 목표를 이루었으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새로운 목표 설정을 잡기가 어려워한 친구들이 많은데 목표는 불분명한데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계속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좀 특별히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는 집중되는 시기가 있어요?
1: 뭐 학생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기간에
0: 시험.
1: 많이 오는데 그때 이 시험에 대한 불안에 앞서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 증상을 보이는데 집중이 안 되거나 뭐 무기력하거나 하면 그때 또 내가 ADHD가 아닌가 이러면서 찾아오는 학생들도 있고요. 뭐 불면, 불안 여러 가지 이유로 찾아옵니다.
0: 네. 뭐 상담하고 치료하는 과정은 일반 정신과하고 똑같은 거죠?
1: 네. 일반 정신과에서 진료하는 거랑 똑같이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하면 약물

0: 처방도 좀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고, 또 약물 치료를 조금 좀 불편해 하거나 아니면 뭐 약물 치료까지 필요하지 않은 학생들이 왔을 때는 저희가 학교에서 여러 가지 비약물적인 프로그램 상담 치료나 이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마음 챙김 명상이라든지 공황장애나 강박증에 대한 인지행동 치료라든지 아니면 질병에서 약물 치료할 정도는 아닌데 항상 만성적인 뭐 긴장 상태,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학생들이 자기 몸을 이완시키고 좀 편하게 하는 방법을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 몸과 마음을 조금 이완시키는 거를 도와주기 위한 뭐 뉴로피드백이나 바이오피드백 같은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 뭐 혹시 입원을 해야 할 정도로 중증도 가끔씩 있죠?
0: 가끔씩 있죠.
1: 그죠?
0: 네. 여러 가지 자살과
1: 아이고.
0: 관련된 어려움이라든지, 뭐, 다른, 고 나이대, 저희가 20대가 보통 조현병이나 조울증이 발병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1: 그래요.
0: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가 가까운 뭐, 대학병원으로 바로 연계를 해서 입원 치료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1: 그럼 뭐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뭐제 또래들은 대충 그렇게 느끼는 게 우리 때는 대학만 들어가도 20대 초반만 돼도 다 자란 성인 같이 느껴졌는데
0: 뭐 법적으로는 사실 만 18세가 되면 뭐 투표권이라든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다든지 이런 사회적으로는 성인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책임과 권한이 주어지지만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20대가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발달과 관련된 뭐 갈등들, 어려움들, 예를 들면 나의 적성을 찾고 나의 정체성, 나는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디에 능력이 있고 어떤 영역에서는 한계가 있고, 내가 이 전체 조직과 집단에서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정체성의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은 이제 입시 중심 교육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 그런 것들을 탐색하고 알아볼 그런 기회가 전혀 없거든요. 모두 다 비슷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20대에 와서야 나는 공부를 잘해서 일단 서울대에 들어오긴 했는데,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난 이제 뭘 좋아하지? 내가 뭘할수 있지? 무엇을 해서 돈을 벌어서 한 명의 이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지? 나는 어떤 역할을 잘할까? 이런 고민들이 이제 20대에서 시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핵과족화나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인 변화 때문에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타인의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청소년기에 부족해서 20대에 와서야 다양한 집단의 친구들, 뭐 사람들과 만나면서 부딪히고 여러 가지 갈등을 겪으면서 좀 성숙해 나가는.
1: 과도한 입시 교육이 이제 첫 번째 요인이고 또 하나는 핵가족이라서 옛날에는 뭐형 누나들 틈에서 자라니까 거기서 사회성을 익히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요즘은 나 혼자나 둘이니까 그런 경험을 할게 없었던 거죠.
0: 네, 뭐 내가 원해도 때로는 그게 좌절이 될수 있고, 내가
1: 그렇죠.
0: 노력을 해도 좀 뭐가 안될 수도 있고, 뭐 타인의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야 내가 좀더잘뭐이 안에서 적응을 할수 있다든지 이런 경험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뭐 교육 여러 가지 문화 때문에 다른 뭐 친구들이나 다른 어른들과 부대낄 일도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대학에 와서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아까 교수님께서 대학에서 이 어떤 학업 성적을 또 높여주고 하는 이런 데 정신과적 지원이 중요하다라는 인식,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래서 해외 유명 대학들은 아주 일찍부터 이런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요? 역사가
0: 그렇죠.
1: 오래됐다면서요?
0: 네. 이 대학 정신보건이라는 분야가 사실은 1900년대 초반에
1: 아이고.
0: 미국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처음에는 뭐 프린스턴 대학 이런 중요한 대학에서 정신과 의사 한 명이 작은 클리닉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하고 나서 1차 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많은 학생들이 참전을 했다가 캠퍼스로 돌아오면서 뭐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든지 불면이라든지 각종 이제 정신과적인 증상이 보여서 이 대학에서 아주 심한 것부터 가벼운 것까지 정신질환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뭐 자살 예방을 하고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회
1: 그렇죠.
0: 전체적으로도 중요하고 또이 학업을 끝까지 마치는 데 있어서 이 스트레스 뭐 관리나 회복

0: 협력을 증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에
1: 예.
0: 이제 미국에서 좀 시작이 돼서 미국에서는 1950년대 이후에는 굉장히 규모가 커져서 대학 내 정신과 의사들도 많이 고용하고 사회복지사, 뭐 상담하시는 심리
1: 예.
0: 선생님들이 이렇게 팀으로 협업해서 학생들 전반적으로 발달도 촉진하면서 정신질환이 생기면 치료도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저희 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전쟁도 겪고 하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한 5, 60년 정도 뒤처져서
1: 그렇죠. 이게 뭐
0: 하기
1: 꼭
0: 시작한 것
1: 대학
0: 같습니다.
1: 뿐이겠습니까? 한 사회에서 정신과적 지원 시스템이 발전하는 거는 바로 선진국이었던 바로미터 그 기준이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서야 이제 시작한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0: 그렇죠. 네, 맞습니다.
1: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도 이제 만나시잖아요.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또 제일 많이 호소하는 건 뭡니까?
0: 교수님들은 워커홀릭이 많으시고,
1: 그렇죠.
0: 뭐 학생 관리며, 뭐 교육이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또쉴 시간은 없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쉬시고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다들 좀 완벽주의적인 면이 있으셔서
1: 예.
0: 일을 절대 놓지 못하시고 그러시죠. 네.
1: 완벽주의.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걸 현대인들은 시동이 꺼지지 않는 자동차와 같다. 뭐
0: 네.
1: 이런 표현을 쓰셨던데, 결국은 제대로 쉴 줄을 모르고, 완벽주의가 번아웃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 불안과 공황장애 같은 걸로 연결되고, 이런 메커니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0: 네.
1: 번아웃, 몸에 나타나는 어떤 신호가 있죠?
0: 네,
1: 어떤
0: 그렇습니다.
1: 신호들입니까?
0: 일단은 이 번아웃이라는 것은 이제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있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약간 과다 분비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건 우리 몸의 에너지 레벨, 내가 좀 피곤한가, 활력이 넘치는가 이런 것도 조절을 하고요. 면역력도 조절을 하고 뭐 수면이나 식욕이나 이런 광범위한 신체 대사 기능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좀 과다 분비되는 상태가 지속되면 여러 가지 뭐 잠을 못 잔다든지 식욕이 떨어지거나 너무 항진된다든지 잔병 치레 막 골골 된다고 하죠. 감기 뭐 목이 좀 쉽게 붓고 뭐 관절통, 뭐 두통, 어깨 통증 이런 근육통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기도 하고 이런 신체적인 통증, 가슴이 답답해지고 이런 효과도 있고요. 정서적으로는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가 우리 뇌의 기능에 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첫 번째로 기억력이 떨어져요. 예, 그뇌 중에 스트레스에 가장 취약한 부위가 해마라는 부위인데 이 해마가 낮 동안 여러 가지 정보를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서 습득한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못 자고 그러면 기억력이 떨어져서 좀 치매에 걸린 것 같다. 건망증이 너무 심해졌다.
1: 그리고
0: 이런 얘기도
1: 기억력
0: 많이
1: 떨어지면
0: 하시고요.
1: 그것 때문에 더또 번아웃이 더 오고.
0: 그렇죠. 기억력이 떨어지고 또 주의력도
1: 그럼 더
0: 떨어지거든요.
1: 스트레스
0: 그러면
1: 받고.
0: 일을 더 많이 오랜 시간 동안 하고
1: 그러니까요.
0: 그러면 또 밤에 잠을 못 자고 이게 좀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인지 기능 떨어지고 또 정서 조절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쉽게 우울해지고 예민해지고 짜증이 많아지고 화도 좀 많이 나게 되고 출근하면서 울면서 출근한다. 뭐
1: 아이고.
0: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0: 자, 이제 그런 증상들이 와서 전문의한테 가서 상담하고 치료받고 그러기 전에 스스로가 제대로만 쉴 수 있으면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제대로 쉰다. 진정한 휴식을 한번 정의해 볼 수 있을까요?
1: 제가 생각하는 휴식이라는 것은 대부분 제가 쉬라고 정말

0: 진료실에서 권유를 많이 하는데, 저좀 쉬었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쉬었느냐 하면, 하던 과업을 모두 멈추고, 일을 멈추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할때 무엇을 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침대에 누워서, 뭐, 그냥 핸드폰을 봤다. 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 뭐, TV를 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휴식이라는 것은, 하던 일을 멈추는 것도 있는데요. 멈추고 나서 보내는 시간이 몸과 마음을 좀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1: 그럼요.
0: 재충전하는
1: 예.
0: 시간. 그래서 내가 너무 이제 스트레스로 긴장 상태에 있을 때막 여기저기 아프고 항상 마음이 좀 두근거리고 초조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이런 과한 긴장 상태에 있을 때는 내가 휴식을 한다 그러면 이 몸과 마음의 긴장을 충분하고도 확실하게 이완을 시켜줄 수 있는
1: 그래요.
0: 활동이나 상태에 있어야 되고, 반대로 내가 너무 무기력하고, 좀 감정적으로도 무뎌지고, 의욕이 안 생기고, 모든 일에 흥미가 떨어지고, 권태롭다. 이런 상태라면 나에게 좀 즐거움과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활동을 통해서 좀 전체적인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게
1: 예.
0: 이제 좀 진짜 휴식이 아닌가라는
1: 예.
0: 생각이 듭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너무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과도한 긴장일 때는 그걸 이완시키는 거.
0: 네.
1: 반대로 무기력할 때는 내 힘을 좀 정진시키는 거. 그게 진짜 휴식이다.
0: 네, 그렇죠.
1: 그 진정한 휴식이 어떤 몇 가지 기본 요소들이 있습니까?
0: 일단은 그 휴식을 할 때, 내가 나 이제 쉬어야지라고 이제 뭐한 30분 정도 쉬어야겠다라고 할 때, 그때 내 몸과 마음에서 어떤 감정이나 감각이 느껴지는지를 잘 봤을 때, 이게 확실하게 좀 긍정적인 감정이나 감각이 느껴져야 될것 같아요.
1: 긍정적 감정.
0: 네, 왜냐하면 내가 멈추고 나서 일을 멈추면 바로 뭔가 불안한 생각이 든다.
1: 그건 휴식이 아니죠.
0: 그렇죠.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그래서 가만히 몸은 누워 있는데 쉬려고 머릿속은 굉장히
1: 돌아간다.
0: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1: 그건 휴식이
0: 있다든지.
1: 아니다.
0: 그렇죠. 가만히 누워 있는데 뭐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를 보는 게 순간순간 이제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 시선은 뺏기지만 이것을 보고 있는데 자신이 뭐 행복하거나 편안하지는 않은 그러면서 시간을 때우는 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 몸과 마음에 뭔가 약간 긴장도 좀 확실히 풀어지고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드는가.
1: 그리고 긍정적 감정. 그게 1번 요소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두 번째 요소는 또 뭡니까?
0: 어떤 이제 내가 휴식 활동을 한다. 예를 들면 뭐 친구들이랑 만나서 좀 대화를 하면서 약간 이완되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 일에서 좀 벗어나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하고 나서 그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끝나고 나서 그게 그 좋은 기분이나 감정이 유지가 안 되고 네, 끝나자마자 좀 괜히 한것 같아. 오히려 더 피곤해졌어.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1: 아이고,
0: 들면 안 되잖아요.
1: 친구를 만난 그 즐거움의 효과가 오래 지속돼야 한다.
0: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걔 노래방 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재밌게 놀았는데 그때는 너무 재밌고 무기력하던 좀 일상에서 좀 활력도 없고 그랬는데 끝나고 집에 오면서는 굉장히 허탈하고 허무하고 좀 너무너무 몸이 지치고 이런 느낌이 들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힘들 때마다 뭐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그런 뭐 오락을 즐긴다든지 하는 게
1: 그게 잘못된
0: 좀
1: 방법인 거죠.
0: 불충분한
1: 그렇죠.
0: 방법이죠. 네,
1: 그렇죠.
0: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래서 조금 뭐 어쨌든지 우리가 휴식을 하는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어떤 시간을 보낸 다음에 좀 재충전이 돼서 그 다음 시간을 좀더 나은 상태에서
1: 그럼요.
0: 보내기 위한 거기 때문에 내가 이 활동을 하고 나서 그 좋은 감정이나
1: 예,
0: 감각이 좀 오래 지속되면 좋을 것
1: 알겠습니다.
0: 같아요.
1: 1번, 긍정적 감정으로 휴식하라는 거. 두 번째는 그 휴식 활동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 또세 번째가 있습니까?
0: 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저좀 쉬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도저히 일을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서 할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하기도 하고,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쉬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유튜브나 이런 미디어 시청 있죠. 가장 쉽게 선택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몸이 무거워서 꼼짝도 할수 없어서 침대에 누워서 쉬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약간 좀 수동적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휴식이란 건뭐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도 그렇지만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일단 알아차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몸과 마음 상태를 좀더 나은 상태로 만들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그중에 가장 나에게 좀 긍정적이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들을 하는 게
1: 그렇죠.
0: 휴식인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무것도 못 하는 상태에서 무기력하게 누워 있었다. 이거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1: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네요.
0: 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와서 너무 피곤해서 침대에 쓰러져 있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 그건 자발적 능동적이 아닌 거죠.
0: 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시간을 나를 좀더 편안하게 하는 시간으로 좀 적극적으로 보내겠다 하면 가만히 누워 있어서 아, 난 너무 꼼짝도 할수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누워 있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누워서 아, 나는 몸이 지금 아, 내 몸과 마음이 굉장히 긴장되어 있구나. 어깨도 뭉쳐 있고 여기 가슴 근육도 조여서 막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숨도 잘안 쉬어지는 것 같고 다리에 힘도 좀 빠져 있네. 이렇게 내 몸과 마음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본 다음에 어떻게 이완을 하면 좋을까? 그러면 누워서도 아, 지금 굉장히 따뜻한 욕조에 누워 있다고 상상을 해보자. 발끝부터 이렇게 스캔을 해가면서 발끝에 있는 이제 긴장도 좀 풀어보고 손을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꽉 쥐고 있었다면 손도 손가락 하나하나씩 펴면서 더 이완하도록 노력해보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따뜻한 감각이 느껴지도록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 아니, 아예
0: 내가
1: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욕조에 물을 받고 반신욕을 할 수도 있죠.
0: 그렇죠.
1: 그럼 더 좋은 거죠.
0: 네, 그게 조금 능동적이고
1: 그러니까요.
0: 자발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
1: 그렇죠.
0: 같아요. 그러고 나면 그렇게 내가 좀더 능동적으로 한다는 거에 되게 또 중요한 의미는 내가 내 몸과 마음을 조금 관리할 수 있다는
1: 그렇죠.
0: 자신감, 좀
1: 그러니까요.
0: 주체성의 느낌이 드는 거죠. 내가 이 현실 너무 많은 일이 있고 나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적당히 풀 시간도 뭐 돈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워 있을 수밖에 없네. 이게 아니고 아, 내가 이럴 때는 나에게 주어진 이러한 자원, 장소나 시간,
1: 맞아요.
0: 10분이 있더라도 내가 이런 식으로 나를 좀 돌볼 수 있구나라는 좀 자신감, 주체성 이런 감각을 회복하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랑 좀더 친해지는 거죠. 네.
1: 아, 나 이제 지쳐 쓰러지는구나 싶을 때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아, 반신욕 해야지. 아, 공원 산책해야지. 뭐
0: 네.
1: 이렇게 행동하도록 만들어내는 거, 이거네요.
0: 네. 약간 비탄에 젖어 있는 것보다는 좀더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할까?
1: 그렇죠.
0: 나는 어떻게 하면 좀 의욕도 생기고
1: 알겠습니다.
0: 활력도 좀 생길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1: 제가
0: 거죠.
1: 1번, 2번, 3번으로 긍정적 감정, 지속성,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이렇게 했는데, 논리적 순서로는 3번이 1번 같아요.
0: 그런가요?
1: 자발적이고
0: 네.
1: 능동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해야 긍정적 감정도 들고 그 효과도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네.
1: 교수님은 교수님만의 휴식법이 있습니까?
0: 저요? 저는 이제 마음 챙김 명상을 뭐
1: 명상?
0: 항상 학생, 진료 보러 오시는 저희 환자분들한테도 마음 챙김 명상을 굉장히 권유를 많이 하고, 저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진료 시간 사이나 그 환자분들이 오고 나갈 때그 사이에 뭐 5초, 뭐 때로는 10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사이사이에 뭐 마음 챙김 명상이나 호흡 조절이나 이런 좀 쉬운 방법을 통해서 좀 그때그때
1: 그게 쉬운 방법이 아니에요.
0: 조금이라도 쉬려고 노력을 하고
1: 마음 챙김
0: 있습니다.
1: 명상, 호흡법, 이거 제대로 알아야 하는 건데,
0: 네.
1: 교수님은 이제 그 분야를 이제 공부하셔가지고, 평소 체득하셨으니까, 짬짬이 그걸 하시는구나.
0: 네. 사실은 뭐 의학적으로는 뭐 30초에서 5분 정도의 이제 짧은 휴식, 마이크로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이런 아주 짧은 휴식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좀 리프레시가 되고 이완이 되고 그 이후에 집중력이 좀 회복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나는 정말 쉴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쉬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너무 배부른 소리 아닌가요? 제가 프로젝트가 2달 후에 끝나는데 그때 쉬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많은데 뭐 1분, 뭐 30초, 5분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 그냥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1: 그렇게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사실 뭐

0: 관심력도 산책도 안 되는 거니까
1: 그렇죠.
0: 그건 정말 호흡법이나 명상 이거밖에 없겠네요. 거의.
1: 네. 또 하나의 방법은 명상 중에서도 시선을 좀 조절하는 방법이
0: 시선?
1: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잘 쉬지 못하는 이유가 일을 하다가 내가 15분이 생겼어. 그러면 15분 쉬어야지 했을 때이 15분 동안 주의 전환이 안 되는 게좀 가장 큰 어려움이거든요. 계속 일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고 이거 쉬고 나서 해야 될 일을 생각한다든지 쉬기 직전까지 못했던 일을 생각한다든지 그래서 몸은 가만히 있지만 머릿속은 뭐 과거에 뭐 해야 됐던 일, 후에 됐던 일. 그래서 이 주의 전환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5분을 쉬어도 확실하게 이제 몸과 마음을 이완을 시켰다가 다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주의 전환을 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이제 호흡 조절.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 들숨, 날숨에 주의를 기울이고 좀 더 이완이 필요하다면 들숨보다 좀 날숨을 길게 쉬는 방법으로 해볼 수도 있고 시선을 좀 조절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어서
0: 먼 산 바라보기 이런 거?
1: 네, 그렇습니다. 일어나서 창밖에서 먼 산이나 먼 풍경, 뭐 저기 멀리 뭐 노을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마음 챙김을 하면서 지금 보이는 것, 그 자극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면 훨씬 이 주의 전환이 좀 쉽게 이루어질 수
0: 말씀
1: 있는
0: 듣고
1: 방법.
0: 보면 사실은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1: 맞습니다.
0: 5분, 뭐 1분이라도 잠깐 일어나 기지개 켜고 먼 산 한번 바라보고 심호흡 크게 한번 하고 네. 이런 거죠, 그냥.
1: 그렇죠.
0: 네, 네. 네. 자, 아까 우리 대화 중에도 잠깐 잠깐씩 나왔습니다만 가장 많은 현대인들이 하는 게 스마트폰 들고 동영상 보거나 게임하는 거.
1: 네.
0: 이것도 진정한 휴식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거죠.
1: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는 보통 뇌가 굉장히 과부하되어 있을 때잖아요.
0: 근데 게임하면 더 과부하가 되죠.
1: 그렇죠. 자극이. 그러니까 너무 지쳐서 뇌가 좀 약간 꺼질락 말락 하는데 억지로 이렇게 자극을 줘서 살짝살짝 깨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식의 휴식도 전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이 미디어나 게임이 좀 좋은 주된 휴식 방법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결국엔 이게 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조절 불가능해진다는 게 어려운
0: 있고,
1: 것 같아요.
0: 그 시간 대비 효과는 낮을 것이고.
1: 그렇죠. 또 끝나고 나서 기분이 좋거나 아 이제 회복이 됐으니까 다시 집중을 해야지 이거보다는 아 좀 너무 오래 본 것 같은데 자괴감 느껴지고 뭐 30분 동안 뭐 봤어? 이렇게 물어보면 잘 기억도
0: 나고.
1: 네. 아, 또 이렇게 시간을 낭비했네 이러면서 후회도 하고
0: 맞아요.
1: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조절 불가능하게 된다는 거 이런 점들이 좀 주된 휴식 전략으로는 부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 전혀 휴식과는 좀 거리가 먼 행동이지만 격한 달리기,
1: 네.
0: 수영, 뭐 자전거 세게 타기, 등산 뭐 이런 거는 휴식과 어떤 연결을 갖습니까?
1: 그런 것도 좀 굉장히 좋은 휴식 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울증이나 만성 스트레스 상태, 번아웃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력이나 기억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그 증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고강도 운동이 인지 기능을 일단 인지 기능 회복에 굉장히 좋은 경도의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인지 기능 저하는 항우울제 약물 치료만큼의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일단 고강도 운동을 좀 하게 되면 그때 처음에 이제 도파민이나 엔돌핀이 나오면서 기분도 좀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되면서 근육이 뭉친 게 조금 풀려요. 그러니까 이완되거나 통증이 좀 줄어든 효과가 있습니다.
0: 그렇겠죠.
1: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목과 어깨가 많이 아픈데 오히려 운동을 하면 통증이 좀 많이 줄어들고
0: 그렇죠.
1: 몸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운동이 끝난 직후에 한 2시간 정도는 굉장히 이 각성도도 높아지고 오히려 집중력이 좋아지고요. 그 이후가 되면 이제 굉장히 교감신경계가 항진된 상태에 있다가 부교감신경계가 이렇게 쫙 활성화가 되면서 깊은 이완을 취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런 효과도 있고 특히 또 수영 같은 경우는 수영을 하는 동안에는 그 신체 감각에 오로지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거든요. 딴 생각을 하면서 수영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좀 마음 챙김에 효과가 있다. 네, 그 순간만큼 온전히 신체 감각에
0: 예.
1: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게 마음 챙김에 효과가 있어서 내가 한번 또 깨끗이 씻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0: 그리고
1: 도움이 될것
0: 동시에
1: 같습니다.
0: 그렇게 달리기나 수영이나 이런 걸 하면 또 체력적으로
1: 네.
0: 지치니까 안쉴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또
1: 다만,
0: 더 깊은 잠을 더잘수 있을 것이고.
1: 네. 이제 두세 시간 정도는 각성도가 오히려 더
0: 올라가지만.
1: 높아지고 몸이 더 가벼워지기 때문에 이제 잠들기 한 3시간 전까지는
0: 네,
1: 운동을 끝내주시면
0: 그러니까요.
1: 잠드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근육도 피로하고 그러니까 더
1: 네.
0: 깊은 잠을 잘수 있고 진짜 휴식을 더 취하기가 쉽고.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격렬한 운동 자체도 휴식이면서 또더 진짜 이완을 불러오는 효과도 있으니까
1: 네.
0: 뭐 곱빼기로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볼수 있겠군요.
1: 네네. 그래서 뭐 어떤 운동이든 뭐 어떤 활동이든 간에 그 활동을 하면서 내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활동 후에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나에 대해서 굉장히 따뜻한 호기심을 가지고 잘
0: 예,
1: 관찰을 해야 될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관찰하지 않고 이런 게 좋다더라 하고 따라하는 경우가
0: 맞아요,
1: 많거든요.
0: 맞아요.
1: 그러다 보면은 나는 알게 모르게 굉장히 피곤해지고 있는데 나한테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0: 자,
1: 이러면서
0: 바로 그래서
1: 하게 됩니다.
0: 사람마다 각자 휴식이 되는 방법이 다를 텐데, 그
1: 네.
0: 사람마다 개개인의 포인트를 찾기 위한 휴식 설계법 5가지가 있습니까?
1: 네.
0: 그거 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죠.
1: 네. 제가 정리해본 방법인데 가장 먼저 그동안에 내가 어떤 너무 긴장되거나 불안할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를 일단 점검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0: 그동안 자기가 취해왔던 방법을 점검해 봐라.
1: 네, 습관적으로 해왔던 행동들,
0: 네.
1: 그냥 자버리는 분도 있고, 그냥 일을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일을 그냥 아예 중단하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긴장되고 가슴도 답답하고 막 통증도 있고 이런 스트레스 신호가 왔는데 좀잘 쉬지 못하고 그냥 앞으로 계속 밀고 나가시는
0: 그런
1: 분들도
0: 경우도 있고,
1: 있고요. 그래서
0: 독한 술 한잔 차는 사람도 있고,
1: 네,
0: 뭐 여러
1: 그렇습니다.
0: 가지. 하여튼,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행동을 점검해 봐라.
1: 네, 그래서 그게 충분히 효과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0: 그게
1: 같아요.
0: 1번 첫 단계예요.
1: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환경이 조금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0: 환경.
1: 네, 심리학적으로 뭐내 방, 내 주변의 환경이 그 사람의 내면을 반영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잘 정돈되어 있지 않고 지나치게 뭐가 쌓여 있는 환경이 뭐 나는 이런 환경 괜찮아 이렇게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게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쌓여 있는 게 심리적으로는 아직 미완에 해야 될 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거
0: 스트레스죠.
1: 자체로 굉장히 긴장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뭐 무조건 물건이 없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사람마다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좀 과자극이 돼서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적당히 이제 잘 정리를 해놓고
0: 자기 집도 그렇고 사무공간도 그렇고 환경을 또 한번 체크해 봐라.
1: 네,
0: 예. 그리고요.
1: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나만의 새로운 휴식 방법을 찾으려면
0: 그게 어렵죠,
1: 네,
0: 그게.
1: 새로운 방법에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게 필요한데, 기존에 해왔던 방법에서 벗어나서 안 해봤던 새로운 방식으로 이완하는 거. 예를 들면, 뭐, 정말 반신욕을 안 해보신 분이면 과감하게 한번 도전도
0: 해본다.
1: 해보시고, 운동을 안 해보셨다. 그러면 운동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내가 안 좋아할 거야. 난 이런 건 맞지 않아. 뭐, 내 여건상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를 조금 이겨내고, 안 해봤던 방식으로 도전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0: 새로운
1: 같아요.
0: 방법을 도전해 봐라.
1: 네. 명상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에 명상 이야기 하면, 제가 이제 5년 전부터 정말 치료의 일환으로 명상을 아침, 저녁으로 5분씩, 10분씩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런 거는 이제 절에 가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어린 학생들은 잘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항우울제나 다른 뭐 비싼 영양제나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뭐 새로운 취미 활동 만드는데 너무 돈도 쓰지 않느냐. 쉽게 간단히 할수 있는 거니까 앱을 깔아서
0: 예.
1: 한번 해봐라. 나를 믿고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 정말 효과가 좋았다는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0: 요새
1: 그래서.
0: 명상 도와주는 어플리케이션도 많습니까?
1: 네,
0: 오,
1: 맞습니다.
0: 그래요?
1: 초보자용도 있고, 초보자, 뭐 5분, 10분짜리부터 뭐 40분까지 되게 다양하게 할수 있는 앱들이 많습니다.

0: 많이
1: 저도
0: 나와서.
1: 그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0: 네. 그래서 안 해봤던 거에 대해서 난 이런 거안 맞아. 난 이런 거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완을 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놀이를 하는 것도 추천을 많이
1: 그렇죠,
0: 합니다.
1: 그렇죠.
0: 예. 그러니까 나는 뭐 그림 그리기 이런 거 싫어해요. 뭐 새로운 취미 활동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면 아, 저는 원래 운동 안 좋아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기존에 있던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잘 맞지 않았기 때문에 번아웃이 돼서 이제 진료실도 오시고 하는
1: 그런
0: 거잖아요.
1: 거죠.
0: 그래서 뭐든지 안 먹어본 음식을 먹어보듯이 혹시나 이런 거 좋아할까? 혹시나 이런 거에서 활력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렸을 때뭐 해보고 싶었는데 못 해봤던 그런 것들을 시도해보는 것도
1: 그새 방법을
0: 또
1: 찾고 도전해보는 것 자체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거니까
0: 그렇죠.
1: 시작이 되는 거죠.
0: 네.
1: 자, 아무튼 그동안에 내가 했던 행동들 점검해보고 그 효과를 체크해보자.
0: 네.
1: 환경을 좀 바꿔보자.
0: 네.
1: 새로운 방법에 도전해보자.
0: 네.
1: 네 번째 단계는.
0: 기존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으로 재밌게 놀아보는 놀이를 하는 건데요. 제가 좀 어떻게 평상시에 노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뭘 놀아요? 라고 이야기하시거나 아니면 보통 어른들은, 성인들은 약간 뭐 게임이라든지 어디 노래방이나 술 마시러
1: 네,
0: 간다든지 이런
1: 그렇죠.
0: 오락적인 요소를 많이 생각을
1: 그렇죠.
0: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 안의 활력이나 에너지를 좀 북돋울 수 있는 놀이는 그런 뭐 오락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어떤 이 놀이를 함으로써 어떤 성취나 보상, 성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그 순간을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1: 예를
0: 의미해요.
1: 들면 어떤 거죠?
0: 예를 들면 피아노를 치는 것도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해보고 싶었는데 여건상 여러 가지 뭐 시간이 없어서 못 해봤던 걸 해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피아노 치면 더 스트레스 받아요. 왜냐하면 잘해야 되니까.
1: 실력이 안 늘잖아요.
0: 네, 뭐 테니스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제가 못 칠까 봐 못하겠어요라고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놀이를 생각해 보시면, 뭐, 숨바꼭질을 한다 그러면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그 순간의 짜릿함과 활력을 즐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에게도 좀 일상에 그런 놀이적인 요소가 있는 활동들을 조금 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뭐, 그중에서는 어렸을 때 즐겼던 것들을
1: 다시
0: 다시
1: 해보는
0: 조금
1: 거.
0: 유치하게 보여도 다시 해보는 것도 이
1: 알겠습니다.
0: 어린아이의 어떤 활력과 좀 생명력을 다시 느껴보는데 좀 도움이 된다고
1: 놀이치료법이네요,
0: 생각합니다.
1: 그거는.
0: 일종의, 네.
1: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뭡니까?
0: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긍정적인 감각이나 감정에도 좀 스펙트럼이 있는데요. 굉장히 짜릿하고 막 황홀하고 쾌감이 있는 그런 각성도가 높은 상태의 긍정적인 감정도 있고 아주 가라앉고 평온하고 무겁고 차분하고 고요한 낮은 상태의 긍정적인 감각도
1: 그렇겠죠,
0: 있어요. 그래서
1: 그렇겠죠.
0: 이 아주 평온한 이완 상태, 고요함부터 아주 짜릿하고 황홀한, 굉장히 즐겁고 신나는 이 스펙트럼까지의 즐거운 감정이나 감각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평상시에 조금 다양하게 해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왜 그거를 제가 강조를 하냐면 요새 최근에 많은 현대인들은 이 높은 각성 상태에 그 상태를 굉장히 불쾌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짜릿하고 즐거운 거는 어렸을 때부터 경험은 잘 못해보고 항상 뭔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학업 때문에, 일 때문에, 혹은 가족 간에 뭔가 이런 뭐 해야 될일 때문에 긴장되는 상태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서 약간 내가 흥분이 되고 막 짜릿해지고 그러면 그거 자체를 좀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1: 그거
0: 많더라고요.
1: 잘 납득이 안 되지만 그럴 수
0: 막 기분이
1: 있겠네요.
0: 좋고 신날 때 오히려 나 이러면 좀안될것 같은데
1: 그거 이상한데?
0: 자기의
1: 그럴 수
0: 즐거움을
1: 있겠네요.
0: 좀 자기의 즐거움을 좀 제한해서 좀 다시 좀 자기를 누르려고 하고 이런 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이런 낮은 각성 상태의 즐거운 느낌, 그러니까 편안한 느낌이죠. 뭐 아주 이제 그 부모의 품 안에 이렇게 따뜻하게 안겨서 잠드는 듯한 그런 느낌부터 아주 짜릿하고 재밌고 막 정말 아무런 저항 없이 깔깔깔깔 웃을 수 있는 그런 높은 각성의 즐거운 감각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좀
1: 그렇죠.
0: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 지금 쭉그 다섯 가지 설계법을 해주셨는데, 혼자만 이걸 고민할

0: 예방을 하기 위한
1: 중요하죠.
0: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나갈 예정이고요.
1: 네.
0: 또 개인적으로는 정신분석을 또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좀 불편한 증상을 그냥 없애는 수준에서의 치료가 아니고 이렇게 오늘 휴식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좀 나에 대한 이해, 나에 대한 관심 이런 걸 통해서 전반적으로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자기 이해를 좀 높여갈 수 있는 방향에 접근을 해서 좀 학생들이
1: 예.
0: 좀 편안하게 즐겁게 학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도와줄 생각입니다.
1: 하긴 자기 이해가 모든 것의 출발이니까.
0: 네,
1: 그렇죠.
0: 맞습니다.
1: 자,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벗어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진짜 잘 쉬는 거죠. 내가 잘 쉬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부터 새로운 방법을 찾는 도전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강원도의 어느 바닷가 마을. 평소 우애 좋기로 소문난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올해 10살인 동생 준범이와 5살 터울의 형 준영인데요.
1: 다른 기술도 써. 막 이렇게 온다든지.
2: 저희 동생은 엄청 까불인데 운동 잘하고 소중한 제 동생입니다.
3: 아, 저희 형은 체육도 잘하고 악기도 잘하기 때문에 제일 멋있는 형아예요.
4: 멋있는 형이에요?
3: 네! 너 빡세네. 좋아?
2: 야, 공 안에다가도. 그럼 가자.
3: Let's go! 됐죠?
0: 한참을 뛰어놀던 형제가 갑자기 길가에 놓인 폐지를 챙기는데요.
2: 오케이, 가자. 가자, 어디로 가, 이쪽으로 가, 있어.
3: 아, 이거 가족,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한테 드리려고 가져가는 거예요.
2: 다녀왔습니다.
5: 뭐하러 가져와?
2: 아, 아닙니다.
5: 가져오지 마. 아,
2: 네.
6: 우리 애기들한테는 고마운 게 말 잘 듣고 어디 나가서 일을 저지지 안 하고 그냥 착하고 하니까는 그게 제일 좋죠. 그게 제일 고맙고요.
5: 준서 저는 고맙고 할아버지가 이래 갔다 올지게 와서 소란 들어주는 게 그게 제일 좋아 나는.
0: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로의 따뜻한 온기로 살아가는 어느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눔 0700 전재양입니다. 어린 시절은 마음껏 뛰어놀고 또 꿈을 키워가야 하는 시간인데요. 하지만 오늘 만나볼 형제는 또래보다 조금 일찍 현실의 무게를 느낀 친구들입니다. 준영이와 준범이는 아픈 할머니, 할아버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학교나 지역아동센터를 오가는 길마다 폐지를 주워오는 착한 손주들인데요. 이 가족들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아침 일찍 공공근로를 위해 동네 청소에 나선 할머니. 이른의 나이가 되면서 허리와 다리, 성한 곳이 없지만 손주들에게 간식 하나라도 사주고 싶은 마음에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6: 여기는 관광지라서요. 쓰레기가 엄청나요.
4: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버시는 거예요?
6: 한 달에 월급이 29만 원이요. 먹고 살자 하니까 해야죠. 안 먹으면 병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10원 한 장이라도 벌어가지고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고 이 육체적으로 이게 몸이 다 안 좋잖아요. 뼈가 아프고 신경통이고 이렇게 다니는 것도 좀 힘이 든다 그런 그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4: 할머님 이제 뭐 하세요?
6: 예, 이제 갔다 왔으니까 잠시 쉬고 이제 물도 먹고 그래가지고 또 박수 주스러 가야죠.
4: 아, 박수 또 주스러 가세요?
6: 그럼요. 쉬는 시간이 없어요, 저는. 이런 말 하니까 제가 눈물이 나. 하도 울어갖고요. 저는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와요.
0: 바다에서 험한 뱃일을 해온 할아버지. 평생 남편을 걱정해온 할머니의 바람과는 달리 할아버지는 추락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6: 언제 제말 우리 애기 아빠 사고 날 적에가 그때는 진짜 죽고 싶었죠.
7: 나한테 와서 고생만 하고 그렇게 마음이 제일 아픈 거야. 난 거는 생각이 안 와서 마음이 제일 아픈 거야. 지금 남은 사람 들고 와서 고생했던 게 그게 내 제일 억울한 거야. 내가 돈 벌 적에는 그걸 몰랐는데 내가 돈 없고 이러니까 정말 그게 제일 마음이야.
8: 가다가 또 얻어가려고 그랬지.
0: 하지만 아프다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시장 근처에서 폐지를 줍고 있습니다. 오늘은 막내 준범이도 할아버지를 따라 나섰는데요.
4: 무엇을 먹고 싶어요?
3: 갈비 아니면 떡볶이.
0: 한 번이라도 더 움직여야 가족을 챙길 수 있다는 생각에 잠시도 쉴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아는지 준범이도 할아버지 옆에서 불평 하나 없이 폐지 정리하는 걸 돕는데요.
4: 준범이 안 힘들어?
3: 네! 와, 뜻박스다.
4: 준범이 할아버지 도와드리니까 어때요, 기분이?
3: 기분 좋아요!
4: 좋아요?
3: 네!
4: 준범이가 이렇게 옆에서 도와드린다고 있으니까 어떠세요?
8: 좋죠, 거기. 말동무도 되고.
0: 시장 상인들이 내놓은 폐지를 주울 수 있어 늘 고맙다는 할아버지. 그 마음을 보답하고자 주변 청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문제인데요. 조금만 무리해도 통증이 찾아오곤 합니다.
9: 어디가 아파요? 여기 아파요?
8: 그래.
9: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8: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 못 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병원을 갔대. 댕겼다리 그 전에. 그 병원비가 뭐 왔다 갔다 참여하고 뭐 지름대값 떼고 뭐 하면 하루에 5만 원씩. 약값이 2만 5천 원, 뭐 안 먹어도 5만 원이에요.
0: 고단한 삶의 무게는 오늘도 할아버지 어깨 위에 쌓여갑니다. 고생하는 가족들을 위해 할머니를 도와 식사를 준비하는 첫째 준영이. 요리 솜씨도 수준급이랍니다.
10: 지금 김치 볶음밥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4: 아, 김치 볶음밥 잘해요?
10: 네.
6: 어머나 세상에 또 이래저래 하시나?
10: 아니요.
6: 할머니한테 얘기하면 할머니가 얼마든지 해줄 건데 암만 할머니가 몸이 안 좋아도 이런 거나 다 해서 준다. 해놓을까 맛있겠지만은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10: 아니에요. 어? 가서 수전아.
4: 준범이 수저 잘 넣었네?
3: 아, 이거 제 당당이에요, 수저 당당.
4: 아, 수저 당당이야?
3: 네!
10: 아, 비켜. 됐다, 다 만들었다.
3: 준비해 주세요. 할머니.
6: 그래.
3: 할머니가 밥 다 했어요.
6: 아이고, 착해라.
3: 수저는 제가 다 했어요.
6: 아이고, 수저도 넣었어요?
3: 네.
10: 할머니도 드세요.
6: 아이고 고맙네.
3: 진짜 맛있다. 정말 잘 만들었다.
7: 먼저보다 더 맛있네.
6: 아이고 이뻐서 할머니가 뽀뽀 좀 해준다.
0: 겉으론 밝아 보이지만 마음 한편에는 문득 느껴지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형제의 엄마 완비 씨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여러 지역을 오가며 방문 판매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집을 비우는 날이 많다 보니 형제는 자연스럽게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5: 아버지가 헤어져가지고 없고 이러니까 마음이 나만큼 못하니까 부모가 있어야지 그래도 할아버지 그늘 밑에서는 안 돼. 부모가 있어야지 자식은.
11: 공주만 거기 전달하면 돼.
3: 그럼 나 올라갈래.
11: 올라간다고?
3: 응.
11: 여기 걸고 그 나머지 공간 없으면 뒤에다 걸면 돼.
3: 영아 천천히 걸어.
0: 부모의 빈자리를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 다행히 형제는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11: 야, 너 신발 없어? 왼발로 오면 어떡해. 알겠어. 다쳐. 다음부터 신발 신고 와.
3: 신발 신고 올게, 다음부터.
11: 알겠어?
3: 됐네. 됐죠? 이거?
11: 마지막
3: 끝.
11: 됐다.
0: 그런데 형제의 일상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열악한 주거 환경인데요.
4: 김범아.
12: 네?
4: 저기 어디예요?
12: 화장실이요. 화장실도 밖에 있고 샤워실도 밖에 있어요.
4: 그래?
12: 네. 샤워실, 화장실, 화장실.
4: 그렇구나.
0: 스티로폼 패널로 지어진 월세집. 겨울에는 차가운 바람이 집안까지 파고들고 여름에는 뜨거운 열기가 그대로 전해지는데요. 게다가 난방도 안 되고 에어컨도 없다 보니 연로한 할머니 할아버지와 어린 형제가 지내기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5: 이 샌드위치 집이래 이러니까 겨울에 살아보니까 감당을 못해 추워가지고. 그리 난로 큰 거 그걸 해니까 또 전기세가 감당을 못하는 거. 그리 잔데마다 전기 장판을 다 깔아야 돼. 추워가지고 겨울에는.
4: 보일러가 없어요?
5: 보일러 없어요.
6: 냉장고는 없이 김치 냉장고만 하나 가지고 있어. 이제는 그 김치 냉장고도 고장이 나가지고 마음이 좀 그래요.
5: 무릎 밑에 열로 열로 열에 바르면 돼. 양쪽 무릎에.
0: 춥고 더운 집에서 지내다 보니 할아버지의 몸은 점점 더 약해져 갑니다.

0: 영희는 할아버지의 건강이
1: 어휴, 너무
0: 늘
1: 좋다.
0: 걱정인데요.
2: 됐습니다.
1: 어이, 고마워.
2: 네. 할아버지 보면은 좀 아픈 게좀 안타깝고 건강하셨으면은 좀더 괜찮으셨을 텐데 옆에서 좀 많이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0: 어느새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 준영이. 동생 준범이도 매일 살뜰히 챙기는데요.
2: 동생이 깔끔해야 학교 갈 때에도 기분 좋을 거고 친구도 많이 생길 것 같아서요.
3: 아, 그래서 동생께 챙겨주는 거예요?
2: 네. 너. 그래. 팔도 놓고, 그래. 됐어. 됐어.
4: 체육, 수학, 과학. 다이너마이트!
2: 과학? 오케이, 알았어. 잠깐만
4: 과학,
2: 기다려.
4: 다이너마이트. 수학이 박수.
2: 자, 다 챙겼다.
4: 다녀오겠습니다!
5: 네, 또 오세요. 잘하고 와.
6: 차키 조심하고!
0: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형제는 오늘을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0: 그날 오후 할아버지가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최근 무릎 통증이 점점 심해져 일상생활이 어려운 지경까지 왔는데요. 할아버지의 무릎은 어떤 상태일까요?
1: 아침에 주무시고 나서 처음 발을 뗄 때도 아프시나요?
2: 곧 사도로 넘어가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3: 예. 무릎에 수술 안 할 정도는 안 됩니까?
2: 안 할 때까지 최대한 버틸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제 결국에는 더 많이 진행이 되면 수술적인 방법밖에 치료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해야죠.
3: 해야 되네요.
2: 이게 이분이 이제 관절염이 진행 중이시고 여기서 더 진행되면 이제 일하시는 건 물론이고 거동하기도 많이 불편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거동하기가 힘드셔서 그 옆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시면 물론 이제 뭐 일상생활 뭐 화장실을 간다든지 뭐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목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다 어려움이 있죠.
0: 오랜 통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수술이 필요한 상황. 하지만 가족의 형편을 생각하면 쉽게 내릴 수 없는 결정인데요.
3: 많이 움직이지를 못하게 하니까 폐지도 이제 못 좋고 이래 되니까 걱정이네 지금 이게. 다음 그거라도 몇 번 일을 못하는 게 참 좋은데 수술비가 제일 걱정이죠. 뭐 딴 게 뭐 있어요.
4: 할아버지 좀만 더 버텨주시면은 수술비 제가 돈을 벌어서 좀 더 보태고 싶어요.
5: 어른 되면?
4: 네.
0: 아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 할아버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준영이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5: 어디 가는 길이에요?
4: 할아버지 집에 모셔다 드리고 지역 아동센터 가고 있어요.
5: 거기 가서 뭐 하는 거예요?
4: 악기 하러 가고 있습니다.
5: 악기?
4: 네.
5: 무슨 악기요?
4: 저 트럼펫 하고 있어요.
0: 가족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훌륭한 트럼펫 연주자를 꿈꾸는 준영이. 주변의 도움 덕분에 음악가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준영이에게 음악은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는 가장 큰 힘이라고 합니다.
4: 이제 중간중간에 높은 음이 나오는데 그걸 소리를 내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그 스트레스를 풀면서 제가 못 가본 음들을 하나하나씩 찾아보면서 아, 이거를 해냈다 하는 기쁨이 있어요.
0: 하지만 형편 때문에 음악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도 많았다는데요.

0: 그럴 땐 오히려 더 열심히 연습했다는 준영이. 그 긍정적인 마음은 친구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1: 준영이는 악기를 잘하고 성실하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요.
2: 악기 연습도 맨날 하고 그냥 열정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성실하게.
3: 한동안에는 레슨을 받았었는데 요즘에는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레슨을 받지 못하고 혼자 독학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0: 언젠가 멋진 음악가가 되어 엄마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꼭 보답하고 싶다는 준영이.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뿐입니다.
4: 근데 왜 집에서는 연습 안 하고 여기서만 해요?
5: 집이 조립식 건물이어가지고 불면은 그 조립식 건물 벽 때문에 소리가 너무 커서 신고가 들어올 것 같아요.
4: 아, 이웃집에 다 들려서요?
5: 네.
6: 다녀왔습니다.
0: 하루의 마무리는 동생 준범이의 숙제를 봐주는 일.
7: 여기 보고 여기 비슷하게 한번 적어봐. 여기 보고 적는 거야. 응. 여기랑 똑같거든.
5: 교재 문제집은 필요해요. 집안 사정이 좀 안 좋아서 그것 때문에 살 돈이 별로 없어요. 공책이나 이런 거를 가끔씩 못 살 때도 있어요.
0: 하고 싶은 건 너무나 많지만 참아야 한다는 걸 일찍 배운 아이들. 어린 형제의 고민은 오늘도 깊어만 갑니다.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형제는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두 아이가 바라보는 행복은 그리 거창한 게 아니라는데요.
8: 제 꿈은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이 좋아졌으면 좋겠고 제가 하는 트럼펫 악기도 제가 하는 대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9: 저희 가족들 건강했으면 좋겠고 엄마가 일찍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 엄마는 매일 볼 수 있잖아요.
0: 서로가 버팀목이 되어 살아가는 준영이와 준범이. 형제가 아무 걱정 없이 지내는 날이 하루빨리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살뜰히 챙기는 첫째 준영이의 모습을 보면서 기특한 마음과 함께 어린 나이에 감당하고 있는 삶의 무게가 느껴져서 안타까웠습니다. 과거 추락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친 할아버지는 수술이 필요하지만 비용이 부담돼 물리치료에만 의지하고 있고요. 여기에 가족이 지내는 낡은 집은 난방이 안 되고 에어컨도 없다 보니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데요. 하지만 엄마가 타지역을 돌며 화장품 판매 일을 하고 할머니는 청소일, 할아버지는 폐지를 주워 마련한 수입만으로는 아이들의 교육비와 생계비를 감당하기에도 따뜻한 형편입니다. 지금 이 가족에게 도움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060-700-0700을 누르시거나 카카오 가치가치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계좌 060-700

0: 0700-0700-0700으로 후원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해 12월 27일 방송에서는 희소병 레녹스 가스토지무근을 앓고 있는 아들 서준이의 그림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엄마 레영 씨의 이야기 전해드렸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서준이의 의료비와 생계비로 전달되었습니다. 방송 이후 서준이는 꼬리뼈 수술을 무사히 받고 여전히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잘 지내고 있다는데요. 그리고 엄마 레영 씨가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1: 후원해 주신 나눔 0700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랑 서준이랑 진짜 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응원과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러셔가지고 저 진짜 열심히 잘 살아야겠다, 후회 없이 잘 살아야겠다, 서준이 잘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나눔 0700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0: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만난 준영이와 준범이가 바라는 소원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건강해지는 것, 엄마가 조금 더 자주 집에 오는 것, 그리고 자신들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인데요. 어른들에게도 버거운 현실을 견디며 밝은 내일을 꿈꾸는 준영이가 음악가의 꿈을 이어가고 또 막내 준범이의 환한 웃음을 지켜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관심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눔 0700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조정아, 할아버지가 좋아할 적에는 학교가 떨 적에 네가 인사하고 이러는 게 제일 좋더라. 거기 할아버지는 뿌듯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래 고마워 고맙고 준범아 너는 할아버지가 저 갔다 올 적에 뛰어와서 할아버지 손잡아 주는 게 제일 좋더라. 그 이상 좋은 게 없어. 고마워 사랑해.
1: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도 이렇게 비실비실한 마누라 의지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애쓰니 감사하고

0: 요 자이언트 팽TV 렛츠 구도.
1: 아, 이게 무슨 고생이야? 어? 여기 좋아 보이는 게?

0: 어서 오십시오.
1: 뭐야. 진리합사, 예. 저기 혹시 제가 지금 그 좀 잘 곳을 찾고 있는데요.
0: 어메야꼬. 일 없어요. 예.
1: 조금 마당 같은 것 좀 빌려주실 수 있어?
0: 아, 잠잘 곳? 낮잠도 자고 싶으면 여기서 한숨씩 자고 하는 데.
1: 아, 그거는 내가, 그러면 그...
0: 내가 여기서 해녀니까 내가 뭐 하나 줄게.
1: 어머.
0: 요거는 뭐냐면 태화. 우리 작업할 때 끼고 다니는 태화. 펭귄 아저씨 하나 달아줄게.
1: 아니,
0: 이거 내가 손수 만든 거거든?
1: 어머.
0: 어느 도망 감사기, 이리 와봐.
1: 아니, 저 이거 살이에요.
0: 어?
1: 제 털이에요, 이거.
0: 알았어.
1: 살아요.
0: 털 안 아프게 해줄게.
1: 털 아프게 아니라.
0: 아니, 머리에 달아.
1: 그럼 머리에 달리세요. 이 두건에 달리세요.
0: 예쁘구만, 머리핀도 잡아. 예쁘다. 안 예뻐? 예쁘지?
1: 이뻐!
0: 이뻐. 됐어. 됐지, 뭐, 어떡해.
1: 이러면
0: 나연 거치 놀다 가라, 이러.
1: 아니, 놀다 가는 것이 아니고.
0: 나연 거치 놀자.
1: 아니,
0: 저기... 여기 와.
1: 네.
0: 여기 와,
1: 좋긴 하네, 여기가. 근데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0: 여기서는 저거, 어촌 계단 대표지.
1: 어촌 계단.

0: 한 100몇 명 되는데 옆방이고 그래서 우리 해녀들이 이제 한 몇 시만 되면 여기로 들어와.
1: 어.
0: 들어와서 편견 아저씨가 많이 도와줘야 돼요.
1: 어.
0: 아, 해녀들이 다 고령하다 보니까.
1: 그러면 나, 저 응. 제가 응. 다 도와드릴 테니까 응. 그 문 있는 집 저 될 수 있어요?
0: 어, 대문 될 수 있어. 그런데 제가 와줄게. 가자.
1: 아싸.
0: 아싸.
1: 야, 이게 웬 떡이야.
0: 아싸.
1: 이야, 돌담, 돌담 있죠, 이렇게.
0: 내가 다 소개해줄게. 육지는 큰 채, 작은 채 하는데,
1: 응.
0: 제주도는 안거리.
1: 안거리.
0: 오, 너무 예뻐. 잠자는 방, 소파 있고, 이렇게 냉장고 있고, 부엌, 저 안으로 들어가면 부엌 있고.
1: 이야.
0: 작은 채, 밖거리.
1: 어머!
0: 요, 이렇게 작은 채, 여기도 방이 있어.
1: 아니, 골프를 하세요?
0: 한 번씩. 아들.
1: 아들?
0: 응, 아들.
1: 그러면 대장님,
0: 어.
1: 저는 어디서 자면 될까요? 안과리.
0: 네 평상에 가라, 네 큰큰 애분아, 입에서 자라. 네 평상에 가라, 네 큰큰 애분아, 입에서 자라.
1: 예?
0: 난 안에 방에 가서 닥쳐. 펭귄은 바다에 사는 펭귄이니까 바깥에 평상에 자고 나는 방에 침대에 가서 자요.
1: 아, 여기요? 아,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뭐, 감지 덕지죠. 알겠습니다.
0: 아, 상황이 다 막혔고, 바람도 안 불고 좋잖아.
1: 그럼요.
0: 여기 자라, 나랑 안내 들어가 잘게.
1: 감사합니다.
0: 아, 됐죠, 좀.
1: 저 궁금한 거 있어요.
0: 뭐가 궁금한 거?
1: 여기 앉아보세요.
0: 저 앉아. 아, 우리 집은 지가지, 나가자지.
1: 그러면은, 행여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0: 내가 나이가 지금 5년생이니까 72살인데, 옛날에, 우리가 식구가 몇 명이냐면 10남매야, 10남매.
1: 10남매?
0: 10남매인데 내가 7번째야.
1: 우와.
0: 그래, 먹고 살 게 없어서, 바다가, 놀이터고, 바다가 장난감이야. 장난감도 없고, 놀이터, 공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 옛날에는. 바다에 가서 소라 한 마리 따먹고, 전복 한 마리 따먹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15살부터 시작했어요. 계산 나오잖아? 57년. 57년.
1: 57년을 하셨다고요?
0: 출연물들도 많이 다녔고, 안 해본 게 없지, 물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
1: 와, 펭귄이시네요.
0: 펭귄보단 내가 더 잘하지 않을까?
1: 오, 근데 그래.
0: 아, 내가 뭐 시 앞에 볼까, 저 바다에가?
1: 제가 바다 앞에서 살았으니까.
0: 들어가 보자. 자, 일어 살아.
1: 지금 바로 가요?
0: 어, 바로 가. 풍덩 빠져보자.
1: 풍덩 빠져본다고?
0: 어, 빨리 저기 걸어오라, 저기. 왜 늦장 부르냐, 빨리 저기. 푸대진다. 천천히 푸대진다.
1: 고맙습니다.
0: 이제 물속에 저 해녀들 쫙쫙 다 물에 들러 가버렸잖아, 늦어서. 주황색 조그마한 거 보이지?
1: 어, 저기 있다!
0: 하나가 사람 한 사람이야.
1: 우와!
0: 물에 들어가려면 내하고 계약서를 써야 돼.
1: 계약서 있냐고요?
0: 계약서 써야지. 똥군이 지금 똥군이잖아. 상군이 있고 대상군이 있고 상군이 있고 중군이 있고 똥군이야. 똥군은 뭐냐면
1: 똥 대장균.
0: 에이씨. 그게 아니고 제일 못하는 사람 이제야 새로 들어온 사람이 똥군이야.
1: 아, 신입생.
0: 아, 신입생.
1: 알겠습니다. 계약서 써요.
0: 어, 가자.
1: 계약서 어디 써요?
0: 여기 각서 게.
1: 오, 알겠습니다.
0: 응, 끌러. 각서.
1: 계약서 아니라 각서예요?
0: 각서! 안 되면 아웃시켜 볼까요? 재명시켜 볼까요?
1: 아니, 좀 느낌이 다른데요?
0: 나 아침에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속담이.
1: 어, 언니.
0: 아침에 저 카운터에 쥐가 한 마리 들어갔어.
1: 어머!
0: 덫을 놔가지고 잡아가지고 물에 담가서 죽었단 말이야.
1: 어머나!
0: 한 10분 전에.
1: 네.
0: 죽었는데 오늘 변수가 말을 안 들으면 쥐같이 푸대에 담아서 담가버릴 거야, 물에. 그 말을 잘 들으라고. 뭔 말인지 알겠죠?
1: 예!
0: 자, 각서! 자꾸 내가 각서 쓰는 것을 토달지 마. 알았지? 첫째.
1: 첫째.
0: 이름을 똥군이라고 한다.
1: 똥군.
0: 어, 똥군. 잘 기억하라. 이 이름은 안 돼.
1: 똥군.
0: 둘째.
1: 둘째.
0: 이곳에서 5년 이상 살아야 돼. 거주해서 살아야 돼. 기독 사람으로.
1: 예?
0: 자, 그 다음은 조건은 내가 똥군이기 때문에 대상군들 말을 잘 들어줘야 돼.
1: 잘 듣겠습니다. 똥군이기 때문에.
0: 분위기? 요님 나와봐봐. 진짜 농담 아니야. 내려봐. 이거 쥐야.
1: 우와!
0: 펭수도 여기 담가버릴 거야, 무에. 줄 묶어가지고 담가버릴 거야.
1: 어머나.
0: 알았어?

0: 계약서 가져와. 아니, 각서 가져와.
1: 사인을 한 번은 물 수 없어. 가자. 고물 입으러 가. 옷 입었어. 이제 바다에 들어가자.
0: 이럴 수가. 난 덫에 걸린 펭귄이구나.

0: 야, 변주야.
1: 네.
0: 나 오늘 파도가 오늘 보시다시피 세거든.
1: 오, 예사롭지 않니요.
0: 어, 위험해 오늘은. 똥구니 가면은 위험하다고.
1: 저녁에 못 들어가요?
0: 아니 오늘 파도가 쳐서 못해. 그럼 아까 각서에 썼잖아.
1: 네, 말 잘 들어라 된다.
0: 그리고 저 우리 해녀들 나오면 정심도 챙겨줘.
1: 아, 밥이요?
0: 어, 그런 잡일을 해줘야지. 우리 해녀들 자고 갔으니까 이제 올 시간이 거의 되고 있거든.
1: 예.
0: 어, 착하다.
1: 조심히 다녀오세요.
0: 어, 끼어. 나가 하영 잡아오마이.
1: 예. 어머, 어머. 오! 오! 나는 펭귄인데. 그래도 대장군 말 잘 들어야 된다고 가서 썼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다 얼마야? 이거 다 미역국 해 먹어야지. 500원? 1000원?

0: 골수석이 잡았어요. 많이 잡았습니다. 3,000. 이야, 대박이다.
1: 여기 니 아까 가면 창고 앞에 거 문 앞에가 세워 좋은 줄 해야지. 자, 똥꾼 일 잘한다.
0: 아, 끄떡없습니다, 이 정도면.
1: 아니, 또 똑바로 더. 이렇게.
0: 과연.
1: 됐지? 우와. 몇 킬로 나갔어? 15킬로.
0: 우와!
1: 자, 미역이를 갖고 왔다 들어서 담아야지. 예. 15kg면 돈 얼마냐면
0: 얼마예요?
1: 7만 5천 원이야.
0: 우와.
1: 5천 원씩 하면 7만 5천 원이? 요거는 뭔지 알아요? 미역. 뭐지?
0: 그거 뭐예요? 그건 어머. 어머.
1: 맛있다 이거.
0: 어머.
1: 맛있어. 미역 머리털.
0: 머리털? 어머.
1: 맛있어. 이거는 만 5천 원 받아야 되겠다.
0: 우와, 만 5천 원.
1: 이거 7천 원 먹으면 만 5천 원. 이러면 얼마지?
0: 그러면
1: 2만 2천 원 먹어요.
0: 우와.
1: 그건 잘하지.
0: 잘하네요.
1: 이거 7만 5천 원 준 게 얼마야?
0: 7만 7천 5백 원.
1: 너 머리가 추더냐? 그것도 계산 못하냐?
0: 대장금 뭔데요?
1: 8,750원.
0: 뭐가?
1: 8만 7천 5백 원. 동그라미 하나 빼먹었다. 내가 바보다. 우리 해녀들 나오고 있을 건데 밥 줘야 되는데.
0: 밥!
1: 어.
0: 밥!
1: 해녀들 밥 먹을 거 준비했냐 안 했냐?
0: 밥! 밥!
1: 어디 밥. 돌아가냐? 어디?
0: 밥! 어? 밥! 일하라!
1: 자, 삼촌 너희가 하나씩 먹읍사. 예.
0: 맛있게 드세요.
1: 이름 뭐라 그랬지?
0: 저는 똥군입니다. 그래,
1: 똥군.
0: 똥군.
1: 똥군. 자, 이제 하나씩 먹읍사. 삼촌 너 하나씩 먹읍사, 예.
0: 이거 맛있거든요, 햄버거.
1: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0: 맛있게 드세요.
1: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맛있게 드세요. 우리 선배님들 맛 좋습니까?
2: 네, 맛있습니다.
1: 선배님들 맛 좋습니까? 선배님. 누님이 어디 누님이?
0: 저 선배님이라 그랬는데요.
1: 아, 누님이라 그랬어?
0: 대장님이 듣고 싶은 대로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누나! 누나 맛있어?
1: 아, 맛있어. 맛있다!
0: 저 우리 전에 똥군이 누구였어요?
3: 똥군 누구세요?
0: 어? 선배님!
3: 네. 안 나는 중군.
0: 중군?
3: 예.
0: 중군 화이팅!
3: 예,
1: 화이팅!
0: 아, 빨리 똥군이 또 들어와야 내가 중군이 되는데.
1: 그쵸.
4: 중군하네.
0: 아, 똥군 빨리 들어와라. 그러면 다들 그럼 몇 년 차신지 말해주면 안 돼요?
3: 근데 60년도 넘은 사람.
1: 좋으니까.
0: 60년 하셨어요, 언니?
1: 어, 60년 넘었지.
0: 와, 언니!
1: 어르신!
0: 아, 어르신!
3: 고맹으로 똥군이 하나 생겨서 좋겠네.
0: 똥군! 똥군 화이팅!
3: 화이팅!
0: 똥, 똥!
3: 화이팅!
0: 똥, 똥!
3: 화이팅!
0: 회장님, 제주도 사투리 왜 이렇게 잘해요?
1: 제주도 사람이니까 제주도 사투리 잘하지. 제주도 태어난 지가 70년이 넘었는데 왜 제주도 사투리를 못해? 나신들 물어봐봐. 걸어줄 거라. 표준말로 내한테 물으면
0: 오.
1: 내가 사투리로 대답해줄게.
0: 야,
1: 물어봐봐. 뭐든지 다 대답해줄게.
0: 어, 진짜로?
1: 어, 진짜로.
0: 그러면 똥이 뭐예요?
1: 왜 똥? 똥이야.
0: 그러면 화장실은 뭐예요?
1: 화장실은 통제.
0: 통제?
1: 응. 옛날에는 제주도가 화장실에 돼지를 컸어.
0: 어머!
1: 돼지가 컸는데,
0: 응.
1: 다리 이쪽 한쪽 다리 놓고 이쪽 한쪽 다리 놓고 밑에 돼지가 있어, 한 마리.
0: 어머!
1: 그럴 때 내가 만약 설사를 하실 때 있잖아.
0: 어머!
1: 설사를 한 똥을 딱 쓰고 갈군단 말이야. 돼지가 자기 위에 물 떨어진 줄 알고, 다다다다다 떨어버려.
0: 아재!
1: 돼지를 딱 털어버려. 좀.
0: 판사, 판, 나한테 다시 와.
1: 응.
0: 내가 공부하려고
1: 응.
0: 가져온 게 있어요. 그거 나랑 그죠? 같이 풀어볼래요?
1: 그거 이렇게 줘라볼게, 나 풀어볼게.
0: 오.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제주 사리 능력 고사.
1: 제목 하나 그하네.
0: 자,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1: 이거요, 그거요, 문제집 똑같은 걸까?
0: 똑같은 거예요.
1: 문제집이 거. 똑같냐고?
0: 똑같다고.
1: 어, 알았다고. 공부. 빨리 풀어보라.
0: 나무를 무슨 무슨 나무라고 불렀다고? 아.
1: 황금향이라 하면 되네. 아, 황금도 밑강이나.
0: 어, 황금 맞아. 그 말해주면 안 돼요.
1: 이거 동그라미 해요.
0: 아니 말하면 안 되지.
1: 말 거짓말은 나도 살짝 걱정. 나도 걱정 없죠.
0: 아이가 이고 했다.
1: 어느 거 아이가 이고? 어.
0: 아이가 이고에 가장 가까운 곳이 무엇이냐?
1: 아이가 이고. 아이가 이고 하는 소리는 뭐냐면 아이.
0: 아니 말해주면 안 된다고.
1: 아 이거 1, 2, 3, 4번에 답을 달라고?
0: 어.
1: 대박 멋지다 잘 어울려. 아이처럼 귀여워.
0: 아 이거다.
1: 나는 그 번 아니요. 네가 틀렸죠? 나가 맞았죠?
0: 그거 아직 모르죠?
1: 내가 맞았죠?
0: 그거 아직 모르죠?
1: 알았어. 다음에 밑줄 주 문장은 제주어로 변한 것을 옳은 것을.
0: 정말로가 제주어를 뭐니?
1: 정말로?
0: 정말로?
1: 정말로가 뭐냐? 짜라.
0: 자, 저 다 썼습니다.
1: 자, 보자. 네 영나영 어느 것이 틀리셔 맞으셔. 깔깔깔 엄머리 그러잖아.
0: 오! 나랑 똑같아!
1: 다 똑같으네! 야, 니가 어떻게 나랑, 니가 어떻게, 나 거 반 안 봐. 나 거 뺏겠지.
0: 안 뺏겼어요, 진짜로. 나 앞에 보고 있는데, 이렇게.
1: 아, 아닌 것 같아. 자, 이거, 황금 났고. 자, 이거.
0: 깔깔깔, 오, 진짜.
1: 깔깔깔, 웬만 버리잖아, 황금 났고. 정말이 꽝 하는 소리, 김아씨. 니도 나도 100점 할까? 나 너 거 100점 줄거라.
0: 어, 나도 100점 줄게.
1: 알았어.
4: 1번에 2번 했어요?
0: 1번에 4번인데요?
1: 1번에 4번이거든요.
4: 정답 2번인데요.
1: 정답이?
0: 예?
1: 아이처럼 귀여워 아니야.
0: 이거 나무가?
1: 4번이야. 큰 수익이 나는가 때문에 맞아 대학교가 맞아. 아이고 큰일 났죠.
0: 아이고 큰일 났죠.
1: 막 이제 오늘 물에 들어갔다 그냥 탁 고쳤니? 나 이제 작쳐. 먼저 가라.

0: 6편.
1: 펭귄아 일어나. 마트 가게 일 잘 안 하면 정신 안 준다.
0: 시골 사는 거 좀 낭만 없어요?
1: 우리 일이 낭만이야.
0: 오 하나 배웠습니다.
1: 빨리 공작 빨리.
0: 예. 하나 둘
1: 서라
0: 서라.
1: 오늘 일당 마이너스.
0: 예? 일 다 했는데.

0: 요 자이언트 팽티비 렛츠 구도.
1: 제가 잘 곳을 찾고 있는데요.
2: 어촌계장 대표지.
1: 제가 다 도와드릴 테니까 모르는 집 저 잘 수 있어요?
2: 그런데 재워줄게. 가자.
1: 이야, 돌담 있죠. 행여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2: 57년. 안 해본 게 없지.
1: 펭귄이시네요.
2: 펭귄보다는 내가 더 잘하지 않을까? 한번 내하고 시합해볼까, 저 바닥이가? 물에 들어가려면 내하고 계약서를 써야 돼. 각서.
1: 계약서 아니라 각서예요?
2: 후달지 마. 말 잘 들으라고. 귀가집 투데이 다녀서 담가버릴 거야.
1: 예! 잘 듣겠습니다.
2: 아이따. 막 이제 오늘 물에 들어갔다가 확 고쳤니? 나 이제 닥쳐. 먼저 가라.
1: 싫어.
2: 이놈 새끼. 나 이리 오면 바로 탁 차붙여.
1: 오랜만에 안에서 장난했더니.
2: 이 펭수는 무사 배끝이 속속한데 잘했는 나더라. 이리 왔뇨? 응. 일어나라 빨리. 아침 물에 들려 가서 할까? 혼자 일어나. 하나 둘 셋 넷. 자 일어나.
1: 일어나.
2: 빨리 일어나. 밥 한 숟갈 먹어. 밭에 가.
1: 정훈이 반님 줘야 돼요.
2: 여기 제주도는 원래가 응. 해녀만 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1: 아 정말요?
2: 일 잘 안 하면 정신 안 준다. 저 처음 봐?
1: 쪽파를 이렇게 그 농사하는 건 처음 봐.
2: 아야 앉아봐.
1: 앉았어.
2: 오 진짜. 이거 봐라.
1: 우와.
2: 아이고 이거 뽑아가지고 이거 뒤에 봐봐. 이렇게 널어놨잖아.
1: 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2: 그렇죠. 이렇게 널은. 어. 나중에 다듬을 때 좋게 이렇게 나란히 넣으라고.
1: 아, 나란히.
2: 어. 자, 이거 해봐.
1: 아, 쉽네. 하나 뽑고.
2: 빨리. 동작 봐라, 동작.
1: 아니, 저랑 똑같아요, 시간이.
2: 내하고 똑같다고?
1: 네.
2: 하늘과 땅이다, 자. 저 이제 다 뽑고 나면 이렇게 앞으로 가고.
1: 아우. 야, 이거 큰 놈이다.
2: 여보세요? 펭귄아, 이 아들아! 이리 봐, 이거. 어디로 불려면, 뭔지 앉아? 화가거라, 화가.
1: 아, 이렇게?
2: 어.
1: 돼지를 뽑은 것 같은데요?
2: 와이! 빨리. 뒤에 예쁘게 놀아, 예쁘게. 와! 예쁘게 놀아. 아이, 예쁘게 놀아고, 예쁘게.
1: 아이, 예쁘게 놀아고? 응. 아, 이제 알았죠, 역생기.
2: 이게 잘한다.

0: 아니 그래도 시골 사는 거 좀 낭만 없어요? 맨날 일만 해야지요.
1: 우리 일이 낭만이야. 일이. 오! 바다에 들어가는 것밖에 밭에 일하는 것밖에 모르는데 낭만이 어디 있어? 밭에 오. 일해서 돈 버는 게 낭만이야.
0: 야.
1: 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어. 딴 사람들은.
0: 오 하나 배웠습니다.
1: 배웠어? 많이 배워서 빨리 이거 절로 저까지 코 가라. 빨리 해라.
0: 야 낭만 넘친다.
1: 아 낭만 넘친다.
0: 야,
1: 옳지.
0: 낭만
1: 아이고 착하다 한자라.
0: 낭만이 너무 많아.
1: 도와줘야 된다 한자라. 이거지 왔으면 일을 도와주고 가야지.
0: 그래서?

0: 야, 꼬급으로 잡아, 꼬급으로.
1: 뽑을게요.
0: 하나씩 뽑지 말고 두 개씩, 세 개씩.
1: 아니, 지금 날개가 하나인데 어떻게 두 개를 뽑아요?
0: 오, 그럼 여기로 그냥 나가면 돼. 오! 뭐, 고함은 왜 질러? 들고 가나? 아이고, 착하다.
1: 열정페이.
0: 됐다. 수고했습니다. 근데 오늘 일당 마이너스.
1: 뭐야? 아, 내가
0: 쪽파가. 이거 들려갈라, 이거. 한 명 이거 못 들어가. 어, 들어가. 조심. 같이.
1: 예, 예. 이거 뭐야?
0: 아, 네가 이쪽으로 가라. 네가 이쪽으로.
1: 이쪽으로.
0: 네 엉덩이가 커서. 네, 자, 앉아. 앉아.
1: 역시 순발력이 빠르십니다.
0: 앉아. 이거 하영 먹어. 오늘 나 잡아온 거나 살 좀 찌라. 너무 빼빼이 예뱉잖아.
1: 그게 무슨 말이에요?
0: 많이 먹고 살이 좀 찌야지. 나같이 이렇게 뚱뚱해야지. 수구랑 뚫어.
1: 수구랑 뚫어. 네.
0: 자, 놓고. 자, 먹어.
1: 와, 문어다, 문어.

0: 이 바늘로 이거 뭐 하는 거게? 이거 뭐 하는 거게?
1: 그거 그
2: 어머 어머 어머
0: 덜 안 아프게 해줄게.
1: 아니, 덜 아프게 아니라
0: 바늘 말 안 들으면 바늘을 푹 찔러볼 거야.
1: 어, 왜 찔러 그거를?
0: 고등어 잡아서 이거 까서 줄게. 되게 맛있거든.
2: 이야 이거, 대박이다.
0: 그러니까 알맹이도 좀 커.
2: 오
0: 자,
2: 우와 이야 대박이다.
0: 고등
2: 신장 고동 소리
0: 맛있어. 먹어봐. 이거 제주도 뿔소라. 뿔소라.
2: 와 이거는 진짜 이거
0: 이건 아무데나 나오는 거 아니야? 계장님 직접 잡아온 거야.
2: 자, 야 진수가 소천이다.
0: 이것도 이렇게 놓고 자 이거 먹어봐. 자연산이야 자연산. 오늘 뚜꾸 낙낙하자. 일하지 맛이 있으면 그렇게 춤추는 거야? 앉아봐.
2: 맛도 맛인데요. 아니 향이 너무 좋아. 냄새부터가 자연입니다. 자연.
0: 그래. 밭에 가서 채소도 다 자연산만 먹어.
2: 어.
0: 상추, 깻잎, 고추, 이제 포도, 씨 없는 포도 뭐냐? 타임머신.
2: 응. 타임머신이요?
0: 타임머신 있잖아. 포도 씨 없는 포도 있잖아.
2: 타임머신 깻.
0: 씨 없나 영하지 못한다. 씨 없는 포도.
2: 그래, 씨 없는 포도.
0: 아, 그리고 자연산만 먹으니까 피부가 곱지.
2: 아니 너무 이뻐.
0: 예뻐?
2: 어.
0: 나 좋아하지 마. 근데 너 말 많이 해가지고 저쪽 방구석에 처박아놓고 앉아.
2: 아 왜?
0: 네, 행동시네.
2: 아니 근데요 계장님 맨날 일만 하고 언제 놀아?
0: 일이 즐겁다니까 나는. 일이 즐겁다니까. 바다에 가는 것도 즐겁고 밭에 가는 것도 즐겁고 그 이제 펭귄하고 이거 얘기하는 것도 즐겁다.
2: 어머.
0: 근데 펭귄 사랑하진 않을 거야.
2: 아니 밀당을 잘하시네 우리 계장님이. 그 계장님 즐기는 거 말고 그럼 나 즐기는 것도 해줘. 내가 데이트 신청할게요.
0: 알았어. 그러면 어디 데리고 갈까? 내꺼도 약간 힘줄을 주고 가야지.
2: 아 오늘 영민 씨 하고 싶은 거 다 해. 오늘 다 내가 낼 테니까. 야 뭐야 이거?
0: 뭐야 나무다. 정자 나무.
2: 이야 나무 진짜 커.
0: 자 가자. 여기 내 다니는 비장원이니까 나도 머리 손 좀 보고. 좋아. 누구 머리가 이거 못 보여서 비장 붙이겠지. 머리 너무 예쁘게
2: 한정을
0: 위해서 다녀야지.
2: 안녕하세요 신영란 사장님.
3: 네.
0: 자 유리 아 잡아라.
2: 어, 여기. 나,

0: 예?
1: 조심조심.
0: 야, 여기 미용실 좋다.
1: 아, 이거 미용실 교란하나, 이거. 의자 부시대기 의자 깎은 내놔 산다이.
2: 큰일 났죠.
0: 아니, 제가 갑자기 미역을 먹었더니 머리가 자라가지고요.
3: 머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0: 이거 머리 이쁘게, 네. 그, 요즘 그 제주도 스타일로.
3: 이거 머리 한 지 얼마나 됐어요?
0: 제가 한 지금 4년 됐냐?
1: 와, 자연인이다, 자연인.
3: 네, 언니는 그럼 가운 입으시고,
1: 응,
3: 가운 모자 벗고, 예.
0: 그러면 사장님은 여기서 얼마나 하셨어요?
3: 거의 50년 다 돼가요.
0: 아니, 뭐 다 50년 넘었대?
3: 아, 진짜요.
0: 진짜로?
3: 네.
0: 이야.
3: 미역 한 지가 오래됐어요. 미역 많이 먹었어요?
1: 아이고, 머리도 구산통 찍었지. 구산이 뭔지 알아?
0: 몰라.
1: 성게 있잖아, 바다에 성게. 성게 가시가 이렇게 되잖아.
0: 그렇지, 나 그 성게 같아.
1: 성게 가시가 머리가 꼭 그렇게 됐다니까?
3: 전체 다 하면 머리가 너무 뜨니까.
0: 네.
3: 위에만 몇 개 말아서.
0: 좋아요.
3: 위로 하게요.
1: 출세했다. 미장원은 다 말라줄 아니가 땡.
3: 비닐 모자가 머리가 너무 커서 이렇게 랩으로 씌워야 돼.
0: 아니 잠깐만. 아니 랩이 이거
1: 나가 해줄게. 나가. 고맙습니다. 하라.
0: 잠깐만. 이거 맞아?
1: 맞아. 맞아.
0: 잠깐만. 나 어디 아파 지금? 오. 어머. 우리 계장님은 머리 스타일 어떻게 할 겁니까?
1: 저는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0: 아, 알아서 하는 게 있습니까?
1: 그냥 조금만 자르고.
3: 조금씩 다들 정리하고, 예쁘게 고데기 하고.
1: 네, 드라이브.
0: 아니, 계장님 여기 미스 제주 나가요, 미스 제주.
3: 옛날에 나갔어요, 옛날에.
0: 진짜로?
3: 응. 옛날에, 뭐야? 미스 제주.
1: 한참.
0: 역시. 이야.
1: 들깨 가루. 청하고 그 옆에 그 하얀 거 있잖아. 그거 뭐 마사지 하나 진짜 시긴 해주신거.
3: 맞아.
0: 아, 들깨가루랑 요플레랑 꿀?
3: 네.
0: 오, 이거 일급 비밀인데 이거?
3: 아니, 따라하면 안 돼. 그 얼굴 너무 커서 이제 많이 들어.
1: 안 돼. 그거 먹을 것도 없어.
0: 저. 아, 가성비가 안 좋네요, 저한테. 관리를 열심히 하셨네, 그러니까.
1: 난 물에 가면 마사지 잘해, 바닷물에 들어가.
3: 바닷물
1: 착착 때리면 마사지.
3: 언니, 저 외국 갈 거니까 예쁘게 루즈.
0: 언니 외국 가?
1: 어.
0: 어디 외국 가? 아까는 일하는 게 제일 재밌다며.
1: 그 구경도 다녀야지. 낭만이 어디 있어? 밖에 일해서 돈 버는 게 낭만이야.
0: 아니 외국 어디 가는데요?
1: 중국 가. 대사관에서 초청 받아가지고 가.
0: 진짜?
1: 많이 다녔지. 프랑스 갔다 왔지. 전쟁 나오는 아랍 갔다 왔지. 살자.
0: 어, 진짜로?
1: 작업하러도 갔다 왔잖아. 일본 몇 번 갔다 왔지.
0: 혼돈이 있을까?
1: 우리 사이네.
0: 오! 고민나 사이. 대사관이 모시는 여자.
1: 그만하게 말하네, 또. 아이고, 머리 시원하다, 이제.
0: 와, 겁나게 예뻐, 불어.
3: 자, 그럼 머리 한번 볼게요.
0: 나도 됐다. 오! 아, 이뻐, 이뻐.
1: 오! 아이고, 아이고, 귀여운 척.
3: 마음에 들어요?
0: 오,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아니, 우리 이거 사진 찍으러 가야 되겠어.
1: 사진 찍으러 가자, 사진관.
0: 잠깐만.
1: 여기 있네, 여기.
0: 아니, 사진관, 이름이 사진관이야. 안녕하세요. 대장님, 지금 이거 내가 이거 같이 입으려고 옷 가져왔거든? 같이 입고 똑같이 찍자.
1: 그래, 알았어.
0: 자, 이거 입어.
1: 여기 잠깐 앉아 기다려. 내 옷 입고 올게.
0: 알겠어요.
1: 여기 앉아.
0: 아이고! 아이고, 이쁘라!
1: 봐봐.
0: 이야, 멋있어!
1: 멋있어? 니도 멋있어, 니도 멋있어.
4: 예, 준비되셨으면 이쪽으로.
0: 와, 오랜만에 찍는다, 이런 거. 자, 만 멋있게. 대한민국 해녀다!
1: 대한민국 해녀다!
0: 이야! 대사관 나와!
4: 촬영지하겠습니다. 자.
1: 자, 웃자. 자, 하트할까?
0: 하트!
1: 쥐같이 푸대에 담아서 담가버릴 거야, 아무래.
0: 나 이리 오면 말을 다.

0: 일어나줄까?
1: 두둑고양이구나.
0: 나 진짜 사랑에 빠진 것 같은데 어떡하지?
2: 아, 나 사랑해요.
3: 예! 하트!
4: 동구나, 가자! 문에 들어가자, 나.
0: 다음 편! 제가 일본에서 펜사인을 개최했습니다! 자, 지금 저는 관심을 바랍니다. 기간과 있으면 보세요.
5: 네.
6: 거절입니다, 거절.
0: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니혼, 고니치와!
7: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 2000년 EBS는 새천년을 맞아 차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공영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인 EBS. 2026년 EBS는 AI 혁신으로 제도약이라는 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문교양 대기회, 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 초등학생 대상 역사 드라마, AI 인물 한국사, 혁신적 비주얼의 AI 드라마, 부활 수업과 EBS 청소년 문학관, 신진 제작자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은 AI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코믹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 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협업으로 공연 확대 및 신인 뮤지션 발굴에 나서는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 세계 석학들이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의 대명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여섯 번째 시즌 등 세계 속 K-교육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BS는 국내 최초 어린이 철학 토론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와 부모의 첫 성교육 등을 통해 AI 시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집 다큐 청춘 경로의 재구성, EBS 다큐 프라임 암 전쟁은 끝났다, 생각의 멸종 등을 통해 사회적 과제와 해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을 비집고 글로벌 아빠찾아 산만리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EBS는 고품격 초중고 강의 콘텐츠 개발 및 AI 기반 학습 멘토링, 전국 100여 곳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미래교육 트렌드 역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EBS는 한국 PD대상 3관왕 및 휴스턴 국제영화제 5개 부문 수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해온 52년. EBS는 앞으로도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수신료의 사회적 가치, 그 이상을 증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삽질부터 해서 망치질, 톱질 모든 게 다 제 손으로 한 겁니다.
1: 아니, 이 집을 전부 혼자서 지었다고요?
0: 혼자 독학으로.
2: 독학으로.
0: 예. 책 보고.
2: 책 보고.
1: 지난 몇 년간 주말마다 꼬박 매달려서 만든 숲속 놀이터.
3: 하다하다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1: 하다하다 요즘 한 채를 더 짓고 있다는데 이쯤 되면 전생의 목수?
4: 직업을 바꾸셔도 될 것 같은데.
5: 저희 회사에 취업하시세요.
1: 정말로 스카프 성사는 되는 건가요?
6: 와, 다가구가 왜 이렇게 크죠?
3: 창도 많이 낼 거고, 크게 낼 거고, 뻥 뚫린 느낌?
7: 저 통창은 제가 상상한 거에 3배 정도는 됐습니다, 솔직히.
3: 태풍을 불면 저 나무들이 와서 창이 깨지면 어떨까도 엄청 걱정이 있었어요.
1: 그런데 과감하게 지은 집이 효자노릇 톡톡이 한다는데.
3: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큰 광고나 드라마.
7: 노력해서 집을 지었는데 뭔가 좀 인정받은 느낌?
1: 오늘은 집을 짓고 어쩌다 반전 인생을 살게 된 건축주들 이야기입니다. 먼저 심심상골로 가는군요. 우거진 숲속에 뭔가 집이 보이는데. 오, 장작패는 솜씨가 아주 수준급인데요.

0: 이 뒤에 이거 집인가요?
1: 아, 예. 작지만 집인데 제가 이거 직접 손수 망치질하고 톱질하고 해갖고 100% 제가 지은 집입니다.
2: 지금까지의 정보를 종합해서 유추해보면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혹시 자연인?
1: 3월 말로 해서 30년간 다니던 직장 예 퇴직하고 이제 내려온 지 얼마 안 된 풋내기 예 귀촌 생활하고 있습니다.
2: 아직 젊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벌써 은퇴를 하게 된 걸까요? 그 사연을 만나러 강원도 인제로 갑니다.
3: 와 진짜 정말 오랜만에 내린천에 왔는데 정말 좋습니다. 자연, 바람 너무 투명하고 깨끗하고 아마 이런데 사시는 분들은 좀 도시 생활에 힘듦을 느끼고 이런 자연을 느끼기 위해서 오지 않았을까.
2: 도시에서의 묵은 때가 정말 싹 씻겨 내려갈 것 같은데요.
4: 소장님, 아유 안녕하십니까?
3: 누구세요?
4: 아 오늘 저기 그 건축 탐구.
3: 아 오늘 촬영하는지 그 분이시구나. 예, 예. 좀 태워 주십시오.
4: 예, 이 앞에 세우겠습니다. 오십시오. 아이고 소장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 건축주
3: 아니면 갑니다. 아니면 한참 걸어갈 뻔했네요. 좀 태워 주십시오. 예,
4: 예. 얼른 타시죠.
3: 예 예. 아니 이거 승용차에 지금 이 구조목이 이게 웬 거예요?
5: 아 지금 집을 짓다가 예, 예. 2x6의 구조목이 딱 떨어져갖고 예, 예. 그 나무 그 파는 데 가서 지금 좀 사왔습니다.
3: 오늘 뭐 건축 탐구가 아니고 뭐 감리 하러 가는 건가요 제가?
2: 아이고 한참을 더 들어가는구나. 아이 가는 길에 안 만났으면 어쩔 뻔하셨어.
3: 와, 아니 저 집인 줄 알았는데 완전 이게 숲속 집이네요.
1: 예예 예, 여기 맞습니다. 겨우 보이죠 여기는.
2: 녹음이 우거진 6월의 숲속에 집이 세 채나 숨어 있었네요. 소박하지만 낭만적인 감성이 느껴집니다.
3: 와, 이거 완전 진짜. 숲속 요정의 마을 같은 느낌인데요. 이게 지금 용도를 어떻게 쓰고 계시는 건가요?
1: 지금 현재는 거실로 쓰고 있는데 부엌하고 예. 저기 이제 처음에 진 거고 예. 여기는 놀고 먹는 장소고.
3: 아 놀고 먹는 장소.
1: 저기는 이제 푹 잘 장소로 짓고 있습니다.
3: 근데 이게 손길을 보니까 전문가의 느낌도 나면서 약간 어설픈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진짜 직접 다 지으신 거예요?
1: 예, 지금 망치질하고 톱질하고 다 해갖고.
3: 진짜요?
1: 예, 저희 직장 다니면서 네. 주말마다 내려와갖고 첫 집이 마누리 2년 걸리.
3: 그럼 지금 여기 혼자 계신 거예요?
1: 아니요, 오늘은 예. 같이 있습니다.
3: 아, 오늘은 같이 있어요?
1: 요정 한 분이 와 있습니다.
3: 아, 요정이 있습니까? 어디서 나오나요?
6: 아, 여보!
7: 네, 아, 소장님 안녕하세요.
2: 요정님은 서울을 더 좋아해서 여긴 아주 가끔만 온다네요.
3: 남편분이 거의 10년 동안, 8년 동안 이 집들을 다 혼자 다 했다고 하는데 네. 반대 안 하셨어요?
7: 반대했죠.
3: 반대했죠?
7: 네.
3: 많이 반대하셨죠?
7: 많이 반대했죠.
3: 그냥 돈을 써서 해라.
7: 네. 아니, 네. 아예 땅도 사지 말아라. 아. 저는 서울에서 살고 싶으니 네. 땅도 사지 말아라.
3: 근데 어떤 연유로 또 허락을 해주셨는지?
7: 단식 투쟁을 하더라고요. 아.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안 나오고.
1: 안녕하십니까.
8: 안녕하십니까.
1: 처절한 단식 투쟁을 통해서 현재 시골에서 세 채째 집을 짓고 있는 남편 김주겸입니다.
8: 처음엔 뜯어말렸지만 한담은 하는 남편이라서 이제는 지지하고 응원하는. 그렇지만 아직은 서울이 좋은 아내 전영은입니다.
1: 처음에 이 땅을

0: 하려고 할때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냥 단호하게. 정말로 하고 싶었던 거를 사랑하는 사람이 막으니까 화를 낼 수도 없고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진짜 어린애 땡깡 피우듯이 엄마한테 땡깡 피우듯이 안 먹어 밥.
1: 10년 넘게 주말마다 캠핑을 다니며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를 풀었다는데 급기야 자연 속에 집을 짓고 싶었던 거죠.
2: 아직 젊고 아이들도 어리고 회사도 다녀야 하고 그때 나중에 집을 짓고 싶을 때 그때 땅을 사면 되지. 뭐 이렇게 일찍 살 필요 있느냐 하고 반대를 한 거예요, 사실은. 네, 뭐 아까 단식 투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아내로서 진짜 아무것도 안 먹고 며칠을 그렇게 놔둘 순 없잖아요. 제가 조용히 쓱 어느 날 나갑니다. 나가서 밖에서 한참 있다 들어오면 물기 이렇게 묻어있는 냄비가 있고 라면 봉지가 있고 단식 투쟁이 아니죠, 그러면 그냥 투쟁이죠.
3: 지금 몇년 되셨어요, 이게? 8년?
0: 지금 이제 9년 차입니다.
3: 9년 차.
0: 예.
4: 지금도 안 지치나 봐요. 그만할 때가 됐는데 또 짓고 있잖아요. 아니,
3: 주말마다 오셔서 일하고 가시고 일하고 이걸 하고 계시는 거네요?
0: 예, 맞습니다.
3: 그러면 오늘 제가 어디부터 구경할까요?
0: 아, 뭐 처음에 진 집이니까 본체부터 한번 가보시죠.
1: 단식 투쟁? 아니, 그냥 투쟁 끝에 이제 숲속에 지은 첫 번째 집 탐구해 보자고요. 작지만 아기자기 알찬 숲속 아지트로군요. 이 모든 걸 손수 하셨다는 거잖아요. 와.
3: 밖에서 봤을 때보다 안에 들어오니까 더 작아요. 이게 정확하게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0: 20제곱미터.
3: 20제곱미터.
0: 딱 6평.
3: 그러면 처음부터 땅 사실 때부터 내가 짓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시작하신 거예요?
0: 그 생각 당연하죠. 내 거를 내가 직접 한번 접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건 맞습니다. 예.
3: 이거 비용은 물론 인건비는 빠졌겠지만 자재값만 순수 자재값만 한 얼마나?
0: 가구 다 넣고 해서 한 1800, 1900 정도?
3: 원래 이쪽 건축 쪽에 일을 하시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죠?
0: 전혀 다른 관계없는 전공을 했고 그리고 회사도 전혀 상관없는 금융회사 30년 다녔습니다.
3: 그쪽 직업을 잘못 선택하신 것 같은데.
1: 보험사 자산운용팀에서 일했던 주겸 씨. 조직 생활이 유난히 힘들었다는데요.
0: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좋아하는 사람도 같이 한 공간에서 생활해야 된다는 거. 잠깐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남자들은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게 가장 큰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2: 저희가 지금 결혼 27년 차인데요.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를 한 15년 전부터 했던 것 같거든요. 그냥 힘들면 와서 그만두고 싶다. 나 그만두고 싶다. 언제까지 다닐까? 내년까지 다닐까? 올해까지 다닐까? 뭐 당장 그만둘까? 이런 얘기를 사실 너무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걱정이 되고 가슴이 쿵 내려앉고 막 그랬었어요.
1: 당장 사표를 낼 수는 없고 주말이라도 숨통을 트고 싶어서 평일 닷새는 서울에서 일하고 주말 이틀은 인제 숲속에 있는 집을 짓는 오도이천 생활을 시작한 거랍니다.
0: 뚝딱뚝딱 하는 게 힘들 것 같죠? 스트레스 받을 것 같죠? 아닙니다. 전혀. 집 짓는 자체가 너무 즐거워요. 이 즐거운 거를 왜 다른 사람한테 돈까지 줘가면서 그걸 빼앗기냐 이거죠. 그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즐겁고 만들어낸 것들이 점점점 쌓아 올라가는 그 모습이 자신감과 뿌듯함이 같이 있으면서 정신적으로는 자연 속에서 힐링이 되고 스트레스 풀고 회사에 가서 또 일하고.
1: 의지한 건 달랑 책한 건. 야, 정말 몫으로 전직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기배선공사도 직접 배워서 혼자 다 했다네요.
3: 제가 아까 들어올 때부터 바로 물어보려 했는데 발가락에 힘이 자꾸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살짝 기울어진 것 같은데.
0: 이 집에 가장 큰 하자 하나가 뭐냐면 이 여섯 개의 독립기초를 놓고 그 위에다 이제 나무로 판을 얹은 건데 저쪽 끝에 있는 그 기초 하나가 빗물바지 그 내려오는 거 물이 그쪽이 많이 있으면서 치마가 요만큼 더 많이 돼서 저쪽으로 약간
3: 집이 계속 지금 저쪽으로 지금
0: 아 지금 이제 끝났습니다.
3: 끝났습니까?

0: 문제 치마 현장이로구먼요. 빗물바지에 호스를 연결해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조치했답니다. 엄마, 안전상 문제는 없는 건가요?
1: 지금 8년, 9년 차니까 예, 스스로 경험으로 안전을 예, 보여드린 거죠. 뭐.
2: 태풍이 오면 걱정을 했었죠. 태풍이 오면, 태풍이 끝나면 꼭 가봐라. 집이 남아있는지 어디 오지 말고 없어서 날아갔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계속 말하면 거추탄 거 중에 못 나갈 것 같은데.
3: 아니, 이게 다 나갑니다.
0: 작은 오두막 주방에 무려 아일랜드를 설치했군요.
4: 그래도 나름 주방 이 작은 공간에 정말 신경 많이 쓰셨네요.
1: 이게 지금 그 하이라이트인데요.
0: 오, 느낌 있다.
1: 나무 토막을 어디서 툭하니 가져와서 얼기설기 얹더니 불을 한번 켜보자 해갖고 켰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5: 빠.
4: 아내를 위한 선물?
1: 아, 근데 이거 아내가 저한테 해준 선물이 진짜 거꾸로.
0: 아내는 미대 출신이랍니다. 어쩐지. 이 벽시계도 아내 작품이라네요.
4: 그래도 이런 건 또 좀 좋은 거 쓰셨는데요, 또.
2: 제가 직접 칠했어요.
4: 네. 아, 이제 칠한 거.
2: 페인트 칠한 거예요, 그냥.
4: 직접 하신 것도 있네.
2: 아, 저, 은근 와서 했어요.
1: 이 오두막에 색깔, 외장 색깔과 지붕 색깔도 이 사람의 결정이에요. 하얀 벽에 빨간 지붕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우드톤에 검은색 지붕을 해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2: 자꾸 저를 개입을 시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여기 애정을 갖고 관심 가지라고 제가 자꾸 안 온다 하니까 자꾸 물어보고 살짝 이제 관심을 갖게끔 자꾸 유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다음에 오면 잘 있는지 확인하게 되고 자꾸 관심은 가게 되잖아요. 별 문제 없는지 만져보고 그걸 의도한 거 아닌가 생각해요.
4: 근데 이 작은 공간에서도 이게 있다는 게 요거 다용도실도 한번 볼게요.

0: 아, 화장실구나. 그런데 아유, 체구 좀 있으면 들어갔다가 꽉 끼겠어 이거. 아이고.
1: 아니 진짜 좀 아내분들이 안 올라 하시겠다.
2: 거봐요.
1: 왜냐하면 뭐 하고 있는데 이거.
3: 네, 맞아요. 설거지하다 나가야 돼요.
1: 안에 들어가 있으면 와서 일을 못하네요.
3: 못해요, 못해요.
2: 이것도 엇먹을 하면 분명히 뒤틀릴 거다. 네, 문이 네, 열리고 닫히고 네, 하기 네, 힘들 거다. 네. 지금도 열어놓으면 저절로 닫힙니다. 이게.
1: 자동이, 자동문이네요.
2: 자동문이에요.
1: 친환경적인.
4: 한번 해볼게요, 자동문.
2: 열어놓으시면 좀 있으면 닫힙니다. 이거 보세요. 정말.
3: 일부러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동문으로.
0: 이거야말로 소가 뒷걸음 치다가 쥐 잡은 격이로구먼요. 나이스.
1: 2층 너무 재밌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우와, 다락이 왜 이렇게 작아요.
0: 이 허리를 반으로 접어야 입장 가능하군요.
1: 여기가 자는 데인가요?
5: 아, 예전에는 낮잠 자던 데였는데, 예, 예. 예, 뭐 진짜 자는 잠 자는 데는 아니고요. 현재는 저기 안에.
0: 뭐야, 이건 또 뭘이야?
1: 이야, 내 이게 진짜. 어떻게 들어가?
6: 머리 조심하세요. 오,
1: 우와.
0: 그야말로 바닥에 납작. 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어요.
1: 오, 이거 들어오니까, 야, 공간 진짜 좋다. 완전 숲속 오두막이네요, 여기.
0: 매트리스 하나만 딱 들어가는 아늑한 쉼의 공간이네요.
1: 이때까지 살다 살다 수없이 많은 집도 설계하고 수없이 많은 집도 가봤는데 이렇게 작은 침실은 처음 봤어요.

0: 작죠, 이 안에는. 네.
1: 그때로 돌아갈게요. 저거 쭉 탔을 때 어떠셨어요?
2: 핫하다,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정말. 말은 저를 위해서 제대로 된 침실을 만들어줬다곤 하는데 개구멍을 만들어주고 저보고 기어들어가라는 거잖아요.
3: 말은 그렇게 하셔놓고 나름 이 공간을 제대로 즐기는 것 같은데요.
4: 처음에 들어올 때는 몸 구겨져서 들어와야 되는데 막상 딱 들어와 보면 다른 공간이잖아요. 향도 좋고 되게 아늑하고 조용하고 되게 편한 느낌이에요.
5: 안락하다는 느낌 남편한테 얘기한 적 있어요?
4: 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일낼 것 같아서요. 칭찬해주면 또 일낼 것 같아서요.
6: 제가 처음부터 여기 가운데 있는 트리하우스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와, 여기 계단은 좀 편하네요. 네? 엄청 여기는 신경 많이 쓰셨는데요.
3: 세상 모든 남자들의 마음속 소년이 꿈꾸는 공간이네요.
6: 역시나 하고 싶은 걸 다 하셨던 욕망이 그대로 보이거든요. 어렸을 때 우리 저 허클베리 핀 톰 소여.
7: 당연히 봤죠.
6: 너무 잘하셨죠. 근데 일단 가장 궁금한 이 위치에 처음에 이걸 구상하셨던 그 이유가
7: 좀 높은 데서 관망해 보고 싶다. 바람도 세고 이렇게 바람
6: 말 안 말리셨어요?
0: 욕망은 어떡합니까? 저 끝도 없는 욕망은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4: 계속 그렇게 저 열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꽤나 오랜 시간을 지금도 아직도 열정이 엄청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좋아하는 거구나 이게.
0: 저 다리를 한옥 만드는 그 구조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예전에 한옥도 만들어보고 싶다고 했었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만들어본 것 같아요.
3: 한옥이랑 뭔 관계인가 했더니 주춧돌 기초에 못을 사용하지 않는 짜맞춤 방식으로 지었다네요. 이야, 환기 시스템도 나름 최첨단이라는데?
7: 폴딩도 나무로 만든 폴딩도어인데 얘를 열고 밑에도 이제 이게 자물쇠가 있어서 이걸 열고 그대로 잡아당기면 예, 폴딩도어입니다.
3: 나무로 폴딩도어까지? 이야, 솜씨 좋으시다.
7: 이렇게만 바람 불다가 낮에 좀 덥잖아요. 열기가 이제 위로 가지 않습니까? 그 열기를 빼기 위해서 이번에는 천창. 예. 여기 보시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해갖고 저 위에 천창에 나사를 두 개 하나씩 박았는데 걸고 자, 1단계.
3: 아우, 가지가지 아이디어도 기발하시고.
7: 1단계는 어떤 데 필요하냐면 비가 오는데 열고 싶다.
3: 비 올 때는 살짝 무더울 때는 이렇게 활짝 좋다. 석 달 전 주겸 씨는 조기 은퇴를 했답니다. 그런 결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7: 한 달 벌어서 한 달 살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샐러리맨이 만약 공급이 끊긴다면 몇 달을 더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잖아요. 2, 3년 전에 이제 희망퇴직이 한번 떴을 때 꼭 참고 이 사람이랑 이제 합의해서 꼭 참고 안 하고 그럼 이 시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3: 공리 끝에 숲속 오두막으로 시험삼아 에어비앤비 운영을 해봤고 거기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답니다.
4: 아,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네, 이번에는 그냥 응원하고 지지해주자. 너무 힘들어하는 거를 오랜 시간을 봐왔고 그리고 힘들지만 가족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도 제 눈에도 좀 보였고 끈기 있게 해서 결국은 이거를 어느 정도는 이제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만둔다 하니 믿고 지지하면 이 사람 여기서 뭔가는 해내겠구나. 그리고 좋아하는 거

0: 를 하는 거니까.
1: 본격적인 제2의 인생을 위해 이제는 평일 닷새를 인제에 머물며 세 번째 집을 짓고 있는 중이랍니다.
2: 여기가 이제 세 번째로 짓고 계신 집이네요.
3: 지금 여태껏 네. 연습해오고 단련해왔던 거를 마지막으로 한번 쏟아보자.
2: 아니 진짜 느껴지는 게 첫 번째 집에 답답함이 없어졌어요.
1: 천장도 시원하고 화장실 자리도 널찍하네요.
0: 소장님 포인트 벽 하나만 이따가 하나 알려주시고 가세요.
2: 아, 지금 알려드릴게요. 뭐, 여기 딱 들어와서 보통은 저기 폭 들어가 있는 이 집 모양이 포인트일 것 같은데 창이 딱 끊고 있어요.
0: 맞아요.
2: 그래서 요쪽 벽에 포인트.
3: 아, 요쪽 벽에.
2: 예, 요 예. 요쪽 벽에 포인트를 딱 주면 좋을 것 같아.
0: 너무 좋습니다. 예, 예.
4: 잘 잡고 있어.
1: 여전히 손수 작업 중인데 아내의 전폭 지지가 보태져 부쩍 힘이 난다네요.
3: 사람들 많이 계산하잖아요. 내가 이 길보다 이 길이 돈을 더 많이 벌어. 조금 더 많이 버는 것 같아. 조금 편해. 그런 계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인생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우리가 이 나이에서 좀 더 지났을 때 아,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었네. 이런 거보다는 아, 내가 좀 더 즐겁게 살았네. 조금 더 즐겁고 가치 있게 살았네. 그걸 비교, 전 돈보다는 그걸 비교해보고 싶었어요.
2: 이 집은 진짜 보이는 결과보다 그 과정상의 의미가 가장 큰 집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건축주분이 했던 말 중에 이 기쁜 거를 왜 돈 주고 시키냐. 부족함이 있더라도 내가 해내겠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기쁨, 충만감, 그 다음에 힐링. 모든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목수거든요. 모든 남자는 수천 년의 인류의 유전자 속에 사냥꾼이고 농부고 낚시꾼이고 그 다음에 목수였어요. 그거를 이제 찾은 거예요. 자기 몸에 맞는 걸. 그러면서 그 기쁜 행위를 하는 동안 이 표정과 자신감과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안정을 포기한 대신 건져올린 행복한 숲속의 나날들.
0: 본인이 하고 싶은 일과 있고 싶은 공간에 들어와서 지내는 걸 보니까 정말 표정도 밝아지고 사람도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더 선해지고 역시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공간에서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 사람 보면서 합니다.
3: 이 집 짓는 과정, 그 이렇게 나타난 집, 그리고 이 환경들에서 좋은 쪽으로 예, 많이 나도 변했구나.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알아줬구나는 마음에 되게 고맙습니다. 지금 마음이 약간 감동이 오는 것 같아요.
1: 진짜로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익숙한 궤도를 이탈하는 용기도 필요한 법이죠. 여러분은 지금 행복해질 용기가 있으신가요? 이번에는 경기도 파주 운정 신도시로 갑니다.
2: 아, 운정 신도시에 오래간만에 와봤는데 도시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있어서 너무 이쁩니다. 공원도 다 조성돼 있고 천변으로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있고 오늘 찾아가는 주택은 아마 이 아파트 뒤쪽에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 뒤로 이런 단독주택 필지가 있네요. 저런 숲도 잘 조성되어 있고.
1: 오늘의 건축주 부부시군요.
5: 오승현 소장님이 마산분이래. 사투리가 구수하고 장난이 아니셔.
6: 아, 근데 톤이 너무 좋으셔서 정말 편안하게 느껴져요.
5: 긴장 안 하고 그냥 난 동네 주민 만났다 생각하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6: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너무 좋아하는 남편을 눈물로

0: 또 설득한 그래서 집을 지은 아내 조윤아입니다.
1: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다 어느새 집사의 기술을 탑재하게 된 유훈종입니다.
0: 그때는 위치도 사실 저는 위치도 막 언덕백이면 어때? 그게 낭만이 있지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좀 멀면 어때? 내가 좀 더 부지런하게 아이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
1: 지금 당장이라도 제가 좋은데라는 표현을 하면 바로 계약할 것 같아요. 어디라도. 그때부터 긴장이 되는 거예요. 조급해서 조급하게 선택하지 않도록. 네.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수영님.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오늘 그쪽 두 분?
1: 네.
3: 나와 계셨네요.
1: 맞으세요.
0: 그럼요. 나와야죠.
3: 이 집인가요? 지나쳤는데.
1: 이 집. 네네.
4: 오늘은 단독주택이 아니라 작은 숲을 끼고 있는 다가구 주택이로군요.
3: 오늘 다가구를 탐구하는 거네요?
0: 네, 여기 다가구예요. 새 집이 사는 다가구예요. 네.
5: 저 옆집처럼 단독주택을 지으셨어도 됐을 것 같은데.
0: 처음엔 단독주택을 원했어요. 네, 많이 보러 다니고 원했는데 조금 어렵더라고요.
5: 너무 궁금한데 한번 올라가 볼까요?
1: 네, 네. 올라가시죠. 네.
3: 엘리베이터는 없죠?
1: 네.
3: 더운 날씨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좀 운동이 되네요.
6: 아,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 살이 안 찌고 있습니다.
1: 뱃살이 없는 이유가 있네요.
3: 아, 이렇구나.
5: 이야.
3: 와, 다가구가 왜 이렇게 크죠?
5: 와.
4: 와, 정말 반전인데요? 여기만 보면 어디 회장님 댁 대저택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다가구 주택을 이렇게 지을 수도 있는 거군요.
5: 좀 깜짝 놀랐어요. 다가구는 이렇게 큰 공간이 잘 안 나오거든요. 실제로 임대세대를 많이 넣다 보면 자꾸 쪼개요. 근데 저는 올라올 때 이렇게 큰 공간은 진짜 상상 안 했거든요. 세를 많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철근량이 적게 들어가는 벽식 구조로 많이 해요. 근데 이거는 여기 보니까 요 중간에 이게 보가 들어갔네.
4: 벽지 없이 이렇게 큰 공간을 내면서 하중을 받치기 위해 중간에 보를 설치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 집은 다가구면서 창의 크기도 위치도 제각각. 그러니 하중을 견디려면 보가 필수인 거죠. 보의 내구특이마다 음악을 좋아하는 남편을 위해 센스 있게 스피커도 설치했답니다.
5: 이 벽체나 이런 구조가 받아야 되는 게 철근량이 엄청 많이 세지거든요.
1: 안 그래도 저희 시공사 대표님께서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철근이 이렇게 많이 갔을 수 없다라고.
0: 저희가 뭐 그런 생각 안 했어요.
1: 사실은 처음엔 반만 믿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나면서 그러셨겠구나.
4: 시공사 대표도 놀랄 정도로 철근이 많이 들어간 집.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0: 많이 찾아보고 많이 보고 제가 좋아하거나 제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으면 뭐 이미지를 모아서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창도 많이 낼 거고 크게 낼 거고 그리고 뻥 뚫린 느낌 개방감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는 생각이 동일하고
4: 단독주택을 간절히 원했지만 자금 현실에 맞게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다가구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있답니다.
0: 우연히 어느 부동산 분을 만났는데 사모님이 원하시는 주택을 살고 싶은 거를 조금 해결하게 뭐 1층을 주인세대로 해서 사모님이 살던가 아니면 복층에 해서 그러니까 3층을 해서 3층에 이제 테라스를 잘 사모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시던가 뭐

0: 그런 방법도 있다.
1: 그 말에서 힌트를 얻어 이런 과감한 구조로 단독주택의 한을 푼 거죠.
2: 일반적인 다가구 접근법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공간 만들어내겠다는 욕망이 더 강하셨네요.
0: 개방감도. 네.
3: 개방감.
0: 네, 개방감. 개방감을 굉장히 생각을 했었죠.
2: 거실 주방에 큰 창이 하나, 둘, 셋, 여섯 개는 하나라고 보고요. 넷, 다섯 개가 다 사방으로 있는데.
4: 처음에 저희 아내가 그림을 그렸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막혀있는 것보다 뚫려있는 곳이 많아서. 그래서 너무 놀라서 어느 게 막힌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막힌 거다.
0: 무너질까 봐도 걱정하고 창문이 너무 크니까 태풍을 불면 저 나무들이 와서 창이 깨지면 어떨까도 엄청 걱정이 있었어요.
2: 이 정도 통창이면 이거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최대 크기 유리 같은데.
1: 한쪽 평면 전체를 거의 창으로 뚫었으니 어우 진짜 과감하기는 과감하시다.
4: 저도 카페를 많이 다녀보지만 통창이라고 하는 통창들은 다 구분이 돼 있어서 프레임이 들어가고 저는 그게 이제 안전을 위해서 그런 구조가 돼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창이 안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게 저의 최우선 고민이었었습니다.
0: 잘했잖아.
4: 그렇죠. 지나고 나서 예, 어떻게 보면은
0: 저거 안 했으면
4: 저희 집에 그냥 시그니처가 예.
1: 덕분에 사계절 늘 새로운 풍경을 누리고 산답니다. 매일 아침 습관처럼 향하는 이 집의 명당. 차 한 잔과 함께 초록으로 일렁이는 숲을 바라보며 손에 잡히는 행복을 실감하는 일상이랍니다. 이제 주방을 탐구해볼까요? 주방 역시 개방감 하나는 일관성이 있군요. 상부장이 없이 창도 큼직하게 됐고요.
0: 상부장을 안 했어요. 네. 안 했어요. 다 빼버렸어요.
2: 아니, 보통은 상부장을 하더라도 네. 저런 외부에서 보는 시선 때문에 요창은 작게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크게 한 거는 답답하지 않게 하겠다는 우리 아내 건축주분의 욕망이 그대로 들어간 것 같아요.
1: 웬만한 방 하나만큼 널찍하네요.
2: 주방에 있는 색감들도 너무 좋아요. 전체적으로 이게 낮은 채도의 이 색깔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잘 어울려져 있는 것 같아요.
4: 처음에 어떤 막 계획을 막 해서 하는 건 아닌데
0: 계획을
4: 막상 딱 해놓고 나면 조화가 돼 있는 걸 보면은 아 뭔가 숨겨져 있는 재능이 있긴 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2: 의자 색깔이 우리 이 옷 색깔하고 똑같아요.
1: 그러게 이런 우연의 일치가. 네이비 민트 핑크로 의자랑 깔맞춤 하셨네요. 소장님 눈썰미 대단하신데요.
0: 집 지을 때도 인테리어 부장님 만났을 때 제일 좋았던 거, 재밌었던 것 같아. 막 신나가지고 막.
4: 저는 몰랐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쪽에 관심이 이렇게 있거나 그런 부분을 사실은 몰랐었습니다. 왜냐면 아파트라는 도화지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넣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이니 뭐 선택하고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집을 짓는다라고 구상한 시점부터는 이미 백도화지가 본인한테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부터 내가 다 그려나갈 거야에 대한 그 관심이 있었고 본인 스스로도 점점 알아갔던 것 같아요.
5: 뒤늦게 한 거예요?
4: 예.
0: 너무 재밌었어요. 잠을 안 자도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2: 저쪽에 있을 땐 몰랐는데 이쪽에 와서 여기를 보니까 더 놀랍네요. 아니 왜냐하면 여기서 딱 보면 완전 도시뷰. 이게 완전 100% 자연뷰. 같은 공간에 이렇게 한눈에 다 있으니까 너무 좀 이색적이지 않아요?
1: 자연과 도심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지. 한 공간에서 이런 뷰라니 정말 특별하네요.
2: 자세히 보니까 이 인테리어와 소품이 너무 센스가 있어요.
1: 공간만 특별한 줄 알았는데 가만 둘러보니 가구며 작은 소품들 하나까지도 가.

0: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드라마, 영화도 문의는 굉장히 많았어요.
1: 그 나왔을 때 나온다, 모두가 다 뭐 저희 남편도 신기했고 뭐 그리고 뭔가 그 동안에 고생했던 걸 인정받는 느낌 그런 느낌도 굉장히 컸었어요. 예.
2: 야, 이 복도 진짜 넓어요. 여기가 안방인가요?
1: 네, 네, 안방이에요.
3: 안방은 거실과 또 다른 분위기네요. 드레스룸 옆으로는 숲을 향해 발코니를 냈고요. 욕실 역시 큼직한 조정 욕조에 숲 조망을 신경 썼군요.
2: 일단 이 노란색은 요거는 저기 거실하고 약간 다른 컨셉인 걸로 봐서 남편분이 좋아하는 건가요?
4: 아, 뭐 예상하셨다시피 전혀 제 색깔은 아니고요.
2: 아, 전혀 아니에요?
4: 어느 날 갑자기 방 안에 노란색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노란색에 꽂혀가지고 너무 예뻐 보이고 따뜻해 보이고
2: 너무 좋아요. 네. 지금 이 노란색 분위기 안방을 보고 나서 이 밖에 초록을 봤는데 하늘색, 초록색, 밑에 노란 꽃까지 세 개 색깔이 보이는 거하고 이거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3: 집이라는 도화지가 주어지니 창밖의 자연과도 조화로운 공간으로 마음껏 그려냈답니다.
2: 제가 이거 아까 봤는데 지금 여기서 행복할 것 해갖고 등 두 개 딱 달아놨는데
3: 이 스티커엔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는데
1: 저 뒤에 교묘하게 가려졌는데
2: 흔적이 있는데
1: 아 새똥이 좀 예, 예, 예.
3: 통창에 새가 똥을 싸서 임시방편으로 스티커를 붙인 거랍니다. 새똥도 참 센스 있게 가렸다마는 아, 평소 창문 청소는 이거 어떡하나요?
1: 창문 닦는 거는 고민을 했어요, 나름. 자동으로 닦는 거 있잖아요, 자동으로. 그게 잘 나왔더라고요.
4: 저 작은 창을 통해서 제가 그 기계를 붙였습니다.
1: 아, 붙여요.
4: 네.
1: 그 문제는 그게 가다가 말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바깥쪽을 닦으면 더군다나 걸레를 빨리빨리 바꿔줘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어. 덜덜덜덜 떨면서 뭐 하는데 너무 안, 한번 해봤는데, 시도했는데 안 되겠더라고. 그만하자, 이제 그런 거죠. 사람 부르자, 이제 이렇게.
3: 크레인 불러 청소하는 비용이 한 번에 무려 70만원. 하지만 그 이상의 행복을 선사해주니 기꺼이 감사한답니다.
2: 와, 위에서 보니까 또, 이야, 진짜. 아니 계단이 높다 했더니 이유가 있네. 이 높이를 뽑아내려고.
3: 여기가 다가구 주택이라는 사실이 이리 보니 더 믿기지 않네요. 와.
1: 촬영팀이 오면 이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찍는 경우도 많고 밑에서 뭔가를 할 때 여기서 찍기도 하고 반대로 찍기도 하고.
2: 이 강공간이 다 보이니까.
4: 저 작은 쪽창으로 보이는, 예, 살짝살짝 비춰지는 저, 예, 숲뷰도 굉장히 좋습니다.
3: 창 많이 내신 거, 다시 봐도 참 잘하셨어요. 옥상 테라스로 나가볼까요?
2: 생각보다 옥상 너무 높고 너무 크다.
1: 다각으로 선택하면서 마당을 못했잖아요. 마당을 하지 못했던 걸 여기에다가 사실.
2: 예. 뭐 이 흔적이 좀 많은 거 보니까 뭔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가.
1: 사실은 이렇게 저 끝에서부터 끝까지 하단이었었어요. 하단을 만들었었어요. 하단을.
3: 마당 없는 아쉬움에 옥상 하단을 꾸몄는데 그 즐거움은 오래가진 못했답니다.
4: 그 조적 화단 뒷면하고 이 붙는 요 면의 방수 작업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해 비가 엄청나게 왔는데
1: 그해 진짜 비가 많이 왔어요.
4: 그 두껍 안으로 해서 물이 넘어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를 정말 길게 설득한 끝에 차라리 관리를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여기는 없애고

0: 이 공간을 차라리 이렇게 좀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1: 집을 지은 뒤 집사로 변신한 남편이 이렇게 바꿔놨대요.
0: 어떠한 대상이건 간에 거기에 의미가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관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관리를 통해서 애정이 생긴다는 걸 갖게 돼요. 그러면 저는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일 거라는 거는.
2: 애정이 그만큼 생긴 거죠.
0: 생긴 거죠.
3: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다가구의 틀을 깬 공간이다. 기본적으로 이 다가구가 벽식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공간을 뽑아내기가 어려워요. 기존의 다가구가 가지고 있는 룰을 깨부수어야 되니까 완전 새로운 공간에 다가구가 나왔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 놀랐고요. 내가 원했던 공간에 살게 되고 남들이 정해놓은 틀에서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공간을 열심히 쫓아가서 지어냈을 때 인생이 바뀐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족들이 만들어낸 공간이 가족들을 또 새로운 길로 이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참 멋있는 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원팀이 되야만 하더라고요. 집을 지을 때 부부가 원팀이 안 되면 그 많은 것들을 감당하거나 그 많은 것들을 헤쳐나가기가 참 힘들다.
0: 어떠한 일을 부부가 같이 함께 함에 있어서 거기서의 소통이 너무나 이제 원활한 부분이 많아졌죠. 그래서 정말 집은 특히 이제 건축은 예, 이거는 건물이 아니다. 모든 것이 담겨있는 이제 공간이다.
1: 그저 원하는 집을 지었을 뿐인데 어쩌다 찾아온 변화와 행운들 원팀이 되어 더욱 끈끈해진 부부의 시간이 인생의 가장 달콤한 보너스겠죠?
4: 완전히 분리를 해야 되겠다, 집을 지면. 이게 결심을 하게 됐고요.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다. 제가 그게 로망이에요.
5: 이 공간에 제가 머물러 있으면 무념무상?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일부 심어져 있는 나무도 볼 수 있고 눈개구름도 별자리 관찰도 가능하고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저희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말레이시아에 이어 일본까지 타국에서 일하던 인도네시아 청년 시깃과 홍콩에서 일하던 인도네시아 숙녀 디아나. 친구 소개로 만난 둘은 2년 동안 전화로만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고향에서의 결혼. 아들, 딸 낳고 오순도순 살았지만 집 인근 화산이 폭발하며 9년의 행복은 화산재와 함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생계였던 농사는 망하고 큰 빚을 지게 되었죠. 그래서 선택한 한국행.
1: 그냥 프레스는 위험이 많이 알았으니까 너무 걱정이 됐어요. 이건 할 때 이거 위험 나니까 이걸 많이 들어서 많이 얘기했어요.
0: 가족의 걱정 속에서 어느덧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특유의 미소와 성실함으로 묵묵히 일해온 아빠. 그리고 어느새 훌쩍 커버린 아이들.
2: 아빠. 나왔어요.
0: 서로를 그리워하며 버텨온 시간들. 과연 아빠와 아이들은 다시 서로를 품에 안을 수 있을까요? 충청남도 예산군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3: 우리! 시린!
4: 너 어디 간 거야?
0: 누군가를 애타게 찾고 계신데?
3: 시린도 어디 갔어? 왜 갔어? 일라인? 아, 제가 어디로 돌아가시는 거야?
5: 아니,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제가 물어보세요.
3: 아, 시린도 형? 아, 시기태는 우리 유독 동물 같은 애예요. 걔가 어떤 이렇게 프레스 반장인데.
0: 넓은 공장 안 보물 찾기가 쉬우면 보물이 아니죠. 그래도 오늘의 주인공 아빠 얼굴 보기가 참 힘듭니다.

0: 안 들어. 지엘PD 원자재 왔어?
1: 드디어 만났네요. 오늘의 아빠, 시기 씨입니다.
2: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온 시기 뜨입니다. 유금속의 프레스파트 방장입니다.
3: 아니, 여기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 나 7년 됐어요.
3: 7년?
2: 예.
3: 그러면 뭐 너무너무 베테랑이시겠네요.
2: 아, 조금. 아직 베테랑 안 했는데 조금 알았는데.
1: 자동차 차체 부속을 만드는 이곳은 원자재를 차량 모델에 맞게 자동화 설비로 압착 가공하고 용접해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아빠는 2019년부터 쭉 일해오며 원자재 포위를 다루는 일부터 프레스 파트 전 라인을 마스터한 능력자. 그 성실함을 인정받아 올해 1월 반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업무 지시와 작업을 동시에 하다 보니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바쁠 수밖에 없고요. 일도 거침이 없습니다. 거기에 자동화기기 조작과 수리까지 가능하니 회사에서는 놓칠 수 없는 인재죠.
4: 기계차, 크레인, 프레스, 로봇 다 해요.
5: 시계치 없으면 손톱이 안 돌아갈 것 같아요.
4: 그런 거 없었는데 그냥 그 작업이 빨리빨리 나오게 이거는 제가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도와주세요.
1: 쉬는 시간? 일하는 사이에 눈이 소복히 쌓였어요. 감상에 젖은 시기 씨, 이럴 때 딱 떠오르는 사람 있죠?
2: 아내예요. 아내예요. 네.
1: 눈 쌓인 풍경을 가족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인데.
2: 헬로. 얼마나 좋았냐, 리니.
1: 그도 그럴 것이 인도네시아는 연중 평균 기온이 25도 안팎.
2: 샤핑인.
1: 아빠가 쌓인 눈 위로 뭔가 쓰기 시작합니다. 오, 딸의 이름입니다. 너가 기셀이구나.
2: 기셀. 아버셀. 따츠셀. 그럼 하피간. 그간
1: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순간을 나누고 싶은 아빠의 마음을 알까요?
2: 카페인. 리아텔. 리아텔. 카페라. 하비, 펭인, 히니 마인, 마인 살츠. 응?
6: 아빠.
1: 잠깐의 통화만으로도 아빠를 활짝 웃게 한 가족, 소개 부탁해요.
2: 내 가족은 네 명 있어요. 아내하고 아들 다 하나 있어요. 어떤 탈이? 한국어도 좀 모르겠는데. 옛날 사람 말로도 괜찮아요?
1: 그럼요.
2: 아날락락이 사이에 상한 active 단.
1: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은지 술술술.
2: 그때 active.
1: 한국어로는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사랑스러운가 봅니다.
2: 아미 sebagai orang tua saat nanti kelak tuanya.
1: 그래서 시기 씨의 자랑, 아들과 딸을 만나러 인도네시아로 향합니다. 동자바 수라바야에서 남서쪽으로 차로 5시간 남짓. 크디리 지역의 쿠팡 마을이 아빠의 고향입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최고의 놀거리는 공차기. 맨발 투혼으로 나 홀로 축구에 빠진 이 아이가 올해 12살 첫째, 하피즈. 거실에서 TV를 시청 중인 둘째 기셀은 올해 10살이고요. 시기 씨의 아내이자

0: 두 아이의 엄마 디아나 씨입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한국말이 들리는데요. 평소 한국 콘텐츠를 즐긴다는 모녀. 요즘 핫한 하츠투하츠가 기셀의 최애 그룹이래요. 제법 잘 따라 부르죠? 엄마 디아나 씨도 들려줄 게 있다는데 새벽 3시 기도 알람음이? 한국 드라마 배경음악이네요.
1: 그래서 K-pop 아쿠 nggak begitu nggak begitu mengikuti kalau drakor iya. Judul Koreanya biasanya enggak sama ya.
2: Beda
1: ya.
2: Enggak apa nanti aku yang cari. Terus apa lagi?
1: Kayak manipulated Jijangwook kayaknya.
0: 한국에 있는 아빠를 생각하며 한국 문화에 푹 빠진 엄마와 딸. 반면 아들 하피진은 한국 문화보다는 공부에 푹 빠져 지낸답니다. 반에서 1, 2등을 놓치지 않는 우등생이라네요. 저녁 준비가 한창인 부엌.
3: 에미?
1: 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0: 심부름에 재료 손질까지 야무지게 엄마를 돕는 딸입니다.
3: lumayan banyak. biasanya bersih bersih masak terus ke sawah.
0: 고작 10살인데 엄마 힘들까봐 빨래도 돌린답니다. 마음도 행동도 참 예쁘죠?
3: kalau aku sih udah paham jadi biasa aja.
0: 아빠의 빈자리가 컸을 텐데 남매를 참 잘 키웠습니다. 아이들 배고플까 엄마는 저녁을 서두릅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뭘까요?
1: 엄마, 먹냐 물건 sama goreng telur aja. sama
2: Bapak, anak-anak suka enggak makanan yang Bapak juga suka?
1: Suka.
0: 아빠도 아내의 요리를 참 좋아했다네요.
1: Iya, kayaknya Bapak lagi kangen sama masakan saya. Gisel, Dek. Bantuin Mama, Dek.
0: 엄마의 요청에 귀찮아할 법도 한데 늘 그래왔듯 아이들은 함께 식사 준비를 합니다. 한자리에 둘러앉은 가족. 아이들은 엄마가 요리한 집밥으로 배를 채우고 아빠 이야기로 마음을 채웁니다.
4: 아야 paling suka makan apa? Papa paling suka makan apa?
5: Papa senengane kayak ayam terus daging apa kayak semua suka deh. Kok sampean?
0: Me sungan 얼마나 아빠가 그리울까요? 그럴 때면 자연스레 눈길이 향하는 곳.
5: Sama ngebiasain anak-anak sih. Kadang anak-anak kan sukanya main. Ini Gisel masih segini kan sudah. Papa sudah kerja kan waktu Gisel umur segini.
0: 7년 동안 아들의 졸업식에도 딸의 입학식에도 아빠는 없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뿐인 시간은 흘렀지만 아이들의 기억 속에 생생한 3년 전 아빠의 모습. 그래서 더 그립습니다.
3: Waktu main sama papa, kira-kira pas aku masih umur 7-8 tahun. Sering kayak lihat teman-teman tuh main sama ayahnya, atau sekolah diantar papanya, atau pulang sekolah dijemput ayahnya.
6: Kalau udah tumbuh dewasa dan lebih dari yang dulu.
0: 한편 아빠도 저녁 준비로 분주합니다. 주재료는 양고기.

0: 식량처럼 준비된 인도네시아 양념까지.
1: 일주일 전에 신입사원은 인도네시아부터 여기 한국 오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 음식이 아직 입이 안 맞으니까 여기는 인도네시아 음식을 잘 요리하고 같이 먹으란 거예요.
0: 반장이라면 모름지기 팀원들도 잘 챙겨야 하는 법. 하지만 요리는 영 소질이 없답니다. 그래서
1: 네? 그럼.
0: MSG 조미료의 도움을 약간 받아 완성한 인도네시아 전통 음식 른당.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1: 괜찮아요. 맛있어요.
0: 신입 직원 입맛에도 맞아야 될 텐데 말이죠. 고향을 떠나 먼 타국으로 온 지 2주. 모든 게 낯선 시기에 시기 씨는 형으로, 선배로, 반장으로 힘이 돼주고 싶습니다. 타지에서 먹는 고향 음식 한 입. 잠시나마 고향의 풍경을 떠올릴 수 있었던 저녁. 자상한 시기 씨가 있어서 힘이 납니다. 맞아요. 그리고 가족 생각도 나겠죠. 인도네시아 가족들의 하루는 새벽 4시부터 시작됩니다. 1시간 먼저 기상한 엄마가 기도를 마치고 아이들을 깨웁니다. 아이들이 새벽 4시에 일어날 수 있기나 한 건지. 너무 빨리 깨우는 게 아닌가 싶지만 이게 일상이래요. 매일 새벽 아들 하피즈가 하는 일이랍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도착한 곳은 인도네시아표 편의점입니다. 빈 물통을 가져가면 새 물통으로 교환해 주는 건데요. 화산의 영향으로 생수를 사 먹는 갈론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19리터라고 하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2: emang anaknya Budiana itu semua sayang-sayang sama mamanya. kalau disuruh apapun dia pasti mau. jemur-jemur pakaian mau, nyuci baju mau. emang anaknya itu kreatif semua.
0: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은 물을 사오고 잠에서 깬 딸은 세상에나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3: 하나, 아쿠, 수카, 반투, 반테나.
0: 우기라 짧지만 강한 스콜성 비가 자주 내립니다. 날이 밝자 하피즈가 등교 준비를 서두릅니다. 학교까지는 오토바이로 30분 거리.
4: 잘해.
0: 매일 아침 오토바이 택시 오잭을 부르나 본데.
4: 아들 사야, 아들 라기 사야.
0: 외삼촌이었군요.
4: 민달이야.
0: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조카의 등교길을 챙깁니다.
4: 사르냐 아빠 양 안타린 kalau bapak di rumah.
0: 아빠가 더욱 생각나는 아침입니다. 아들이 등교한 뒤 엄마는 더 분주해집니다. 먼저 방학 중인 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0: 일을 가야 하는 엄마. 그 사이 기셀은 혼자서 집을 지켜야 합니다. 기다림을 배우며 조금 일찍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엄마는 밭으로 향합니다. 아빠가 한국으로 떠나기 전 가족의 생계였던 농사. 화산 폭발로 농사가 망하고 떠하는 큰 빚은 남편이 한국에서 번 돈으로 모두 갚았습니다. 이제 아내는 농사할 땅도 더 넓히고 오이와 샬롯, 두리안 등을 재배하며 다시 밭을 일구고 가족의 미래를 키워갑니다.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요. 아빠의 한국행을 반대했던 아내였습니다. 남편 없이 아이들을 키우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던 시간들. 지난 7년 잘 지내는 것만이 남편을 위하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1: Ada dukungan dari suami juga sih. Jadi kayak kita saling mendukung. Jadi kayak bisa lebih bisa melewati semua ujian inilah.
0: 그날 밤.
2: Mama.
3: Papa telepon.
0: 언제나 반가운 아빠의 전화입니다.
4: 알레이쿰살람. 나 켜봐.
2: 아, 베레스 쭈지안 위맘.
4: 내가 브리타미 듣고 니디 오탄 드레스에 피해. 아노. 마모 아만.
2: 마모 아만 아만. 파파.
4: 네.
2: 안녕하세요.
4: 리포르셀.
2: 아, 이케맘 아쿠 안노.
4: 아,
2: 아,
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2: 아,
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0: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건져건져는
2: 그
4: 스마트. 야, 비서간 비서티. 아니, 렉감 기름에 빠빠. 예, 스마트 야 비서 야. 소가 pintar dewi jelas. Oke, gerakannya sing poko apik dewi ya. Semangat.
2: Selamat ya papa sudah naik pangkat.
4: Terima kasih. Mas Apis, semangat sekolahnya. Dadah. Belajar rajin ya, Wis. Ya. Ya. Begitu. Ya.
2: Assalamualaikum.
4: Waalaikumsalam.
0: 전화를 끊고도 한참 휴대 전화를 놓지 못하는 아빠.
5: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0: 긴 세월 담담해질 법도 한데 익숙해지질 않습니다. 볼수록 커져만 가는 그리움.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은 좀처럼 무뎌지지 않는 슬픔입니다.
5: 선물이 많이 줬어도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아빠랑 시간이 같이 시간이 보내면 이거는 언제까지나 이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좀 걱정하고 좀 슬퍼요.
0: 함께하지 못해 아빠는 늘 미안한 마음입니다. 품 안에 쏙 들어오던 아이들은 몸도 마음도 훌쩍 자랐습니다. 기다려주지 않는 시간. 가족은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제작진이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6: sendiri itu yang mau nunjukin ini dulu, boleh mungkin mau ibu.
0: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는 엄마. 아이들도 궁금하긴 마찬가지. 맞습니다. 한국행 비행기표예요. 기쁨에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 꿈이 아닙니다. 그토록 그리웠던 아빠를 횟수로 3년 만에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아빠에게 전할 승진 축하 선물을 사기 위해 쇼핑센터를 찾은 가족.
7: 그러나 이니 우구라냐? Karena di Korea kan dingin, jadinya pilihan utamanya yang bisa tahan sama lengannya panjang sama dingin, tahan dingin aja.
0: Oh. 항상 아빠에게 받기만 했던 선물인데 이번엔 아빠를 생각하며 아이들이 고릅니다.
8: 아, 이니. 얘나요? 얘네 앞에. 이길까요?
0: 소식이 전해지기라도 한 걸까요? 이 무슨 노랫소리인가요?
9: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당신뿐이다.
0: 외국인 직원들을 위해 회사에서 종종 야외 모임 자리를 마련한답니다.
10: 멀리 젊은 와이프들 애들 다 놓고 여기 와서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공감하고.
0: 노래도 부르고요. 무려 소고기 파티예요. 여기에 갓 지은 흰 쌀밥까지.
11: 돈이 없으니까.
12: 아, 감사합니다.
0: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13: 맛있어요.
0: 아빠의 고기도 익어갑니다. 이제 한 점 맛볼 차례. 어, 그런데? 접시가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놀러온 한국인 동료의 아들들.
14: 먹어요. 많이 먹어요.
0: 한국 오면 많이 사주면 되죠.
15: 아빠 만나러 왔어요.
0: 지금 아들 하피즈와 딸 기셀이 아빠 찾아오려고 한국어 속성 과외 중이거든요. 인도네시아어로 한국어 말하는 법을 차근차근 알려주고 따라해 봅니다.
16: 오케이. 저희는
17: 종남 예산으로
16: 가고 싶어요. 유동금서.
0: 평소 한국 문화를 좋아했던 만큼 발음이 아주 정확합니다.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18: 아빠, 기타.
19: 기타 문다라기 기타무.
0: 자정이 다 된 시각. 작은 시골 동네가 시끌벅적합니다. 떠날 채비가 끝이 난 듯하죠.
20: 아들과 semuanya. Hati-hati. Jangan lupa berdoa ya.
0: 친척들의 배웅을 받으며 드디어 아빠를 향해 출발. 집을 떠난 지 꼬박 하루가 걸려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풍경에 아직은 어리둥절하기만 한 가족. 아, 입김. 난생 처음 겪는 추위에 얼떨떨했나 봅니다. 미리 준비해온 두꺼운 옷으로 무장하고 다시 미소를 되찾은 아이들. 본격적으로 아빠를 찾아가 볼까요?
21: 정평 예산으로 어떻게 가느냐?

0: 바로
1: 안녕하세요.
0: 실전? 아, 엄마 얘기
1: 숭청이잖아요.
0: 연습한
1: 어떻게
0: 거였구나. 그러고는 용기 내서 길찾기에 나섭니다.
1: 안녕하세요.
2: 누구야?
1: 중증 예산으로 어떻게 가나요? 중증 예산으로 어떻게 가나요?
2: 충청? 충청도?
0: 일단 통했습니다.
2: 투모로우 모닝. 모닝? 지금 피니쉬. 끝났어, 다 끝났어. 가서 충청 예산.
0: 지금 교통편이 없나 봐요. 방법을 알려주시려나 하고 급히 따라가는 가족.
2: 투모로우 모닝 거기에 그래서 충남 예산 티켓을 발권해요. 참고해서
0: 굳게 닫힌 버스 매표소를 보고서야 상황을
2: 충남
0: 알아차립니다.
2: 예산 티켓을 발권해요.
3: 버스가 없다고 하거든요. 간단한 버스 맞아요. 내일 아침에 출발하는 거예요.
0: 속상해도 어쩔 수 없네요.
4: 야, 아까 kecewa karena udah dari tadi nungguin kira udah bisa malam ini ternyata bisanya besok.
0: 결국 공항 인근 숙소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가족은 숙소 인근 운서역에서 인천공항으로 돌아와 버스를 타고 예산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다음날 아침, 오늘은 꼭 아빠를 만날 거예요. 인천공항으로 가야 하는데 하피즈가 자신 있게 나섭니다. 승차권 발매기에 예산을 입력하는 하피즈. 공항 철도로는 갈수 없단다.
4: Saya mau ngetik yesan tapi tidak ada di sini.
0: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가족. 어떡하지? 모를 땐 물어봐야죠.
1: 안녕하세요. 중점 예산으로 어떻게 가나요?
2: 어디 가야지?
5: 거기 한국말은 들으실 수 있어요? 그 용산역 가셔서 뭐라 해야 돼? 이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Where are you from?
6: 인도네시아.
5: 인도네시아.
0: 인도네시아 번역본으로 길을 안내해주는 친절한 영무원님. 내 머릿속에 저장.
1: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 운서역에서 용산역으로 이동해 기차를 타고 예산까지. 실시간 교통을 반영하다 보니 가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침착하게 공항철도 탑승. 얼마나 가야 하는지 꼼꼼히 체크하는 하피즈. 덕분에 엄마와 동생은 마음이 놓입니다. 아빠, 우리 가고 있어요. 그 시각, 가족의 한국 도착을 꿈에도 모르는 아빠 시기 씨. 오늘도 프레스라인을 동분서주하며 반장 업무를 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2시간 일하고 10분간의 휴식. 아빠의 또 다른 힐링은 달콤한 자판기 커피 한 잔입니다.
7: 한국 커피 맛있어요. 쉬는 시간에 이거는 맛있고, 비건은 불었어요.
0: 한편 무사히 용산역에 도착한 가족. 그런데 문제가 생긴 듯합니다. 딸의 신발이 너무 커 자꾸만 벗겨지고 걷기가 불편한 상황. 이대로는 안 되겠죠? 기차를 타기 전 운동화를 사기로 했습니다. 벌써 골랐어요? 마음에 들어야 할 텐데.
8: 지금 차리면 신고 가셔도 예쁠 것 같긴 한데.

0: 아, 지금 신고 가시겠어요?
1: 표정이 한결 밝아진 기세. 뛰어갈 태세입니다. 조금 지체됐지만 다시 아빠에게로 가볼까요? 기차표 발권은 한 번에 성공? 그런데 Running through the dark, chasing something I can never find. 자리가 따로따로. 명절 연휴 기간이라 부족한 좌석 때문에 가족이 흩어져야 하는 상황. 엄마와 떨어져야 하지만 씩씩한 아이들. 한 번 더 기차를 갈아타고 예산에 입성했습니다.
2: 끝이었죠? 어느 거? 아빠가 이제 정말로 여기서 5분 거리였어요.
3: 빌랑 kalau kangen banget terus peluk juga.
4: Nah, terus.
5: Papa.
1: 아빠! 아들 딸 목소리 들렸나요? 들렸으면 참 좋았겠지만 아빠는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오늘은 정기 간담회가 열리는 날. 인도네시아 직원들이 많다 보니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불편한 점은 없는지 통역과 함께 꼼꼼히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 아빠도 빠질 수 없죠?
6: 전자레인지가 두 개 있었는데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그거 좀 사달라.
1: 승인 완료입니다. 기차역을 빠져나온 가족.
7: 유금속 어떻게 가나요?
1: 사람이 보이자마자 질문 바로 출력. 고향만큼 한적한 시골 마을. 물어볼 사람이 어디 어디 계신가요?
7: 안녕하세요. 유금속 어떻게 가나요? 응? 유금속 어떻게 가나요?
2: 유도?
7: 유금속.
2: 유금속이 어디야?
7: 유금속.
2: 아, 여기다 내가 여기 안 살기 때문에 여기 화장품을 내가 물어봐요.
1: 그곳은 바로 마트. 스무 고개를 풀듯 아빠에게 가는 길. 쉽지 않죠? 이번엔 딸 기세레 도전.
8: 안녕하세요. 아빠 만나러 왔어요. 응? 유금속 어떻게 가나요?
9: 어디요?
8: 유금속.
9: 아, 유금속?
8: 네.
9: 유금속이 아니야. 아빠 보러 왔어?
8: 네.
9: 인도네시아?
8: 네.
9: 딱 나와. 내 태워다 줘? 응? 어? 네. 내 태워다 주고 올게. 우리 손님이야. 아빠가 우리 손님이야. 네네.
1: 행운입니다.
4: 봐봐, 봐봐, 계산해가는 걸 별로 눈에 내겠네. 감사합니다.
1: 시골 인심 어디 안 가요? 차로 5분 거리. 코앞으로 다가온 아빠와의 만남에 신이 난 아이들. 엄마는 눈물부터 납니다.
7: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1: 정말 은인이십니다. 감사드려요. 한 걸음에 회사로 달려가는 아이들. 아빠, 저희 왔어요.
2: 우와. 야.
10: 나는 저는 세기 씨의 아들입니다.
11: 오, 예.
0: 환영해.
11: 우느냐고 힘들지 않았어요?
8: 아, 답답해 신랑.
11: 아유, 그 우느냐고 힘들었어요.
1: 이제 가장 궁금한 아빠를 물어봐야죠.
4: 우리 미사게도 봐봐, 물론.
0: 아빠 지금 일해가지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8: 멀리 하다리 자오.
0: 어, 멀리서 볼 수 있어요.
11: 있을걸 어디?
1: 우선 회사 내 CCTV로 아빠를 찾아보기로 합니다. 과연 아이들은 작은 화면 속에서 아빠를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아들이 해냅니다. 장하다.
6: 와봐요, 와봐요. 깨달은 무대. 세라.
1: 그리움을 끝낼 시간이 다가옵니다. 간담회가 끝날 때쯤 아빠에게 깜짝 등장하기로 한 가족. 오늘 간담회의 마무리는 반장으로 승진한 직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0: 부장 위에 반장님이에요. 그래서 반장님이에요. 끝나오.
1: 아빠는 제일 마지막에 부르기로 작전을 짰습니다. 수여식이 시작되자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가족. 거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0: 시기투 반장으로 임명하겠습니다.
1: 7년 동안 고생한 아빠에게는 큰 결실입니다. 묵묵히 견뎌준 가족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런데 임명장을 본 아빠의 반응이? 무슨 일일까? 다들 궁금해하는 눈치인데요. 그 속에는 깜짝 선물이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들의 손편지.
5: 아살라말라이쿰 바. 아빠, 들마가지야. 저다 부럽게 걸어서 맞춰 하겠다. 저가 아빠 빨리빨리 가져야 되잖아. 아우, 강은 방금 전화 아빠.
12: walaupun kadang terasa sepi tanpa sosok ayah, mengucapkan terima kasih sebesar-besarnya karena telah menjadi papa yang selalu bekerja keras.
1: 아빠가 감동에 젖어 있는 그때 아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빠, 더 큰 선물이 바로 뒤에 기다리고 있어요.
0: 반장된 사람들한테 선물 주세요. 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예. 예.
1: 가족 모두에게 너무나 간절했던 순간. 못 본 사이 몇 뼘은 자란 아이들을 품에 안아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동료들도 눈시울이 붉어지네요.
13: 기분이 너무 좋다요.
1: 패스로 3년 만에 이뤄진 재회. 가족들의 바람이 이뤄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퇴근길입니다. 영상으로는 전해지지 않았던 아빠의 체취. 아빠를 온전히 느낄 수 있어 좋은가 봅니다.
13: 이거 분위기 들어겠네요.
1: 혼자서도 잘 지내는지 궁금한 아내. 옷장을 살피다 뭔가를 발견한 듯 합니다.
13: 7년 전 옷.
1: 낡고 해진 옷.
14: 네, 그냥 배추 바로 pertama kali berangkat ke sini ini. Jangan sampai sekali-sekali papa. 받아들 때 받고 미사 배추 사업 뒤린.
1: 가족을 위한 마음이 느껴져 엄마는 울컥합니다. 참, 인도네시아에서 준비해온 승진 축하 선물이 있었죠? 다 해진 옷을 입던 아빠에게 인도네시아 전통 문양이 염색된 새 옷 한 벌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남편을 챙겨주고 싶었을까요? 아내의 작은 손길에서 남편을 향한 깊은 사랑이 느껴집니다.

0: YouTube kan kayak main ice skating terus kelihatan seru banget gitu loh. Jadi pengen.
1: 또 어디를 가셨으려나? 휘황찬란한 이곳은 K-POP 아이돌들의 굿즈 스토어입니다. 진짜 재밌어. 아빠도 아는 딸의 최애 아이돌은?
2: 야, 뱅잉아노 브라왓.
1: 걸그룹 하츠 투 하츠.
2: 와우. 아멘.
1: 딸 애교에 안 사줄 수가 없습니다.
3: 프라사야 상상 순항. 난 바빠. 밤에 막 넘어 잤.
1: 꿈만 같은 가족과의 시간.
4: 이가 두아.
1: 인생 내 것도 남겨봅니다. 함께 같은 옷을 입고, 함께 새로운 곳에 가고,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리고 7년 만에 처음으로 아빠 생일도 함께 축하했습니다.
0: 아빠, besok tau pas aku wes gak di Korea atau aku lo bakal kuangen nang sana.
2: Se. Terus lah kuangen sih.
0: Gak ada. Gak ada, piye terus.
2: Terus piye lah, papa kuangen bareng piye terus kan?
0: Piye, ya piye.
2: Kangen apa karo papa kan?
0: Kangen.
2: Kangen piye. Papa, gak dicium adik karo mas?
5: Wes.
2: Mas, bareng mas.
5: Lagi
0: jan. Napa?
2: Habis. Iki mama.
1: 그렇게 추억을 가득 쌓았던 열흘이 지나고 어느새 헤어질 날.
2: 엄마 봐봐.
1: 놓쳐버린 시간에 비해 한없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다음을 기약해야 합니다.
2: 네,
0: 어디 가마나?
2: 나랑 바빠네.
1: 홀로 남을 아빠가 더 걱정인 엄마. 차마 떨어지지 않는 걸음.
2: 내가 알아. 마나. 알아.
1: 함께한 열흘의 기억을 버팀목 삼아 가족은 또다시 시작될 그리움의 시간을 기꺼이 버텨보려 합니다.
2: 세라. 아빠는 가족들은 책임하는 사람은 아빠야.
1: 3년 뒤 다시 만날 그날, 더 단단해질 가족의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 우리 아이들한테 전주역 만들어 주고 가족들이 한국에 있는 동안 편하게 지낼 수 있게 위로해 주신 의사와 제작진 분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하는 시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있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

0: 안녕하세요. 저 이토피아에서 사는 안사호 안젤리나입니다. 아, 제 꿈은 한국에서 K-POP 아이돌 되는 거예요. 여기는 클로이인데 우리 집에서 있는 공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귀여운 가이 남자고 여기 여자고.
1: 카이 같은 경우는 밥 먹는 것도 혼자 잘 먹고 그리고 잠도 잘 자고 선이 말하는 약간 유니콘 베이비인 것 같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안젤리나, 클로이, 카이 아빠 서준석입니다.
3: 안젤리나, 클로이, 카이 엄마 에이단입니다. As I told you, translation at the same time, managing things instead of the one was Koika and then one was for the school.
2: 저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에티오피아를 수출하시는 기업들 혹은 진출하기를 희망하시는 기업들의 다리 역할을 한다고 좀 될 것 같거든요.
0: I live in Ethiopia with my family, mom, dad, and my two siblings, and my Ethiopian harmony.
1: 그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전에 에티오피아 사람과 결혼했다 이혼한 적이 있습니다.

0: 걱정은 안 되나 걱정이 많이 됐지. 결혼한다 그럴 때. 지금 새엄마잖아. 그러니까 아픈 손가락. 짠해. 마음 아프고 짠하고 그래요. 이번에 가면 3년 만에 에티오피아로 가요. 클로에하고 카이는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얼마나 낯설어할지 난 그것도 궁금해요. 낯설할 것 같다 나를. 가서 보면 알겠죠. 가서 봐야지. 짐이 많네, 많아요. 안젤리나, 클로이, 카이, 할머니 곧 간다. 기다려.
1: 그래서 이제 오시면 피켓 들고 환영하려고 준비해갖고 왔습니다. 작은 요정들아 슬픈 이야기처럼
2: 그러나 우리들
1: 왜요?
2: 걸렸대요.
1: 누구와? 어머니가?
2: 아니요, 저희 피디님인 것 같아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네, 들려요.
3: 아, 피디님.
2: 네.
4: 여섯 개?
2: 뺏겼어요.
4: 이야, 결국 다 뺏겼구나.

0: When you back to your country, hold this on and come to here to take your camera, okay?
1: 저희 장비 지금 9% 액션캠 하나 살렸고요. 여기도 두 개. 카메라 다 뺏어가면서 이런 거는 또 안 뺏어놨다고 하고요.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오셨시오.
0: 그래.
1: 아이고.
0: 아이고.
2: 고생 많으세요.
1: 아, 이게, 뭐 들었길래?
0: 그 더 무거운 거야.
1: 이게 뭐 들었어, 안에?
0: 어, 양념도 들고, 반찬도 들고.
1: 벨트 매시고.
0: 건물이 많이 들어섰어?
1: 엄청나게 들어섰지.
0: 아이고, 도착을 했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하도 하이. 아이고, 참말로. 고생이 많아요.
3: 감사해요, 여러분. 어때?
0: 어머, 어때? 어머,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생겼을까나? 예뻐. 아이고, 웃어.
3: 아이고, 이쁘래.
0: 오. 아이고, 저게 작아잖아, 내가.
3: 어우, 착해. 왜 이렇게 착해.
1: 응? 어? 클로이. 응? 어? 응? 어? 그랜드마더.
0: 어디 갔다 와?
1: 응? 어? 워크.
0: 왜?
1: 얼굴 봐.
0: 안 와봐. 그렇지, 이리 와봐. 젖을 안 줘.
1: 실수를 본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0: 잘났네, 아들.

0: 이거. 난리야.
1: 안젤리나가 한 년 동안 한국에 가서 같이 살다가 에티오피아로 갔어요. 마음 아프고 짠하고 그래요.
2: 기대돼요, 할머니 보면. I want her to come early. I want to see her face.

0: 아이고, 아이고이,
1: 아이고이,
0: 아이고, 아이고이,
2: 앉아있는 거,
0: 아이고이,
2: 앉아있는 거, 아이고, 아이고.
0: 진짜 많이 컸다. 할머니보다 큰 것 같은데?
3: 키 많이 컸지.
0: 진짜 컸어.
3: 156쯤 되는 것 같은데, 요즘?
0: 어?
3: 156?
0: 그러니까. 158에서 줄어가지고 155. 진짜 많이 컸네. 아이고.
3: 야, 비행기 타고 멀리서 왔다, 야, 할머니. 야, 비행기 타고 멀리서 왔다, 야, 할머니.
2: 어, 멀리서?
4: 그래.
0: 멀리서 왔대요, 진짜. 얘가 안 와.
3: 어색해서.
1: 할머니 신지 고생했어요.
0: 아니요.
1: 많으세요.
0: 아니요. 덕분에 내가 너도 보고 클로이도 보고 카이도 본다. 잡았다.

0: 잡았어. 이리 와봐. 어디 와봐. 아, 진짜.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1: 여기 보여주는 거 있어요.
0: 뭘 보여줄 거네? 올라가야 돼?
1: 네, 올라가야 돼. 여기 천천히. 아유, 다리 괜찮으세요?
0: 안 좋아. 이제 늙어서?
1: 할머니 봤어, 이거. 할머니한테 쓰신 거.
0: 아, 이렇게 네가 쓴 거야?
1: 네. 어디?
0: 그래. 어이구. 그래요. 할머니도 많이 사랑해. 할머니도 많이 사랑해. 근데 이게 뭐냐요, 왜 여기 참.
1: 학교가 보고 싫어요. 지금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I always feel happy whenever she's there because I just feel safe around her. 있으니까 행복했어요, 지금. 지금 행복하고. 할머니 보고 싶으니까.
0: 네, 나 이거 할머니가 가지고 온대. 한번 클러볼까?
2: 어머머, 어머머. 내가 이렇게 내가 무거워, 무거워, 무거워, 무거워.
0: 클러봐.
2: 어이구야, 씨.
1: 어떻게 가셨지, 이만큼?
2: 엄청 힘들게 갖고 왔지.
1: 깜찍. 할머니 이렇게 칭찬하나? 몰랐는데?
0: 이거는 김밥용 밥무지. 이건 잡. 겉절이.
2: 겉절이하고.
0: 겉절이 좋아하잖아. 얘는 파김치. 이거는 미역. 당면. 이건 떡볶이떡.
2: 참기름.
0: 참기름. 이건 멸치액젓.
2: 아.
0: 이거는 야식재료야.
2: 아, 야식 만들려고?
0: 찹쌀.
2: 찹쌀? 아이고, 참 엄청나게 갖고 왔네.
1: 할머니, 이게 다 뭐예요?
0: 아, 네가 먹고 싶다고 사왔어. 할머니가.
2: 뭐야?
1: 지니핑?
0: 클로이.
1: 지니핑?
0: 안 되겠나, 이거. 총 카바.
2: 자켓.
0: 자, 사전.
3: 나또 어디 간다?
0: 와, 자켓.
1: 할머. 할머니.
2: 언제 하나?
0: 아유, 이뻐요. 하나 또 있어, 그거. 맞아? 즐거?
2: 맞지?
3: 꼰져.
2: 맞아요.
3: 꼰져. 맞다, 말이.
2: 정말, 정말 좋다고.
0: 알았어요.
3: 사근할러.
2: 감사하다고 하시네.
0: 클로이 맞겄나?
2: 줘봐, 맞아, 맞아.
0: 이거, 응? 카이 거.
2: 응. 카이. 카이 거? 응. 근데 내 건 어딨어?
0: 니가 여기 있어요. 니가 여기 있어요.
2: 아, 거기 있어?
0: 그래야.
2: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0: 아유, 여기 많잖아. 야, 모르는 시간은 훑었지? 훑었어.
2: 이거 내 거야?
0: 응.
2: 맞잖아.
0: 딱이네. 됐네. 예쁘네. 야, 나 이거는. 이건 약인데?
2: 약이라고? 아, 인공눈물 같은 거?
0: 아, 이거 맞아. 인공눈물하고 스메타.
2: 아.
0: 이것도 장문일 거야.
2: 이거 뭐야?
0: 콘드로이친.
2: 콘드로이친.
0: 이것도 칼슘제야, 저기. 전에. 너네.
2: 예, 칼슘 너. 칼슘.
0: 건강하시라고. 건강. 거기 있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이쪽에 있나 본데? 여기 있네. 자. 뭐? 블랙핑크?
2: 야. 야. 봐도 안재이나.
0: 할머니가 생전 처음 사봐. 내가 손줬다 저게 진짜. 야.
1: 감사합니다.
0: 가만히 있어. 나는 뭐? 스테이지. 스테이시. 키즈가. 응? 여자인 줄 알았어.
2: 남자야. 스트레이 키즈라 그러더라고. 정말 감사합니다.
1: 할머니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이것도 야
1: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나와 꽂힌다
2: 잠깐 어디 있어 근데 엄마 옷들은 어디서 저기 있던 거야
0: 뭐
2: 엄마 옷
0: 거기 있어
2: 아 있었어
0: 늦게 안 갖고 왔어 새로 그냥 갖고 왔으니까 모르겠어 바지 세 개 티셔츠 네 개 그거지 그래서 빨아입어요 손주들 주려고 선물을 챙기다 보니까 내 옷을 못 챙긴 거예요, 실제. 그 생각도 못 했어.
2: 있어?
0: 아니, 난 준혁이한테 사달라고 그냥 왔어요.
2: 나한테 사달라고 해서 왔다고? 알았어. 에티오피아에 좋은 거 찾기 어려운데?
0: 괜찮아요.
2: 시장 가서 하나 골라봐, 가서.
0: 알았어. 와. 뭐 하시는 거예요? 뭐? 응? 뭐 하냐고?
3: 커피, 응. 커피.
4: 아, 향기 왔더라고.
0: 아이고, 향 좋아. 좋아요.
2: 본전어.
3: 으씨.
0: 아, 이거 볶아서 빻아서?

0: 집에 이제 커피 머신도 있긴 한데 이렇게 손님이 오면 이렇게 전통적으로 하고 안드만큼.
1: 안드만큼. 아. 난 조금. 조금 네. 조금.
0: 조금. 섞지 말고. 그러니까 설탕이 좀 많은 편이니까 섞지 말고 해 봤어요.
1: 끝났다. 완전어. 다 뜨. 오야. 아, 도대체 써서 커피 믹스. 그거는 먹지. 설탕을 두 스푼에 탄데도 쓰더만.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환영해 주는 거구나 하고 알았지. 많이 먹었어요. 주는 거 안 먹을 수도 없고. 정말.
0: 무리하지 마라.
1: 응? 이렇게 먹으니까 먹을만 하네? 응?
2: 스ለተገናኘን ደስ ብሎኛል። እነሱ ወጣቶች ናቸው ሊገናኙ ይችላሉ። እኔ እናንቺ ግን እድላችን ስለተገናኘን ደስ ብሎኛል።
1: 하던 나이 때도 갖고 친구로 잘 지내봐요.
0: 아, 과탱 인데나 안다 대마사사야 아드메노슬라지 과탱냐 인데지.
3: 와, 어머니 오셨어요?
1: 아, 그래. 아이고, 일하고 온 거야?
3: 네.
1: 아이고, 힘들어서.
3: 아닙니다, 아닙니다. 문제 없이 잘 도착하셨어요?
1: 네.
3: 드라마.
1: 못했지, 뭘. 걱정했던 것보단 잘 지내고 있어. 두 번째 오니까 그래도 낫잖아요. 첫 번째보다. 마음이 조금 열리지. 선크림을 발라야 되겠죠? 내가. 이번에 가면 우리 사돈댁이랑 전통시장에 한번 둘러봐야 되겠어요.

0: 갑시다요.
1: Den är dörk.
2: Den är dörk.

0: 네.
1: 이제 이름으로서.
0: 이거 잡으라고 하시죠.
2: 네. 네. 네. 네. 네.
3: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1: 쟁그레일쟁그레일그
4: 사실 그 전통 시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물건을 구할 수 있긴 한데 조금 걱정되긴 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찾아가기는 사실 치안상 좀 부담스러운 곳이기도 해서 부탁할 만한 지인한테 안전을 위해서 약간 가이드를 좀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같이 붙여서 보냈습니다.
3: 가자 주세요 아카운트.
1: 쟁그레일쟁그레일

0: 여기 친구가 가이드 역할 할 거니까 도착해서 시장에서 요분 잘 따라다니면 될 거야.
1: 알았어.
0: 아 그리고 저기 현금 꺼내는 거는 위험하니까 온라인 결제를.
2: 그래서 뭐 온라인 카플라를 불러나 이 배부른 터치
3: 배. 뭐 온라인 온라인. 브리즌 난가사까스.
1: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홀로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4: 아빠 아빠.
0: 가고 싶어서.
4: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
1: 날씨는 좋아요 아주. 비도 안 오고 좋아요.

0: 사돈도 일 많이 했구만. 아우 정말로 고마워요. 진짜 했어요 우리 사돈. 내가 내 대신해 주는 거잖아. 진짜 고맙지.
1: 할머니 시장 갈 때 뭐 하고 싶어요? 가 할머니.
0: 우선 내 바지를 하나 사야 되겠고. 그냥 구경.
1: 구경.
0: 필요한 거 있으면 사고. 궁금해. 이 나라 재래생활 어떨지. 아니 뭐 죽이기까지 하겠어 안 넉넉한. 우리 가이드 분이 계시잖아요. 시장에 다 온 걸까? 여기가? 사돈, 여기가 도매 시장이야, 도매?
1: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시장이에요, 여기.
0: 아, 제일 큰 시장이라고?
1: 네.

0: 어떻게 내려? 아, 잠깐만. 예. 아이고, 씨.
1: መጀመሪያ ልብስ እንግዛ አለች።
2: የባህል ልብስ ሆናል።
1: እንዲያውም ከመኪናው ይሻለና
0: 본다 욕 봐. 아, 무서워서 여기 들어갔나? 아이고 참 진짜. 시장에 처음 가니까 규모는 굉장히 커요. 근데 아이고 도로가 말도 못해요. 울퉁불퉁해. 여기저기 파에 깨지고 매달리다시피 같이 뭐.

0: 우리 사돈 손을 꼭 잡고 안젤리나 손 잡고 그러고 다녔어요.
1: Mercato is not that safe, and we have to hold hands to each other because it's really dangerous. Even I'm trying to take care of her because the road is not that fine. She may even fell off, so I was looking after her.
2: Mama, I just want to be back.
3: 시 저러 베스티 에사친 저라팀이니
4: 뒤에 눈이 없잖아
3: 이카르타 언니마친 알아이치 ልቃጭ ሄኖ እንደበናት
5: አቤት በዚህ መግቢያ ያለው አይመስለኝም በዛ እንሂድ
3: ያውና
5: አ በዛ ይዩና ምንም ቢሆን ሀቢቢያ شوفي مرا انا اويا انا منصوريا يا بابا ماما هي الله يا حبيبي هاي لا روبيتو ميون نو انغدي بيل منام
0: كل قوات بيك سايدنده
5: تلك
0: ايو تاب اندي اندي
1: تلك تنش تلك
0: 32 커. 크지. 커. 빅사이즈 사이즈가 커. 안 돼. 아, 근데 이렇게 깜깜해? 깜깜?
6: 왜 잘래, 브라운아?
5: 이거 돼요?
0: 이건 일자 바지네. 응? 이건 일자 바지네. 일자 바지네. 어제 팔로 빼갔어.
6: 왜 잘래 브라운
5: 이거 돼요?
0: 이건 일자 바지네. 응? 일자 바지네. 어떻게 팔로 빼갔어. 아예 그냥 한국가 사입어야 되겠어요.
5: 암진콘 짜르크 수리 옐레심이 알루시.
0: 에렵대 에려.
5: 까뜨블라트 오들레.
0: 바지 사기 진짜 어렵네. 아프리카 스타일하고 코리아 스타일 완전히 다르네.
1: 달라요, 네. 여기 더우잖아요, 여기 이런 것들.
7: 낯지 나가라 할래겠니?
5: 워퍼리아라 떡꼬리아라 컬러. 맛있을래? 맘죠.
0: 아, 두께는 됐어요.
5: 예, 건조는 이혼이셔.
1: 근데 이거 되고.
0: 입어봐도 돼?
1: 어때요? 괜찮아요?
0: 괜찮아요? 괜찮니? 안젤리나 괜찮아?
1: 괜찮아요 그렇죠
0: 엉덩이가 어떠냐고?
1: 괜찮아요
0: 어 됐어 그래 이거 입어 응. 근데 이게 얼마? How much?
5: 아이 알타가라사치 ዋጋን ምትሰማማ ያለች አኮ መጨረሻው ነገር የታ 500 ብር ለምንድነው 7000 ይሁን እሺ ታያለች ሌላ እጫ ስለወራረድንሽ ብለና
6: ነው
5: ታውቂ ከ7000 አትጎጂ ማንቺ
0: ወልማ ካገኝ ወልማ
1: ይልካ ሶጆ 후보 줄게 장군말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8: 기란 것 하면 돼
0: 7천? 7천? 7천? 네. 너무 비싼 거잖아. 저 바지 꼴란 바지가 하나. 안 사. 안 사. 안 사.
1: 아 왜요? 찾았는데 왜?
5: 스민트 나베레 안 둘레깔렸나 봐요.
1: 이거 먼저는 이 너무 비쌌고 이거 좀 잘렸어요.
0: 이게 싼 거라고?
1: 어, 네.
0: 저게 더 비싼 거였어? 아까 저기가?
1: 네.
0: 비싸. 그렇다고 명품도 아니잖아요. 명품도 아닌데 그렇게 비싸요. 명품도 아니잖아.
1: 에토피아 원래 이렇게 해요.
0: 에토피아가 원래 이래? 아유, 정말. 비싸게 샀잖아.
6: 이거예요? 지금 입고 계신 거?
0: 이거예요. 아니, 한국도 뭐 메이커는 만만치가 않은데 너무 비싼 거 같지 않냐고. 이 나라의 물가에 비하면. 그래서 바가지 쓰고 왔다는 거지. 우리 사돈? 왜 그랬을까나? 말렸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 사지 말라고. 잘 입고 있어요. 응.

0: 빨리. 빨리.
1: 아이저씨네. 얘들아, 남샤라 마키나 얄라바티 일라피타 샤라.
0: 아니다, 여기 있다. 이쪽에 있다. 아, 여기 있네.
2: 배추, 이거예요? 저기 뭐.
0: 저게 배추인가 봐요. 어머네, 여기가 진짜 하고 똑같은 게 많네. 세상에, 콩도 다 있고, 벽에 다 있네. 저기 있는 배추는 품종이 한국의 경정 배추, 겉절이 배추 같아요. 적었습니다. 저게 배추인가 봐요.
2: 얼마나 필요하세요?
0: 이게 하나에 얼마인가 물어봐.
2: 순천 안 준지, 예, 제, 예,
1: 전부. 예, 샐러드.
3: 기로 4만 원.
2: 기로 4만 원. 이 너무 많은데요?
0: 아니야, 됐어. 많이 해놔, 그랬어. 더 사요.
2: 살
0: 때.
2: 너무 야스펠리가 탈레메스라트.
0: 레멘.
2: 인텐도. 너무 힘들었어요. So it was too hard for me to translate for her. I felt like I was looking after her very well. And I was so tired, I just told her again and again.
0: 사돈, 이게 많지만 김치 만들면 이만큼은 안 돼. 더 사.
2: 아, 김치를 사라. 무슨 야스펠레가 김치를 하면서 듣고.
1: 김치를 사라, 아빠도?
2: 아, 무슨 야스펠레가 야이바감이, 야이바감. 그랬대, 산대.
0: 좋은 거로 줘, 좋은 거.
2: 네, 되나요, 오늘, 되나요, 오늘, 선생님.
3: 안녕하세요.
0: 됐어. 배추를 살 때는 이 밑둥을 보는 거야, 밑둥. 알았지?
2: 밑에 이거 밑에. 좀 망가지면 사지.
0: 어, 그렇지.
1: 그럴까?
0: 얘는 바꿔.
1: 안,
0: 안 돼.
2: 가이리 형님.
1: 이거?
2: 아, 이까에.
0: 됐어. 아이 총각, 이거 하나 먹어봐도 될까? 앙? 아, 먹어봐?
3: 야.
0: 오이 맛이야. 오이 맛. 한국 오이랑 똑같아. 맛이야. 오이 맛. 하나 더 먹으면 뭐 할까? 여기 시금치도 있다. 되겠네, 이 정도면. 아니, 피망이 또 이렇게 시들시들해.
3: 나 프레시요.
4: 예? 프레시.
0: 그래, 프레시 맞네.
4: 프레시, 스튜디오가 뭐게?
0: 프레시 맞아요.
5: 마다무 업사미.
0: 응? 마늘은 있네. 사돈 어디 갔어?
2: 알레,
0: 사돈 마늘 있어?
1: 알거르 끝단야를로.
2: 모르겠대요. 여기 있는지냐.
0: 좀 사갈까?
2: 튼신 그자?
1: 으시.
2: 그래.
0: 예, 좀 주세요, 조금. 무, 무 없어요, 무.
3: 뭐?
2: 무?
3: 라디시야.
2: 있대요.
0: 옆에 있다고?
2: 저기 씨.
0: 오. 계산할게요. 계산. 계산. 부추 2kg. 오이 1kg. 2kg, 1kg.
3: 5kg? 네?
0: 저. 5kg. 5kg. 원?
3: 원.
0: 1kg? 아. 뭐야, 45,070kg?
3: 예.
0: 45,079조래. 이래서 말은 해야 마시고, 고기는 씹어야 마시는. 우리나라 돈으로 4만 얼마나 왔다던데요. 싸죠, 싸. 배주값도 싸고, 다 싸. 아, 진짜 바지는 겁나게 비쌌는데, 정말 농산물도 싸고.

얘네 집이 오니까 김치가 없어. 그래서 다 먹으라고 담았죠. 배추 20kg. 배추님이 철어놨고 내가 애 대표에 와서까지 김치 담을 줄은

0: 저희 일 다녀왔습니다. 얼구야.
1: 잘 다녀왔어?
2: 네.
1: 힘들었겠네? 긴장할 거야. 옷 갈아입고 오세요.
2: 알겠습니다.
0: 알았어요.
2: 네. 노트 갖고 왔어요.
1: 예.
2: 어머님의 김치 배우고 싶어요.
1: 이게 기준이 배추가 20kg야.
2: 20kg예요?
1: 응. 고춧가루 2kg. 응. 멸치 액젓을 그냥 대충 한 컵만 넣으면 돼. 한 컵. 하나, 둘, 셋, 넷. 자, 설탕.
0: 설탕?
1: 조금만 넣어. 많이 넣으면 넣고.
0: 조금 얼마? 얼마? 조금.
1: 가만 있어봐. 그러면 3분의 1컵?
0: 컵으로?
1: 2컵으로? 200cc에 300ml면 얼마야?
0: 150g.
1: 그래.
0: 새우젓은?
1: 요거 한 300g? 거기다가 풀을 아까.
0: 이건 뭐야?
1: 찹쌀풀.
0: 찹쌀풀도 넣어야 돼?
1: 그럼. 이거로 5숟갈, 6숟갈 넣었어, 내가.
0: 5숟가락?
1: 6숟갈.
0: 6숟가락?
1: 응. 자, 이렇게 넣어봐.
0: 아, 맞지.
1: 그러면 거기.
0: 아, 어디가?
1: 그게 다야, 이제, 김치는.
0: 아, 끝났어? 버무려? 손으로 버무려? 집어넣고 그러면 틈틈이 넣으면 돼, 그냥?
1: 여기다가 넣는 걸 잘 넣어야 돼.
0: 내가 한 끼 줘봐, 놔봐.
1: 여기다 잘 넣어. 이 속에다 알았지?
0: 알았어. 응.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1: 야,
0: 너무 많아?
1: 발라야지. 너무 많지, 그럼.
0: 알았어, 손 쳐봐.
1: 여기다가 잘 집어넣어야 썰었을 때 김치가 이뻐.
0: 그리고 잘 비벼야 되나?
1: 그렇지. 이렇게 해서
0: 넣고.
1: 고춧가루가 자꾸 이렇게 비벼요. 비벼.
2: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네.
1: 속이 부족하진 않겠지?
0: 안 부족해.
1: 우리 에이든이 김치 하는 방법을 배우겠다고 와서 필요하길 하길래 얼마나 기특했는지 몰라. 이런 거는 이렇게 하나씩 먹어가면서 하는 거야. 아.
2: 맛있어.
0: 응? 올라가, 엄마.
1: 이거 너네들끼리 마무리해.
2: 와요. 오호.
1: 여기 또 물이 아직도 안 나오나 봐. 응? 얘는 언제 나와?
2: 하얀 뭐 만들어요?
1: 보쌈을 만들라는데 고기가 가도 좋네. 아유, 참. 뼈다귀가 있네?
2: 하얀이 손 조심하고. 혹시 저 필요하신 제 올 때요?
1: 필요하면 부르라고?
2: 네.
1: 물 좀 받아주면 안 돼? 물.

장비가 워낙 좋아서 진짜. 고기는 맛있게 생겼는데 다듬을 수가 없네.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0: 원하시는 기능을 선택해 주세요. 만든 찜.
1: 이제 올려줘봐. 그래. 얘를 여기다.

0: 왜? 왜 왔어?
1: 안 해. 너 혼자 하라고 해요, 선생님.
0: 아, 그래. 올라가 쉬어도.
1: 아, 됐어.
0: 여보도 올라가고.
1: 속 잘못하면 부족하다잉?
0: 아이, 됐어. 충분히 맞춤 있었어.
1: 내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
0: 뭐?
1: 밑둥을 조심할 잘라랬지.
0: 밑둥을 뭐?
1: 거기 속을 잘라야 된다고.
0: 그래.
1: 김치 싸면 허해, 거기가.
0: 그래.
1: 너무 넣지 말고 속.
0: 난 그 허연 게 좋더라고.
1: 아, 또 그래?
0: 응.
1: 그럼 맘대로 해봐. 그래. 네 좋은 대로. 김치 잘 먹고 살아?
0: 잘 못 먹고 살아.
1: 그래, 누가 해줘.
0: 김치 못 먹은 지 한 1년 넘었어. 이런 나라에서 필요한 거 다 챙겨가면서 사는 거 힘들어.
1: 내가 왔으니까 많이 해주고 갈게. 앞으로 잘 챙겨 먹어.
0: 그래, 떨어지면 또 와줘.
1: 떨어지면 또 와줘는 막 대답 못해, 이제. 아유. 준서가,
0: 응?
1: 엄마가 오니까 좋냐?
0: 잘 모르겠는데.
1: 거봐. 그랬어, 그랬어.
0: 아니, 좋지, 안 좋아, 그럼? 당연한 걸 물고 있어.
1: 이거 하나도 안 채워지네.
0: 그러네.
1: 배치가 즐거워서 그래.
0: 손 큰 거 자랑하는 거 봐, 또. 통이 차야 되는 겨?
1: 당연하지.
0: 에이.
1: 말이 20%, 20%가 안 되는 말.
0: 사기당한 거야?
1: 사기당한 건가? 모르겠다. 사기당한 거. 좋았지. 좋았어요. 나 우리 준석이 배추 속 넣는 거 처음 봤네. 처음 봤어요. 좋았어요. 아들이랑 대하는 게 좋았던 것 같아.

일단 한 잔 먹어볼까? 맛은 괜찮아요? 응. 뜨거우니까

0: 잘 먹겠습니다.
1: 잘 먹겠습니다.
2: 하도 내가 김치 한번 잡을 테니까 드셔봐요.
3: 아.
4: 아.
5: 건조.
2: 건조?
6: 네, 맛있대요.
2: 건조가 맛있는 거야?
0: 네, 건조가 맛있다고, 건조 맛있대요.
6: 맛있다는 얘기예요.
2: 땡큐.
7: 먹을 수 있나?
2: 다행이. 아, 앉아, 일어나. 쌈을 짜다 그래?
6: 엄청 맛있는데?
2: 엄청 맛있어?
6: 응, 응.
0: 이게 치킨 수비야.
6: 라이스? 오케이.
5: 라이스?
6: 라이스? 오케이.
5: 와우.
6: 치킨.
0: 잘 먹네.
2: 아니, 뭐든지 잘 먹어.
0: 애기. 그러네.
2: 클로이. 클로이. 내가 누구야? 어? 나는 누구야?
8: 할머니 클로이.
5: 할머니.
2: 오, 할머니. 오, 할머니. 너 아까 가르쳤어. 잘했어.
0: 할머니란 거야, 지금?
2: 밥죽이 퍼지지 않아서 맛있네. 잘했네.

0: 아이고, 물 나와. 아이고. 아따, 물 나오니까 좋네. 애기 목에 시키나 물 내고 있는데? 아이, 참말로. 아이고, 이거 깨질 것도 없는 거야? 아이고, 참.
1: 못다 먹고 야려주나 아마도 얼렀어요.
0: 카이, 클로이.
1: 잠시 꺼내면 갈까?
0: 이거만 된다고?
1: 이플라나?
0: 이거 꺼?
1: 꺼, 이플라나? 또 이태깔깔해봤던 은너스 이따오보다.
0: 붙지 마시고. 그냥 냅둬봐요.
1: 역시 이거 먹고 가나? 아, 이거. 수박이나 바르고.
0: 카이, 클로이.
1: 근데 알렌디, 갈아봤어, 지우, 여와, 알렌디, 여타 알렌디,
0: 왜 꺼요, 왜? 어? 왜? 너무 차가워.
1: 뭐고 하리라서.
0: 저 갖고는 안 되지. 어젯밤에 따끈따끈해가지고만.
1: 마스터가 미친. 으지게 와라 먹고 하고 나다.
0: 이따가 내 학교로 데리러 갈게. 가서 이따 봐. 안 되는 학교를 또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있어 불안하네. 맛있게들 먹어요.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네. 아니 진짜 애태포여서 별걸 다 하네.
1: 무서워.
2: 올라가. 천천히 천천히.
0: 맞아도 안 죽어. 아가씨 이거 좀 도와주면 안 되겠어?
3: 응. 어떻게 도와드려요, 할머니?
0: 저걸 헹궈야지. 손으로 손바닥 갖다 들여서요.
3: 네, 그치? 네. 어떻게 해요? 어떻게?
0: 가서 찍어요, 찍어, 그냥. 하기 싫지? 나도 웃자가는 소리야. 하기 싫지, 뭐. 하고 싶었어.
4: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1: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2: 영어.
1: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2: 17점 수학.
1: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2: 책을 안 읽어가지고.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1: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2: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럼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2: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2: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2: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2: 사실은 어떤 분들은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2: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여기 살아요, 배에서.
1: 보물이라고 생각해요. 보물 찾기.
2: 야, 여기 용역 인력.
1: 용역.
3: 됐어.
1: 와, 성장님 소리가 점점 커져요, 고기. 윤영 씨로 와봐요. 야! 우와, 제일 커!
4: 윤영 씨, 약간 이게 와봐요.
1: 와. 아니, 일부러 못 잡는 거야.
4: 아, 진짜 아니에요.
1: 저 사부님은 맨날 잡았으니까. 윤영 씨. 그럼 일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4: 친구야, 잠깐만.
2: 고기를 잡으러.
1: 한강으로 가실까요?

0: 네, 이곳은 한강 최북단에 위치한 전유리 포구라는 곳인데요. 도시 속에 어부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저희 일상적인 공간인 한강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생활하는 분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그분들의 삶을 한번 제가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민간인 통제선이어가지고 군부대의 허가를 미리 받았습니다.
1: 전유리 포구는 한강에 남은 마지막 포구입니다. 물길이 뒤집혀 흐른다는 뜻의 전유리는 하루 두 번씩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 거센 조류를 일으키는 곳이죠.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는 민통선 안쪽. 이곳에선 허가받은 26명의 어부가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유일한 여성 어부이자 이름도 선녀인 조선녀 사부님을 만나 한강 어부에 도전해 보았습니다.

0: 어부가 되기 전 가장 먼저 할 일은
1: 어부의 패션으로
0: 몸이 젖지 않도록 방수 작업복을 입는 것인데요.
2: 애기 그때 원래
0: 우의와 장화까지 착용하니 진짜 뱃사람이 된 것 같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3: 고기가 많이 튀어요?
1: 고기가 많이 튀어서요. 옷을 버리니까 우비를 입으셔야 돼요. 출발하실까요?
2: 네. 네.
0: 사부님의 남편인 장성환 선장님도 멋진 차를 타고 출근하셨네요. 세 명이 한 배를 타고 숭어잡이에 나섭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잔잔할 줄 알았던 한강이 불어난 물로 거세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1: 물살이 왜 이렇게 많아요? 물이 양이 많아서 물이 엄청 무섭죠? 원래 저 밑에가 있거든요. 물이 막 장난 아니에요.
0: 게다가 숭어잡이 배는 왜 이렇게 작아 보이는 걸까요? 설레는 마음이 긴장감으로 변했습니다.
2: 여기서 어떻게 타요? 여기서 타요?
1: 배가 오면 탈 수 있어요. 모든 게 궁금하죠.
3: 아니, 저는 어쨌든 초보니까 이렇게 이런 데서 배를 타본 적이 없어요.
1: 다른 배 타본 적이 없어요?
3: 네, 딱 선착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딱 있으니까.

0: 제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이 사부님은 무거운 기름통을 번쩍 들어 배에 싣습니다. 강렬한 카리스마가 벌써 느껴지네요.
1: 이거 내려놓고
2: 이런다니까? 아, 죄송해요. 어떡해.
0: 배에 올라타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1: 윤아 씨가 겁이 너무
0: 조합을 나가기 전 어부들만의 루틴이 있다고 하는데요.
3: 그리고 유학님께 빌어요. 오늘도 무사히.
4: 회장님이 유학님께 빌라는데.
2: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셨어요. 네,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0: 배는 새벽 물살을 가르며 힘차게 출발합니다. 40년 차 한강어부 장성환 선장님. 선장님의 배는 북쪽을 향해 부지런히 달립니다. 물이 들어오는 물대에 맞춰 그물을 쳐야 하기 때문에 지체할 틈이 없습니다.
2: 아까 진짜 멀리 가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어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하주, 여기는 김포.
1: 아, 이쪽이 타주, 이쪽이 김포예요?
2: 이쪽 쭉 내려온 강화.
1: 강화.
2: 네. 근데 많이 못 내려가고요. 네. 여기 어로 한계선이 있어요.
1: 아, 어로 한계선이요?
2: 거기까지. 여기 조금만 가면 보여요. 그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네. 밑에 더 내려가면 물길이 두 갈래가 있어요. 북한 가는 길, 강화 가는 길. 위험할까봐 못 내려가게.
1: 잘못하다 북한으로 떠내려가나 보다.
2: 네, 그러니까 아예 여기는 차단시켰더라.
0: 고기를 더 잡을 욕심에 자칫 어로 한계선을 넘을 수 있는데요. 그때는 군인들이 신호를 보내 막는다고 합니다.
2: 물이 3시간 정도 밀어요. 네. 3시간 동안 작업하는 거예요.
1: 아...
2: 이렇게 바닷물이 네. 한강 쪽으로 오니까 고기가 같이 올라오니까 그때 잡는 거예요.
1: 아... 아니, 한강에서 유람선은 타봤지? 한강에서 어선을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네요.
2: 작업배는 갑니다.
0: 이제 그물을 펼칠 시간. 물이 차기 한두 시간 전 그물을 치면 숭어가 오르락내리락하며 밀물에 올라오기 때문에 맛있고 쫄깃한 숭어를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물 칠 땐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잠깐 한눈을 팔다가는 그물에 딸려 물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주어진 시간은 3시간뿐. 그물을 내리고 올리는 일을 부지런히 반복합니다.
2: 잠시만요.
1: 아, 잠깐. 아이고,
2: 힘들어요?
1: 아니요. 이만큼 하고 힘들다고 하면 안 되죠.
2: 한 개 별로 한 건 별로.
1: 그러니까.
2: 이제 시작일 뿐.
1: 근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흔들리니까 이렇게 중심 잡고 서 있으려다 보니까 다리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2: 그냥 몸을 배에다 맡겨요. 힘주지 말고.
1: 아.
2: 그러면 되지. 힘주고 있으면 다리가 너무 아파.
1: 맞아요. 그래서 다리에 힘주고 있으니까 괜히 더 아픈 것 같아요.
2: 저는 97년 IMF 터졌을 때 부모님이 얘야, 나 이제 직장 잘렸다. 너 일이나 다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못 모르고 시작하게 된 게 그때. 그래서 남편이 자기 배 일을 조금 도와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못 모르고 시작했어요. 지금 알고 한다면 했을까 싶은데 못 모르고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힘든 게 많이 보이고 그런 점이 있었어요. 벌써 꽤 한 28년 차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0: 처음 그물을 놓았던 곳으로 돌아가 본격적으로 끌어올릴 준비를 합니다.
2: 당겨볼래요?
1: 아, 네.
2: 저 앞에 가 당겨야 돼.
1: 저 앞에서요?
2: 더
1: 진짜 그물 올라오네?
2: 더 앞으로 가요. 더 앞으로. 아니, 그물. 여기 딱 서가지고 이렇게. 진짜. 귀여워 죽겠네, 오늘. 오케이. 이제 세 개 하나씩.
1: 세 개? 세 개?
2: 일단 당겨봐요. 힘드니까.
1: 아니, 저 이 정도면 힘 쓰는 거 맞죠?
2: 천천히 힘드니까.
1: 아, 네.
0: 매일 새벽 배드민턴으로 다진 체력으로 열심히 그물을 당겼습니다.
1: 와, 저 한강에서 그물 끌어올리고 있어요.

0: 어, 물고기 올라왔으면 좋겠다.
1: 올라올 거예요.
0: 하나, 둘.
1: 마음속으로 고기 올라와라.
0: 고기야, 올라와라.
2: 그런데 마음과는 달리 아무리 당겨봐도 코빼기도 안 보이는 물고기.
3: 어, 이거 큰일 났네.
1: 고기는 한 마리도 안 나오고 말이야.
3: 오늘은 밥 굶어다.
1: 오늘 왜 이렇게 안 나오지?
2: 보다 못한 선장님이 나서보는데요. 선장님이 그물을 몇 번 당기자 오! 거짓말처럼 숭어 한 마리가 올라옵니다.
1: 와!
0: 숭어 나왔다.
1: 올랐다.
0: 우와! 얘 이제 칼로 따는 거예요?
1: 오!
4: 아, 요 계절에만 나오는 거예요. 보리숭어라고.
1: 보리숭어에서 나오는 숭어라고. 보리숭어라고. 예.
0: 뭐에서 보리숭어라고?
4: 보리필때 해갖고.
1: 보리필때 나온다고.
4: 예.
1: 얘가
4: 육질
1: 여름숭어라고.
4: 육질이 어, 꼬들꼬들하고. 네.
1: 들어봐요.
0: 들어서 어디다 넣어요?
1: 아니
0: 일단 들어요?
1: 예. 생선을 들을 때 눈알 가려 못 움직여.
0: 아,
1: 눈을 가려줘요.
2: 생선의 눈을 가려야 하는데 제 눈이 질끈 감기네요.
5: 번쩍 번쩍
0: 번쩍?
1: 눈을 가리면
0: 돼.
1: 눈을
0: 와.
4: 참숭어랑 보리숭어랑 틀린 게 얘는 고등어처럼 눈이 크고 참숭어는 빨간 게 있어요.
1: 눈이 너무
4: 노랗고 그리고 얘는 눈이
1: 눈이 까매
4: 까맣고 커요.
0: 이거 여기다 넣을까요? 여기 박스에 넣어요?
1: 뒤에 저기.
2: 숭어는 사실 바닷고기지만 민물을 좋아해 강과 바다가 만나는 한강 하구에서 잘 잡힌다고 합니다.
0: 우와! 아, 깜짝이야.
4: 어, 깜짝이야.
1: 아이고, 진짜. 숭어보다 또 놀래.
0: 날라다.
4: 조심 좋게 땡겨.
0: 네. 땡겨봐요. 여기다가 또 그래.
4: 아, 세 개씩.
0: 어, 고기 나온 거 같아.
1: 고기다!
0: 아, 고기다!
2: 와, 한 번 물고가 트이자 숭어가 계속 올라옵니다.
0: 우와 크다.
4: 우와
0: 와 커요. 우와
4: 와
0: 잡았어.
4: 와
0: 잠깐만요.
4: 아, 깜짝이야.
0: 아이고 진짜. 우와 진짜 크죠. 아까보다 크죠.
1: 아까보다 크네요.
0: 우와 저기 그 손을 세가지고 안에서 막 치다.
2: 그물을 한 코 잘라 물고기를 꺼내는 사부님.
0: 오 이것도 제가 한번 잡아서 저기다 넣을게요.
1: 눈 가리면 돼요.
0: 눈을 가려.
1: 눈을
0: 괜찮아. 눈 가리면
1: 눈을 가려.
0: 눈을 아, 잠깐만요.
2: 그 순간.
4: 오메.
2: 또 올라왔습니다. 선장님이 당긴 그물에 힘이 무척 센 참숭어가 잡혔습니다.
0: 아, 눈이 빨개요.
1: 어, 맞네. 얘를 안 한 다음에.
0: 이거 봐. 크다니까.
1: 아, 큰일 났네. 이렇게 한 번. 눈이
4: 빨개.
1: 눈이 노랗게 빨개.
2: 참숭어와 보리숭어. 눈 색깔이 정말 다르죠? 고기가 잡히기 시작하자 그제야 환하게 웃는 두 사람.
0: 어, 우와, 뭐 나왔어요.
1: 숭어 나왔다.
0: 지금,
1: 우와,
0: 지금 제 차례예요. 지금 바닥에.
2: 이번에는 절유리 포구의 명물 웅어입니다.
1: 웅어님 수라 때 올라갔다고 이 얼굴에 인공 왕자가 있어.
0: 여기 얼굴에 인공 왕자가 있다는데 여기.
2: 머리에 왕자가 있고 맛도 좋아 왕이 사랑한 생선입니다.
1: 되게 맛있어요.
0: 어,
1: 구이, 네. 구이에도 맛있고.
0: 웅어 구이.
1: 웅어 구이, 웅어 해. 웅어 무치.
2: 한강에는 약 60여 종의 어종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절유리 포구에서만 숭어, 웅어, 황복, 장어, 새우, 참개 등 철마다 다채로운 물고기가 잡힙니다. 한강의 풍부한 생태계. 정말 놀랍지 않나요? 도시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한강. 누군가에겐 신과 여가의 공간이지만 누군가에겐 생계를 이어가는 일터입니다. 한강은 수많은 생명을 길러내고 품고 또 끊임없이 베풀어 왔습니다.
0: 와와와와와 와, 와, 와, 와.
1: 우와. 고기 좀 따, 이거 고기 우와. 죽겠다.
0: 우와.
1: 어, 두 마리나 있어.
0: 이거 우와.
1: 이걸 너.
0: 고기 나온다.
1: 야, 우와, 뭐라, 제일 커.
4: 우와, 야, 뭐야.
1: 고기 나온다. 그물 다 버려버렸다. 우와.
4: 그물을 버려버렸어?
1: 아, 고기 흥분해가지고. 우와, 우와.
4: 그물을 버려버렸어.
1: 그물 막 다
4: 잠깐만.
0: 와, 연달아 두 마리. 야, 역시 고기가 잡히니까 신나는구나. 이거 생각보다 힘드네 하고 있는데, 딱 숭어 이만한 게 한 마리 딱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때부터는 갑자기 막 힘이 나면서 막 신이 나서 막 잡아당기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정말. 직접 이렇게 그물로 끌어올려서 이만한 고기들을 제가 이렇게 막 눈앞에서 막 파닥파닥파닥파닥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물을 정말 탕탕탕탕 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와, 온다, 온다!
1: 왔어.
0: 우와, 이거 떴어요.
2: 초심자의 행운일까요? 아니면 자리가 명당일까요? 큼지막한 숭어들이 쉬지 않고 줄줄이 올라옵니다.
1: 어, 또 올라. 야, 근데 진짜. 우와, 진짜 크다. 계속 커져요. 계속 커져요.
4: 비디오 좋아서 그래.
1: 우와, 이거. 또 피디님 잡은 고기. 되게 크죠?
0: 진짜 커.
1: 잡은 거?
0: 와, 네. 여기 더 커.
1: 더 커요?
0: 여기 더 커.
1: 커요? 어, 그거 막, 애들이 막 살이 느껴질 정도.
0: 그래도 이번 그물은 많이 올라왔어.
1: 이제 그럴게요.
0: 이만큼 잡았어요.
1: 이제 그럴게요. 무겁죠?
0: 아, 고기가 올라오니까 무겁지 않습니다.
1: 원래 그래. 숭어 많이 잡을 때는 막 1톤? 1톤까지 잡은 적이 있어요. 하루에. 그때 하루 종일 그물만 넣었다 그러면 막 숭어가 올라오는 거예요. 겨울마다 몇 해 중에 그런 날이 있어요. 배 처음 샀을 때는 하루에 1톤씩 3일을 연거푸 잡은 적이 있어요.
2: 그물을 다 걷고 나면 들를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1: 우리 웅어 받으러 갈 거야.
0: 웅어를 받으러 간다고요?
1: 잡으면 안돼. 잡으면 어부들이 막 줘요. 쓰라고. 그럼 우리도 먹을 거 좀 주고 하거든. 아.
0: 우와.
1: 그래서 갈매기가.
2: 어부들은 팔만큼만 잡고 남은 생선은 필요한 이에게 나누어 줍니다.
4: 이거 좀 하나 드려.
1: 예. 그냥 쓰라고 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제 뭐 먹을 거 하나 주고 나면.
5: 배위에서 나눔을 하시는
1: 거예요? 네, 배위에서 나눔해요.
2: 덕분에 곡간이 더욱 넉넉해졌습니다.
4: 팔을 건 잡았다 오늘.
0: 그러니까 오, 팔... 진짜? 오늘, 네. 오늘 됐어요?
1: 됐어요.
0: 아, 다행이다. 야, 사부님, 선장님 또 시동 거시는데. 이거 봐, 이렇게 할 일이 많다니까 지금.
1: 할 일 많아요.
4: 자, 오늘은 하나님의 감사의 역이고 오늘은 새우 잡으러 갑니다.
1: 피디님,
4: 예.
1: 고생하셨어요.
4: 그렇죠.
1: 고생했어요.
0: 와,
1: 고생했어요.
4: 피디님. 여기서 선장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0: 네.
4: 예.
2: 빈손으로 떠났던 배가 만선을 잃어 돌아옵니다. 오늘의 엄청난 수확물. 왠지 아름답기까지 하네요.
0: 와, 아까 저희가 그물로 끌어올린 숭어들. 진짜 크죠? 이렇게 보여줘.
2: 웬만한 얼음 팔뚝보다 큰 숭어들이 이렇게나 많이 잡히다니 정말 신기했는데요.
1: 잠깐만요. 잠깐. 아, 일도 안 끝났는데 다 벗어버리네.
0: 아니요, 저 이거 크게 보여주려고 사부님.
1: 잠깐 왜 벗어? 왜 벗어?
0: 일을 안 하려고 일을 안 하고.
1: 장갑도 벗어버리고 저기 놔두고 정신이 없어. 아직 일 안 끝났어요.
0: 네. 저는 여기 숭어 얼마나 큰지 보여주고 싶어서. 네.
4: 야, 힘도 세네.
2: 수확의 기쁨은 잠시 미뤄두고 다음 일에 뛰어듭니다. 묵직한 바구니를 들어 바로 차로 옮깁니다. 자연산 숭어의 싱싱한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이죠.
0: 눈을 가리시고 잘했어.
2: 이렇게 잡은 물고기는 사부님 가족이 운영하는 호구앞 횟집에서 판매합니다.
0: 와, 한 손으로. 사부님은 한 손으로 하세요. 와. 진짜 멋있게 들어볼까? 이렇게?

0: 사부님은 회 손질도 직접 와. 하시는데요.
1: 오늘 새벽에 잡은 싱싱한
0: 강과 바다 사이에서 잡힌 숭어는 거센 물살에 단련돼 살이 쫀득쫀득해 맛이 좋습니다. 봄에만 잡힌다는 웅어는 저에겐 낯선 생선이었는데요.
1: 비늘을 이렇게 비늘에다 빗게
0: 작고 둥근 비늘을 깔끔하게 벗기면
2: 흩어진다. 네.
3: 그럼 빛이 살아나네요. 오.
1: 근데 이게 향이 약간 있으니까 소박향 같아요.
3: 소박향 같은데. 네.
0: 자산어보에 횟감 중에 최고라 기록된 웅어. 가을 전어와 비교되는 봄의 진미로 뼈째 먹습니다.
1: 피디님.
4: 예.
1: 윤영 씨.
4: 진짜, 아, 진짜 이렇게?
1: 진짜.
4: 아, 씹어요?
1: 네, 반 깨물어요. 연해요. 맛있어요.
4: 네.
1: 고소하고. 맛있어요.
4: 부드러워요. 맛있어.
1: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4: 맛있어요, 맛있어요.
1: 진짜 맛있어요.
0: 봄이 되면 요 웅어를 먹기 위해 전유리를 찾는 손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다음 할 일은 점심 준비.
1: 네. 선장님, 점심 갖다 드려야 되니까.
0: 새벽부터 일한 선장님을 위해 특별식을 만듭니다.
1: 가끔 한 번씩 갖다 줘야 돼요. 밥 먹을 효도 많이 잡으니까, 효도 많이 잡고 생선 잡으니까.
4: 같이 고기도 잡으시고 막 식사도 준비해서 왔다 갔다 하시고 정말 사부님 할 일이 많으시네요.
1: 근데 재밌어요. 할 수 있으니까.
0: 사부님이 식사 준비로 분주한 시각. 선장님도 마냥 여유롭지만은 않은데요. 강 한가운데 정박해 있는 새우잡이 배에서 다음 작업을 준비 중이죠. 선장님은 한강어부였던 아버지를 따라 어릴 때부터 배를 탔습니다.
5: 11살인가 12살. 그리고 학교는 배에서 다녔어요. 배가 오면 그때 타고 그랬어요.
6: 집처럼 배에서?
5: 그렇죠. 예예. 그때는 있는 데가 밤바밭이에요. 그래가지고 옛날 얘기죠. 그때는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이렇게 하수 정말 처리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수도 물 내려오면 강으로 다 왔어요. 근데 지금은 정화를 되면서 물이 깨끗한 물이 되면서 물이 좋은 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서러워해요. 자연산 고기를.
0: 선장님에게 한강은 고향, 배는 집입니다. 새벽 조업을 하는 날이면 좁은 배에 피곤한 몸을 누이고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5: 여기는 전방지역이라서요. 왔다 갔다 못해요. 야간에는 통제를 해서 배에서 자야 돼요. 아침에 새벽에 물질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를 못 들어가요. 새우배가 불편하지만 오, 우리 식구를 위해서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1: 배에 두 줄 있잖아요. 그걸 한 줄로.
0: 선장님은 점심도 배 위에서 먹을 때가 많습니다.
1: 하긴 나도 뭐 새우젓 아줌마 될지 몰랐지. 내가 인생에 똑같은 거야.
0: 새우철인 야, 가을에는 점심 챙겨줄 틈도 없다는 사부님.
1: 새우가 지금 없는 거예요. 한땜처럼 쌓여있어야 돼, 그게. 하루에 막 300만 원씩?
7: 네?
1: 가을 새우는 그렇게 돼요. 하루에 막 3, 400짜리도 있고. 아, 네? 하루 종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7: 아, 계속, 맞아, 선별한다고.
0: 웬만한 대기업 임원 연봉 부럽지 않지만,
8: 주무셨어요? 좀 주무셨어요?
0: 하루하루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어부라는 직업입니다.

0: 물요리엔 26척의 고깃배가 있지만 그중 새우잡이배는 4척뿐입니다. 이 배가 그중 하나죠.
1: 오,

0: 새우배는 그물을 올리고 내리는데 기계의 힘을 빌리는데요. 그래서 선장은 기계도 만질 줄 알고 그물도 당길 줄 알아야 하죠.
1: 벌써 안에 뭐 있는 거 보여요.
2: 보여요, 네.
0: 새우 그물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1: 아유, 그게 그거 들어온 거 봐. 에이구, 망했다.
0: 커다란 박스까지 그물에 낚였습니다.
1: 고기가 들어야지. 박스가 들어왔어요.
2: 아, 이게 원래 있는 박스가 아니에요?
1: 원래 이 박스가 원래 없는 박스예요. 아.
0: 플라스틱이 종종 낚이긴 하지만 이렇게 큰 게 걸리니 한숨만 나옵니다.
3: 됐어요? 내려?
0: 통을 뒤집어 고기들을 겨우 꺼내는데요.
1: 안 먹어도 돼.
2: 아, 이렇게.
0: 우와! 오! 다행히 노랗게 알을 뺀 새우가 한가득입니다.
1: 엄청 큰데요?
0: 중화새우입니다.
1: 진짜 크다. 얘 새끼손가락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얘는.
0: 이번에도 수확의 기쁨은 잠시. 한강어부가 다음으로 할 일은 바로 삽질입니다.
1: 오, 고기다. 오, 고기 나와.
2: 뭐가.
1: 볶아주세요.
0: 배 위에서 삽질까지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2: 우와. 이거 진짜 섹시.
1: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냥 콕 집어넣어. 콱! 에이, 약하다.
0: 사부님은 저를 참 강하게 키우시더라고요.
2: 사부님은 제가 와서 정말 반가우신 것 같았어요. 워낙에 혼자서 하시는 일이 많으니까 어머, 일꾼이 왔다고?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정말 마음껏 저를 부르시면서 계속 일을 부리시더라고요. 윤영 씨, 이것도 해보세요. 저것도 해보세요. 막 이러셔가지고 윤영 씨 봐봐요.
4: 윤영 씨 잠깐 이게 와봐요.
2: 아니, 윤영 씨 손이 되게 세.
1: 아니, 일부러 못 잡는 거야.
2: 아니, 진짜 아니에요.
1: 윤영 씨, 윤영 씨. 조금 힘들죠, 윤영 씨? 윤영 씨? 윤영 씨? 윤영 씨? 윤영 씨?
0: 새우잡이를 마치고 뒤늦은 점심 식사를 합니다.
5: 고기 많이 잡고 자기 먹어.
2: 많이 먹고 건강하시고 건강하시다. 새우는 뭐 나중에 잡아도 되고.
5: 그래.
2: 건강하게 채우지 뭐.
0: 새우배 이웃인 김영식 선장님도 초대했습니다. 전유리에서 새우 뱃일을 가장 오래 하셨다고 하네요.
6: 오래됐어요, 어부한 지가. 뭐 저 배운 거 없으니까. 뭐 먹고 살 길은 없으니까 무조건 했지,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까 하게 돼가지고 여태까지 오게 된 거지. 힘들었을 때가 내가 지금 눈 하나 실명했어요. 지금 한쪽 눈이 안 보여서 119 불러서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래. 그래, 내 혈관이 막혔대. 눈으로 가는 혈관이. 그때가 제일 힘들었죠. 하나로만 보니까 초점이 잘 안 맞아요, 지금. 일하는 것도 불편하지, 아무래도. 보람 느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이거 하면서. 누구한테 아슴거리 안 하고. 그게 보람이지, 뭐, 다른 거 필요한 게 뭐 있어요.
0: 이곳에서만 30년. 김영식 선장님은 전유리 포구의 변화를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6: 옛날에, 나 하기 전에는 이게 큰 배만 26척이 있었대요. 그건 나도 몰라, 그거는. 그건 한 40년 전 얘기야, 그건.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줄어왔고 4대밖에 없는데, 나 처음에 시작할 때마다 16대까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나도 지금 배가 두 척인데, 우리 자식한테 나도 물려주고 싶었는데, 싫대요, 요즘 젊은 애들은 안 하려고. 안 한대.
5: 힘들어서 그래.
1: 너무 힘들어.
0: 한때는 거의 100명의 어부가 있었다는 전유리 포구. 늙은 어부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새우배도 내척만 남

0: 맞습니다. 한강의 어업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한강은 어업뿐 아니라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했는데요. 개발과 연이은 다리 건설로 어장이 축소되고 어업 금지 구간이 확대되면서 어부의 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내수면업 허가를 받아 법적으로 조업이 가능한 곳은 단 두 곳뿐입니다. 이곳은 포구 앞 선별작업장. 새우를 깨끗하게 골라내는 곳입니다.
1: 고기는 다 밀어버리고요. 새우랑 웅어.
2: 새우랑 웅어.
1: 이걸
2: 네. 이거 웅어예요?
1: 얘는 이따가 먹어야 되고요. 예. 새우만 있죠.
3: 새우 있죠. 새우. 예.
0: 요즘 새우는 크기는 좀 작지만 씨알이 굵습니다.
1: 새우는 이거 볶아 먹어도 맛있고요. 생새우 김장하실 때, 김치하실 때 또 쓰고 젓갈도 쓰고. 봄에는 이렇게 알배기 새우, 새우 이쁘죠? 색깔이. 노란 게 알. 이제 얘네들이 이제 알 다 까면, 이제 8월 가을부터는 살이 차요. 얘네들이. 봄엔 알 차고.
0: 맛좋기로 유명한 한강새우. 알을 밴 새우는 봄에만 만날 수 있다는데요. 새우를 잡았다는 소식을 듣고 단골 손님이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4: 여기 새우 일부러 사러 오시는 거예요?
5: 네. 일부러 오죠.
6: 네. 가을에도 한 번씩 새우가 네. 애기들을 튀겨주거든.
4: 그 이모한테 드릴까요?
6: 튀겨주면
1: 제일 먹어요. 오, 그래서 이걸.
4: 야, 네. 전화해서 딱 타이밍 맞게 잘 오셨네요.
6: 네. 주머니 왔다
4: 갔다. 주머니 왔다 갔어. 안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7: 네. 네.
0: 손주들이 좋아하는 새우를 사러 이곳 김포까지 일부러 오신다네요.
4: 이렇게 잡아서 바로 딱 네, 판매하시면 바로. 기분 너무 제가 괜히 기분이 좋은데요.
1: 바로 잡아. 네. 잡아서.
0: 손님에게 넉넉히 내어줄 만큼만 새우가 잡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0: 긴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고된 일을 마무리하고 한숨 돌리는 저녁 시간. 아이고야. 전율이 한상 차림으로 식사를 합니다.
1: 이번에는 응어 구이.
2: 네, 구이가 아주 맛있어요.
3: 오, 숭어도 구우시네.
2: 숭어 구이도 맛있어요.
4: 숭어는 이제 제사상에 올라가거든요. 강화 사람들은 엄청 올려요. 전나무.
2: 김포 이쪽 동네는 숭어가 많이 나니까.
4: 저걸로 전나무, 전나무 먹고 죽은 사람밖에 맛있어.
2: 세상에 많이 나.
4: 진짜랄 거야. 전나무 진짜 맛있어. 숭어 통으로도 올리고.
0: 흔치 않은 한강의 부부 어부.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을까요?
2: 이제 아무것도 몰랐어요. 친구가 돈을 엄청 많이 번데, 막 뭉티기 돈을 번데, 뒤집으면 안 돼? 3억. 뭉티기 돈을 번다 그래갖고, 그때 성령차가 90년도에는 없었어요. 오. 성령차가 있더라고. 형들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엄청 부자인가 보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개뿔 결혼하니까 차밖에 없어요.
4: 그게 보고 뭐라는 빈 깡통이야.
2: 근데 그러고는 3개월 후에 옷도 그냥 정장차로만 나가더라고요.
4: 첫 번에는 수산시장에서 일했는데.
2: 장사한다 그랬대요. 우리 식구들이 서울에서 한강에서 고생하니까 다 나자빠진 거예요. 놀래잖아요. 한강 가면은 막 멋있고 아름답고 그냥 부유가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한강에서 고기 잡으죠. 어부가 될 줄.
4: 깜짝 놀라요.
2: 어부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4: 많지가 않았거든요.
0: 부부는 전율이에 오기 전 행주나루터에서 조합을 했습니다.
2: 이제 저 위쪽으로는 강이 얼어요. 거기는 민물이니까. 그래서 얼어서 한두 달은 작업을 못해요. 그래서 그래갖고. 근데 누가 전율이 보기에 겨울에 숭어가 엄청 많이 나온대요. 그래갖고 배를 매매하게 돼가지고 진짜 많이 잡았어요. 거기 어는 동안에 여기 와 작업하고. 이제 여기는 얼는데

0: 이제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얼음 덩어리가 다니니까 차츰차츰 내려오다 보니까는 이제 여기까지 도착했네요.
1: 고기를 잡다 보니까 섭취가 됐어요. 자유시간이.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하고 한번 비행기 타고 여행 한번 간 적 없어요.
0: 불꽃놀이 배 타고 간 적 있어요, 옛날에. 좀 새로웠죠, 우리 애들도 그렇고. 배 타고 갔으니까. 남들이 부러운 시선? 네.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때. 그렇죠, 도신숙 어부의 특권이죠, 그거는.
2: 동이 막 트기 시작할 무렵, 한강 어부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뱃일은 안 가고 김영식 선장님의 새우배에 모인 어부들. 모닝커피를 마시며 정보를 교환하는 시간입니다.
0: 내일 수거 좀 나오지, 새우 좀 나오지 않아요?
3: 내일 모르죠. 오늘 해보고. 아니.
2: 물속 일은 아무도 모르는 법. 예측 불가능한 자연 앞에서 베테랑들은 머리를 맞댑니다.
4: 계속 고기 잡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0: 네. 고기 잡는. 얘를 만나서 고기 잡는 얘기예요?
3: 갔나?
0: 새우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얘기.
4: 새우꿈을 오늘 할 것인가 말 것인가?
0: 아. 새우를 잡는 거나 숨을 잡는 거나 선택한 거죠. 아. 어떤 게 더 확률이 나은가?
3: 그런 하지 말고 썰물만 해. 아,
0: 그래. 그런 얘기를
3: 숨을 잡는 게 나아. 돈이 더
1: 늘어나.
3: 급할 때는, 야, 급할 때는 빨라 그래도.
2: 열띤 회의 끝에 물이 많은 오늘은 새우 대신 숭어만 잡기로 결정.
3: 이거.
0: 오! 아이고,
4: 감사합니다.
2: 그럼 오늘도 숭어 잡으러 가보실까요?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선장님, 예감이 좋은 걸까요? 그물을 정리하며 만선을 기원합니다.
0: 물가에서 너무 힘들걸요, 오늘은? 오늘은 진짜, 오늘 왜 이렇게 무겁지? 그 물이 미는 거라 힘든데, 무거워요. 오쌰! 오! 뭐야!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2: 선장님 예감 적중. 첫 그물에 튼실한 숭어 등장이요.
0: 흉채 잡고, 네. 칼로 닦아요.
4: 아, 아주 좋아요. 괜찮습니다.
0: 우리 딱 잡고, 네. 칼로 닦아요.
4: 이거, 이거 흉센 거 봐요. 잠깐만요.
0: 잠깐만요. 코만 닦아야지. 이거 가운데요. 칼이 잘 안 되면 칼이 안 되면 본인이 못 닦아.
2: 물고기와는 아직 어색하지만 그물 자르기도 성공.
0: 내려 얼굴.
4: 오,
0: 아들
4: 진짜. 오, 진짜 커.
0: 아, 너무 좀.
4: 우리가
0: 지금 너무 힘든 거. 이제는 잘 잡아.
4: 와, 잡았어요 또. 잡았어요. 와. 와. 오늘 첫 수확.
0: 오늘은 기분 좋네요. 오늘은. 네. 처음에 하자마자 연말에 나서 기분 좋네요.
4: 첫 그물인데.
0: 좋네요. 조금 힘들죠, 윤영 씨?
4: 힘들어요.
0: 아, 예. 마음은 일단 몸은 가볼게.
4: 아, 진짜.
0: 오, 내일 타면 이제 잘할 것 같아요. 하루하루 나와주고 있어. 오, 이제 스타일 나오는데 하루하루 나와줘.
2: 줄줄이 나오는 숭어들. 이 분위기면 만선도 문제 없겠네요.
1: 아니, 그래서 어부 되는 거야, 이제. 몇 거 있어?
4: 자, 첫꿈을, 첫꿈을, 첫꿈을.
1: 출발!
4: 출발! 한강 어부란 도심에 존재하지만 굉장히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삶을 이어가는 분들이다. 물때도 지켜야 하고 자연이 주는 만큼 물고기를 건질 수 있고 또 그거에 막 만족하시고 수능하면서 네, 살아가시니까 자연의 섭리대로 사는 도시 어부다.
2: 한강에 남아있는 또 다른 어촌, 행주 나루터를 찾았는데요. 행주대교 밑에 위치한 이곳엔 33명의 어부가 있습니다.
5: 문에 갖다 차야 될 때 온전한. 배가 복잡해서.
2: 해시코의 김태식 선장님은 아들과 함께 조업을 하고 있는데요.

0: 오늘같이 날씨가 궂은 날도 쉬지 않고 배를 띄웁니다.
1: 제 안만 많이 와도 해요.
2: 아, 정말요?
1: 안 하고 싶은데 네. 생계가 달려있는 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2: 우와, 뭐가 터졌겠다.
0: 3일 전 넣어놓은 어망엔 물고기가 한가득.
1: 야, 너 첫째 씨 한국에 있냐?
2: 지금 얘네가 뭐예요?
3: 붕어랑 잉어요.
2: 붕어랑 잉어요? 엄청 커요.
0: 그런데 반갑지 않은 녀석도 있습니다.
3: 그게요, 좀 그런 거예요. 광준치라고.
2: 네.
3: 그래갖고 사실상 죽여야 되는 게 맞는
2: 거예요. 아. 얘네가 그럼 원래 없었는데 생긴 거예요?
1: 아주 옛날에는 없었죠.
2: 어머.
1: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배수도 좀 많이 늘어나고 그런 시대에 외래종이 많이 늘어나는 시대. 아. 예.
0: 한강 토종어종을 잡아먹는 강준치는 어부들의 골칫거리입니다. 한눈에 봐도 전유리와는 다른 어종들. 행진아르타에선 어떤 물고기가 잡힐까요?
1: 이런 게 항복이에요.
2: 어떤 거예요?
1: 이게 항복.
2: 우와, 항복.
1: 네.
2: 우와, 그거다.
1: 이게 메기.
2: 메기, 우와. 메기.
1: 이건 가물치.
2: 와, 정말 다양한 어종이 있네요.
1: 아, 여러 가지 보시네 오늘.
2: 에? 와.
0: 직장을 그만두고 올해 초부터 배를 타는 민우 씨는 가장 젊은 한강 어부입니다.
2: 그래도 아드님이랑 같이 하시니까 든든하시겠어요.
1: 예. 든든합니다. 아, 나는 우리 아들 잡는 걸 반대했어. 왜냐하면 고생을 내가 많이 해가지고 이게 초보자 땐 아무것도 모르잖아. 나 솔직히 어느 날 울다시피 한 적 있어. 막 영화 10m 나가는데 손이 시려서 아주 환장하는 거야 그냥. 아유, 그래가지고 내가 이놈의 배를 왜 샀나 진짜 후회를 수도 없이 했어. 한 3년간은. 지금은 난 이제 아니까 우리 아들 같은 거 한다려면 내가 하는 거 쭉 보잖아. 가르쳐주잖아. 남들은 안 가르쳐줘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왔으니까 그럼 뭐 지가 열심히 하면 가르쳐줘야죠.
4: 오히려 힘들어도 저는 이 일이 더 재밌고 적성에 맞다고 생각해요. 원래는 안 하려 했어요.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직장을 가보니까 직장 생활보다는 이 생활이 좀 더 친숙하고 좀 더 편해가지고 그만두고 이제 올라왔죠. 이제 아버지 세대 때는 잡는 것만 했다면 저는 이제 요거를 또 응용을 해보려고요. 왜냐면 제가 또 수상과를 나와가지고 대학교를 그래갖고 이제 뭐 자격증이 여러 개 있는데 뭐 스토어를 열어가지고 직접 판매를 한다든가 조그맣게 이제 양식을 한번 시작해볼 수도 있고 이것저것 주위 사람들한테 듣고 해가지고 시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0: 족대를 메고 강가로 가는 김태식 선장님. 행주나루터의 주 수입원인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서인데요. 필리핀 인근 깊은 바다에서 태어난 뱀장어의 유생은 치어기를 거쳐 실모양의 뱀장어로 변해 3월 중순 이후 한강 하류에 도착합니다.
1: 새끼 때는 이 자갈, 에? 자갈밭에서 좋아하고 또 뻘, 지네들 그 좋아하는 뻘이 있나 봐. 그리고 이제 커다란 다리 복판에 깊은 데로 도망가. 도망치네. 깊은 데로 가. 도망가다가 잡히는 거지.
0: 이렇게 잡은 실뱀장어는 장어 양식장인 양만장으로 가져가 성어로 키운 뒤 시장에 공급됩니다. 기후에 따라 흉어와 풍어가 반복되지만 이 또한 자연이 주는 선물이니 감사할 뿐입니다.
1: 배는 우리 그 애들 다음, 자식 다음. 난 돈을 벌어주니까. 에? 그렇잖아요.
5: 가족 같은 존재인가요?
1: 그렇죠. 가족이나 마찬가지죠.
6: 좀 힘들다는 거. 그렇지만 고기를 낚고 낚시하는 걸 되게 좋아하니까요. 또 거기에 매력이 있어요. 강의되는 게 되게 소중한 거예요. 한강 어부는 후손한테 물려줘서 꼭 이 배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꼭 바람이에요.
7: 아, 한강은 나의 보물이다. 오늘은 뭐가 나올지 여러 어종이 많이 나오잖아요. 보물 찾기 기분이에요, 그게. 그래서 한강은 나의 삶의 터전, 나의 보물이다. 네.

0: 아, 여기 좋다. 피디로가 너 사는 날 보내냐?
1: 근데 잘 못하셔요. 너무 우습잖아요.
2: 피디 너무 삽질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0: 오! 오! 오! 미안해, 미안해.
3: 이제 흙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나무 보고 흥분하는 거 오랜만인데.
0: 진짜 장관이네요.
4: 역대 지금 네. 최악의 산불이 발생한 네. 상황이고요. 너무 큰 면적이 피해를 입었더라고요.
0: 완전 수검댕이네 여기 다. 아,
3: 아팠다. 산불이 꺼지고 나서 일을 시작하시는 직업이시네.
5: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6: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 2000년 EBS는 새천년을 맞아 차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공영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인 EBS. 2026년 EBS는 AI 혁신으로 제도약이라는 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문교양 대기획, 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 초등학생 대상 역사 드라마 AI 인물 한국사, 혁신적 비주얼의 AI 드라마 부활 수업과 EBS 청소년 문학관, 신진 제작자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은 AI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포맷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협업으로 공연 확대 및 신인 뮤지션 발굴에 나서는 스페이스 공간, 헬로 루키. 세계 석학들이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의 대명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여섯 번째 시즌 등 세계 속 K-교육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BS는 국내 최초 어린이 철학 토론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와 부모의 첫 성교육 등을 통해 AI 시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집 다큐 청춘 경로의 재구성, EBS 다큐 프라임 암 전쟁은 끝났다, 생각의 멸종 등을 통해 사회적 과제와 해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을 비집고 글로벌 아빠찾아 산만리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EBS는 고품격 초중고 강의 콘텐츠 개발 및 AI 기반 학습 멘토링, 전국 100여 곳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미래 교육 트렌드 역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EBS는 한국 PD대상 3관왕 및 휴스턴 국제영화제 5개 부문 수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해온 52년. EBS는 앞으로도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수신료의 사회적 가치, 그 이상을 증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7: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0: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1: 이거 교차 검증했나?
0: 네?
2: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1: 이거 기밀 아닌가?
0: 맞습니다.
2: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0: AI가 썼습니다.
1: 그럼 출처를 써야지.
2: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1: 아, 이게 뭐야?
2: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1: 점심 뭐 먹을까?
2: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1: 아, 안 돼!
2: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1: 자네인가?
4: 아니에요!

0: 김민식 교수님이 오늘도 취미인과 결차에 탑승하셨습니다.
1: 아, 네. 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과를 사랑하는 작가로 오늘도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 박재식입니다.
0: 아, 좋습니다. 아, 네. 에너지가 좋아요. 지난주 SF편 네네. 덕분에, 뭐랄까요. 좀 많이 넓어졌다고 해야 되나? 아, 너무 좋았는데. 아직도 여기에서 뭐 하시는 거죠?
1: 오늘 이제 화학 이야기를 좀 한다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제가 또 이제 석사 과정 시절에 또 화학을 전공했었거든요. 제가 또 화학 달려왔죠.
0: 아, 화학 위대한 교수님이 자리를 비웠는데 생물학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1: 아니 오늘 또 화학
0: 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1: 심지어 오늘 화학 전공한 사람 두 사람이 끝이 아닙니다. 네. 한 명이 더 오신다고.
0: 한 명 더 오세요?
1: 네, 한 명 더 오신다. 아. 심지어 노벨 화학상을 받은 주제인 MOF라는 걸 하시는 분이 오신다고 합니다. MOF 뭔지 아십니까?
0: 뭐요?
1: MOF 뭔지 아십니까?
0: M
1: M
0: O
1: O
0: F
1: 뭔지 아십니까?
0: 처음 들어봐요.
1: 오늘 오시는 초대 손님께서 이것이 제대로 재밌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0: 아, 좋습니다. 예. MOF라는 거 태어나 처음 듣는데 노벨 화학상을 탄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제대로 화학 페스티벌 열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헬륨, 리튬, 풍선,
2: 풍소,
0: 탄산, 질산 나와요. 어쨌건 나와요.

0: 자, 좋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숙명여자대학교 화공생명공학부에서 연구도 하고 애들도 가르치고 있는 최경민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0: 자, 우리 또 주민과학 역사상 이 대학 교수가 없는 틈을 타서 화학 전문가들이 열차를 네. 거의 이제 차질 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2: 아, 그렇죠. 네,
3: 네. 제가 지금은 이제 환경 네. 쪽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네. 석사 과정 때는 저는 화학 중에서도 이제 이론화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0: 이론화학이요?
3: 네, 그러니까 네. 실제로 실험을 하기 전에 계산을 해가지고 실험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고 계산을 해보는 그런 걸 했었었죠.
0: 통계물리학 같은 거 아닙니까?
3: 화학을 한다는 점에서는 이제 다르지만은 통계를 많이 쓴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죠.
0: 아, 이런 화학도 있어요?
4: 있는데, 약간 몸이 편하고, 약간 3D 직종과는 좀 동떨어져 있어서.
0: 제가 굴빠는 와.
4: 뭐 방송에 그렇게 말 안 했지만 정확합니다.
0: 허니화, 허니화.
4: 어떠냐면은 이제 저희는 막 냄새나고, 막 사고의 위험이 있는 데서 안전하게 하는데, 이제 계산학이나 이론하시면 연락해보면 어디냐, 그럼지 카페다. 카페에서 랩탑 켜고 일하는 거.
3: 컴퓨터로 그냥 계산하고 이런 게 다 일이거든요.
0: 교수님은요?
4: 저는 나노재료화학이라는 거.
0: 나노재료화학.
4: 네. 나노재료화학. 나노세계 뭐 나노튜브라든지 막 삼체에 나오는 나노섬유부터 이런 거 직접 만들어서 이제 화학의 마지막 영역이 있다면 나노예요.
0: 미래기술이지.
4: 이거보다 작은 곳은 우리가 물리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경계선을 연구하고 있는 나노재료화학자. 네,
0: 나노를 정복하면 게임 끝이에요, 이거.
3: 그럼요.
0: 미래 부자사업이에요, 부자사업. 교수님은요?
1: 네, 저는 뭐 화학이랑 친하긴 하지만 네. 사실 화학자는 아니고 공학자입니다. 아~
0: 공학자요?
1: 네, 그래서 뭐 학부는 무기재료공학과를 나왔는데요. 예. 사실 무기재료라고 해서 처음에 무기 만드는 데인 줄 알고 굉장히 도전적인 데라고 갔는데 네? 알고 보니까 유기화학, 무기화학 할 때 그 무기였어서 네, 그래서 공학자고 화학이랑 그래도 좀 더 친한 공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5: 왜 저를 안 물어보세요?
0: 뭘요?
5: 저는 왜, 뭐를 연구를 하는지.
0: 아니, 이게 천문학이잖아요.
5: 천문학 중에서도.
0: 도광했지? 도광, 화학 몇 번?
5: 아니. 왜냐면은, 저도 어떤 환경에서, 그러니까 어떤 화합물들이 모여서 어떤 별을 생성을 하는지, 천문학에도.
0: 그렇지, 별도 화학이 중요하지.
5: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저도 끼려면은, 낄 수는 있지만
4: 티타늄이 몇 번인지 아세요?
5: 아 모르죠.
0: 티타늄도 모르면서
5: 84번.
0: 에이, 아, 뭔 소리야? 몇 번이에요?
4: 22번.
0: 22번 딱 나오잖아.
4: 금?
3: 금으로.

0: 어, 자, 어, 망설였어. 64번.
1: 아니야.
0: 아유, 아, 땡.
2: 79 아니야.
0: 어? 79 아닌가? 몇 번입니까?
3: 어, 저는 잘 모릅니다. 이건 다 알고 있으세요?
0: 야, 아주 그냥.
3: 주기율표 보면 나오는
0: 초입부터 아직. 또 그걸 또 확인하세요.
4: 아, 예, 저는 예. 주기율표 앱을 항상 켜놓고 있거든요.
0: 아, 그렇군요. 앱을 켜놓고 있는 분이 모릅니까? 금을. 도강자들. 편한 화학자들. 어. 자, 그리고 화학자인 척하는 공학자.
3: 그렇죠. 네.
0: 아니, 근데 이 수많은 화학자를 두고 네. 공학자인 교수님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5: 아까 2025년에 노벨 화학상을 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얘기할 게 MOF인데 네. 그 MOF로 노벨상을 타신 네. 수상자 중 한 분이 네. 최경민 교수님의 스승님이십니다.
0: 진짜요? 아~
3: 네, 제가 미국에서 뭐 박사후 과정을 하고 있을 때 네. 그분 연구실에서 일하기도 했고요. 네. 한국에서 박사후 과정 할 때도 계속 공동 연구를 계속 했었어가지고 많이 좀 인연이 있는 편입니다. 와.
5: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세계 최초로 이 MOF를 상용화에 성공시킨 게 또 최경민 교수님입니다.
0: 세계 최초예요? 상용화?
3: 네네. 세계 최초, 그러니까 생활 속에 들어가도록 MOF를 상용화시킨 거는 세계 최초입니다.
0: 상업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MOF를 상용화를 시킨 게 세계 최초. 대단하신 분이 비주얼은 소년탐정 김정일인데. 야, 대단하신 분이, 여러분, 대단하신 분이 나왔어요. 스승님이 노벨상을 타셨대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제가 MOF를 몰라요. 네. 그러니까 MOF를 오늘 알아야 됩니다. 네. MOF 약자입니다. 무조건 약자예요. MOF. 네. MOF는 뭐의 약자고 대체 뭡니까?
3: MOF는 메탈 올게닉 프레임워크라고 부르는 건데요.
0: 프레임워크.
3: 예, 한국말로 하면 금속 유기 골격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금속과 유기물로 골격체를 만들어서 다른 분자들을 포집할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신소재를 말합니다.
0: 금속 유기 골격. 금속은 알죠. 금속은 뭐 이런 게 금속인데. 근데 이제 뭐 유기 뭐 골격. 아, 골격도 알지. 뼈딱딱하고. 예. 그죠. 근데 뭐 몰라요. 유기 뭐 이런 거. 예.
2: 유기랑 무기라고 구분할 수 있는데 아까 무기를 이제 무기 화학 쪽을 하셨다 했는데 네. 그 옛날부터 유기라는 거 자체가 생명체를 구성하는 어떤 재료의 구분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한자 자체로는 있을 유의 틀 기자인데 이 틀기를 쓴다는 것 자체가 뭔가 잘 짜여진 것처럼 우리 인간이나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이다. 핵심은 탄소가 꼭 필요하고 이 탄소랑 수소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갖는 것들을 우리가 다 유기물질들이라고 불러요.
0: 그럼 예를 들면 유기물은 뭐뭐뭐가 있어요? 쉽게. 뭐
2: 우리가 제일 친숙한 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것들. 다 탄소가 기반이 되니까. 이런 게 다 유기물이고 유기물로 된 우리가 유기체.
0: 유기체, 우리 유기체고.
6: 그리고 그런 말 쓰잖아요. 네. 뭐 스텝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지 프로그램이 잘 된다 이런 말 쓰잖아요. 네. 그 유기적이라고 할 때 유기도 요 유기하고 같은 유기죠.
0: 같이 뭐 잘 돌아야 된다.
6: 네, 하나의 생명체처럼 돌아간다는 뜻이죠.
0: 아, 그럼 무기물은요?
2: 무기는 그 유기가 아닌 모든 것들을 무기물이라 불러요.
0: 그러면 무기물은 이제 이런 게 무기물입니까?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2: 이거는 이제 아마 나무면은 나무도 네. 탄소로 돼 있으니까 아닐 텐데 뭐 네. 금속이라든지 이런 뭐 세라믹 종류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무기물이라고.
0: 세라믹 뭐 이런 것들.
6: 네. 공기, 물 이런 것도 무기물로 치죠. 네.
2: 이산화탄소, 산소 이런 전부 다 무기물.
0: 아, 무기물. 그럼 무기물이 금속이랑 유기물로 만든 아까 뭐 골격체다.
3: 네네.
0: 라고 했죠. 이게 짬뽕이잖아요.
3: 네.
0: 근데 이게 상상이 안 되죠.
3: 그래서 가져왔는데요. 예. 이렇게 생긴 게 예, 파우더 형태로 이렇게 생긴 게 금속 유기 구조체입니다.
6: 아, 이게 MOF.
3: 네. 겉으로 보기에는 밀가루 같은데
0: 이게요? 이걸
3: 네네. 근데 안을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 네. 지금 여기에 보이는 모형처럼 이런 구조가 이루어져 있고요. 구조가 이루어져 있어서 구조체라고 부르고 또 여기 내부에는 또 공간들이 있어서 이 공간들을 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되는 겁니다.
0: 골격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밀가루 같은 걸로 그 분자를 어떻게 잡는다는 거예요? 밀가루 같은 걸로 뿌려서 잡나 이렇게? 이거 분자를 슉 해가지고 뭐 하나 뭐예요?
3: 그렇지는 않고 이게 네. 분자를 강제로 잡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분자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우리가 어떤 좋아하는 환경에 가면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머물고 싶듯이 분자가 좋아하는 환경을 여기 골격 구조 안에서 만들어 주면 분자가 스스로 찾아서 여기에 머무는 개념입니다. 아~
0: 분자 멘션이에요, 그러면?
3: 네, 네. 그래서 아파트라고 저는 설명을 주로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1인 가구를 위한 아파트는 작게 짓고

0: 대가족을 위한 거는 크게 짓거나 아니면은 목적에 따라서 인테리어를 계속 다르게 해주듯이 분자를 위해서 아파트를 지을 때도 분자의 크기도 보고 분자의 취향도 보고 해서 그 취향에 맞게 크기에 맞게 지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지을 때 H빔 같은 것들을 쓰듯이 유기분자를 H빔으로 쓰는 거고요. 무기물이 유기물들을 연결해주는 나사나 아니면 본드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속이랑 유기물이 합쳐져서 이렇게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MOF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분자 수준이니까 눈에는 안 보이는 수준이라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렇게 밀가루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보면은 이렇게 아파트가 분자 맨션이 지어져 있는 겁니다.
1: 이게 뭔가 뭐 진짜 이 기술적으로 뭔가 또 이득이 있으니까 그렇게 또 상도 받고 뭐 한 거긴 하겠죠. 그죠? 네. 대단한 기술인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막. 네. 근데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화학자, 공학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알겠는데 MOF를 내가 왜 알아야 돼요? 나 지금까지 이거 몰랐어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거 몰랐어도 얼마든지 잘 살아왔어요. 네. 네, MOF를 왜 알아야 되죠? 왜?
0: MOF가 노벨상을 받으면서 노벨상 위원회에서 몇 가지 케이스를 든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잡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MOF를 이산화탄소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면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만 여 안으로 들어가서 머물게 되는 거죠. 또 뭐 공기 중에 물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물을 모아서 덥고 습한 날은 뭐 안에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또 그걸 다르게 이용하면 사막 같은 물이 부족한 곳에서는 공기 중에 물을 모아서 마실 물로 꺼내기도 합니다.
1: 오아시스를 만들어볼 수 있는 거예요?
0: 네네네.
2: The key component of this device is this powder.
3: This new Berkeley device is reconfigured as to be suitable for the desert.
2: It's absolutely clean. It's 100% pure and you can drink it right away. Cheers.
0: 또 환경 오염 물질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해결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한 표현에 의하면 인류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MOF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4: They have found ways to create materials, entirely novel materials, with large cavities on their inside. Which can be seen almost like rooms in a hotel, so that guest molecules can enter and also exit again from the same material. This type of materials, called metal organic frameworks, can be created with almost unlimited variations, creating unending possibilities for the greatest benefit to humankind.
1: 이거 대박 기술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같은데 물 안 나오는데 네. 뭐 기아라던가 그런 거 싹 다 해결, 물 부족 뭐 이런 게 다 해결돼 버리고 MOF 잘 쓰면은 그럼 농사도 지을 수가 있는 거, 식량난도 없어질 수가 있고 이제 기존까지 우리가 자연의 모든 걸 기대했는데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보면 이제 컨트롤을 그렇죠. 하게 되면서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고 기후 문제도 해결이 되니까 대박 나는 거예요.
5: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개념인 게 노벨상을 탔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노벨상은 기술이 어느 정도 딱 안정화가 돼 있고 상용화돼서 그게 증명이 됐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직 상용화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뭐 몇몇 제품들은 상용화가 됐지만
1: 아직 전방위적은 아니지.
5: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인정을 받은 거고 2021년에 실질적으로 탄소 포집에 대한 기능을 실증을 했습니다.
1: 탄소 포집.
5: 네.
1: 탄소를 이렇게 모으는 거. 근데 이제 궁금한 게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잡으려면 이거 엄청 커야 되거든요.
0: 네네.
1: 근데 이제 가루가 이거 뭐 이 가루가 너무 각질보다도 작은데
0: 네?
1: 이걸로 분자를 어떻게 싹 잡아요?
0: 이게 지금 우리가 크게 봐서 그렇지 예. 사실 이 공간을 생각해보면 한 1나노 정도 되는 크기면 이산화탄소가 열 몇 개가 들어가서 그냥 머무는 공간인 겁니다. 예. 근데 1나노가 어느 정도냐면 머리카락이 뭐 50에서 100마이크론 정도니까 머리카락 안에 이제 한 수만 개의 방들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1: 수만 개, 머리카락 수만 개의 방이요?
0: 두께 하나에 수만 개의 방이 있고 그 수만 개의 방당 10개씩만 잡아도 네.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조그만한 물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0: 있습니다.
1: 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아까 그 뭐라고 그러죠? 이게 작은데 부피 대비 엄청나게 효율이 좋은 거네.
2: 그렇죠.
3: 맞습니다.
2: 네? 기가 막히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공항 이런 쪽에서는 항상 부피하고 표면적인 넓이 이런 걸 진짜 많이 따지거든요. 별의별 데 많이 소용이 네. 되는데 이 MOF 같은 경우에 잘만 만들면 축구장 하나 정도 넓이가 된다라고 해요.
1: 야,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
2: 그 정도 넓이를 다 이렇게 구겨가지고 오글오글하게 해야지 1g치 안에다 싹 들어가는 거예요.
1: 이거는 약간 그 앤트맨의 양자역학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이 가루 하나가 그렇게 네. 많은 방이 있다라는 게, 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이 그렇게 많다라는 게, 이게 대박이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만큼의 이산화탄소가 있다 그러면 이만큼의 탄소 포집 장치가 있어가지고 빨아들여야 되지 않나. 보통 그렇게 생각들을 하실 텐데 네. 이 가루가 네. 가루 하나가 엄청나게 많은 공간을 가지고 있다. 이건 굉장히 신기한 메커니즘 같아요.
4: 저는 주로 설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 축구장 크기에 네. 뭐 이산화탄소를 1년도 깔아갖고 축구장에 쫙 깐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가 깔리겠어요. 근데 그게 1g이면 손바닥이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인데 그 정도가 그냥 그 안으로 쏙 다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1: 야, 엄청난 게 들리네요. 네. 그러면 여기 안에 이산화탄소가 저기 공간 안에 하나씩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4: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공간 안에 한 10개, 뭐 20개 정도가 10개, 20개가? 이렇게 뭐 디자인하기에 따라 다른데요. 네.
1: 내가 디자인을 하면은 10개, 20개 이런 식으로 조절이 돼요?
4: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 평수 조절하듯이 네. 이것도 크기를 작게 만들었다가 크게 만들었다가
1: 대박이다.
2: 저는 우리 최 교수님 아파트 평수에 비교하신 걸 딱 듣고 네. 아 진짜 진정한 한국의 학자님이구나. 야기 교수님 그런 식으로 비교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막 아파트를 크게 짓고 맨션을 뭐 빌라를 짓다가 네. 평수까지 아 왜냐면, 한국의 학자님.
1: 그렇죠. 쉽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분자를 잡는 게 목적이면은 이게 이제 분자가 빠져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못 빠져나가게 벽이 좀 있어야 하지 않냐.
4: 문이 없잖아요. 문도
1: 왜냐면
4: 없고.
1: 왜냐면 뼈대만 있잖아요. 뼈대만. 네. 사방이 네. 다 들어. 이거 정글짐이에요, 지금.
4: 네네.
1: 누구든 올라가가지고 그냥, 야, 놀다가, 집에 가자! 다시 또 집으로 빠져나가고. 그럴 수 있잖아요.
4: 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제로 가두는 개념이 아니라 네. 스스로 찾아서 여기 머물게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예, 예. 이렇게 분자가 막 왔다 갔다 하기 좋게 구조가 여러 개 열려있고 뚫려있어야 분자들이 확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분자가 또 불편한 경우, 예를 들면 온도를 올린다든지 이러면은 다시 그냥 쑥 빠져나가 버려서 다시 재생을 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공간 자체는 분자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게 벽이 없이 열려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5: 아까 전에 그 정글짐 예시를 하셨잖아요. 예, 예. 놀다가 집에 가자면 나가는 것처럼. 나가죠. 그거가 하고 싶은 게 이 물질의 핵심이에요.
1: 아하.
5: 우리가 보기에는 벽이 탁탁탁 쳐져서 예. 안전하게 가둬둘 수 있어야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 일회용이 돼버리잖아요. 우리 원할 때 들어갔다가 자 이제 나가라는 상황이 되면 다 우르르 나갈 수 있으면 재사용도 되고 내가 불리한 걸 다시 쓸 수도 있고.
1: 그러니까 구멍이 많은 게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이거는 딱 거기에 맞는 핵심 설계다. 아,
4: 네네.
1: 분자의 탈출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놓은
4: 네.
1: 뭐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MOF가 잡고 싶은 그 분자의 크기에 맞춰가지고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4: 네.
1: 그러니까 분자 딱 크기만 맞춰주면 그냥 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5: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여기 물을 우리가 쏟았어요. 그러면 마른 스펀지를 올려두면 물이 흡수가 되잖아요. 네. 또 이걸 갖다가 짜면 다시 뺄 수 있고 그 스펀지 속에는 분명 구멍이 엄청 뚫려 있잖아요. 이게 아주 아주 작은 스펀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1: 빨아들인다. 와 이렇게 돼서 쏙 들어오네. 와 그렇구나.
4: 근데 이제 우리가 잡을 대상, 잡을 대상이 되는 분자 모양은 다 다르고요. 이산화탄소 모양 다르고 물 모양 다르고 다 다르고요. 다른 형상을 가진 모양을 가진 분자들을 선택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5: 그러니까 뭐 모양만 단순히 보면은 우리가 숨쉴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이런 막대기처럼 길쭉하게 생겼어요.
1: 길쭉하고
5: 물의 경우에는 이게 꺾여 있는 것처럼 휘어져 있어요.
1: 휘어져
5: 웃음처럼.
3: 그러니까 이 MOF가 약간 축구공 모양으로도 이렇게 막 우각형 모양으로도 만들어지고 뭐 네네. 사선 모양으로도 그러니까 만들 수 있고.
1: 우리 유치원 가면 애기들 저기 뭐야 이렇게 뼈대 연결해가지고 막 블록도 만들고 공도 만들고 뭐 하는 것처럼
4: 네네.
1: 여러 가지 방들을 다 만들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4: 네, 맞습니다.
1: 이게 다 지금 MOF 모양 같은데 맞죠?
4: 네, 맞습니다.
1: 진짜 예쁘네요.
3: 와.
4: 네? 네.
1: 아, 이게 균형감도 느껴지고 약간 그
3: 예술품처럼.
1: 그 예술품.
4: 그래서 연구실에서는 이렇게 RGB 컬러의 코드를 다 외우고 있고 딱 적당히 딱 네, 정해진 컬러만 딱 쓰면

0: 해서 굉장히 완벽하게 보이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1: 아트를 하셨네, 아트를. 예술을.
0: 맞습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이 딱 매력적으로 느껴야 또그 연구를 하고 싶게 되고 더 필드가 넓어지니까.
1: 그래야 또 제자들을 또 많이 보살할 수가 있는 거니까.
2: 네. 저게 이제 저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보면 되게 예쁜데.
1: 네.
2: 그러면 저 복잡한 모양의 그 안에 각도와 넓이, 부피를 계산하려면 수학을 좀 잘해야 돼.
1: 그것도 수학의 문제네.
0: 맞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을 또 방별로 다양하게 인테리어하는 방법들이
1: 인테리어도.
0: 나오기는 하는데요.
1: 인테리어 대박이네.
0: 예전에 건물을 지을 때는 네 똑같은 것만 짓는 것들을 했었습니다.
1: 예, 지금 반응 좋으니까 신나시죠?
3: 아파트 비교하시니까
0: 리액션 너무 잘해주셔서.
1: 그러면 분자가 좋아하는 인테리어는 어떤 거예요?
0: 분자의 취향을 보면
1: 네.
0: 분자는 뭐 자기의 형태에 따라서 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특정 금속을 좋아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추어서 MOF의 내부를 인테리어 해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벌집 모양이라고 뭘 갖는 거는 아니고 벌집 모양을 가지는 MOF에서 어떠한 특성을 가졌는지가 중요합니다.
1: 근데 이제 이거를 왜, 어떤 목적으로 누가 개발한 건지 이게 이제 궁금합니다.
0: 제일 처음에 이제 노벨상을 세 분이 타셨는데 네. 그중에 이제 리차드 롭슨이라는 교수님이 네. 계십니다. 그 네. 교수님이 처음에 금속과 유기물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네. 이런 구조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안을 하시고 실제로 네. 만들어서 보여주셨던 거죠.
1: 네.
0: 그래서 구조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만 이제 리차드 롭슨 교수님이 처음에 이제 제안을 하셨습니다.
2: 그 롭슨 교수님이 제안하신 건 꽤 오래됐죠?
0: 꽤 오래됐습니다.
1: 몇 년도요?
4: 그게 1974년에 롭슨 교수님이 사실 화학자가 이런 거 만들고 놀 것 같지만 이런 걸 만드는 경우는 보통 수업 때 학생들에게 수업 때. 보여주면 이해가 쉬우니까. 그래서 일화가 그 당시에 롭슨 교수님이 강의용으로 이걸 만들고 하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딱 떠오른 거예요.
1: 아, 가르치다가.
4: 왜냐하면 딱 만들고 보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다이아몬드나 이런 속이 꽉 찬 거랑은 다르게 어떻게 연결하냐에 따라서 속이 텅텅 비어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걸 보고 야 이거를 실제로 만드는 것은 어떨까. 여기서 모든 모프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1: 시작이 그렇게 됐다.
2: 교수가 강의를 열심히 해야 돼.
1: 1974년도에?
5: 아니 근데 1974년도고 지금 이제 노벨상을 탄 게 2025년이니까
1: 그래.
5: 되게 오래 걸렸죠. 50년이 넘었잖아요.
1: 그러네요,
5: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그러면?
0: 이게 처음에는 이게 만드는 방법을 사실 잘 몰랐습니다.
1: 예.
0: 그래서 저도 이제 연구실에서 생활을 할 때, 아, 오늘도 안 만들어졌어요 하면 딱 그 다음 물어보는 질문이, 너 어제 실험 몇 개 했어? 합니다. 10개 정도 했는데요? 이러면 아니라고. 100개, 200개는 해야 되고, 그렇게 2년을 실패하면
1: 갈아 넣어야 되는
0: 한 번 정도 할 수 있다.
1: 야, 이거 갈아 넣는 거네, 그냥.
0: 예전에는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예. 요즘은 근데 많이 알려지면서 꽤 쉬워졌습니다.
1: 아, 그래요? 초창기 때 우리 1세대 분들은
0: 네네.
1: 그렇게 갈아, 몸을, 체력을 갈아가면서
0: 맞습니다.
1: 그렇게 실험을 통해가지고 했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4: 아, 정말 네. 많이 하면 화학과 학생들 많이 안 와서 안 돼요.
2: 아, 지금은 쉬워졌다는 거야.
0: 요즘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2: 지금 쉬워졌다는 거야.
0: 그래서 제가 예전에 누군가 물어본 적이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 이거 학생들이 실험할 수 있겠냐 하길래 요즘은 정말 섞고 넣고 기다리면 이게 생성됩니다. 그만큼 쉬워졌습니다라고 합니다.
5: 근데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거예요, 만드는 데 있어서? 왜, 뭐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0: 사실 우리가 손으로 이런 것들을 분자를 연결할 수는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이게 자기 조립을 통해서 스스로 조립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조립되게 하려면은 뭐 안에서 조립되는 속도도 조절해줘야 되고 구조가 잘못되면 고쳐줄 수도 있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화학 반응 안에서 스스로 일어나게 해줘야 됩니다.
1: 다다다다닥 하면서 그냥
0: 네네네.
1: 그러니까 정확히 빗나가지 않는 하나의 방이 딱 만들어지면 그 사이즈대로 계속 이렇게 신기하네.
0: 네, 그래서 유기 분자는 딱 어느 정도의 길이와 어느 형태를 만들겠다는 타겟팅을 딱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길게 만들어서 자른다기보다는 원래 필요한 분자를 딱 규정하고 그 분자를 합성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4: 아까 1나노 막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걸 우리가 아는 스케일로 하면은 레미콘에다가 그냥 자석이랑 막대기 넣고 돌렸더니 딱 열어보니까 그냥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2: 그게 사실 이 나노화학이 되게 짜릿함이에요. 이걸 내가 손으로 일일이 조립을 해가지고 구조를 만들지 않는데 물질을 여러 가지 성질이 다른 물질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흔드는데 그게 저절로 조립이 돼가지고 복잡한
1: 그렇죠.
2: 모양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딱 나온다?
1: 그렇죠.
2: 아, 그때 뭐 짜릿함. 기가 막힌 거지. 그런데 제가 왜 석상 과정 때 그냥 이런 쪽으로 좀 집중했냐면 이런 거 좀 어려운 실험 하다 보면요. 분명히 오늘은 됐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다음날 해보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환장합니다.
1: 똑같은 노력인데.
2: 그럼 집에 가지도 못해요.

0: 그때 어떻게 해서 된 걸까?
1: 적어놓지 그러셨어요.
0: 에?
1: 저거 레시피.
0: 아 근데 그걸 적어놓은 대로 그대로 뭔가가 있었던 거지 그때. 그러면 진짜 집에 자기의 마음 때문에 위에서 누가 안 좋아도 자기가 집에 못 가요.
1: 그래서 못하겠다.
0: 아, 그러면 막 마음이 너무 막 그걸 제 그릇이 그렇게 안 되는 거야.
1: 이건 내 길이 아니다. 에.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거 근데 궁금한 게 만드는 게 장비들을 어떤 걸로 써가지고 만듭니까? 나 이거 진짜 너무 궁금한데 이 밀가루 어떻게 뽑아내는 거예요?
2: 뭐 실험실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예. 가압을 줄 수 있는 뭐 용기의 뚜껑을 꽉 닫아서 이렇게 만든다든지 압력밥솥에서 만든다든지 예. 그렇게 합니다.

0: 그래서 압력밥솥으로 만들거나 라면 끓이듯이 그냥 팔팔 끓이거나 이렇게.
1: 그러면 지금 졸여가지고 지금 가루가 뜬 거예요?
0: 예, 가루가 막 생성되면 가면 놔두면 밑으로 쭉 가라앉거든요. 그럼 그 가라앉은 가루를 이렇게 회수하는 겁니다.
1: 그러면 MF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0: 네네. 현미경으로 보면 반짝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쾌감이 정말 큽니다.
2: 그러니까. 그리고 이 MOF의 굉장히 큰 장점이 이제 항상 화학 분야에서 새로운 신소재가 나오거나 기술이 나오면 많이 질문하는 게 얼마나 만들 수 있냐. 왜냐하면 조금밖에 못 만들면 아무리 좋아도 쓸모가 없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최근까지 제가 봤던 것 중에 제일 높은 게 영국 쪽이었나 해서 하루 생산량 100kg. 계속 그만큼씩 매일 100kg를
1: 매일 100kg?
2: 그 공장만 늘리면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1: 아, 100kg 만드는 게 그렇게 많아요?
2: 뭐 1kg 만들어 달라 그러면은 그냥 화내요, 보통.
0: 실험실 단위에서는 그런데요. 지금 이제 상용 필터에 상용화되어 있는 것들도 한번 만들면 그 500kg씩 나오고 지금 국내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 이거는 그러면 어떤 거에 특화된 겁니까, 지금? 어떤 거 포집하는 거예요?
0: 지금 이거는
3: 필터 머티리얼이라고 적혀요.
0: 냄새를 잡는 데 특화돼 있고
1: 그냥 냉장고에다가만 이렇게 뭐 구멍 뚫린 거 이렇게 놔가지고 올려놓기만 해도 탈취가 되는 거예요?
0: 맞습니다.
1: 들어가요?
0: 네네네.
4: 오? 그래서 교체 안 해줘도 돼요? 오, 계속 쓸 수 있나요, 이거는?
0: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청정기에서는 사실 냄새를 머금었는데 이걸 다시 뱉어내면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이런 케이스에는 쓰고 버려야 되는 케이스가 되고요.
1: 그렇죠.
0: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이산화탄소나 이렇게 쓸 때는 그거는 한번 만들어 놓고 이산화탄소를 모았다가 재생했다가 이산화탄소를 빼내고 또 이산화탄소를 모으고 하는 식으로 계속 쓸 수가 있는 겁니다.
1: 와. 네. 저기 좀 여기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좀 나와주세요.
0: 네네. 알겠습니다.
1: 집에 가실 때 좀 쓰세요. 용기 같은 거 예쁜 거 사가지고 거기다 좀 넣어놓으세요.
4: 근데 네. 그 여기 금속 분자도 사용하고 유기 분자들도 사용하잖아요. 어떤 금속 분자하고 어떤 유기물이 어울린다. 뭔가 재료를 넣을 때 그냥 막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이런 네. 것들은 어떻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금속하고 유기 분자 아무거나 결합하면 되는 건지 약간 어느 정도 좀 그래도 매칭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4: 약간 예를 들어서 네. 짜장면을 만들어도 다 레시피가 다르게 있잖아요.
0: 맞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이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도구를 보면 이게 여섯 방향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섯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과 두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 유기물들이 합쳐서 이렇게 큐빅 구조가 나오는 건데 네. 여섯 방향이 아니라 열두 방향이다. 이게 두 방향이 아니라 세 방향이다. 이러면은 굉장히 다양한 구조가 많이 나오고
1: 그렇지만. 있고.
0: 네, 그래서 지금까지 보고된 구조만 거의 14,000개가 넘는 구조들이
1: 14,000개요?
0: 네, 보고되어 있습니다.
1: 그 조합이요?
0: 네네네.
1: 근데 이제 방향성이라는 게 원래 그냥 정해지는 거예요?
0: 몇 방향으로 결합할 수 있는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1: 출생이 정해져 있어요?
0: 네네.
1: 출생하면
0: 맞습니다. 원자들이 결합하는 기본적인 형태를 보면 각 원자들은 전자의 개수들을 자기가 만족하는 만큼 가지고 싶어 하거든요.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가질 수 없으면 다른 원자들한테서라도 가져와서 자신의 전자의 개수를 다 채우게 됩니다.
2: 그러니까 이걸 금속에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전이금속이라 부르는 종류들인데 얘네들은 18개의 전자를 갖는 걸 제일 좋아해요, 일반적으로. 만약 내가 10개밖에 없다, 그럼 주변으로부터 8개를 받아야 되고 내가 4개밖에 없다, 그러면 주변에서 14개를 받아야 돼요. 이거를 통해서 몇 개랑 결합할 것이냐라는 그 개수가 결정이 되고 모든 전자는 다 음전하를 갖기 때문에 우리가 음끼리는 서로 밀어내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서로 가장 멀리 배치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두 개라면 서로 양쪽 끝으로 가서 선 모양이 되고 세 개라면 제일 먼 모양이 삼각형이니까 120도가 되고 여기 본 것처럼 여섯 개가 된다면은 위

0: 아래, 왼쪽, 오른쪽, 앞, 뒤로 가는 게 서로 가장 먼 경우니까 그런 모양이 되고, 이렇게 전자들의 배치에 따라서 이제 결합의 형태 혹은 분자의 형태가 결정될 수가 있어요.
1: 그럼 뭐 여섯 개도 있고 뭐 더 많을 수도 있는 겁니까?
2: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금속 이온을 어떤 거에 쓰냐에 따라서 자기가 타고난 몇 개를 연결할 수 있는가가 있습니다. 그거는 MOF 때 말고 MOF 이전에 배위화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미 다 탐구를 해놨던 것들입니다.
3: 그러면은 금속을 뭐 한 종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를 쓰기도 하는 건가요?
2: 맞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하나의 금속으로 만들지 않고 여러 종류를 섞어가면서 어떤 특정한 특성을 만들기 위해서 섞어가면서 쓰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유기물들, 유기물들도 여러 가지를 섞어서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분자가 복합적으로 조화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저희가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1: 그 중에 MOF로 제일 잘 나가는 재료가 뭡니까?
4: 그 이제 뭐 예를 들면 금속 위주로 말씀드리면 뭐 구리나 니켈이나 아연 뭐 이런 거 많이 써가지고 실험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아연 쪽에 이상하게 눈이 좀 많이 갔어요.
5: 아연.
4: 왜냐하면 이제 이건 주식 하시는 분들 다 아실 텐데 전 세계 아연 시제를 조종하는 회사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연에 되게 뭔가 저는 정이 갔어요.
2: 저는 주로 보는 것들은 뭐 지르코늄이라든지 지르코늄. 알루미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단단한 구조를 만들고 네. 공기 중이나 수분이나 또 뭐 산의 환경이 변하는 환경에서도 그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성이나 이런 거를 테스트해봤을 때도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주로 그런 모프들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르코늄. 있습니다.
1: 그거 잠깐만, 저기 지르코늄이 사실 가짜 보석 만들 때도 많이 쓰죠.
5: 아프라리
1: 큐빅 할 때, 큐빅 할 때가 지르코늄.
0: 그리고 이 유기물은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이제까지 인간이 만들어낸 유기물이 이경계가 넘어요, 종류가.
1: 이경계?
0: 마음대로 설계를 할 수 있거든요.
2: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유기물과 어떤 금속을 썼을 때 어떤 구조가 나올 것인가가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라이브러리로 만들어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게 그 오마레 야기 교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금속을 쓰고 어떤 형태의 유기물을 쓰면 당신은 이런 집을 지을 수 있어가 다 정리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망상화학이라는 하나의 학문 분야로
1: 망상화학이요?
2: 네네 자리 잡게 됐습니다.
4: 레시피 표 같은 걸 만드신 거예요?
1: 메인판 네. 그 레시피를 다 만들어 놓으셨네. 그러면 노벨상 받으면 아시지 그거 무조건 받아야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표준을 만들었으니까
4: 학생을 그렇게 굴리셨다잖아요.
1: 그러니까 거기 일조를 하셨고 그 레시피 네. 만드는데 일조를 하셨잖아요.
2: 네? 열심히 했습니다.
1: 아, 대단합니다. 네. 아니 그 야기 교수님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떤 분이셨는지.
2: 야기 교수님은 제가 이제 대학원 때 그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방문하시던 외부 학자로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뭐 같이 연구도 하지만 술도 먹고 좋은 시간들을 보내서 굉장히 따뜻하고 좋으신 분이시구나 했는데
1: 그랬는데 네.
2: 포닥을 가서 이제 같이 논문 작업을 하고 이럴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옆에 있는 이런 아르헨티나애 같은 경우에는 논문 작업을 한 달 동안 옆에 머리가 새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3: 와, 그 짧은 시간 내에.
2: 네, 한 달 안에.
1: 실시간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네,
2: 저도 이거를 뭔가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기 교수님이 스탑, 그만하자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만하냐고 이랬더니, 너 지금 이빨도 갈고 있고, 코에서 이런 막.
1: 코피 나온다.
2: 예. 막 스팀도 나오고 있고 이래서 너 지금 폭발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압박을 주십니다. 그 압박이 결국에는 굉장히 작은 디테일함. 모든 게 다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했었는데 한국 와서 제가 학생들이랑 하다 보니까 배운 게 또 그런 거더라고요.
1: 본인 학생들도 여기가 새고. 코에다 바람이 나옵니까?
2: 그렇게까지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 노력하고 있다라는 건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네. 사실 오마르 야기 교수님이 이제 스토리가 감동적인 게 이 노벨상 시상식 할 때 수상 소감 같은 거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원래 오마르 야기 교수님이 그 팔레스타인 난민 출신이세요.
6: I grew up in Amman, Jordan. In a refugee family of 10 children, in a home with no running water and no electricity, sharing our space with livestock. Many years later, I saw how this moth can pull water from desert air and turn it into clean drinking water. I often wonder whether I would have recognized that pattern of data had I not lived it first.
2: 제가 그 학생으로 있을 때도 하셨던 게 글로벌 멘토링이라는

0: 프로그램을 하셨어요. 기회의 격차들을 골고루 나누어 주는 거. 그런 함치면서 농담으로는 난 노벨 화학상 말고 평화상 받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1: 그분은 평화상도 드릴 만한 대인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누겠다는 거 아니에요.
2: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시면서 전 세계에 좀 똘똘한 학생한테 가가지고 술 사주시면서 따뜻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MOF야. 딱 잡으려고 하는 거야.
1: 걸려들도록. 걸려들었어. 근데 야기 교수님 레시피대로 그냥 무조건 넣어서 그냥 팔팔팔 끓이면 원하는 MOF가 나옵니까?
0: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실험실에서
1: 다 뭐가 있어요?
0: 실험실에서 야기 교수님 레시피대로 만들면 요만큼씩 만들면 진짜 조금의 파우더가 나오고 이랬는데 이걸 양산화시켜서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단위로 가니까 완전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생각했던 모든 조건들이 바뀌었었고 그래서 양산할 때는 또 양산에 맞는 조건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2: 아, 이게 공학이거든요. 엔지니어링.
1: 아. 이거 이산화탄소 이제 어쨌건 포집한다고 그랬잖아요.
0: 네네.
1: 이산화탄소를 잡을 때 공중에다가 MOF가를 촤악 뿌리면 될까요? 어떤 식으로 잡을까요?
0: 그렇게 잡지는 않고 네. 이렇게 MOF로 어디에다가 딱 고정을 해놓고 네. 공기가 지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면 얘가 있으면은 공기가 위에서 들어와서 여기 MOF를 지나서 빠져나가면 이산화탄소가 있는 공기가 들어와서 이산화탄소가 없는 공기가 나가게 됩니다.
1: 아, 약간 필터네.
3: 정수기 같은 거네요, 진짜.
0: 네네.
1: 그럼 얘를 그냥 그대로 뭉쳐가지고 쓰레기통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놔둬버리면 다시 또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뜨는 거 아니에요?
4: 사실 그냥 놔둬서 공기로 다시 가면 문제지만 우리가 분리만 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무궁무진해요.
1: 어떻게?
4: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냉각시켜서 드라이아이스로 바꾸면 이제 냉동이나 이런 보관용 재료로 쓸 수도 있고 또 최근에는 이산화탄소가 높으면 얘네들을 다시 휘발유나 이런 연료로 바꾸는 기술도 있어서 이게 공기에 있어 문제지 우리한테는 되게 소중한 자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1: 저거 분리만 하면 이산화탄소를 써먹을 수 있네요.
3: 아, 그러네. 탄산수
1: 같은데도 만들겠네요.
2: 나중에 이제 기술 좀 발전되면 우리 교수님 연구실에 가면 이제 기념으로 사이다 한 잔씩 딱 주는 거죠.
1: 거기 예 빨아들이는 거죠.
2: 지금 바로 여기서 네. 포집해갖고 만든 거라고.
4: 네. 제일 간단하게 없애는 건 그냥 땅 속에다 이산화탄소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1: 아 예.
4: 그러면 광석들이 잡아가지고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땅 속에 집어넣어서 못 나오게 광석으로 바꿔버리거든요.
1: 아,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잡고 있어도. 어쨌든 또 이산화탄소를 열을 발생을 시켜가지고 얘네들을 좀 또 풀어준다라는 네. 거잖아요.
0: 풀어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포집할 수도 있고.
1: 포집할 수도 있고. 풀어주고 네. 포집하고.
0: 이런 분자들이 들어갔다 나갈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을 제일 처음에 제안하신 분은 일본의 스스무 키타카와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3: 이번에 노벨상 같이 받으신,
0: 같이 받으신 분이에요.
1: 그래요?
0: 그래서 뭐 애들이 진짜 정글짐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듯이 기체들을 거기 안에 넣어가지고 저장할 수 있을까? 이런 가능성을 처음 제시하셨던 분입니다.
1: 시작은 롭슨, 발전은 스스무, 그리고 정리를 아예 깔끔하게 모든 걸 정리한 건 야기.
0: 네네.
1: 이렇게 세 분께서. 세 분이 MOF를 발전시키고 드디어 작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거다.
3: 네.
1: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최경민 교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
3: 아, 그럼요.
1: 예. 네. 그렇죠.
0: 일조를 조금 했길 바랍니다.
3: 실제로 최경민 교수님이 그 상용화시킨 제품 중에 하나가 그 미세먼지 필터 같은데 지금 상용화가 돼서 제품에 쓰이고 있습니다.
1: 야,
2: 그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거.
0: 그러니까 공기청정기인데요. 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공기청정기를 썼는데 라면을 끓이고 나면 냄새가 잘 제거가 안 되는 케이스가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이제 MOF를 냄새 분자가 좋아하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공기 중에 있는 냄새만 막 모아버리기 때문에 그걸로 공기청정기 필터를 만들면 냄새까지도 이제 제거할 수 있게 필터가 되는 거예요.
1: 야, 훈훈 탐정. 오, 장난 아니죠.
2: MOF 탐정이네.
1: 이 정도면 야기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노벨상 약간 조각이라도 좀 이렇게 뜯어가지고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3: 아, 만져보셨어요?
1: 농담이라도 좀 하시지, 그러세요.
0: 만져보지는 못했고, 뭐 이번에 오셨을 때 어땠냐, 네. 느낌이 어떠냐, 이런 것들은 뭐 개인적으로는 많이 물어봤었어요.
1: 한 달만 좀 빌려 달라고 하시면 어떡해? 충분히 SNS에 사진 좀 찍어보자. 나도 좀 찍고 그냥 네. 돌려드리겠다고. 그 정도면 지분이 있지 않냐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시죠.
0: 지분이 그 정도로 있지는 않은 것 같지만 다음에 오실 때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1: 스승이 노벨상을 탔잖아요.
0: 네네.
1: 그럼 이제 제자도 노벨상 도전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식의 어떤 또 뭔가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MOF로 이쪽은 끝난 것 같아요.
0: 아닙니다. 뭐 이번에 야기 교수님 오셨을 때도 둘이 네. 얘기를 나누던 것 중에
1: 네네.
0: 지금 모프가 보고된 게 14,000개가 있는데
1: 네.
0: 그럼 우리가 따져보자 이렇게 해서 따져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기분자가 있냐, 얼마나 많은 금속이 있냐 이렇게

0: 해서 따져 보니까 그때 계산하니까 10에 뭐 290개인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1: 와.
0: 그 정도면 은하계의 별개 수보다 많거든요.
1: 많죠.
0: 그럼 우리가 그 중에서 발견한 거는 14,000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직.
2: 아. 사실 10에 290.
1: 어느 정도의 규모가 10에
2: 290이면 그거는 지금 말도 못하게 많은 숫자고요.
1: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아까 말한
1: 해운대 모래만큼이요?
2: 아, 그거 훨씬 많아.
1: 해운대 모래만큼.
2: 그거 말 그거 상대
3: 안 돼. 모래는
0: 전 세계 모래의 개수보다
1: 우주야 우주?
3: 우주에 지금 별의 개수보다 많아요.
2: 저는 10에 290이라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그게 앞으로 흘릴 학생들의 눈물 같았어요.
1: 이거 MF 먹어볼 수도 있어요?
3: 굳이요?
1: 아니, 그 궁금한 게 이게 식용도 가능합니까? 아니죠?
0: 논문에 보고된 거는 네. 먹을 수 있는 MOF에서 보고된 사례도 있고요.
1: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
0: 네네. 실제로 또 약물을 저장해가지고 천천히 빠져나오게 만드는.
1: 제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0: 그래서 약으로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1: 제가 왜냐면 뭘 느꼈냐면 이게 MOF 이 기술이 예를 들어서 얘 이제 마시잖아요. 먹잖아요. 그러면 암 환자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 그 암세포들이 분자처럼 저 안으로 송송송송송 들어가서 그것들이 이제 소변으로 싹 배출되게끔 해버릴 수 있는 미래의 신약 기술에도 이게 어느 정도 쓰이지 않을까.
0: 저는 그런 방식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괜찮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1: 아, 괜찮지 않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네,
2: 네. 아, 근데 세포는 이거보다 너무 커, 여기 들어가기에는.
1: 그래요?
4: 오히려 지금 제가 봤던 것 중엔 이게 우리가 단순히 유기물이라 그랬는데
1: 세포가
4: 우리가
1: 큰가?
4: 쓰는 약이나 비타민도 다 유기물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비타민 종류를 가지고 모프를 만든 연구도 있고.
3: 저는 화장품을 봤거든요.
1: 어?
3: 그러니까 이 MOF가 들어있는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네? 여기 있는 염증 물질이라든지 네. 이런 거를 흡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치료를 해가지고 배출을 시키는.
1: 있어요, 그런 게?
0: 예를 들면 염증을 안 만들게 하려고 약을 먹지 않습니다.
1: 예.
0: 그렇게 하지 말고 몸은 가만히 놔두고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다 흡수해주자.
1: 흡수패드 이런 거요?
0: 네, 그러면 맞습니다. 흡수패드 그런데도 MOF를 넣을 수 있고 아니면 겔 같은 데도 MOF를 넣을 수 있고 피부에 바르면 그럼 염증이나 히스타민을 흡수해주면 그럼 약물 없이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1: 학수의 신세계인데.
3: 그렇죠.
1: 네. 그런 게 가능합니까?
0: 네.
2: 아니면 100년 전부터 정말 수많은 화학자들이 불나방처럼 달려들었지만 좀 하다가 다 때려쳤던 걸로 어떤 게 있냐면 바닷물 성분을 분석을 해보면 1톤 정도의 바닷물에 한 1g치 정도는 금이 들어있다라고 하거든요.
1: 아, 그래. 우리 예전에 들었던 거 아니에요. 예.
2: 그러니까 만약에 그 많은 바닷물 중에서 금만 딱 잡아챌 수 있는 뭐가 있다.
1: 아, 채금한다면?
2: 라고 하면 그걸 갖다가 거기다 바닷물만 계속 줄줄줄줄 흘러가게 하면 한 3일 있다가 와보면 이제 금 요만큼씩 나와있고.
1: MOF가 그런 걸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2: 할 수 네. 있을까요?
0: 아, 예,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상용화를 시켜가고 있는 스타트업 예? 중에서는 전자제품에 이렇게 많이 쓰는 금속들, 금을 있잖아요.
1: 예, 예.
0: 금을 녹여서 그 녹인 물에다가 MOF를 탁 집어넣으면 금들이 MOF로 쭉 몰려듭니다.
1: 와,
2: 아, 교수님도 그거 해주세요, 그거.
0: 네,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 아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 아. 장 교수님은 뭐 MOF, 모프 아이디어 같은 거 없습니까?
4: 아, 사실 생각을 좀 혼자 개인적으로 하던 거 있었는데 네. 아주 부적절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1: 아, 얘기해봐요. 얘기해봐요. 어둠의 해학자잖아, 얘기해봐요.
4: 아, 사실 이게 목포로 폭발물 만들 수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1: 뭘 만들어요?
4: 폭발물을.
1: 폭발물이요?
0: 아, 그렇죠.
1: 네. 아, 그래요?
4: 그게 괜찮을 것 같거든요, 상당히.
0: 그런 연구 논문들도 꽤 나왔었습니다.
2: 근데 왜 굳이?
0: 폭발물들이 그냥 옮기다가 충격을 받으면 터지지 않습니까?
1: 아~
0: 근데 폭발물들을 이 공간에다가 다 나누어서 넣었으면 자기네들끼리 반응해서 할 필요가 없죠. 그럼 안전성을 훨씬 높여줄 수 있어요.
1: 안전성 높은 폭발물? 아, 그런 거요?
4: 아, 전 아, 이거 자체를 다 그냥.
0: 아, 폭발물.
3: 그런 거 아니고.
4: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요.
1: 이게, 이분은 그 테러 쪽이 아니라 방어.
0: 네네.
1: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방어.
4: 그렇죠. 산업에도 쓸 수 있고.
1: 산업에도 쓸 수 있는 뭐 그런 쪽으로 가야죠. 재풀린 거예요. 아, 네. 좋습니다. 아니, 그, 오늘 되게 신세계를 만난 또 그런 기분이에요. 몰랐던 MOF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좀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싶기도 하고.
3: 맞아요.
1: 근데 또 플라스틱을 좋은 의도로 만들었는데 이제 환경 오염에 또 주범이라고 네. 또 이야기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과학은 잘못이 없어요.
3: 네.
1: 이게 뭐든 쓰는 사람들의 몫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 이산화탄소 얘기를 오늘 중점적으로 했지만 사실 모프가 사용될 수 있는 분야의 10%도 얘기를 못했죠. 왜냐하면 수소 연료 저장으로도 쓰이고 온갖 이거 자체를 약간 일종의 화학 반응 실험실로도 쓰고 많은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관심 갖고 보다 보면은 모프가 여기에도라는 걸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0: 뭐 MOF가

0: 그 좀 나만 아는 좋은 거가 아니라 네. 모두가 아는 좋은 거였으면 좋겠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노벨상을 받으면서 굉장히 좀 계기가 됐고 또 이렇게 MOF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MOF를 잘 적용한 제품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 진짜 잘 정착해서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아, 좋습니다. 오늘 사실 그 유기물하고 이제 무기물을 배웠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탄소, 탄소가 뭐길래 화학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등장하냐. 그래서 다음 화학 페스티벌은 탄소 페스티벌이 어떨까. 네. 기회가 된다면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면 어떨까.
2: 너무 그런... 중요하죠.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다음에 나와주세요.
0: 네.
1: 오늘 감사합니다.
0: 네, 네 고맙습니다. 아,
1: 과학적으로 꼭 검증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비행.
3: 느낌이 생텍쥐페리야.
4: 진짜 철떡 같네요. 네.
1: 비행에 대해서 예. 어떤 연구를 하시나요?
5: 저는 거미의 비행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 거미요? 거미요?
5: 거미가 4.5km 상공까지도 비행을 합니다.
1: 근데 못 믿겠어요. 이거 예. 뭐 보여주세요.
5: 비디오를.
1: 쏜다. 나온다. 우와, 저렇게 날아간다고? 스파이더맨이래? 어떻게 밝혀낸 걸까요? 누가?
5: 제가 밝혔죠.
1: 전 세계 최초로 그러면 발견하신 게 교수님이?
5: 예. 아. 라이트 형제가 비행을 하기 시작한 20년 만에 인간의 비행이 자연의 비행을 넘어서는 시점까지 오게 됩니다.
1: 진화로 따지면 수억 수천만 년 넘지 않아요?
5: 상상이 잘 안 가실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1: 이게 비행기. 와. 와. 지금 다 달라요, 너무. 왜 그렇게 생겼지? UFO를 지금 뭐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5: 어떤 생명체들이 비행을 하는지 인간이 발명하고 개발해낸 그러한 비행체들까지 쫙 한번
1: 오늘 고급 지식인 여러분 하나 건져갑니다. 자연의 비행부터 항공기 설계까지 다 연구하신다는 그런 분이 나오셨어요.
6: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종합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7: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8: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9: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책 속에 보물이 있는 거지. 어? 백지수표네? 아. 아, 이 돈 때문에 참 내가

0: 자, 오늘은 파주에 왔습니다. 파주. 출판단지로 굉장히 유명한데.
1: 맞아요. 네. 그곳에 이제 출판사 건물들이 네네. 있는데. 책보자. 요런 쪽이 아닐까.
2: 조각상.
0: 조각상도 굉장히 강렬합니다. 오늘 백만장자 분을. 분이 혹시 약간 이런 느낌? 굉장히 강렬합니다. 안으로 한번 가보죠.
1: 네. 네.

0: 뷰가 네. 장난이 아니네요.
1: 아니 근데 이 공간이 네.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한 공간인데
0: 그죠? 뭔가 낯익죠?
1: 여기가 많이 본 느낌인데
0: 어?
1: 여기 이 백만장자분이
0: 이분인 것 같아요.
1: 이분인 제가. 것 같아. 이분이 이게 이, 저, 조각상이 밖에도 있고 이 느낌이
2: 반갑습니다 장원 씨.
0: 어?
1: 아,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아, 예.
2: 그것도 그림 보러 오셨어요?
0: 아, 그림 보러 왔냐고요?
1: 우리 저 대표님 찾으러 왔습니다.
2: 아, 네, 네.
1: 예, 예, 예.
2: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1: 네, 네, 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1: 예, 오늘의 이제 백만장자 정식으로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 출판사 55년 동안에 많은 책을 출판한 안정만이고 또 그림도 한 30여 년 동안 많이 컬렉션을 한 그 안정만입니다. 오.
1: 안정만 회장님인가요? 대표님이?
4: 저 회장입니다. 회장.
1: 안정만 회장님. 네.
4: 55년 동안 책을 만들고 그럼 그림을 30년 동안 모아온 책 부자이자 그림 부자입니다.

0: 또 길리를 만들었습니다. 출판단지. 예.
1: 근데 회장님 여기가 좀 낯이 익어서 저희가 어디서 봤더라 막 생각했거든요.
0: 여기는요 글로리라는 저 드라마가 있었어요.
2: 맞습니다.
0: 영화 촬영 장소입니다.
2: 맞습니다. 여기 더 글로리.
0: 더 글로리, 더 글로리. 맞아요.
2: 저기 우리 이도연 배우님의 집이었죠, 여기가. 송혜교 씨가.
0: 송혜교.
2: 네.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뭐 얘기하고. 아, 어디서 많이 봤다 했는데 우와. 그 집이었네요.
0: 맞습니다. 예. 네, 네, 네.
2: 여기가 몇 평 정도 될까요?
0: 이게 한 600평 정도 됩니다.
2: 600평.
1: 아, 여기가 600평이에요?
0: 네, 네.
2: 여기 건축비도 꽤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0: 조금은 들었죠.
2: 예. 조금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죄송한데, 요 조각상.
0: 네.
2: 어떤 시그니처인가요?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는.
0: 아, 이게 이제, 이게 순정남인데.
2: 네.
0: 그 저도 똑같은 순정남입니다. 왜냐하면 책과 그림을 이렇게 좋아하고 수집하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2: 순정남
0: 같습니다.
2: 순정남. 네.
0: 순정남.
2: 예.
0: 그럼 그림 있는 전시로 자리를 옮길까요?
2: 아 예예예. 예, 예. 이쪽에 보니까 이제 네. 그림들이
1: 네, 진짜 네. 많네요.
2: 범상치 않습니다.
0: 네,
2: 여기부터는.
0: 그렇죠. 네, 네.
2: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건가요, 네, 그림들이?
0: 네, 네.
1: 그림마다 책이 보여요, 회장님.
0: 책 있죠.
1: 네.
0: 출판사를 하니까
1: 네.
0: 책을 그리는 작가를 각각 했어요. 외국 작가도 국내 작가도 그러고.
2: 어우, 저는 이 아주 입체적으로.
0: 저기 패트릭 휘즈라고 미국 작가입니다.
2: 이런 그림 너무 멋집니다.
0: 네네.
1: 진짜 멋지죠.
0: 책으로 이렇게 해서
2: 예, 예.
0: 내렸죠.
2: 회장님 좀 궁금한 게 이런 그림들은 굉장히 좀 비싸겠죠?
0: 글쎄 뭐 좀 좋습니다.
2: 네.
1: 근데 네. 확실히 딱 네. 컨셉이 있어서 네. 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0: 아유, 고맙습니다.
2: 여기도 이것도 책으로
0: 만든 건데
2: 네.
0: 우리 장훈 씨 이 그림이 네. 누구의 사진인지 알고 기억나세요?

0: 둘, 셋, 넷, 다, 여기.
1: 이거 기억나? 우리.
2: 저는.
0: 아, 이거 BTS. 네.
1: 맞아.
0: 그죠?
2: 재밌네요.
3: 레이던스 작가, 1호 작가입니다.
0: 아하, 예.
3: 그래서 우리 일기에서 우리가 배출한 작가입니다. 작가 공방에 갔다가 아우 내가 안 됐더라고. 왜냐면 아주 작업실이 열악해요.
0: 예, 예.
3: 그래서 아 내가 이걸 지어서 그 작가들 위해서 후원을 해갔다. 예.
0: 지금까지 후원한 작가님 몇 명이나?
3: 한 200여 명 된 것 같습니다.
0: 200여 명.
2: 네. 우와.
3: 거기 나온 사람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진주라는 작가가 있어요.
0: 예.
3: 그분은 우리 1호 작가인데 카즈대학 지금 현재 교수로 와 있어요.
2: 아.

0: 이게 젊었을 때 많이 그려놔야 돼. 네. 작가는 작품이 많아야 돼.
1: 아, 이번에 신인 작가 공모전에 저희 선정한 작가 중에서 가장 신인 나이가 어린 작가님 두 명을 이제 이쪽 연애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로 하신 거고, 이거는 자개.
2: 그분들이 신인 때 네. 이제 구매를 했던 그림은 네. 지금은 만약에 그분들이 굉장히 유명해지셨다면 네. 만약에 그분들이 굉장히 유명해지셨다면 네, 네, 네. 그림값이 굉장히 올랐겠죠.
3: 아, 물론 이제 뭐 전혀 안 올라가 볼 수가 없어요. 네.
4: 올랐죠. 아니, 올랐겠죠. 많이.
3: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어떻게 하네. 오른 작가가 있죠. 예.
0: 처음에 구매한 작품 가격보다도 10배 이상 오른 것도 있다. 그런데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많다. 그림을 반드시 팔고 사고 하는 목적으로 그 그림을 구한 게 아니고 그림을 삼으로서 작가한테 도와주는 거고 그런 일을 내가 많이 했습니다.
4: 근데 회장님 그러면 30년 동안 이제 그림 수집을 또 하셨으면 되게 유명한 좀 의미 있는 작품들 많을 것 같은데.
3: 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쵸.
2: 여기가 수장고인가요?
3: 아, 맞습니다. 아.
4: 비밀번호로.
2: 아, 확실히 여기 이제 좀 비싼 그런 그림들이 많으니까 조금 여기는 좀 주의를 해야죠.
4: 기대됩니다.
2: 기대가 됩니다.
4: 어, 오, 여기가 오, 오.
2: 됩니다. 어,
4: 오, 여기가. 오, 오.
2: 여기가 진짜 약간
4: 동물 창고다 여기.
2: 우리 드라마 보면 네. 어떤 대기업이나 정부 주요 부서나 이런 데 보면
4: 보는 비밀의 방 같은 곳이잖아요 여기.
2: 여기에 정말 중요한 작품들이 좀 있나 봐요. 근데 이렇게 막 보여주셔도 됩니까? 네.
3: 아니 괜찮습니다. 특별한 분이니까 그래 가지고. 아,
4: 네. 여기가 다 그림인 거예요?
3: 그렇죠. 회장님? 그럼 그림 다 있죠.
2: 이야.
3: 저 장원 씨 한번 열어보시죠. 예, 예,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아,
2: 나 이거 처음 열어봐요. 아 이게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4: 아, 네. 아,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2: 이렇게 하면.
3: 작품이 다 보이죠.
2: 원래

0: 아이고.
1: 안녕하세요.
2: 아유, 일을 뭐,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아주 좋습니다. 아주. 이게 작품이 막, 그 사람인 것 같아요. 막, 뭐가, 저, 고기를 막, 싱싱한 고기가 막 튀는 것 같아요. 그쵸, 뭐. 그래서, 저희 다가 더운데, 참, 건강 많이 챙기시고, 네. 어? 어, 이제,

0: 대박이에요, 이 그림.
1: 여기. 아, 이거. 제가 그림은 네. 문외한인데.
2: 네. 유명한 작품입니다.
1: 제가 또 촉은 좋잖아요. 요걸 보고. 이게 혹시 바스키아?
3: 어, 맞아, 바스키아.
1: 그죠? 아, 이게 왜냐면 바스키아 그림에 요게 많이 나오거든요.
3: 거의 많이 하시네요.
1: 어, 이거는 근데 바스키아 그림이면 이거 엄청난 가격.
3: 그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저.
1: 안 나셔도 네. 제가 볼 때 이거는 최하 못해도 한
3: 뭐
1: 100억 하지 않나요?
3: 예술피라는 것은 네. 그게 그 돈으로 값어치를 한 것이 아니죠.
1: 그렇긴 한데.
3: 그게 밸류라는 게 다른 거니까.
0: 네. 회장님, 너무 재밌는데 다른 그림 또 보여주시면 안 돼요?
3: 네.
0: 네, 가볼까요?
3: 네.
1: 아, 이쪽에도. 아, 그림이.
0: 와.
1: 이건 뭐 워낙에 유명한 앤디 워홀.
3: 네. 예. 뭐 그림을 많이 하시네요.
1: 아니, 뭐 잘 모르는데 우리가 이제 대중적으로 워낙 유명하니까.
0: 잘 알죠, 유명한 그림.
1: 아, 이것도.
0: 와.
1: 여기도 와, 대단한 그림들이.
3: 강훈 씨가 독서만 강의 아니고 네네.

0: 너무 많이 하시네요.
1: 그냥
0: 존경합니다.
1: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대중적으로 유명한 것만 조금 압니다.
0: 진짜 아끼는 작품이에요.
1: 예, 예.
2: 이보다 더한 네, 게 네, 있나요?
0: 네, 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가볼까요? 네.
1: 여기 막 진짜 여기 보안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데. 네. 여기 건물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는 어딘가요?
0: 저기 보여드리겠습니다.
1: 와, 와, 저 태어나서 이렇게 책 많은 곳 처음 와봐요.
2: 이거.
1: 우와.
0: 책은 약 한 70만 부가 들어와 있어요.
1: 쉽게 얘기하면 물류센터네요.
0: 그래, 물류센터.
1: 예, 예, 예.

0: 그래서 네. 여기서 전국에 나갑니다.
1: 이렇게 책이 이렇게 있는 데는 처음 봤어요.
2: 꼭대기까지 있네요.
1: 이야.
0: 9천 종 책을 냈으니까.
2: 예. 9천 종이요?
1: 책 냄새가 이렇게 한꺼번에 책 냄새를 이렇게 맡은 적은 맞아.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
2: 서점 같은 데 가면 네. 어렸을 때 많이 맡아봤던 냄새거든요.
0: 어, 장원 씨. 네. 한번 읽어보시죠. 아, 이 책들이 제가...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책을 많이 낼 책입니다.
2: 읽어주세요. 이거 어떻게
1: 해? 이게 다 한 분인데. 네.
2: 이거 어떻게
1: 제가...
2: 네.
1: 한국 정치론. 아, 요거. 아, 제가 한문을 조금 읽긴 읽는데. 네.
2: 저는 한글을 읽어야겠네요, 한글. 아니. 국제법 강의. 한글.
1: 공부도 많이 하신 우리 저, 어, 아나운서가.
2: 아니, 저 한글 세대죠.
1: 아나운서가 나보다도 저 한문을 모르면.
2: 회장님이 저보고 한글 세대라고 하시잖아요. 아,
1: 나랑 뭐 그렇게까지 차이 나죠.
0: 그 참 그 옛날 나온 겁니다. 네.
1: 요거는 예전에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요거는 네, 가격이 어. 9,500원으로 돼 있거든요.
0: 그렇죠.
1: 지금은 좀 올랐겠죠.
0: 한 2만 5천 원.
1: 2만 5천 원.
2: 그러면 회장님 주로 법률 서적을 많이 내시는 거예요?
0: 그렇죠. 우리가 주축이 법률 서적이죠. 요 책은 1년에 한 2만 5천 내지 3만 부씩 나가도
1: 3만 부씩 나가네.
2: 고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책에 다, 다 추억이 있으실
0: 그렇죠.
2: 것 같아요.
0: 그렇죠. 추억이 있어요. 지금 이런... 판검사 되는 분들 거의 아마 우리 회사 책까지 공부했을 거예요.
3: 1950년도부터 법률책을 출간했어요. 우리 회사에서. 물권법, 민법정책, 채권총강론 등등 법률책을 그때 굉장히 많이 냈죠. 우리가.

0: 아, 여기는 이건 뭐, 아,
1: 예, 사전이네.
2: 사전하고 우와, 경제학서들입니다.
3: 와, 이 두꺼운 거 봐.
2: 여기 사전들이 그 당시에는 현재 잭 비틀 제 역할을 했어요. 그냥 이걸 봐야만 다 알 수 있으니까.
0: 그렇죠, 그렇죠. 저희 집에도 어릴 때 사전이 네,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찾아보고 했었는데 이 경제학 대사전 네, 언제 만들어진 책인가요?
2: 이게 1964년인가 그럴 겁니다. 내 기억으로는.
3: 64년. 그러니까
4: 경제학 대사전, 경영학 대사전, 유교학 대사전, 정치학 대사전, 큰 사람들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0: 어우, 또 두께가. 이거는 너무 무거워서 사발면 위에 올리면 안 됩니다.
3: 아, 무너지죠, 사발면.
0: 사발면 무너져요.
3: 맞아.
0: 이거, 예.
3: 이건 안 돼요.
0: 지금 이 대사전 같은 경우에는 한 권에 얼마 정도 가격할까요?
2: 지금은요, 이게 한 18만 원 가는데.
0: 18만 원. 어,
2: 와. 그 당시 5천 원에 5천 원.
0: 아.
2: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도 지금 18만 원 가치가 있던데. 네.

0: 그래서 이런 책들이 이제 많이 나가졌기 때문에 관절 4번 의사 원래 사옥이 네. 생겨진 거예요.
1: 경작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엄청 나갔어요. 막 뺏어내려 버렸다고. 거기서 돈을 벌으신 거예요. 아, 효자 노릇했지, 완전히.
2: 책 백만장자이자 그림 백만장자이신 우리 회장님은 과연 백지수표에 얼마나 쓰셨을지 백지수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0: 제가 백지수표입니다. 예.
2: 자, 110환 처음 보는 이 숫자는 어떤 의미인가요?
0: 아, 이거는요, 1953년에 네네. 우리 선친께서 아버지께서 네. 첫사랑이라는 책을 처음 출판했어요. 네. 그때 그 책값이 110환입니다. 아. 그 110환이 나를 그 책의 백만장자로 만들어준 네. 동기가 됐습니다. 네. 네.
2: 선대 회장님께서 한국전쟁 중에 출판사를 차리셨다고요?
0: 아버님은 일제시대 전주사업 나오셨어요. 예. 그 교편 생활을 한 9년 하셨습니다. 그때 유교가 막 나가지고 다 부산으로 피난 모였을 때요. 교편 생활 하시다 보니까 아, 책의 중요성을 알고서
1: 아, 내가 여기서 학교 선생을 관두고 출판사를 해야겠다. 교편사를 하면서 받은 수입 같은 거 이런 거 다 모아서 그렇게 해서 출판을 맺은 거예요.

0: 어릴 때부터 아버님 덕분에 책을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1: 그렇죠.
0: 책을 네. 좋아하셨나요?
1: 뭐 좋아했다고 보다도 내가 대학 다닐 때부터 그냥 아버지가 건강이 막 안 좋고 그러시니까 출판사에 나와서 편집 보고 다 일을 그렇게 했어요, 같이. 대학 졸업하기 전에도. 네.
2: 대학 때 전공은 어떤?
1: 연대 상대 응용통계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학을 가서 선진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싶고 네. 그런 꿈도 있었는데 아버지 밑에서 호되게 훈련을 받았어요. 1972년도부터 일했어요. 책을 묶었어요. 창고에 참가서 묶고 심부름하고 뭐 또 제작한데 떼어다니면서 탁 하고 막 그냥 여러 사람 막 면박도 주시고 너 이거 해와라. 저 양반 정말 진짜 우리 아버지인가? 생각할 정도로 그때만 해도

호되게 교육을 시켰어요, 딸.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그게 나와 피가 되고 살이 된 거죠. 참, 내가 누구보다도 우리 아버지 존경하고. 네. 첫사랑. 74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 아버님이 네. 창업해서 네, 네. 그 10년 안에 다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귀한 보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아, 여기 되게 이게, 아기자기한 책들이 아주 있네요.
1: 또 귀여운 책들이.
2: 이게 최고 혼혈한 책입니다.
0: 네.
2: 이것도 책 나온 지가 1953년인가 나온 책인데. 장호 씨 한번 읽어보세요.
1: 예, 예, 예.
2: 어? 여기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책이 나왔어요. 보시고.
1: 네. 진짜 너무 이게 왜냐면 오래된 책이라서 혹시 찢어질까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저기 한자가 엄청 많아요.
0: 자, 상당히 많네요.
1: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신

0: 치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1: 어.
0: 당신이 속으로 나물이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 잊었노라. 뭐 요런
2: 네.
0: 예. 네,
2: 네, 네. 아이고, 좋습니다.
0: 아, 근데 이게 아마 문고판으로 이렇게 나왔나 봐요.
2: 네, 그렇죠.
0: 그죠?
2: 그때 사이즈는 이런 사이즈 나왔어요.
0: 예. 네.
1: 되게 예뻐요, 이게, 책이.
0: 경사를 만드신 초대 대표님이 이게 쓰신
2: 편지입니다. 네. 네. 그 한번 읽어주시죠, 엄마.
3: 세상의 더러움에 젖지 않는 소년 소녀 시절이야말로 그들이 앞으로 올바른 삶을 이룩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시기라 믿습니다.
4: 과연 소년 소녀를 위한 마음의 양식이 될 수 있는 책이 몇 권이나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진실로 소년 소녀를 위한 양서 출판이 멸종되다시피 한 이 불모지대에 본사는 감히 쟁기를 들고 나와 몇이랑의 밭을 일구어 보려는 조그마한 성의에서 코스모스 문고를 시작했습니다.
0: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쪽에 액자 걸려져 있는데 출판 보국.
2: 네, 네.
0: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예.
2: 네, 네. 좋은 양서를 통해서. 네. 정말 사회 한 곳에 밝아지게 하는 거고,
0: 네.
2: 저는 죽을 때까지 또 내 자손 대대까지 출판을 하라고 할 적도입니다.
5: 예. 인재를 키우고 국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책임은 우리가 항상 우리 출판사에서 책을 만듭니다.

0: 저희 충원된 게 20권 중에 반도 안 된 거냐?
1: 그렇죠.
2: 몇 번이나?
0: 다들 주문합시다.
3: 서울대 교수님들께서.

0: 지금까지 뭐 수도 없이 많은 책들을 출판하셨을 텐데 가장 좀 자랑할 만한 책.
1: 헌법의 허영 교수라고 있어요. 네. 그분은 하빌리타천 하신 거예요. 그걸 알아가지고 경희대에 뛰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시간 반을 기다렸습니다. 선생님 도우실래? 책을 한번 써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알아주니까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걸 계기가 돼서 오늘 한국 헌법론을 냈어요. 지금도 헌법의 바이블입니다. 예. 그리고 그 경제학원론.
0: 경제학원론.
1: 그 전 고시실 때는 1년에 5만 권에 나갔어요. 부전히 다녔어요. 난 뭐 요새도 뭐 새벽 4시 반 일어나지만 일찍 일어나서 훌륭한 교수님들 발굴해서 필자로 하는 걸 최선을 다했어요.
0: 출판사가 가장 잘 됐을 때는 매출이 어느 정도 됐어요?
1: 그때 한참 고시가 있을 때 그러니까 뭐 얘는 한 150억 정도 그리고 최근 한 100만 부 정도가 저희가 팔았어요. 그거 좋은

0: 200만 내면 많이 나갈 테니까 환희라고 봐야죠. 예.
1: 기뻤죠?
2: 내 자식이 탄생 같아. 그런 심정이었어요.

0: 회장님께서 파주에 출판 도시를 설계한 사람 중에 한 분이시라고
1: 그렇죠.
0: 들었어요.
1: 네, 네, 네. 그때 젊은 출판인데 나도 그 40대 있으니까 당시에는 돈결이 비슷하게 한 겁니다. 영국의 헤이언 와이라는 책의 마을이 있어요. 네. 전부 다 관광객이 많이 들어와요. 그걸 보러. 네.

0: 그래서 그 해연화를 딱 보고 나서 우리들이 야 우리도 저게 국가사회에서 꼭 만들어야 된다. 출판도시라는 거 그것이 문화적 컨셉이 대단하지 않냐. 네.
1: 여기가 총 몇 평인가요? 출판도시가?
0: 48만 평입니다.
1: 48만 평. 네. 야, 1980년대 파주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을 텐데. 네.
0: 파주는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38전 바로 가까워 가지고 전쟁 터진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허벌판이죠. 허벌판이 비가 오면 푹 빠져가지고 장화를 신고 될 정도로 그런 아주 열악한 땅이었어요. 거기가 360개 출판사에 모여서 거의 한 66억 정도 돈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시작한 거죠.

35년 전이 생각하면 여기 뭐 아직 아무것도 없을 텐데 꼭 이게 잘 돼서 국가 사회에 기여한다는 목적이기 때문에 피곤한지도 모르고 이 출판단지를 건설해왔습니다.

0: 아, 여긴 바로 우리 코너입니다. 우리 부사 코너인데, 우리 단지가 지정한 책이에요. 이 좋은 책들을 보고, 이 문화를 좀 즐길 수 있도록, 예, 오늘날의 출판단지를 조성한 겁니다. 우리 들어왔습니다.
1: 네. 아이고, 안녕. 아,
0: 저 우리 손자예요.
2: 손자. 아, 예, 예.
3: 오, 롱찬 친구가 있네요, 아주.
2: 아이고, 어이, 집에도, 아이고. 집에도 그림이 많네요.
3: 작품마다 다 그 작가 이름 옆에 그렇죠. 써붙여놓은 덱은 처음이에요.
0: 이건 왜냐면 그래야 손님이 볼 때 아 이게 누구 작품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0: 거실도 작품이 많은데요, 회장님?
1: 그렇죠.
2: 아이고,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사모님이시군요.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아우,
3: 정말 크시군요.
2: 사모님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우리 집사람은 그 참 출판단지, 제가 출판사도 참 안 되는 걸 끌어왔잖아요.
2: 네네.
1: 힘과 용기를 거둬놓을 수 있는 네. 그런 분으로서 내가.
2: 아니, 우리 저 사모님께서 네. 직접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3: 저는 항상 아니, 남편이 저 몰래 그림을

0: 사모아서 너무나 고민을 많이 했던 아내 유연옥입니다.
1: 아니, 근데 그림을 진짜 사모님 몰래 이렇게 다 사모으신 거예요?
2: 몰래라기보다도 네. 이런 사람은 꼼꼼하게 하던 게 다 재보고 한,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답답하지, 우리는 그냥 막. 딱 컨셉이 좋으면 그대로 밀고 나갔으면
3: 그게 몰래 아니에요?
2: 네?
0: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할까봐 그냥 몰래 하는 거죠, 뭐.
1: 우리 사모님한테 회장님은 어떤 남편이세요?

0: 이 사람은요, 하고 싶은 거 다 사는 남자. 책도 만들고 싶은 거 다 만들고, 그림도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여행도 가고 싶은 데 다 하고, 그리고 또 많이 베풀어요. 그래갖고 항상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항상 아주 속이 꽉 찬 남자예요.
1: 아까 두 분은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어요?
0: 저희 신우가 저랑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러니까 동네에 혼이 다 알고 지내면 그런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신우하고 어머님께서 저희 집을 찾아오셔갖고 자기 막내 동생 피아노 레슨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기 막내 시동생을 가르치게 됐죠.
1: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동생분 친구신 거죠?
2: 그렇죠, 그렇죠.
1: 네?
2: 그래서 어깨너머로 봐서 아주 인상도 좋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서 내가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3: 연이 오래되셨네요. 네네.
0: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한 달 있다 약혼하고 한 달 있다 결혼했어요.
3: 속전속결로.

0: 자, 우리 장훈 씨 노래 한번
1: 아니요.
0: 그러니까 근데 게,
1: 왜냐하면
0: 아니, 우리 아버지가
1: 네, 선생님
0: 고양이 아니, 몸을
1: 그게 다 못 나가요.
2: 편집돼 어차피.
0: 아, 못 나가도 한번 하는 거 좋지. 그래서 자, 박수 한번
1: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떤 네. 거 뭐
0: 고양이 몸.
1: 고양이 몸.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네.

0: 아, 여기.
1: 여기가 안방인가요?
2: 아닙니다. 여기는 안방이나 저쪽이 안방이고, 네. 이제 같이 있는 게 좀 그래요. 혼자 있는 게 편하다.
0: 아니, 아까 저기 피아노 치실 때는 두 분이 굉장히
2: 그렇죠.
0: 아주 사이가 좋아 보이셨는데,
1: 뭘 그래요?
0: 방은 각방을.
1: 따로 같이. 네.
2: 이 방에 내가 쓰는 텔레비도 있고.
0: 아니, 근데 저기 죄송한데. 네. TV가 네.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2: 아니,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보니까.
0: 그림은 너무 이제 다 고가의 그림들이 많은데 요즘은 저 TV 그 사은품으로도 많이 듣고 하거든요. 너무 좀 이거 그리고 심지어 아 우리 회장님 참 다른 데 돈 안 쓰시나 봐. 네. 옛날 모델입니다. 귀가 뚱뚱해요.
2: 그렇죠.
0: 귀가
1: 요즘 얇은데 회장님.
3: 30년 됐어요.
1: 식사하세요.
4: 아이고 참.
1: 오늘은 김밥으로.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3: 아, 또 야채 많네.
4: 샐러드가 참 나한테 좋아. 먹기 편하고, 좋고. 이거 뺏어.
3: 아니, 이 사람이 굉장히 사람을 좋아해.

0: 해서 많이 모시고 와요.
1: 손님 몇 명까지?
0: 100명.
1: 이 집에서요?
0: 어. 아래층 위층 해갖고 사람하고 먹으면서 이렇게 일상생활 얘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저는 그냥 묵묵히 다 뒷바라지 하고 있습니다.
2: 어. 여보 고마워.
0: 아니 왜 웃어? 웃으니까 너무 장난 같잖아.
2: 왜
0: 고마워하라고 표정을. 어디 가세요? 운동해야지 운동.
2: 운동 그렇죠. 자.
0: 우리 같이 해요. 하나, 둘, 셋, 넷.
2: 자, 반대로. 딱 못 벗으면 근육이 나의 걸막상께 탄탄해요, 내가. 그야말로 파주 출판 도시의 선구자세요. 여러 가지로 보면 우리 회장님께서 항상 먼저 기획하시고.
3: 나는 거기서 이제 그 쇼핑몰. 그 쇼핑몰을 했죠. 그때 질적이 다들 이건 완전히 말했는데 어디서 쇼핑몰이냐.
4: 그 출판사들이 들어오면 먹을 거리, 볼 거리, 입을 거리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마 내 겨울에 한 입에 걱정 들어왔을 거예요. 좋은 건축물 줘서 출판사한테 멋있는 건축물 돌아버리면 많은 관광객이 모이고 좋을 거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3: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앞서갔어요. 한 25년. 그래도 내가 골탕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죠. 한 7년 동안은 아주 혼내게 이렇게 지냈습니다.
4: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아, 번화가도 쇼핑몰이 안 되는 판인데, 허블판에 거기다가 그 무슨 그 쇼핑몰 한다는 게 다 폭삭 망했으니까. 그때 그 힘들었지.
2: 아니 지금도 그 쇼핑몰들이 있나요?
3: 있습니다.
1: 아 있는데 있어요?
3: 왜 저게 안 됐냐면 잘 해나갔다가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 예, 예. 코로나가 오니까 어떤 경우가 오냐면 계약한 사람이 다 나가는 거예요. 아. 전부 다 나갔어요. 나가니까 그 돈 다 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네, 네, 네. 네, 네, 네.
3: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분양해서 팔고, 정 안 될 때는 내 그림도 막 팔고,

0: 그러니까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법관이 없어지기 전에는 말팔렸지. 지금은 그때 한 10분 일도가 안 돼요. 완전 적절봤어요, 우린.
1: 요즘은 좀 상황이 어떤가요?
2: 아,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작년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좀 숫자가 좀 났어요.
1: 예. 네.
2: 그런 이제 전자책, 예. 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전자책 판매도 이북으로. 있고 스마트폰 가지고 네. 볼 수가 있는 시대가 네. 왔단 말이에요. AI 시대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책으로 만든 건 좀 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없어지는 않아요.
1: 우리 회장님은 언제까지 출판업을 하고 싶으세요?
2: 내가 살 때까지 네.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내가 꼭 하도록 해야죠. 우리 아들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0: 책이라는 건 돈 벌고 만드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해서 많이 읽혀서 정서적으로 충만하게 하고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1: 조금이라도 내가 좀 더 보탬이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자학재단을 또 따로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2: 그렇죠. 네, 네. 네. 사실 그 아버지 유언대로 했지만은 밥 한 개 더 먹어서 뭐하겠습니까? 이를테면은. 다 좋은 일, 사회 한 곳에 밝아지는 그런 일을 해가지고 자학생을 우리가 1,000명 길렀어요.
1: 네.

0: 회장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시나요?
1: 나는 돈이 많은 게 백만장자가 아니고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하는 일이 사회에 내가 참 공헌하고 잘하는 것이다. 그게 백만장자가 아니나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2: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 주세요.
3: 오, 예원 씨, 장훈 씨.
2: 깜짝이야.
4: 100억 정도 되는 매출을 올렸던 광고 회사를 한 40년 운영을 해왔고요. 예술통 기획자로 살고 있는 박동훈이라고 합니다.
0: 버신 돈을 네. 이 거리에 지금 쓰고 계시다고.
2: 근데 이렇게 예쁜 거리가 있는지 몰랐어요.
0: 둥지 같은 모양.
2: 맞습니다. 볼거리가 진짜 많네요.
5: 안 나가시고 오늘 촬영 끝날 거래요?
0: 총 많으시고.
2: 여기 대박이에요.
0: 밑에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지하에 요리하는 데도 네. 있고. 천장.
5: 오늘 촬영 끝날 거래요?
0: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그런 느낌이에요.
4: 엄마가 저쪽에서 오시는데 리어커를 끌고 오시는 거예요.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0: 이해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0: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알고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1: 전경이요.
0: 아 너무 신이 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자리가 한 군데가 비.

0: 비어 있어요. 옆에 짝꿍 어디 있어요, 은지 씨?
1: 나는 자연인이 아닌 오늘은 연준이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0: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등장을 하시네.
1: 화려하게, 화려하게 한번 등장을 해봤어요.
0: 네, 네. 갑자기 학부모 상담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1: 이게 또 네. 제가 이제 뭐 산속에서는 뭐 뱀을 뭐 이렇게 만나도 네. 멧돼지를 만나도 뭐 고라니가 뭐 앞에 쓱 지나가도 누나나 깜짝 안 하는데.
0: 그렇죠.
1: 성교육이다. 예,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야,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굉장히 어렵게 생각이 되고, 뭔가 이렇게 좀 위축이 돼요. 그때는 다 독학이었거든요.
0: 독학이요?
1: 예. 근데 오늘 진짜 제대로 접해보고자.
2: 근데 어느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산 아니고 아이들 마음속 탐험이거든요.
0: 그렇지.
3: 요즘 애들 세계가 좀 에베레스트보다 조금 더 오르기가 힘들어.
1: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
0: 높아요, 높아요.
4: 네. 그렇죠. 분명 매일 보던 아이인데도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네,
5: 맞아요. 그럴 때 부모가 그 산을 억지로 올라가려고 하거나 다 알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는 아래에서 든든하게 베이스캠프만 지켜줘도 충분합니다.
0: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아이들의 마음속에 베이스캠프를 치러 출발해볼까요? 다 함께 고고고!
6: 제가 피곤해서 방에서 좀 쉬려고 하는데 자꾸 열고 들어오셔요.
7: 엄마가 딱 들어와서 집에 전화 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화나는 것 같아요.
8: 이동 동선이라든지 지금 현재 내가 어디 있다.
0: 부모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동선. 제가 생각에는 무조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2: 근데 한국은 전체적으로 부모 터치 좀 많이 하는 느낌이 있어요.
5: 이상하게 부모가 되면 똑같이 하게 돼요.
7: 테리야, 테리야.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0: 열어! 어디까지가 정당한 관심이고 또 어디서부터가 선을 넘은 간섭인지. 네, 우리가 사춘기 이야기도 했지만 이제 아이가 자랄수록 몸만 변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도 점점점 그 출입금지 구역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내 아이의 사생활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 그 테이블에 아주 수상한 요 상자가 하나 놓여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자물쇠까지 채워져 있습니다.
2: 근데 이거 약간 실내 영화에서 봤을 때 걔 나오는 대사 있잖아요. 절대 열지 마시오. 아, 이거 딱 그 우수수한 느낌인데.
3: 근데 참 묘한 게 사람만 묘한 게 그럼 또 막 보고 싶어.
5: 이런 게 안에 대체 뭐가 들어있을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이게 열면 안 될 것 같은데 열고 싶은 그런 판도라의 상자 같은 느낌. 그게 바로 부모가 마주하는 내 아이의 사생활입니다.
1: 아니, 근데 저는 오늘 이제 뭐 사실 뭐 성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긴장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제 좀 뭐 1차원적인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주제가 뭔가 이렇게 사생활이라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좀 마음이 좀 약간 편안해지는 것도 있고. 그나저나 저거 뭐예요?
0: 그렇죠. 계속 결론은 계속 이걸로 한다고. 아, 진짜 궁금하다고요. 예. 근데 이제 저의 입장에서 뭐 아이의 사생활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아이가 이제 좀 커서 사생활이 생긴다. 저는 진짜 궁금해서 못 참을 것 같아요. 제 성격상.
2: 솔직히 윌리엄도 요즘 보니까 친구들하고 뭉쳐서 노는 시간도 이렇게 늘어나니까 가끔 모르는 사람이랑 이렇게 온라인 게임하면서 이렇게 방에서 혼자 깔깔 이렇게 웃으면서 이 모습 보면 솔직히 부모로서 좀 낯설기도 하고 소외감도 그 느끼기도 하고
0: 맞아.
2: 근데 한편으로 아, 이 녀석들도 이제 자기 우주 이렇게 그러니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0: 맞아요.
3: 근데 이제 말씀들은 이렇게 하셔도 제가 딱 이렇게 관상을 보니까 두 분 집에 가면 바로 문고리에 귀 대고 이놈들 도청.
1: 아니, 귀까지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서성인 적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원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이 항상 열려 있었어요. 아들 방문이 늘 열려 있었어. 안에서 아이가 뭘 하든 간에 항상 열려 있었는데 이게 어느 시점이 되니까 슬그머니 이렇게 닫히게.
2: 그거 참 서운할 것 같은데.
1: 너무 서운해.
2: 미리 그냥 문은 거기 그냥 빼버리고 싶어요. 닫지 못하게.
3: 많이 쌓였네. 윌리엄 때문에 우리 쌤씨 많이 쌓였어.
2: 아직 거기까지 안 왔지만 네. 아 그냥.
4: 사춘기 아이들이 사생활을 이제 요구하는 건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독립이 이제 시작됐다는 건강한 신호죠. 그래서 보면 이제는 이제 부모하고 좀 독립돼서 자기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니까 하나의 단독, 인격체로 서기 위해서 이제 이른바 정서적인 탯줄을 끊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3: 진짜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죠.
4: 네.
3: 이제
4: 싫어.
3: 싫어.

0: 아쉬워. 아쉬워.
1: 아쉬워. 다시 연결해줘요.
2: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 있고 싶다는 마음이 사실 사춘기 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좀 더 빨리 시작을 해요.
3: 맞아요. 지금도 저희 때는 네, 그러니까.
2: 맞아요. 그래서 만 한 9에서 10세쯤에서 한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정도부터면 애들이 자기 공간, 그리고 자기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좀 더 늘어나게 되고 심리학에서는 이걸 분리개발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획득이 돼야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4: 아, 뭔가 자기 공간이 생기고 뭔가 이런 게 생긴다? 저희 둘째 채도가 고집이 벌써 말이 아니거든요. 오늘 털모자 쓰고 어린이집 갔습니다.
1: 아유, 네. 귀가 안 오는데 그 장화 신고 가요.
4: 그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벌써부터 심란해지고 있어.
5: 은지씨 상상만으로 눈에서 레이즈 나오는데
4: 완전 진짜 이것들.
0: 저 같은 경우에 어릴 때 사생활이라고 할 게 없었던데 내가 뭘 하면 동네 친구 엄마가 이미 다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미 다 알고 있고
4: 엄마들 커뮤니티가 그때 셌죠.
0: 그래서 엄마들 손바닥 위에 있는 느낌? 그쵸. 내가 심지어 옆집 친구가 뭐 했는지도 다 알았어요.
1: 그러니까 그때는 서로
0: 다 공유가 됐던
1: 거. 다 오픈돼 있어가지고.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저희 부모님이 사실 굉장히 바빴거든요. 그러니까 보쌈집을 이제 막 하시니까 매일 나가셔가지고 늦게 들어오시고 하니까 뭐 바쁘시고 이래서 뭐 내 사생활이라는 게 뭐 신경 쓰실 게 뭐가 있었나? 그냥 어쩌지 그냥 들어갔던 것 같아요. 내 사생활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사생활. 과연 이게 뭘까요? 자, 직접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너희들한테 사생활이 뭐니?
6: 아, 이제 신났네요. 교실 아닌 것 같아요. 쾌적하다, 공간이.
7: 나에게 사생활이란 나의 기쁨이다.
8: 나에게 사생활이란 나만의 자유다.
9: 나에게 사생활이란 나만이 지키고 싶은 공간이다.
10: 나의 사생활이란 통닭탕이다.
11: 얻을 때는 되게 많은데 또 얻을 때는 되게 빨리 없어지는 시간이었어.
1: 오, 시적이야.
12: 나는 이럴 때 사생활이 침해됐다고 생각해. 아유,

0: 내가 입고 싶은 옷을 못 입게 할 때.
1: 네.
0: 제 옷이니까 제가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도 상대가 치매라고 느꼈어요. 부모님이 내 관계를 꼬치꼬치 물을 때.
2: 엄마는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0: 형들아.
3: 녹화업체 들어올 때 혼자 쉬고 있는데 분위기를 깨니까 좀.
4: 그거 짜증나요. 만약에 샤워하고 나오면은 옷 입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오면은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5: 부모님이 휴대전화 메시지 앱 사용기로 검사하는. 나랑 친구만 보고 싶은데.
2: 우리는 걱정돼서 본다고 하는데 이게
5: 귀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6: 엄마 아빠 저는 이거 친구들이랑 한 비밀 내용인데 왜 보시는 거예요?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5: 저희 부모님이 본다는 게 약간 뭔가 떨리고 무섭고 기분이 안 좋아요.
2: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아이들의 내용을 담아봤는데 여기 보니까 좀 내용이 너무 귀엽고 발칙해서 네. 여기 좀 들어오는 게 있어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는 뭐라고 써있냐면 엄마, 내 사생활은 나 자신이 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신경 쓰지 말아줘. 현준이가. 아, 근데 현준이 어머니 너무 슬프겠다. 네, 현준이 어머니 제가 위로해드릴게요. 우리 현준이가 나쁜 아이가 아닙니다. 이게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7: 네. 이거 하나 뽑아볼까봐.
8: 네. 엄마, 앞으로 내 핸드폰은 많이 검사하지 말아줘요. 주원이.
2: 주원이 어머님. 주원이 위로해드려요, 빨리.
8: 데이터 끊으세요. 네. 와이파이 다 잘라버리세요. 네. 어머님, 네, 화이팅.
2: 위로해야 돼. 네.
9: 그거는 제일 요즘 인터넷상도 위험하기도 하고 막 맞아요. 걱정하는 맞아. 부분이기 때문에.
2: 그러니까, 네, 맞아요. 우리 걱정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도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데. 자, 근데 중요한 건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 검사하는 거. 이게 진짜 부모와 자식 간의 영원한 불씨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솔직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승윤 씨.
10: 네.
2: 지금 내 아이의 휴대폰 비밀번호. 네. 알고 계신가요?
10: 저는 몰라요.
2: 몰라요?
10: 가족들이 다 제 비밀번호 알고 있거든요.
2: 네네.
10: 근데 저는 몰라요. 아내 비밀번호도 모르고 아들 비밀번호도 잘 몰라요.
2: 아니 궁금하지도 않아요?
10: 내가 만약에 알잖아요?

0: 그러니까 내 이거 사줬으니까요. 예.
1: 휴대폰도 마스터키가 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은 들죠. 매일 들어가는 건 아니어도 왜 좀 이렇게 위급할 때나 이런 신호가 있으면 좀 열고 들어가면 좋은데 사실 아이들은 비밀번호 너무 잘 바꾸니까.
0: 아, 수시로. 예. 아, 그게 있구나. 그래서 하루에 12번.
2: 이번에 근데 저는 원래 이제 비밀번호를 아들 비밀번호를 몰랐는데 이번에 촬영을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같이 이제 촬영을 하면서 혹시라는 게 있으니까 연준아. 비밀번호 바꿔도 돼.
0: 죄송한데요. 죄송한데 이미 바꿨을 거예요. 네. 이미 공유한 순간 30분 이후에 바뀌었을 거예요.
3: 맞아요. 저는 사실 아직 아기들이 어리니까 핸드폰도 없고 그런데 저희 남편은 제 비밀번호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남편 비밀번호 아예 몰라요.
0: 왜요? 왜요?
3: 저는 관심이가 없어요.
0: 진짜 남편한테? 네.
3: 아, 왜냐면은 네. 그냥 진짜 계속 집에 있고요. 맨날 뭐 청소하고요, 빨래하고요, 아기들 돌보고요. 집에 없어요? 보면은 아, 등원하러 갔구나. 아, 또 집에 없어요?
0: 사생활이 없네.
3: 하원하러 갔구나.
0: 이 정도면 사생활이 없는 거 아닌가? 그냥 아예
3: 그래서 그냥 아예 뭐 비밀 자체가 없어가지고 비밀 번호가 의미가 없는. 네.
0: 사생활 남편 사생활은 또 믿기 때문에 맞아요. 뭐 너무 궁금하고 뭐 이러진 않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내 자식 사생활은 눈에 불을 켜게 되는 게 또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1: 사실 아이들이 비밀을 만든다는 게 무조건 나쁜 신호만은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여기 계신 분들도 어릴 때 부모님한테 모든 걸 다 오픈하진 않았었잖아요.
2: 아, 맞아요.
1: 네.
2: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뭐 좋아한다거나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은 친구들한테는 얘기를 해.
0: 그치.
2: 난 누구 좋아하는데. 어쩌고 친구들한테는 뭐 상담도 받아보고 그런데. 근데 이상하게 그거 부모님한테는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0: 몇 학년 때 그러면 조금 어떤 이성의 눈을 뜨셨어요?
2: 초등학교 2학년 때.
0: 2학년 때.
2: 이름도 다 기억이 나. 지금도 이름이 다 기억이 나.
3: 지금 사주시면 지금 눈빛이 제일 빛나죠.
0: 괜찮게 지금.
4: 지금 초등학교 얘기하는 거지?
2: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도 반에서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고, 3학년 때도 있었고, 4학년 때도 있었고, 그랬던 거예요.
0: 근데 그게 다 계속 엄마한테 비밀이었어요? 하나도 몰라요?
2: 엄마한테 굳이 얘기를 안 했던 거 같아요.
3: 이루어지지 않아서?
0: 이루어졌을 수도 있지. 왜 또 단호하게 가시나요?
3: 궁금해서 나서.
2: 듣고 보니까 기분 나쁘다. 왜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죠?
3: 궁금해가지고.
2: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별것도
3: 아니지.
2: 그냥 맞아요. 살짝 좋아한 것뿐인데 그거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그때는 얘기를 하기 싫었던 거 같아요.
0: 그 마음이. 예.
3: 저는 조금 반대로 딸이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엄마 아빠한테 되게 미추할 구조할 다 얘기했거든요.
0: 저도 좀 그랬던
3: 거 같아요. 네, 그리고 어렸을 때 일기장 엄마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비밀이랄 게 없는 게 월요일 오늘은 돈가스가 나왔다 정말 맛있어.
0: 먹는 거 좋아해.
3: 화요일 오늘은 떡볶이를 먹었다 정말 맛있어.
0: 맨날 먹는 거네.
3: 수요일 엄마가 제육볶음을 해주셨다. 그래서 뭐 이렇다 저는 비밀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조금 깨졌던 게 제가 이제 종태를 만나서 종태 저희 신랑이거든요. 남편을 이제 만나서 연애 한 달 만에 결혼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만에 결혼하고 싶다. 엄마한테 이제 평소 하던 대로
0: 너무 빠른 거 아니야 한 달?
3: 엄마 나 얘랑 결혼 너무 하고 싶어라고 했더니 딱 엄마가 바로. 놀고 있네. 딱 거기서
0: 엄마 너무 놀랬구나.
3: 뭐 너 돈 얼마나 모았는데? 이렇게 딱 물어보시는데 거기서 갑자기 사생활 침해당했다 지금.
0: 결혼을
3: 나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0: 사생활 침해라기보다는 결혼 한 달 만에 결혼한다고 하면 모든 엄마가 너 괜찮냐고.
4: 아니 그러니까
0: 엄마가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달은 좀 빠르잖아.
4: 한 달 만에 결혼하는 거면 그 상황에서 쿨하신 거 아니에요?
3: 엄마 좀 더 강하게 말렸어야지.
4: 저도 어렸을 때 엄마가 그렇게 자세히 물어본 스타일 아니었거든요. 뭐 지금 뭐 친구 만나러 간다, 뭐 누구 집에 간다 이 정도만 얘기했고, 근데 우리 엄마 꼭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안 들어올 거면 전화하라고.
0: 근데 안 들어가도 괜찮았었어요?
4: 그렇죠. 친구 집에서 잘 거면 그냥 어디서 자는 건지 안 들어올 건지 그 얘기만 해달라고.
5: 저는 완전 반대였던 게 저희 사춘기 때 얘긴데 저희 어머니 어디 가니? 언제 오니? 누구랑 통화하니? 누구랑 놀러 가니?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는 아니 내가 뭐 애도 아니고 애인데 애도 아니고 왜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 달이야? 이러면서 전화를 오히려 안 받아. 안 받고 그래서 지금도 너는 밖에 나가면 진짜 연락이 안 된다 이러면서 엄청 뭐라고 하시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걸 정말 잘 알지만
0: 걱정.
5: 당시에는 진짜 간섭으로 느껴져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네.
1: 네, 저도 통금 시간 많이 좀 간섭받았던 것 같아요. 그건 뭐 대학 다닐 때까지 남자한테 전화 오는 거 굉장히 좀 엄격하게 통제하셨고.
3: 아, 그때는 집으로 전화 와서 이제
1: 그렇죠. 핸드폰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신호 보내고 그랬죠. 두 번 올리고 끊으면
2: 아, 그건 다 똑같네. 그건 다 똑같네.
0: 두 번 하고 끊고 다시 그러면 네가 받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2: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부모님 간섭이 그렇게 심한 편이 아니

0: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재밌는 게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어릴 때뭐좀 형편 때문에 저는 제 방을 중학교 올라가서 처음 내 방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이제 소중해요.
1: 좋죠. 너무 좋죠.
0: 네. 근데 내 방이 생겼는데 갑자기 엄마가 이제 제안을 하시는데 냉장고를 제 방에 놓겠다는 거예요. 아니, 집이. 아니, 근데 집이. 그때 생각에.
1: 방이 몇 개인데?
0: 아, 방이 몇,
1: 여러 개 있는데.
0: 여러 개 있었어요.
1: 오, 네.
0: 거실도 있는데. 오. 굳이 엄마가 와가지고. 근데 엄마는.
1: 아, 진짜.
0: 엄마는 6학년 때까지 항상 나를 이제 같이 이렇게 있다가 내 방이 생기니까 엄마가 좀 서운하셨나봐. 문 열고 들락날락 하느니 차라리 내 방에 있으면 원 없이 내가 먹을 수 있으니까 받아들였어요. 약간 그게.
1: 뭔지 알 것 같아.
0: 뭔지 아시겠죠?
1: 뭔지 알 것 같아요.
0: 명분을 만든
1: 네,
0: 거야. 내 네. 방에 들어오고는 싶은데 냉장고라는 그게 있으니까 명분을 네네. 만드신 게 아닌가. 근데 그걸 이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때 왜 내 방에 굳이 냉장고가 있었을까.
1: 방도 여러 개인데
2: 진짜
0: 그 생각을 했어요. 거실에 보통 있죠. 부엌에 있잖아.
1: 주방에
0: 주방에 뭐, 있는데
1: 아니, 그러니까 냉장고가 있으면 이제 물도 마셔야 되고 막 수시로 들락날락 할 수가 있잖아. 소위 명분이 생기는 거니까.
3: 근데 한국은 전체적으로 품모 터치 좀 많이 하는 느낌이 있어요.
1: 맞아요.
3: 그리고 솔직히 그 엄카 주잖아요.
1: 맞아.
3: 그러니까 그럴 거면 부모 입장에서 내가 확인할 관리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4: 여튼 이렇게 간섭을 받고 자라서 저도 간섭받기 싫었기 때문에 아이도 간섭 안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부모가 되면 똑같이 하게 돼요. 이게 부모 역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전거 타기, 뭐 춤 이런 것처럼 몸에 배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성이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위기 상황이 놓이거나 감정적이 되면 내가 어렸을 때 익숙했던 방식으로 탁 튀어나와요. 그래서 나는 다르게 해야지라고 하는데도 정말 말처럼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1: 아, 자, 지금도 아이와 부모 사이 어떤 치열한 신경전이 있을지 한번 들어볼까요?

0: 가족이랑 함께 그 밖에 외출하고 할 때 따라가고 최고 늘어서는 나 안 가면 안 따라가면 혼자 집에 있으면
1: 대형마트 가면은 그 카트 있잖아요. 그 안에 타가지고 맨날 이렇게 막 돌아다녔던 그 아이가 점점점 아 나 집에 있고 싶어 안 나갈래 그게 너무 서운한 거예요.
2: 도대체 왜 혼자 있으려고 하는 거지?
3: 대체적으로 닫혀있는 게 아니고 항상 닫혀있어요.
4: 핸드폰을 이제 뭐 비밀번호를 다 이렇게 해놓는다거나 학교 갔다 오면 뭐 친구들하고 오늘 생활은 어땠는지 뭐 이런 걸 물어보면은 대답을 안 하고 들어가거나
5: 방 안에 갑자기 들어온다든지 그런 거
0: 비밀이 좀 안 돼.
6: 정말 무서워요.
7: 진심이다 진심.
3: 아빠는 비밀번호 뭐냐고 물어요. 그러면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제가 알려는 줬어요.
6: 배신감. 지금까지 비밀번호 바꿀 거예요. 애초에 아버지한테 비밀번호 알려준 것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2: 아빠가 보는 건 알고 있었어.
5: 계속 내 폰을 몰래 가져가서 하더라고.
2: 난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알고 있었구먼.
6: 이게 알고 있었구먼.
7: 아유, 자일 건데 모르겠어요, 아버님.
5: 딱 제가 숨겨둔 곳만 안 보면은 좀 다행인 거 같아요.
1: 숨겨둔 게 뭐가 있네?
5: 아, 이렇게 말하면 또 엄마가 집 가서 폰 공사하는데 아, 말하면 안 된다.
6: 제가 피곤해서 방에서 좀 쉬려고 하는데 자꾸 열고 들어오셔요. 노크할 것도 없어. 그냥 발소리를 듣고 제가 알아서 맞춰야 돼요.
5: 엄마가 딱 들어와서 지금 전화 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화나는 것 같아요.
2: 이동 동선이라든지 지금 현재 내가 어디 있다 그런 정도는 제가 양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8: 부모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동선.
0: 지금 뒤에 핸드폰 갖고 올라가지 마. 책상에 올려놓고 자. 이렇게 얘기해 줄 거로. 아직도 키가 좀 더 커야 된다고 생각해서 10시 반 11시쯤?
5: 12시?
0: 12시? 키가 안 크는 게 이유가 있었고.
7: 키 안 크는 건 아빠야.
6: 아빠 유선이에요?
4: 그 시간 제한을 해놓으니까 조금 이제 협박처럼 말을 하죠. 시간을 줄인다고.
3: 협박처가 아니야, 협박이에요.
1: 올해부터 약간의 그 둘만의 전쟁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거든요. 저는 편식하지 말아라, 골고루 먹어라 이렇게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5: 아니, 저는 다 알아서 이제 할 줄 아는데
1: 근데 알아서 안 먹거든요.
5: 아직도 저 약간 좀 애처럼 대하고 그런 게 너무 싫어요.
3: 이성관계는 제가 꼭 알아야겠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명은 아니에요.
6: 네 명 정도.
3: 어?
6: 엄마가 몰랐던 게 한 두 명 정도 있을 거예요.

0: 결국엔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마음이 다 하나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1: 공감이 되네.
0: 그러니까 내가 너 다 걱정돼서 그렇지 뭐 내가 딴 뜻이 있니? 예. 근데 슬픈 문제는 아이가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거잖아요.
2: 맞습니다. 완전 반대로 받아들이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심리적 반발감, 뭐 제가 쉽게 말하면 반항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자유나 통제권 이런 게 침해된다고 하면 그걸 이제 확보해야 되잖아요.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숨기고 더 반대로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네.
3: 부모님이 이렇게 간섭하면 내 마음이 어땠지를 좀 떠올려보면 내 아이한테 조금 그래도 좀 덜 집착하게 될 것 같아요.
0: 어디까지가 정당한 관심이고 또 어디서부터가 선을 넘은 간섭인지 참 이 한 끗 차이가 이게 저희가 좀 고민하는 부분인데 자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사생활 신호등.
4: 아 이름부터 벌써 심장이 쫄깃해지는데요.
0: 쫄깃해요? 쫄깃쫄깃해졌어요. 네. 자 과연 우리 아이 사생활을 나는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지 요 카드를 저희가 나눠드렸죠. 네. 요 신호등 카드로 판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초록색은 찬성이고 노란색은 상황에 따라 그리고 빨간색은 반대. 자 요거를 자 건널까 말까 다들 이제 신호등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첫 번째예요. 아예 일기장이나 메모를 몰래 볼 수 있다. 하나, 둘, 셋. 쌤 씨는 빨간색 들은 이유가 뭐예요?
4: 저 일단 네. 그 우리 애들은 일기장은 없긴 없어요. 그래서 일단 걱정 없지만 그리고 그거는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마지막 비밀 공간이에요. 솔직히 무조건 지켜줘야 돼요. 거기는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0: 아,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저는 가끔씩 이제 일기를 매일 쓰진 않지만 이렇게 항상 메모를 좀 끄적끄적 해놓은 게 있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 엄마가 소름 끼치게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알지 도대체? 말했는데 엄마가 일기장을 보는 거구나라는 걸 캐치를 딱 한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엄마한테 다이렉트로 얘기하면 당연히 아니, 안 봤어 하실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일기장에다가 한 페이지에다가 엄마. 엄마가 훔쳐보는 거 다 알아. 써놨어요? 써놨어. 예.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모르겠어요. 엄마가 그 이후로 계속 보신 건지.
1: 깜짝 놀라셨겠네.
0: 아니, 내가, 그게 생각이 나네요. 나도 너무 싫었네. 나도 너무 싫었네.
5: 저도 약간, 네. 저는 왜 노란색을 들었냐면은, 보면 안 된다는 것도 사실 알아요. 근데 너무 보고 싶어서
0: 그치.
5: 결국에는 보고야 말 것 같거든요. 근데 약간 저도 언니 어머님처럼 아 내가 이거를 티내면 안 될 텐데.
0: 그러니까.
5: 이 고민 네. 때문에 사실 더 힘들 것 같은데 아니 못 보는 게 전 더 힘들 것 같아요.
4: 근데 되게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중독성도 있을 거예요.
0: 계속 보고.
1: 한번 보면 계속 볼 것 같아요.
0: 맞아. 어떻게 해야 되지? 맞아.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지 그 다음 사건 너무 궁금하잖아.
5: 다음화.
0: 다음화가 어떻게 됐는지.
1: 잘 풀렸나?
0: 이 남자애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됐는지 맞아, 궁금하니까.
5: 맞아.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네.
0: 아, 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누구랑 놀아? 아이의 친구 관계를 꼬치꼬치 캐묻는다. 요거는 지금 좀 다양한 저만 이걸 반대. 전 누구랑 노는지 안 궁금해요.
5: 오 진짜
1: 그래요?
4: 진짜요?
5: 네, 정말 의외인데? 진짜 테리랑 엘리만 궁금해.
0: 네, 왜 누구랑 놀아도 다 이건 사회 경험이잖아요. 저는 별로 이건 안 궁금하는데 반전이죠?
1: 네.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 아니에요. 누구랑 놀아도 어차피 아이들이니까.
4: 아니, 어디서 누구랑 노는 건지 그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건데 이것은 솔직히 이거 그 질문이 그 형사 취초처럼 이렇게 팍팍하게 하면 거기서 문제되는 거죠.
0: 말투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죠. 좀 친절하게
4: 말투도
0: 하고.
4: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누구랑 놀아?
0: 편하게 자연스럽게.
4: 아니 누구랑 몇 명 있어?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1: 디테일하게. 걔는 어떤 아이야? 걔 공부 잘하니?
0: 아 공부 잘하니? 공부 잘은 아니야. 내 딸은 공부 잘해요? 내 아들은 잘하냐고.
1: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이가 일단 방어벽을 저는 딱 칠 것 같아요.
0: 질문이 많아요.
1: 어떤 것도 얘기를 안 해줄 것 같거든요.
5: 아, 나 노란색.
1: 그래서 노란색.
3: 보통 10대들이 되면 특히 아이들은 친구들이 부모보다 더 중요해요.
0: 맞아요.
3: 그래서 친구를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친구를 지켜주고 싶은데 왜 부모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공부 잘하니, 뭐 그 부모님은 어떠시니, 뭐 어디에 사니,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라는 거죠.
2: 친구를 공격하게 되면 완전 나를 공격한 거랑 완전 똑같아요. 우리 부부싸움 할 때도 당신들 집안이 그래서 그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0: 그 수준이구나.
2: 완전 거의 그 수준이에요.
0: 맞았어.
2: 그랬기 때문에 맞았네. 친구에 대해서 야, 걔 좀 안 좋은 거, 이상한 거 같다라 걔랑 놀지 마 이러면
0: 우리 집안인데
2: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공격받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0: 아마 평소에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다면 굉장히 아이 입장에서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판단을 좀 걷어내시고 그냥 툭툭 한 번씩 던져주시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1: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니까 정말 너무 정확하게
2: 와닿았어요.
1: 뭔지 와닿습니다. 진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 아이 방에 노크 없이 훌쩍 열고 들어간다. 요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3: 계속 틀리는 것 같아요.
1: 이거 안 되겠네. 틀리는 거 알아요. 틀리는 거 아는데 진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3: 맞습니다.
1: 대외적인 이미지 중요하시면
3: 맞습니다.
1: 빨간색으로
3: 전혀요.
1: 드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쌤씨는 아주 오늘 모범생이에요.
4: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뭐 이게 당연히 치매죠. 아이가 문 닫는 순간부터 맞아요. 거기에 그 아이의 영토죠. 거기 그냥 무조건 녹하고 허락 받고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아이의 그 문은 떼줘야 돼요.
5: 그리고 저는 이게 노크만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노크를 한 다음에 시간을 좀 줘야죠.
1: 왜요?
5: 한 5초 정도 뭔가
1: 생각할 시간?
5: 수습할 시간을 줘야죠.
1: 수습? 혹시 그때 뭐 했어요?
3: 그 당시 어떤 걸 뭐 방에서 뭘 어떻게 뭘 수습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4: 청소. 그때 방 청소했지.
5: 그렇죠. 방 청소하고. 고마워.
1: 그래요?
5: 그러니까 뭔가
1: 방적인 수습이 필요한 거예요.
5: 그래서 그런 시간을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4: 아니, 거기보다 조금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그렇게 문 열지 말고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되니 이렇게 물어보고 들어가는 게.
5: 똑똑하고 좀 기다려주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들어가야지 아이한테도 좋고 저한테도 좋고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네.
6: 저는 계속 노란색만 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 설령 아기가 화가 나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들어가서 막 진짜 뭐 어디 쿵 부딪히거나 그런 거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좀 이제 일단 노크를 좀 생략하고 일단 벌떡 들어가서 일단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좀 노란색을 했고 저도 어렸을 때 방문 닫고 이제 막 시위했을 때 쾅 닫으면 엄마가 바로 문 열고 뭐야 그러면 이제 바람이야
3: 내가 한 게 아니야
6: 북서풍이야 막 이렇게 막 남동풍이야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변명이
3: 아니라
6: 맞아. 나 아니야
1: 그때는 진짜 문을 쿵쿵 닫고 그냥 쾅쾅 닫는 게 내 어떤 화를 푸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5: 근데 실제로 그런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 바람이 닫았어요. 내가 닫은 게 아니라
1: 실제로
5: 바람 때문에 닫혔는데 반항하는 줄 알고 아버지가 더 이리로 와볼 문을 꺼 바람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고
3: 거짓말까지 추가됐어?
5: 처음 혼난 적 있어요. 진짜 바람이 그런 건데 진짜 너무 억울했어.
1: 하필이면
0: 정말 이 개인적인 저도 방문 꽉 닫고 저도 이제 방문 딱 걸어 잠그고 헤비메탈 그때 좋아해서 메탈 음악 아주 크게 틀어놓고 밖에서 엄마가 야! 막 이러고 있어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방문을 닫는 건 부모를 밀어내는 반항의 의미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여기서부터는 내 공간, 내 시간이기 때문에 경계선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승윤님 말씀이 진짜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한 게 특히나 사춘기 남자아이를 둔 부모님이라면 노크하고 시간을 좀 줘야 돼요. 자위나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못 볼 거를 보게 될 수 있다. 서로 힘들어질 수 있고 서로 굉장히 민망할 수 있거든요.
5: 그래 맞아요. 네 그런 거예요.
0: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좀 기다려야 돼.
1: 이게 공감을 너무 하시니까
0: 그렇죠.
4: 다들 알고 있었어.
0: 네. 저희가 성교육이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성 부모님은 들어갈 때 더욱더 시간을 조금 더 주시는 게 저는 좀 필요한 것
1: 그렇군요.
0: 같아요.
4: 어떻게 보면 이게 아이들 방만 아니라 엄마 아빠 안방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뭐 엄마 아빠도 뭐 시간 가질 수 있으니까 뭐 네. 그런 것도 벌떡 열면 또
1: 제 말로는 존중해야지 싶지만 막상 이 문 하나가 닫히면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3: 네.
1: 자 그래서 준비한 즉흥 극입니다. 자 상황은요 아이가 방문을 잠그고 들어간 지 지금 30분째 된 거예요.
4: Hey buddy. You okay? 아빠 잠깐 들어가도 돼?
6: 아니, 저 톤이면 사춘기 애기도 Yes, Daddy! 하고 막 열었을 것 같은데요?
1: 아, 무섭지 않아, 무섭지
6: 톤이
1: 않아.
6: 너무 좋아서?
1: 아, 또 왜 또 난리야? 아, 내 방에 신경 좀 꺼, 아빠. 아, 오지마 진짜 짜증나, 진짜.
4: 야, 새빔이 좀 많이 잡았다. 야, 아빠 가서 앞서고. 이번 주에 형 따로 없어!
1: 근데 윌리엄이면 이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제가 해서 이렇게 카드까지 뺏고 이렇게 화가 쌤씨 나한테 화난 건 아니죠? 네, 나한테 화난 건 아니죠?
4: 아니, 네 말투가 좀 죄송해요. 아, 너무 리얼했어. 아.
1: 자, 은지 씨 한번 해볼까요?
6: 네. 저는 만약에 쿨했어요. 저는 일단
7: 엄마, 5분 뒤에 다시 올게.
5: 엄마.

0: 5분 뒤에 왜 다시 와? 오지 마. 5분 뒤에도 문 안 열 거야.
1: 문 딴다. 야, 문 따.
2: 목소리 나. 바로 이렇게 될 것 같아.
1: 본인 목소리 난다.
2: 아, 어, 바로.
3: 초반에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근데 이제 본인 목소리인데 솔직합니다. 이게 솔직한
1: 네,
3: 모습이에요.
1: 솔직합니다. 네. 문 땁니다.
4: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자. 테리야. 테리야, 테리야. 테리야.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5: 어떻게, 아니, 엄마가 헐크됐냐? 헐크로 변신했어? 아니, 지금
1: 뭐, 너무 진심이야, 근데.
5: 문 부셔졌어요.
3: 아니, 나는 못 참아. 너무 궁금해서.
1: 너무 궁금하잖아.
3: 너무 궁금해. 저는 약간 문을 잠그면. 무슨 일 생길까가 계속 혼내요. 아직은 이제 어려서 또 말을 듣기. 그러면 이제 겨우 열기는 하는데 요즘도 잠그거든요. 예. 아 근데 진짜 이걸 치우니까 좀 살 것 같네요. 네. 대화가 좀 들리면서 예.
1: 속 시원해.
6: 문이 있으니까 진짜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굉장히 좀 단절된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근데 또 사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상업 건물이야 모두 다 유리로 벽이 되어 있고 다 오픈되어 있지만 집이 다 유리로만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집에서 편히 쉬실 수 있겠어요?
3: 아, 맞네요. 아,
6: 네, 정말 편히 쉬기가 어렵거든요.
7: 결국 이제 중요한 건 부모하고 아이 사이가 얼마나 단단하게 서로 믿고 있느냐. 그래서 왜 얘가 그 문을 닫고 들어가도 뭐 위험한 건 아니고 얘가 좀 쉬고 있구나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유지가 되면 좀 안심될 것 같아요.
3: 자, 오늘의 어찌 보면 이제 모범 아빠 승윤 씨 실제로 아들과도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인지 궁금해요.
8: 저는 많이 하는 편이에요. 뭐 오늘 뭐 했어? 뭐하고 놀았어? 뭐 재밌었어? 뭐 그렇게도 뭐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캠핑을 자주 다니는데 아이만 데려오고 가는 게 아니라 아이 친구들도 같이.
3: 오 진짜요?
8: 그죠? 같이 놀고 막 가서 이제 같이 게임도 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친구들을 알게 되잖아요. 누구랑 노는지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막 굳이 내가 막 캐묻지 않아도
3: 얘기를
8: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게임도 같이 해요. 컴퓨터 게임도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는 네네. 게임도 같이 해가지고 친구가 전화 오잖아요. 그러면 은혜 아빠 어디 있어? 같이 하자고.
3: 어머, 진짜 아빠랑 같이 하자고. 생각을 하는구나.
8: 그래서 셋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제 컸잖아요. 이제는 내가 걔네들 게임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3: 너무 잘하죠, 애들이.
8: 그러니까 레벨 차이가 나니까 이제는 안 끼워져. 이제는 내가 나 이제 같이 할까? 오랜만에 같이 할까? 그러면 아빠 안 돼.
3: 안 껴져요. 예.
8: 우리 무슨 어려운 거 할 거라서 아빠 안
3: 돼. 아니, 근데 듣기에는 정말 최고의 아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사실 확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 아들이 치지를 못하네.
9: 그러니까.
8: 아, 홈런 맞으면 안 되는데 지금.
3: 몰래 보는데? 몰래 안 보는데 안 보는 척하면서.
8: 아, 궁금은 하지. 궁금은 하지. 누구지? 친구? 혹시 여자친구? 아, 궁금하긴 하죠. 아니, 누구랑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길래 저렇게 재밌어 할까. 예, 궁금한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일일이 뭐 확인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우리 아들을 믿기 때문에. 네, 확인하진 않습니다. 누구야?
9: 응, 친구.
8: 친구가 좋아, 아빠가 좋아?
9: 아빠가 좋지.
8: 그치?
3: 어, 뭐, 왜 저래? 유치원이 지금 진짜 스토커였어요.
8: 아, 그게 돼.
6: 아들이 사회생활을 잘하네요. 아빠라고 하네.
9: 근데 나 20살 되면 친구랑 살아보려고.
8: 어? 아, 우리 연준이가 벌써 이렇게 컸다니.
9: 아, 아빠 표정 왜 그래?
8: 아, 근데 엄마 아빠랑 같이 안 살고?
9: 친구랑 살면 더 재밌을 것 같아.
7: 어, 독립적이네.
3: 흥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9: 응. 아빠가 제 얘기를 많이 공감을 해줘서 아빠한테 얘기하는 게 편해진 것 같아.
8: 어쨌든 집을 나가서 친구랑 같이 산다고 하니까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뭘 이렇게 좀 잘못했나? 잘못해준 게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아, 이제 많이 컸구나. 그치? 뭐 친구랑 살면 재밌긴 하지. 대신 엄마랑 아빠 가끔 초대해줘야 돼.
9: 당연하지.
8: 아니, 언제 이렇게 큰 거야? 어? 자.
5: 근데 아주 기술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애들은 부모한테 입을 닫는 이유가 보통 너 오늘 뭐 했어? 누구 만났어? 이거 하고 약간 취조하는 것처럼 물어보니까 이 벽은 그냥 바로 그냥 세워버리잖아요. 너무 그냥 친구처럼 대화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6: 이 정말 제가 이제 여러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정말 위험한 순간 혹은 인생의 갈림길들이 있는데 그 갈림길에서 결국 이제 다시 그 선을 넘지 않고 돌아오는 아이들을 보면 공통점이 부모하고 아이가 사이가 그래도 괜찮은 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상황마다 뭐 좀 다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친구들하고도 뭐 만약에 지내기가 좀 힘들고 학교 생활 혹은 학교에 가는 것을 많이 꺼려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좀 SOS죠. 그런 경우에는 SNS 신호로 보고 부모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아이의 안위를 묻고 조금 더 케어를 하고 대화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거고요.
3: 그래,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의 사생활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애들만 사생활이 중요한 건지 부모도 사실은 사생활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0: 그렇죠. 이제 네. 저도 사실 아이한테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사생활이 있어요.
3: 있어요? 네,
10: 그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야식을 먹는다고. 그러니까 살 뺀다고 선언을 해요. 네네. 아, 나 오늘부터 살 빼고 난 탄산음료도 안 먹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근데 그게 뭐 마음처럼 쉽게 됩니까?
3: 그렇지. 예. 자연 갔다 오면 네. 또 이 세상 맛이 또 땡기잖아요. 세상 맛 하나씩 예. 먹어줘야 되니까.
10: 늦게 왔어. 자연에서 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닭발이 너무 먹고 싶어요. 닭발 시켜서 딱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3: 이리로 왔는데
10: 그 먹고 있었어. 너무 맛있는 거 혼자
3: 맛있죠.
10: 먹으니까.
3: 원래 혼자 몰래 먹으면 제일 맛있어.
10: 뭐 근데 네. 아주 부시럭부시럭 되니까 우리 아들이 나왔어. 야, 아빠 뭐해? 그러는데 그걸 먹었는데 되게 민망한 거예요.
7: 부모도 자신의 사생활을 좀 당당하게 보여주고 또 요구할 권리도 있죠. 그래서 엄마도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해. 엄마 이 책 좀 읽게 좀 조용히 해줄래? 라든지. 그래서 아이도 좀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부모가 자기 사생활을 지키는 걸 보면서 아이도 내 사생활을 존중하고 남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5: 뭐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그만 물어보라고 했으면 그만 물어보기. 그러니까 쌍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들은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아빠 그만 물어봐. 근데 벤틀리 같은 경우는 정말 질문맨이에요. 영화 보고 있어도 얘는 누구야? 얘는 어떻게 할 거야? 둘이 무슨 관계예요? 그냥 봐야지 결과 나올 건데 자꾸 물어보니까 아빠도 지금은 개인 시간 할 때가 있으니까 서로 존중해주는 규칙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3: 아, 규칙이 중요하군요. 자, 가족 간의 심리적인 경계를 지키기. 자,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약속을 정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아, 진짜 누구야?
11: 너희들 내 핀셋 만졌지? 어디다 놨어?
12: 우리 안 만졌어.
11: 아, 니들이 만졌잖아.
12: 우리 안 만졌으면
11: 엄마가 한다는 건데.
12: 몰라, 오빠 건데 왜 자꾸 우리한테 물어봐.
11: 아니, 그러면 누가 만졌다는 건데 귀신이 만졌냐?
12: 귀신이 만질 수도 있지.
3: 아, 귀여워. 아, 귀여워.
13: 진짜 왜 쳐다보는 거야?
14: 눈 좀 봐. 가재미 눈.
15: 잘못 아빠 옷 뽑을게요.
11: 얘들아, 그리고 엄마, 아빠. 제가 할 말이 있는데 들어주실 수 있나요? 그냥 요즘 나를 짜증나게 했던 것들을 적어봤어. 내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마. 저번에 프라모델을 조립하려고 니퍼를 찾았는데 없어서 한참 찾았잖아. 알고 보니 너희가 쓰고 안 갖다 놨던 거 기억나? 앞으로 내 물건을 만지려면 꼭 나한테 물어보고 소스는 제자리에 갖다 놨으면 좋겠어. 두 번째로 엄마, 아빠. 나 이상한 거 안 봐요. 이제 다 컸으니까 내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휴대폰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방 청소는 꼭 물어보고 해주면 좋겠어요. 제 개인 서랍이나 방 정리는 사적인 공간이니까 제가 할게요. 예전에 엄마가 내 보물 상자를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렸던 거 기억나요? 정말 너무 속상했어요.
3: 아, 방 청소 이슈가 조금 뭐 그렇죠. 엄마는 매일 치워주려고 하는데.
13: 주문, 건강,
3: 호랑. 저렇게 진짜 가족끼리 규칙을 만든다는 게 전반적으로 다 이게 제일 중요하구나라는 걸 항상 배워요.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완전. 집에 가서 한번 아이들과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 이게 규칙 자체가 좀 엉성하거나 부모님이 생각했을 땐 아, 좀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지만 아이 입장에선 내가 만든 약속이라는 감각이 생기기 때문에

0: 그리고 또 지킬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규칙을 만드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런 것들이 됐을 때 좀 더 잘 지키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부모랑 아이랑 타협이 가능한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결국엔 사회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거든요.
1: 자, 우리가 이제 잠깐 잊었었는데, 자, 여러분, 요게 보셨나요? 이제 이렇게 자물쇠가 풀려서 열려 있습니다.
2: 뭔가 네. 약간 오늘 저희가 방송 잘 해가지고 네. 지금 뭔가 선물 좀 네, 미션이 해결이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인가요?
1: 아, 저희가 바로 이제 녹화 전에 직접 작성한 타임캡슐입니다. 아, 저는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개인 시간을 주겠다라고 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주고 싶지 않지만 지금 다 알고 싶어. 부모로서 우리가 초심을 찾아줄 특효 같은 그런 카드죠. 요게 이제 우리 쌤씨 건데 네. 쌤씨는 어떤 걸 쓰셨나요? 연애.
3: 연애 네가 알아서 한다.
1: 연애. 아, 네.
3: 네가 알아서.
1: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한다.
3: 솔직히 네. 우리 아이들은 연애만큼은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누구 만났는지, 왜 만났는지, 왜 좋아하는 건지 그거는 내가 알 필요 없어요. 굳이 다 알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모르는 게 또 약이라고 생각해요.
4: 아들의 연애사 노처츠 언니 가능한가요?
2: 불가능.
4: 저도 연애사는
2: 뭐 지금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4: 저도 연애사는 딥터치 할 거고요. 저는 어떤 내용 썼냐면 약간 유연한 통금 시간 같은 거. 그러니까 뭔가 페스티벌이나 축제 같은 거 있을 때는 전 진짜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거든요. 중간에 나 10시까지 가야 돼서 이거는 진짜 애기한테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서.
1: 근데 언제일지 몰라서 계속 그것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4: 언니 다시 주세요. 다시 쓸게요.
2: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시 쓸게요.
4: 네. 이거 계란 부시고 다시 쓸게요.
1: 연준이는 어때요, 승윤 씨?
5: 저는 이제 연준이가 뭐 원하는 뭐 사생활을 언제나 이렇게 100% 존중하고 늘 지켜준다는 약속인데.
1: 어쨌든, 예, 어쨌든 지켜는 준다고 하신 거예요.
5: 예.
1: 네, 증거가 남습니다.
5: 그러네요. 예. 예.
4: 예. 빚진 말이 다 걸려요, 여기.
5: 이게 부모의 마음은. 네. 모순 덩어리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5: 내가 이걸 지금 오늘 딱 나와보니까.
2: 앞뒤가.
5: 내가 이렇게 좀 약간 모순되는구나, 이거를 이제 느끼게 되네.
1: 자, 그렇다면 우리 승윤 씨는 이제 약속을 해주셨고, 승윤 씨에게 주는 또 연준의 메시지가 있다고 하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5: 네.
6: 준준이가 아빠한테 부탁하는 말. 첫째, 지금처럼 내 휴대전화 보지 않기.
1: 안 본다면서.
6: 둘째, 누구를 만나던 캐묻지 않기. 셋째, 나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주기.
5: 저도 이제 대답을 연준이한테 하자면, 네. 그래, 연준아, 그 아빠가 늘 뭐 지금처럼 앞으로도 너의 사생활을 확실하게, 네, 지켜줄게. 약속한다, 내가. 사랑해.
1: 너무 스윗해. 진짜 좋은 아빠예요, 승윤 씨는.
0: 아이들이 자기만의 공간에서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 시간과 경계를 기다리고 믿고 있다면 아이는 언젠가 문을 열고 스스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7: 오늘 밤에는 문이 닫혔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문 너머에서 점점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의 내일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자, 윌리엄 벤츠리. 너의 방 그거 너만의 세계야. 인정하고 응원할 테니까 아빠 그냥 함부로 들어가지 않고 나중에 아빠 초대 받아서 들어가고 싶은 사람 할래요.
1: 아, 너무 멋지다. 초대 받으면 들어가겠다. 아, 진짜 쌤씨 너무 좋은 말 해주셨네요. 자, 서로의 심리적 경계를 배우고 맞춰가는 그 서툰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오늘 싶습니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 우리 모두 성결하세요.
5: 선서, 나는 EBS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 속옷을 입지 않는다.
5: 예? 아니, 그러면? 뭔가 죄 지은 느낌이네요.
8: 한 번씩 혼자 자는 거 한번 해보자.
9: 나의 보디가드 공룡도 정말로 뚜껑뚜껑.
5: 얼씨구?
9: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10: 진짜?
9: 언니란 말은 안 했잖아.
3: 아이, 선 넘어갔어, 지금?
5: 얘기 들으니까. 우리 놀이터 파네.

0: 안녕하세요.
1: 서울의대 강시혁입니다. 지난 시간 싱겁게 먹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더 넓은 이야기, 심장에 좋은 식습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도 많이 하시는 질문이세요.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내 심장을 지킬 수 있을까요? 명절 선물 세트의 영원한 베스트셀러, 파란 캔의 노란 뚜껑, 네, 바로 스팸입니다. 따뜻한 밥 위에 짭조름한 스팸 한 조각, 다들 아는 맛이라 벌써 군침이 도는 분도 계실 텐데요. 스팸은 조미된 햄, 스파이스드 햄의 줄임말이라고 하는데요. 스팸은 2차 세계대전의 숨은 주역이기도 합니다. 미군과 동맹군들에게 전투식량으로 공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부피에 더해 단백질이 풍부하고 장시간 보관이 용이했던 스팸은 훌륭한 전투식량으로 연합군의 승리에 일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6.25 전쟁을 통해 스팸이 유명해지게 되었고 부대찌개라는 소울푸드를 탄생시키기도 했고요. 스팸 제조사 측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3위 안에 드는 스팸 소비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20세기 들어 모두의 환영을 받았던 이 음식이 최근 들어서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초가공식품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초가공식품은 현대인의 건강, 특히 심장을 위협하는 요주의 식단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스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돼지고기 본연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나트륨, 지방, 그다음에 발색제, 보존제 같은 이런 화학 첨가물들이 채워지기 때문인데요. 초가공식품이란 스팸처럼 단순히 원재료를 찌거나 굽는 수준의 가공을 넘어서 공장에서 여러 가공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식품을 말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류, 지방,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고요. 보존제, 색소, 향료 같은 식품 첨가물이 첨가됩니다. 인스턴트 식품, 과자,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인 한국인의 하루 섭취 열량 중 약 4분의 1 이상이

이들 초가공식품에서 나오고 있으며 이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음식들이 우리 심장에 치명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영양 불균형입니다. 원래 식재료를 갈고 추출하는 과정에서 섬유소나 필수 영양소는 깎여나가고 그 자리를 당분, 나트륨, 포화지방이 과도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초가공식품 섭취는 비만, 만성질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둘째, 중독성입니다. 산업적으로 부드럽고 자극적인 맛을 내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니까 씹을 새도 없이 빨리 소화가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아이들은 단맛과 자극적인 맛에 민감해서 초가공식품을 더 좋아합니다. 가끔이 습관이 되면 아이의 입맛과 식습관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초가공식품은 맛있고 편리하지만 건강에는 분명 경계가 필요한 식품입니다. 2차 세계대전은 스팸이 구했다면 2026년 지금 우리 심장을 구원할 진짜 음식은 무엇일까요? 식단과 심혈관 질환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1950년대부터 알려졌는데요. 당시에 안셀 키스라는 통계학자가 했던 유명한 7개국 연구 덕분입니다.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양 상태가 제일 좋았던 미국이 심장 질환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말 식량 공급이 부족하고 어려웠던 유럽에서 오히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낮고 더 오래 산다는 걸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100세 이상 장수 인구가 많이 모여있는 이탈리아 남부 지역을 관찰한 끝에 안셀키스는 동물성 지방이 적은 지중해 식단이 심장 질환에 좋은 거 아닌가, 심장 질환을 예방해주고 오히려 동물성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는 미국인들이 심장질환이 많이 생긴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사실 안셀키스의 연구는 통계학자들로부터 여러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만한 소지가 있는 연구기는 했는데 안셀키스의 연구 덕분에 이런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더 수준 높은 연구들을 통해서 건강한 식단과 심장질환이, 심장 건강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1990년대에 나온 대쉬 연구는 혈압에 대한 상식을 바꾼 연구입니다. 소금 줄이는 연구를 먼저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식사를 바꿨더니 또 혈압 조절이 잘 됐다는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금만 줄이지 말고 식단을 바꾸자는 내용인데요. 칼슘, 마그네슘, 칼륨, 포타슘 해서 CMP를 채우라는 게 연구의 핵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식단을 테스트했는데요. 첫째는 과일과 채소의 양만 늘린 식단. 이렇게 했을 때도 수축기 혈압을 2.8mmHg 의미 있게 감소시켰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 식사를 더 풍부하게 했습니다. 통곡물, 가금류, 생선, 견과류가 풍부한 식단을 제공했고요. 동시에 붉은 육류, 단 것, 그리고 설탕이 들어간 음료의 비중을 낮췄습니다. 그렇게 골고루 여러 가지 영양소가 건강하게 들어간 식단을 제공한 결과 수축기 혈압은 11.4mmHg나 더 많이 떨어지는 큰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분야의 끝판왕은 프리디 메디 연구입니다. 안셀키스가 주장해서 유명해진 지중해식 식이가 어떤 요소가 중요한지를 실험적으로 보여준 제일 중요한 연구였었고요. 그림에서 보시면 검은 선의 일반적인 식이군은 지방을 줄이도록만 교육을 했었었고요. 초록색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추가한 지중해식 식이, 주황색은 견과류를 추가한 지중해식 식이입니다. 대조군과 비교하면 엑스트라 버진 오일을 추가한 지중해식 식이를 섭취한 군은 심혈관 질환 발생이 31% 감소했고 견과류를 추가한 지중해식 식이를 섭취한 군에서는 28% 적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적인 지중해식 식단은 올리브유, 과일, 견과류, 채소 및 곡물의 풍부한 섭취, 생선과 가금류의 충분한 섭취, 유제품, 붉은 육류, 가공육, 단 음식의 섭취는 줄이고 식사와 함께 곁들이는 작은 양의 와인을 특징으로 합니다. 2017년에는 퓨어 연구가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었는데 13만 명을 10년 동안 추적 관찰했더니 범인은 지방이 아니라 과도한 탄수화물이라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연구는 좀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쌀을 주식으로 하고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주목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연구들의 기반에서 심장에 좋은 식습관

저는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해야 할 음식들, 포화지방, 나트륨, 첨가당, 콜레스테롤, 트랜스지방, 줄여야 할 성분들입니다. 포화지방 전체 식단의 칼로리 섭취의 10% 이하로 하시도록 권고드리고, 트랜스지방은 아주 소량이 들어가도 콜레스테롤 대사에 불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완전히 드시지 않아야 할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어렵죠. 내가 먹는 음식 중에 총 칼로리가 얼마인지도 사실 잘 모르는데, 총 칼로리 섭취 중에 10% 미만을 포화지방으로 섭취하라는 게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잘 와닿지 않는 얘기기는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식사 권고안은 사회 단위로 이뤄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인데요. 2021년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은 다음 9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번, 매일 신선한 채소, 과일과 함께 국물,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우유 유제품을 균형 있게 먹자. 2번,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자. 3번, 물을 충분히 마시자. 4번, 과식을 피하고 활동량을 늘려서 건강 체중을 유지하자. 5번, 아침 식사를 꼭 하자. 6번, 음식은 위생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마련하자. 7번, 음식을 먹을 땐 각자 덜어 먹기를 실천하자. 8번, 술은 절제하자. 9번, 우리 지역 식재료와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을 즐기자. 2025년 작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 약간 개정됐는데요. 2020년 대비 탄수화물 비율을 줄이고 55%에서 50%로 줄였습니다. 단백질 비중은 높였습니다. 7%에서 10%로 올렸고요. 첨가당 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총 에너지의 10% 이내.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은 늘려라. 는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자, 고개를 돌려서 태평양 건너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작년에 2025년 미국 식생활 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전과 다른 완전히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또이 때문에 영양학계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미국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배울 만한 내용이 꽤 있습니다.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지침은 메시지가 정말 심플합니다. Eat real food. 진짜 음식을 먹자입니다.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미국 가정은 단백질, 유제품, 채소, 과일, 건강한 지방, 통곡물과 같은 완전하고 영양 밀도가 높은 식품을 중심으로 한 식단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용을 정말 쉽게 써놨죠. 추천하는 내용들 다시 한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에게 맞는 적정량 섭취하기, 매 끼니마다 단백질 식품을 우선 섭취하기, 유제품 섭취, 하루 동안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기, 건강한 지방을 식단에 포함하고 통곡물 위주의 식단에 집중하기, 고도로 가공된 식품, 첨가당, 정제 탄수화물 섭취 제한, 알코올 섭취 제한. 이전의 식이 지침과 많이 다르죠. 어떤 영양소를 몇 퍼센트 먹어라,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음식 자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접근하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초가공 식품을 피하고 원재료 자체를 즐기자. 정제당 등 가당 음료를 피하라는 내용들은 저도 100번 공감하는 내용들입니다. 또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유제품 섭취를 권장하면서 그 문장 한 구석에 김치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발효식품으로 김치를 추천해서 한국 언론에서 많이 기사화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이 가이드라인은 미국 학계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동안 영양학계 등 학계에서는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을 권장해 왔는데요. 단백질 섭취를 늘리라고 하면서 계란, 가금류, 해산물과 함께 붉은 고기 등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강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화학 조미료 사용을 피하라는 건 좋은 내용인데 거기 필요하면 화학 조미료 대신에 소금을 칠하는 내용이 들어가서 그것도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요. 심지어 진짜 음식을 강조하면서 우지, 소고기에서 나온 기름 같은 동물성 포화지방을 권장 리스트에 올린 것도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논란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시된 건 인정받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전에 가이드라인들 과학적이긴 하지만 포화지방 10%, 적정 탄수화물 50%, 일반인들이 알아듣기는 참 어려운 언어기는 한데
사람들이 딱 들으면 그

금방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쉬운 언어들로 작성이 되었고, 논란이 되고 있는 초가공식품, 가당 음료에 대해서 강한 입장을 표명한 것도 좋은 변화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각국에서는 여러 가지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FDA, 식약처에서는 식품 포장의 앞쪽, 전면에 영양 표기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마트에서 음식 사시면서 뒷면에 영양 정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초등학생인 저희 아들도 학교에서 배웠다면서 영양 정보를 이렇게 읽어보더니 포화 지방이 30%야? 안 먹을래? 해서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요. 사실 포장 뒷면에 영양 정보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 많지 않으실 텐데, 그래서 미국 FDA의 이번 제안은 영양 정보를 단순하게 해서 앞으로 가져오자, 전면으로 가지고 오자는 제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6년부터 거의 모든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영양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런 이해하기 쉬운 전면 표기를 도입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식생활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치매 걱정 많으시잖아요? 건강한 식단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까요? 정답은 완벽하게 도움이 된다, 입니다. 우리 뇌는 수많은 미세혈관으로 얽혀있는 기관입니다. 심장혈관에 좋은 식단은 마찬가지로 뇌혈관에도 좋고요. 그렇다 보니까 뇌 건강이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 가장 주목받는 식단이 바로 마인드 식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쉬 식단처럼 지중해식 식단의 장점만 뽑아서 결합한 형태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뇌기능 보호를 위해 두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금치, 케일에 많은 녹색 잎채소, 두 번째는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마인드 식단을 잘 지킨 사람들은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 위험이 무려 53%나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저속노화도 중요한 키워드였죠. 저는 사실은 저속노화보다는 건강한 노화라는 표현을 더 선호하는데요. 노화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는 한데, 노화의 과정에서도 인지기능, 신체기능, 정신건강 같은 여러 가지 건강한 요소들을 잘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건강한 식단이 건강한 노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일, 채소가 풍성한 식단, 적절한 양의 건강한 동물성 식재료, 가공육 제한 등 건강한 식단을 유지한 사람에게서 더 오래 사시고 만성질환 발생도 적고 인지기능도 잘 유지되고 신체기능도 잘 유지되고 또 정신적으로도 정신건강도 더 건강하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세계대전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진짜 음식 논란, 스팸 등 초고 가공식품과 건강한 식사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식단은 내 심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처방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이지 않는 위험, 미세먼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 2000년 EBS는 새천년을 맞아 차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공영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인 EBS. 2026년 EBS는 AI 혁신으로 제도약이라는 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문교양 대기획, 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 초등학생 대상 역사 드라마 AI 인물 한국사, 혁신적 비주얼의 AI 드라마 부활 수업과 EBS 청소년 문학관, 신진 제작자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은 AI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포맷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 생존 리얼리티 최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집 다큐 청춘 경로의 재구성, EBS 다큐 프라임 암 전쟁은 끝났다, 생각의 멸종 등을 통해 사회적 과제와 해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을 비집고 글로벌 아빠 찾아 산만리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EBS는 고품격 초중고 강의 콘텐츠 개발 및 AI 기반 학습 멘토링, 전국 100여 곳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미래교육 트렌드 역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EBS는 한국 PD대상 3관왕 및 휴스턴 국제영화제 5개 부문 수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해온 52년, EBS는 앞으로도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수신료의 사회적 가치, 그 이상을 증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의대 강시혁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1952년 런던 스모그 사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던 스모그 사건은 1952년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심각한 스모그 현상을 일컫는데요. 당시 런던의 도로 교통을 버스로 전환하는 작업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겨울 날씨가 평년보다 추워서 석탄 소비량이 늘어난 요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날 12월 4일 바람 하나 없던 런던시 일대가 안정된 고기압권 내에 들어가면서 역전층이 생겨서 대기순환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이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나흘 동안 지속된 스모그 현상을 그레이트 스모그라고 부르는데요. 당시 런던 사진이고요. 가시거리가 1m밖에 안 돼서 걷다 보면 사람들하고 부딪힐 정도로 위험했었다고 하고요. 사람들이 길을 걸어야 될 때는 벽에 매달려서 걸었다고 하고요. 대중교통과 모든 사회생활이 마비가 됐겠죠. 스모그 농도와 이산화황 농도가 상승한 후 1, 2일의 시간차를 두고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보여준 그래프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중요한 건강 문제라는 건 이제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앞선 강의에서도 몇 차례 소개해드렸던 글로벌 버든 오브 디지즈, 글로벌 질병 부담 보고서 통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주요 위험인자들을 중요도 순서대로 늘어놓은 표고요. 보시다시피 1위는 고혈압입니다. 담배, 비만, 운동부족, 스트레스 다 제치고 전 세계 질병 부담 20%를 설명하는 요인이라고 소개해드렸었죠. 흥미롭게도 두 번째가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이 통계 보고 사실 저도 좀 놀랐는데 얼마 전까지 6위랑 8위였는데 언제 2위가 됐지? 했었는데 진한 빨강색하고 덜 진한 빨강색 보이시죠? 진한 빨강색이 실내 대기오염이고요. 덜 진한 빨강색이 실외 대기오염입니다. 우리가 일기예보에서 이야기하고 아침마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시는 이 수치는 실외 대기오염이고요. 이렇게 실내 공기오염과 실외 대기오염을 나누게 되면 실내 공기오염은 8위, 실외 대기오염은 6위를 차지하는 위험인자입니다. 그래도 만만치 않죠. 비만과 고지혈증, 세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고지혈증에 견줄 만큼 중요한 위험인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인구의 99%가 대기질 가이드라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실내와 실외 대기 오염을 합치면 매년 670만 명의 조기 사망이 일어나는데 그중에 실외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은 42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키길래 이렇게 중요하다고 할까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제가 지금까지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라는 표현을 섞어서 쓰고 있거든요. 대기오염은 전체적인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는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중에서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요소는 미세먼지, 특히 초미세먼지입니다. 대기오염은 큰 개념이라서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같은 가스 형태의 오염물질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 파티클 형태의 미세먼지를 다 아우르는 넓은 개념이고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중요한 건 입자 형태의 오염물질, 주로 미세먼지입니다. 가스상 물질도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이 있기는 합니다. 특히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보다도 얇은 초미세먼지는 코나 기관지 점막에서 걸러지지 않습니다. PM10이라고 적혀있는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입자입니다. 이 정도 크기는 우리 눈에 명확히 보이진 않지만 우리 눈에도 영향을 줘서 PM10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공기가 뿌옇게 보입니다. 건강에 더 안 좋은 건 PM2.5라고 적혀있는 초미세먼지입니다.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보다도 작은 크기고요. 크기가 너무 작다 보니 코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요. 호흡기 가장 깊은 곳에 폐포까지 도달해서 모세혈관까지 가게 됩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개념이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최근에는 그냥 미세먼지라는 표현으로 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미세먼지라고 쓰고 이제 개념은 PM2.5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저도 오늘 주로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PM2.5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표현은 그냥 미세먼지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이라고 하면 먼저 기침을 생각하시고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이 떠오르실 텐데요. 물론 호흡기 질환이 더 예민하긴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폐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미세먼지는 25%가량 기여하고 COPD라고도 부르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서는 27% 정도 기여합니다. 한편 심혈관 질환에 기여하는 비중은 조금 더 낮아서 허혈성 심질환에는 15%, 중풍 같은 뇌혈관 질환에 기여하는 정도는 14%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전체 질병 부담을 놓고 이야기하면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전 세계 질병 부담 중에서 호흡기 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심뇌혈관 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많기도 많지만 심뇌혈관 질환은 생기게 되면 사망이나 후유증이 심각한 질환들이기 때문에 질병 부담이 훨씬 더 큰 거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일으키는 전체 사망을 원인별로 따져보면 가장 큰 이유가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허혈성 심질환이고요. 35%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뇌혈관 질환 21%,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20%, 폐렴 등 하부호흡기 질환이 16%, 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가 심장에 안 좋은 이유는 복잡하긴 한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폐포 끝까지 들어온 미세먼지가 내피세포를 통해서 혈액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혈액 속으로 들어간 미세먼지는 안 좋은 성분이 혈액을 따라다니니까 당연히 안 좋겠죠. 전신을 돌면서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실 이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두 번째는 혈관 내피세포와 염증세포를 자극합니다. 우리 몸은 외부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염증 반응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미세먼지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전신 염증을 유발하고 내피세포 기능이 손상됩니다. 세 번째는 이런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자율신경계 균형을 깨뜨린다라는 설명인데요. 이렇게 혈액을 타고 흐르면서 심혈관 질환, 특히 동맥경화성 질환을 일으키는 것이 미세먼지가 일으키는 건강 영향의 주된 기전입니다. 미세먼지가 신장 질환에 끼치는 영향을 시간에 따라서 단기 영향과 장기 영향으로 나누게 됩니다. 저희 연구팀에서 한 연구입니다. 2006년부터 2013년 사이에 서울에서 발생한 심정지 건수를 분석을 해봤는데 날짜별로 온도, 습도, 계절 등 다른 환경 요인을 보정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미세먼지가 높은 당일에는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평소랑 비슷하고요. 그런데 다음날이 되면 약간 오른 거 보실 수 있고요. 이틀이 지나서 이틀째가 되면 유의미하게 증가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10만큼 상승하게 되면 심정지 발생률이 1.1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효과가 단기 효과입니다. 그동안 다른 원인들이 누적돼서 병이 많이 진행해서 터질랑 말랑 벼랑 끝에 서 있는 환자를 탁 밀어내는 효과입니다. 사실은 단기 효과보다는 장기 효과로 인한 건강 위해가 훨씬 더 크다는 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 연구들이 있습니다만 요 그래프 하나만 보여드리면 미국 전역에서 6천만 명가량의 인구를 대상으로 이뤄진 대규모 연구였었고요. 초미세먼지 농도가 10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증가할 때마다 사망률이 7.3% 증가한다는 걸 수치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 어떤지 한번 볼까요? 2023년 기준 국가별 연간 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표시한 세계 지도입니다. 미국, 캐나다, 서유럽, 호주 국가에서는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0 미만으로 매우 좋은 거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안 좋은 나라들 인도, 중국, 중동, 그다음에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35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농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중간쯤인 것 같은데요. 연평균 농도가 19.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미국처럼 아주 밝은 색인 거랑 비교해보면 배가 조금 아프기는 한 것 같아요. 배가 아프기는 하지만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 대기질은 객관적인 수치로 봤을 때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체감하시는 대기질 지표도 확연히 달라지셨을 텐데요. 서울 기준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2018년에 57일이나 됐었는데 2024년에는 24일로 절반가량 줄어들었고요. 특히 매우 나쁨, 심혈관 질환에 치명적이고 외출을 삼가시도록 말씀드리는 매우 나쁨 일수는 2018년 서울에서 4일이나 있었지만 24년에는 하루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미세먼지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최근 발표된 서울대병원 홍윤철 교수 연구진이 발표한 국내 역학연구는 뼈아픈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2010년부터 2019년 사이 우리나라 대기질은 분명히 좋아졌지만 같은 기간 동안에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초미세먼지로 인한 초과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2010년 4,888명에서 2019년 5,179명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대기질이 좋아졌는데 사망자가 늘어난 이유는 과연 뭘까요? 인구 고령화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어 가면서 대기오염에 취약해지는 속도가 공기가 깨끗해지는 속도를 완전히 압도해버린 것입니다. 고령층은 본질적으로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등 다양한 기저질환을 동반하고 있고요. 환경 요인에 대한 신체적 방어력이 젊은 분들에 비해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세먼지 효과를 담배와 비교해서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호흡기를 통해 유입된 독극물질이라는 측면에서 비슷한 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담배 개피수랑 비교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나라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하루 담배 두 개 피를 피우는 거랑 비슷한 건강 유해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럽은 1.6개 피 정도라고 하고요. 중국은 2.4개 피 정도 되고 이제 베이징이나 굉장히 심할 때에는 하루 20개 피, 한갑 피우는 것만큼 나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이처럼 미세먼지는 단순한 호흡기 질환을 넘어서 우리의 혈관을 뚫고 들어오는 위협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이 뿌연 미세먼지가 심한 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저도 2019년에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참여하면서 다른 전문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그렇게 도출됐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7가지 실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인 날은 야외 신체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 활동으로 전환하십시오. 미세먼지가 심한데 운동해도 되는지는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운동의 이득이 더 큽니다. 하지만 심혈관 질환이나 호흡기,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또 고령층이라면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날은 가능하면 헬스장이나 집안에서 다른 실내 운동으로 대체하실 수 있으면 대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외출이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미세먼지가 심한 날 마스크의 효과는 여러 가지 임상 연구를 통해서 증명되어 있긴 합니다. 이런 실험 연구들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2009년에 중국에서 한 소규모 연구였었는데 베이징에서 미세먼지가 정말 심한 날 마스크 착용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2시간 동안 도심을 보행한 후에 수축기 열압은 114였었고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2시간 동안 보행한 후에 수축기 열압은 121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가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외출 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가능하면 활동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대로변, 공사장 주변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또 활동량이 많으면 호흡량이 증가하면서 미세먼지 흡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귀가 후 철저한 개인 위생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손 씻기와 세안, 얼굴 닦기는 너무 기본적이고 확실한 방어책입니다. 다섯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고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십시오. 물을 많이 마시면 호흡기 점막이 촉촉해져서 미세먼지가 혈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걸러주는 점액 방어벽이 튼튼해지는 효과가 있고요.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실내 공기질 관리입니다. 가장 기본은 창문을 닫고 있는 건데 하루 종일 닫고 계시는 건 좋은 일은 아니고요. 실내외 공기 오염도를 고려해서 환기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루 3번, 한번 하실 때 30분 정도 환기는 꼭 하셔야 되고요. 또 공기청정기 가동하시는 것도 추천됩니다. 어떤 공기청정기가 좋냐, 그거는 크게 차이는 없고요. 저렴하신 공기청정기 사용하셔도 상관없는데 필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필터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하시고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게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대기오염 유발 행위 자제하기입니다. 사실 대기오염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와 사회의 문제이긴 합니다. 나 한 사람이 미세먼지로부터 회피하려는 노력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회가 전체적으로 대기오염 문제에 접근하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노력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노후 경유차 감축, 친환경차 보급,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같은 많은 노력들을 국가적으로도 하고 있지만 개개인의 입장에서도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자가용 사용을 좀 피하시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더 큰 효과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런던 스모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대기오염이 어떤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미세먼지가 심한 날 7가지 대응 요령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세먼지는 가벼운 기침을 일으키는 단순한 먼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크기의 초미세먼지는 우리 폐포 깊숙이까지 들어와서 혈관에 상처를 주고 심장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위험입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는 차츰 좋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아직도 중요한 건강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위험, 미세먼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심장 건강을 위한 맞춤형 운동 처방전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0: 제가 원래 베이시스트로서 일해오다가 음악가가 됐고요. 2025년 음악 활동을 시작하게 된 오희준이라고 합니다. 혼자서도 이만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걸 좀 먼저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혼자 오게 됐고, 콘트라베이스가 제 몸보다 크기 때문에 굉장히 든든해서 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작은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섬세한 어떤 것을 저는 보여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1: 그 정도로 안 춥다니까. 희준 씨가 긴장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단소리 좀 잠깐 해봤고요. 관객분들한테 하지 말라고 했잖아. 희준 씨 음악 기다리고 계신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0: 네, 혼자라도 외로운데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희는 유사크산하고요. 약간 전통 구슬 소재로 현대적인 어떤 댄스 플로우의 감각과 합쳐 가지고 다양한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1: 우리 음악은 바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행복해지길, 좋은 일이 있기를. 그런 바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음악이 그렇게 쓰면 좋겠다.

0: 부산에서 올라오셨어요?
1: 네.
2: 버스 타고.
3: 대충 부산 사람들이고 지금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 신기하다.
5: 신기하다.
2: 썬타운 걸즈는 순수하다고 해야 될까?
6: 순수하고 귀여운 사랑 이야기를 퍼즈 사운드를 통해서 표현하는 그런 밴드입니다.

0: 무대에서만큼은 좀 멋있는 포크맨처럼 보이고 싶어서
1: 현시단
0: 한마디에서는 포크 음악을 하고 있는 팀이고요. 그리고 저희 삶과 가까운 이야기들을 좀 이야기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아, 그것도 있습니다. 포크가 생각보다 재밌는 거구나. 통기타로도 아직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울고 웃고 하는 시대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를 반증할 수 있는 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로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밴드 하고 막 하고 난 다음에 화장실 갈 타임인가?
0: 지루하진 않습니다.
1: 게스트 아닙니다.
2: 기존에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져 있기도 하고 아마 다른 참가자분들이 조금 견제를 좀 하셨습니다.

0: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두 분은 좀 어떻게 느끼세요?
1: 좀 멀리 왔다.
2: 네.
0: 멀리 왔다?
1: 네.
0: 어쨌든 두분 포크 듀오잖아요. 근데 오늘은 연주자분들을 좀 대동해서 오셨어요? 준비하신 게좀 많으세요? 오늘 좀?
1: 아니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0: 죄송한데 오늘 아 근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여기 왜냐면 표정이나 이런 게 고요하지만 뿌리 깊은 음악 산만한 시선의 무대입니다.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0: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식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팽창주비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요즘 봄은요. 자기 개발에 대해서 정말 욕심을 갖고 매일매일 뭔가 자기 발전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멋있고요. 저희 매일 10분 영어 보시는 분들도 영어에서만큼은 자기 개발에서 절대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요. 자기 개발입니다. 좀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한 그 욕심. 이건 얼마나 아름다운 욕심입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안전지대라고 하는 걸좀 벗어나야 되죠. 본인이 어떤 편안한 그런 상태에서 좀 벗어나서 도전을 하고 계속 그 도전을 하면서 동기부여를 받아야 되고 이 취미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본인이 하는 거 말고도 뭔가 취미생활을 통해서 뭔가 또 새로운 어떤 본인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에 그런 새로운 기회들이 왔을 때잘 잡아야 됩니다. 하나의 스토리 같죠?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만약에 여러분이 영어로 하시길 원하신다면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안전지대 벗어나기부터 첫 단추를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안전지대란 말뭐 이렇게 오랜 기간 있어 왔던 단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영어에서 들어온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Comfort Zone이란 게 있어요. 이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네요. 읽어볼게요. Comfort Zone. Comfort Zone.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형용사 중에 comfortable 이란 게 있죠? 편안한 겁니다. 자, 그럼 그거 이제 명사형인데, 말 그대로 안전지대죠? 내가 일상적으로 매일 겪고 있고 편안해요. 그 안에서는, 그죠? 울타리 안에서는 편안해. 그걸 뭐라 그래요? Comfort Zone이라고 합니다. 두 단어가 합쳐졌을 때는 힘을 앞에다 줘야 되죠? 그래서 읽을 때 Comfort Zone. 살짝 강세 주세요. 들어보세요.
1: Comfort zone. Comfort zone.
0: 오케이. 자,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전지대가 편하니까 그 안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자기 발전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려면 그걸 뚫고 나와야 되죠. 깨고 나와야 되다. 이두 가지 표현이 오늘 가장 중요한 표현일 것 같은데, 머무르다에 해당하는 동사는 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Stay. 그죠? 그 안에 머무는 거니까 stay in one's comfort zone. 자, 소유격이 붙는 이유는 안전지대는 객관적으로 딱 정해진 게 없죠. 다 주관적이고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의 안전지대 안에 있는다. 본인의 안전지대 안에 머무른다는 얘기가 되겠죠. 들어보겠습니다.
1: Stay in one's comfort zone. Stay in one's comfort zone.
0: Many people like to stay in their comfort zon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머무르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깨고 나오자는 얘기죠. 조금 깨다. 요 깨고에 해당하는 말 영어로 break죠? break. 근데 깨고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니까 out이 붙는 거예요. break out. 자, 읽어볼게요. break out. 깨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 붙어 해서 of one's comfort zone. break out of one's comfort zone 하면 안전지대를 깨고 나오는 거죠. 도전을 하고 자기계발을 하는 첫 단계는 이렇게 자신이 편안한 상태를 깨고 나오는 겁니다. 그쵸? 자, break out of one's comfort zone. 들어볼게요.
1: Break out of one's comfort zone. Break out of one's comfort zone.
0: 자, 그럼 문장을 멋있게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우리는요, 우리의 안전지대를 깨고 나와야 됩니다.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아까 break out of one's comfort zone 자체를 그냥 we를 주어로 잡아서 만들어 볼게요. 소유격 하나만 넣어주면 되겠죠? 자, we가 주어니까 뭘 넣어줘요? our를 넣어주고 Comfort Zone이 아까 단수로 우리가 읽었는데, 이건 여러 사람의 여러 안전지대를 일반화 시키려면, Zones, 요거만 넣어줘서 어법을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We need to, 해야 된다. Break out, 강세 구동사니까 뒤에 주시고, of our comfort zones, 강세 세 군데입니다. We need to break out of our comfort zones. 들어볼게요.
1: We need to break out of our comfort zones. We need to break out of our comfort zones.
0: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조언을 하듯이 이야기한다면, You need to break out of your comfort zon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이 안전지대를 깨고 나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쵸? 왠지 불확실성이 좀 있고, 불안감도 있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쵸? 안전된 직장을 나와서 사업을 시작한다든가. 약간 이런 것들이 다 보면 벗어나야 되는데 좀 불확실하잖아요. 자, 불확실성을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영어로 uncertainty라고 그래요. uncertainty. 자, 강세는 중간에 주시면 되고 uncertainty. 힘 주는 거 보세요. uncertainty. 들어볼게요.
1: Uncertainty. Uncertainty.
0: Bingo. 그 다음에 이런 불확실성으로 생기는 어떤 감정 중에 하나가 이 불안감입니다. Anxiety. Anxiety. 자, 이게 A 발음이지만 약간 으 느낌이 나고요. Anxiety. Anxiety.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읽어주면 되거든요. 자, 중간에 강세 잘 주세요. Anxiety. 끝에 T는 약간 리을 발음처럼 설탄음으로 발음됩니다. 들어볼게요.
1: Anxiety. Anxiety.
0: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하죠. 불안감 느끼죠. 아, 나 이번에 안 되면 어떡하지? 아, 나 좀 실패하면 안 되는데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두려워하다. 실패는 failure고 두려워하다. fear. 그래서 이걸 동사로 잡아주고요. fear, failure. Many people fear failure. 그러면 실패를 하고 싶은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것이 그리고 두려운 경우도 많겠죠. 그래서 fear failure. Many people fear failure. 들어볼게요.
1: Fear failure. Fear failure.
0: 좋습니다. 자, 문장으로 사람들은 불확실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실패를 두려워한다. 아이고, 종합 선물 세트네요. 다 들어갔네요. 그렇죠? 문장 보겠습니다. People are anxious about uncertainty and fear failure. 자, 일단은 뭐 불확실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를 이렇게 anxiety의 형용사형이죠. 이렇게 좀 풀어봤거든요. anxiety 할 때는 이음절 강세인데 anxious 이건 또 강세가 앞으로 옵니다. 아, 좀 영어 강세가 어렵죠. 왔다 갔다 하니까. 자, anxious 읽어볼게요. anxious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 People are anxious about uncertainty 불확실성에 대해서 걱정하죠. 그리고 and fear failure 됐죠? 강세 한 다섯 군데 살짝 넣어보겠습니다. 들어볼게요.
1: People are anxious about uncertainty and fear failure. People are anxious about uncertainty and fear failure.
0: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뭔가 좀 이렇게 도전을 하고 싶은데 용기를 잃는다거나 망설이게 돼서 이제 끝내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럴 때 쓰는 관용구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단어예요. Get cold fee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외울게요. Get cold feet. 자, 발이 차가워진다는 얘기가 뭐냐면 긴장을 하면 손발이 좀 차가워질 수도 있겠죠. 아마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a lot of people get cold feet 하면 뭘 하려다 하다가 약간 좀 무섭고 그래가지고 용기를 잃고 망설이고 포기하는 걸 get cold feet라고 합니다. 들어볼게요.
1: Get cold feet. Get cold feet.
0: 오케이, 자 그럼 그런 표현을 했다면 여기서 끝내지 말고 그치만 우리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나 도전에 정면 대응을 해야 된다. 전공법을 우리가 우리한테 주어진 도전 과제 같은 것들을 헤쳐나가야 된다. 이런다면 이런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Face, 직면하다. Something head on. 헬에 강세 주세요. Face something head on. 자, 이건 뭐냐면 정면으로라는 얘기예요. 저쪽 head, 정면으로 대응을 하다. Face something head on. 단어들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조합을 하는 콜로케이션이 영어의 어떤 예술입니다. 그래서 Face something head on. 이것도 들어볼게요.
1: Face something head on. Face something head on.
0: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잃고 포기한다. 자, 용기를 잃는다. Get cold feet거든요. 포기까지 넣어버리면 give up까지 넣어볼게요. Many people get cold feet and give up. Give up. 자, 이건 구동사니까 힘을 뒤에 줘야 되겠죠. Many people get cold feet and give up. 강세 뒤에다 줘야겠습니다. 자, 뭔가 좀 용기를 잃고 포기한다. 들어볼게요.
1: Many people get cold feet and give up. Many people get cold feet and give up.
0: 좋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자기개발 첫 번째 시간, 안전지대를 뚫고 나오는 겁니다. 그 주제였죠? Break out of one's comfort zone. 가장 중요한 표현이었죠? 들어볼게요.
1: Break out of one's comfort zone. Break out of one's comfort zone.
0: 이러고 싶은데 약간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할 수 있어요. Uncertainty. 들어볼게요.
1: Uncertainty. Uncertainty.
0: 그래서 약간 망설이고 용기를 잃어 get cold feet 할 수는 있습니다. 들어볼게요.
1: Get cold feet. Get cold feet.
0: 좋습니다. 자, 자기개발의 첫 단추, 안전지대를 깨고 나오는 겁니다. 오늘 내용 유용하셨길 바라고요. 이 표현들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표현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신 경우에는요. 홈페이지에 오셔서 무료로 다시 보기 언제든지 이용하시고요. EBS English 앱 설치해서 방송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한테 질문 있으신 분들은요.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들 제가 직접 답변 드립니다. Right,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I hope you can break out of your comfort zones today, and I hope to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On our program, we teach you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House versus home. House versus home.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바로 house 그리고 home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단어들인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house입니다. 건축물, 집. 건축물, 그냥 건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일단 발음 연습해 볼게요. 우리나라 말로 외래어로 house 이렇게 사용하지만 영어 발음으로는 이름절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house가 아니고 house. House.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 볼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house라는 단어를 쓸 때는 집, 주택, 가옥 등 물리적 존재로의 집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 house is used when you refer to a place that you live in.

as a building or as a structure or as a place. Okay?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home과 비슷한 건데요. 일단 사람들이 살고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지만 일단 home보다 더 강한 느낌은 이거는 건물 그리고 뭔가 그 빌딩 자체를 이렇게 house라고 표현합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want to buy a house. A house is not a home. The house has two bedrooms. 네, 좋아요. 그래서 건축물의 집 혹은 건물을 뜻할 때는 house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집을 사고 싶어. 이거는 그냥 그 건물, 집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I want to buy a house. I want to buy a hous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택이 house면 뭐 아파트를 사고 싶을 때는 I want to buy an apartment.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거는 영어로 정말 유명한 속담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쓰는 속담인데요. A house is not a home. 그래서 그냥 뭐 건물이 뭐 집이라고 해도 진짜 사람들이 살지 않고 따뜻한 느낌이 없으면 그거는 가정이 아니야. 집은 가정이 아니야. A house is not a home. A house is not a home. 이거는 특히나 가족이 보고 싶을 때 이런 말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집은 침실이 두 개야. The house has two bedrooms. 그래서 그 건물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The house has two bedrooms. Okay.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The house has two bedrooms. The house has two bedrooms. 네, 그 다음에 home으로 넘어가 볼게요. home이라는 단어는요, 이것도 집이지만 이거는 심적으로 편안한 집 혹은 가정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발음 연습해 볼게요. 이거는 home입니다. 네, 우리나라 발음으로 그냥 home 이렇게 말하지만 영어 모음들은 조금 더 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들을 때 좀 느끼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모음이 살짝 길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나라 말로 좀 home 이렇게 짧지 않고 home. Home, okay?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해 볼게요. Home, very good, okay. 자,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네, home이라고 할 때는 특히 가족과 함께 사는 집, 그리고 가정, 그리고 보금자리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 home is a place where perhaps a family lives, but it is warm and it's a place that people live in and feel safe in, okay?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살고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house처럼 똑같이 people live there, and people do their daily things within the home as well. 근데 중요한 거는 house는 좀 더 딱딱한 느낌, 그죠? 건물이니까. 그리고 home은 좀 더 따뜻한 느낌이 있죠.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sentences. Welcome to my home. There's no place like home. I love staying at home. 네, 좋아요. home. 심적으로 편안한 집 혹은 가정이 됩니다. home.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저의 집에 온 걸 환영합니다. Welcome to my home. 물론 welcome to my house도 괜찮지만 이 home라는 단어가 되게 따뜻하고 뭔가 내가 이 집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감정들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welcome to my home. Welcome to my home. 네, 그래서 손님들이 집으로 놀러 올 때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Welcome to my home. Okay, very good. 그다음에요. Wizard of Oz.

어즈에서 도르티가 이런 말 하죠. There's no place like home. There's no place like home. 이거는 집만한 곳이 없지. 그래서 정말 집은 여기서는 가정입니다. 내 가족이 사는 그 따뜻한 집. 네, 그런 곳이 없다. There's no place like home. There's no place like home. 네, 마지막으로 나는 집에 있는 걸 정말 좋아해. I love staying at home. 여기서도 뭔가 좀 편안하고 따뜻하고 내가 편하게 쉴수 있는 그 공간,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그 집. I love staying at home. 자,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I love staying at home. I love staying at home. Great work. Okay, let's review what we learned. 네, 첫 번째는 house였었죠. House는 그냥 건축물, 집, 그리고 건물일 때 house라는 단어 쓰고요. 그리고 home은요, 심적으로 편안한 집 혹은 가정일 때 home이라는 단어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Okay,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사용해 보세요. I want to buy a house. I want to buy a house. I want to buy a house. Welcome to my home. Welcome to my home. Welcome to my home. Great work, everyone! 정말 잘하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세리나 누구나 톡톡.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주제는 뭐죠?
1: We're talking about personalities. 네. 성격.
0: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 내용은요, 바로 이겁니다.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A weird personality is not bad.
0: A weird personality is not bad. 일단 weird personality가 뭘 가리키는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weird가 strange, bizarre,
1: yeah.
0: 이상한 쪽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mm-hmm. 여기서 말하는 a weird personality는 a little different.
1: Yeah, a little bit different. Kind 네. of eccentric, maybe.
0: 네. 그래서
1: right?
0: 이상하다기보다는 이상하다고 해버리면 이게 잘못된 거, 틀린
1: yeah.
0: 거가 되잖아요. Wrong인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별난 성격.
1: Yes.
0: 예, 별난 성격도 나쁘지는 않아요라는 내용입니다.
1: Mm-hmm. All right. Perfect. And today we will have a, we are going to look at a clip sent from Sarah, who's mm-hmm. from Australia.
0: Yes.
1: So how about we call her out and listen to her speaking summary?
0: 네, 사라 씨의 요약 문장입니다.
1: 사라 씨, 나와주세요.
2: When it comes to personalities, they say being weird in high school is the worst, but when you grow up, it's an absolute bonus. When it comes to personalities, they say being weird in high school is the worst, but when you grow up, it's an absolute bonus. When it comes to personalities, they say being weird in high school is the worst, but when you grow up, it's an absolute bonus.
0: 무엇을 가리키면서 보너스라고 하고 있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1: So Sarah said, when it comes to personalities, they say being weird in high school is the worst, but when you

0: instead of saying weird, it should just be different. You know, it's not a bad thing.
1: I think I agree with you there. Mm-hmm. I think maybe most people would. Like, the younger we are, the more we kind of want to fit in with everyone else versus wanting to stand out and be a little bit different.
2: 네,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싶고 너무 튀지 않고 싶은 것도 자연스러운 그런 생각이지만 나중에는 그래도 조금 다른 면을 가지고 있고 흥미로운 사람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사라 씨의 문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 줄 한 줄 공부해 볼까요?
1: Let's do it.
0: I remember when I was in high school, I always thought being weird was such a bad thing. And, you know, if you're the one with the kind of weird personality, you feel like an outsider.
1: I remember when I was in high school, I always thought being weird was such a bad thing.
2: I remember, 저는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When I was in high school, 고등학교에 다닐 때, 고등학생이었을 때, I always thought being weird was such a bad thing. Being weird, 별난 것이 정말 안 좋은 거라고 생각했던 게 기억이 난대요.
1: Okay, and she says, and you know, if you're the one with the kind of weird personality, you feel like an outsider.
2: 네, 그래서 and you know, 아시잖아요 라는 느낌으로 you know,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설명을 합니다. If you're the one with the kind of weird personality, 이걸 줄여서 말하면 그냥 if you have a weird personality가 되겠고요. If you are the one with, 아니면 you are the one who 하면은 이걸 강조하죠. 이런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너다,
1: you.
2: 당신이다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you are the one 이건데 강조를 합니다. 그 한 반에 있으면 그래도 뭐 몇 명 정도는 사람들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1: Yeah, 그런데 you're that one that's different.
2: 만약, 예, 바로 당신이 거기에 해당된다면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이 문장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라면 you get 하려다가 문장을 바꿉니다. 뒤에 get 뒤에 뭐가 와야 되는데 지금 안 오고 있어요. 다시 시작해서 you feel like an
1: outsider.
2: Outsider인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기분이 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 Alright, let's keep going to the next one.
0: And the older I get, the more I realize it's actually a good thing to be a little bit weird, because that can just mean you're a little bit different. And the older you get, the more that becomes a bonus, whether it's in your work or in your personal life or wherever.
1: And the older I get, the more I realize it's actually a good thing to be a little bit weird.
2: 네, 앞에서는 그래서 이제 weird 하면 outsider처럼 느낄 수 있다고 말했는데 and the older I get,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the more I realize,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이런 내용을 깨닫습니다. It's actually a good thing. 좋은 거라는 걸, 사실은 좋은 거라는 걸 깨달아요. To be a little bit weird. 약간 별난 게, 별난 성격인 게 좋은 거라는 걸 깨달아요. 여기에서 앞에 나왔던 내용이랑 지금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사실은 반대되는 내용인데도 but, however가 안 나오는 이유가 사실 actually 때문인 것 같아요. Actually가 있으니까 충분하거든요. 사실은.
1: I understand. Like, this is how it was, but actually, this is how it is. So you know it's a difference from then and now. She says next, because that can just mean you're a little bit different.
2: 왜냐하면 왜 weird 한 게 뭐 a little bit weird 한 것이 good thing이냐면 좋은 거냐면 because that can just mean 그건 어떤 이런 의미일 뿐일 수 있으니까요. You're a little bit different. 그냥 다르다라는 걸 의미하니까 그건 좋은 걸 수 있습니다.
1: And she says next. And the older you get, the more that becomes a bonus. Whether it's in your work or in your personal life or whatever.
2: 우리가 이제 급여를 받고 보너스를 받을 때 보면 그게 보너스라는 것이 물론 정해진 만큼의 보너스일 수도 있지만 계약에 이미 있을 수도 있지만
1: of course.
2: 뜻밖의 받는 걸 수도 있잖아요.
1: Yeah, so like you usually get this amount, but you got something extra.
2: Yeah, something,
1: so it's always a good thing.
2: Yeah, the revenue was really high, the sales were great that year, so you got a bonus.
1: Bonus.
2: 그게 뜻밖의 장점이란 뜻으로도 그래서 쓰여서 and the older you get,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the more that becomes a bonus. 그것이 그러니까 being a little bit weird, 약간 별나고 색다른 것이 뜻밖의 장점이 됩니다. Whether it's in your work, 그게 일을 할 때 아니면 일을 하는 환경에서든 or in your personal life or wherever. 개인적인 생활에 있어서든 어디든 말이에요.
1: Perfect. Let's see what she has to say next.
0: People tend to gravitate to people that are a little bit different. If you're, you know, in high school, being all the same is great because you don't want to stand out.
1: People tend to gravitate to people that are a little bit different.
2: 네, 여기에 인력에 끌리다.
1: Gravitate.
2: 인력에 끌리다라고 굳이 이제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끌리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Gravitate 하면은 끌리는 건데 gravitate to도 많이 쓰고요. Gravitate 어디를 향해서라고 해서
1: towards
2: 또는 toward 그냥 뒤로 끝날 수도 있고 s를 붙일 수도 있는 형태로 많이 쓰이는데 gravitate toward. I'm gravitating toward this option.
1: Oh, I'm gravitating. Okay, not that option.
2: Not that option.
1: Okay, this option. Yeah.
2: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고 관련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죠. Gravitational 하면은 네 중력과 관련된 그래서 gravitational pull of the earth. 네, 그래서
1: or the sun. It's important for us.
2: 그렇죠. 태양의 중력, 인력 그리고 gravity.
1: Gravity.
2: 중력. 네. 그래서 people tend to gravitate to people.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어요. That are a little bit different. 약간 다른. Different from whom?
1: Different from average?
2: Themselves. Different from average. Yeah. Different from everyone else.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네요.
1: We like special people, right?
2: Special. 네.
1: Yeah. She says, if you're, you know, in high school, being all the same is great because you don't want to stand out.
2: 만약 고등학생이라면 고등학교에 있다면 if you're in high school being all the same is great. 모두 하고 똑같은 거는 all the same이라는 것은 the same as everyone else.
1: Yeah, being the same as everyone else, 네. not standing out.
2: 네. 그래서 남들과 똑같은 거는 is great. 편해요. 좋아요. Yeah. Because you don't want to
1: stand out.
2: 네.
1: stand out.
2: stand out 하면은 눈에 띄다, 두드러지다. 이렇게 사람들이 키가 거의 비슷해서 서 있는데 다 그냥 비슷비슷한데 한 명만 키가 훨씬 크다 그러면 stand out.
1: Yeah,
2: 서 있는데 밖으로 나오겠죠.
1: They literally stand out. 네. Like you can see them.
2: 그걸 생각해 보시면은 꼭 키가 아니더라도 뭐 흑백인데 오렌지색이라든지 그러면은 you stand out.
1: Yeah,
2: 눈에
1: you
2: 띄죠.
1: Can stand out.
2: Yeah. 그래서 그거를 또 바꿔서 사실 stand out 하면은 좋은 쪽도 되고 나쁜 쪽도 돼요.
1: Yeah, it could be good or bad.
2: He stands out too much 하면 너무 눈에 띈다.
1: Yeah,
2: 안 좋은
1: like
2: 쪽으로.
1: Maybe his clothes are like not appropriate for that place.
2: 아니면 모두가 다 공연을 했는데 she stood out the most. Yeah. 그녀가 가장 눈에 띄었다.
1: She did the best. She was good at dancing or whatever 공연 it is.
2: 그래서 좋은 쪽으로 생각했을 때만 outstanding이라고 바꿔쓸 수 있죠.
1: Yes, it's outstanding. 네. Outstanding, so awesome.
2: 그래서 stand out 하고 싶지 않으니까 눈에 띄고 싶지 않으니까 뭐 그거 편해요. 고등학교 때는 괜찮아요.
1: But she says, but once you gravitate or graduate,
2: graduate.
0: But once you graduate high school, it's great to be different because you know people, employers are looking for someone different.
1: But once you graduate, not gravitate, but once you graduate high school, it's great to be different.
2: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once라는 것은 한 번이라는 뜻도 있지만
1: yes.
2: when or after.
1: Yes, in this case, it's when or after.
2: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it's great to be different. 남들과 다른 게 좋아요.
1: Yeah.
2: 고등학교 졸업하는 거 graduate high school도 괜찮고 graduate from high school도
1: high school.
2: 됩니다. 왜 남들과 다른 게 좋죠?
1: She tells us. Because, you know, people, employers are looking for someone different.
2: 왜냐하면 사람들이 people 그리고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고용주
1: employers employer
2: 네 employer employee 하는 사람이에요. Employers are looking for someone different, somebody different. 그래서 남들과 다른 누군가를 찾고 있기 때문이죠. 고용주 고용하는 사람이 employer 그 회사 쪽에서 이제 employer라면 고용되는 사람은
1: they're employees. Employers employ employees.
2: Yeah, employer, employers employ employees, right? 그래서 직원이나 고용인을 말합니다.
1: Let's see what she says lastly.
0: When you're looking for friends, you want to look for somebody who's interesting and different. And sometimes I feel like people say that being weird or having a weird personality, instead of saying weird, it should just be different. You know, it's not a bad thing.
1: When you're looking for friends, you want to look for somebody who's interesting and different.

네, 뮤즈. 완전 그냥 제 음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음악을 만들 때나 그 음악의 어떤 스타일을 그냥 저는 율무음악이라고 생각을 들어가지고 동의하네요. 그래도

0: 제일 좋을 때요. 이렇게 많이 쳐다보고 있을 때 되게 좋아요. 그 이제 휴일에 이제 집에 와서 누워가지고 얘 이렇게 있는 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냥 자체로 좀 힐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1: 안녕하세요. 네, 오디션 보러 왔는데요.
0: 너 종족 좀 찡그린 표정을 좀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좀 끌렸던 것 같아. 그 산책할 때 계속 뒤를 이렇게 돌아보거든요. 먼저 갔다가 이렇게 뒤돌아보고 돌아보는 그 순간에 이제 그게 강아지들이 이게 잘 오고 있나 안전하게 오고 있나 계속 이렇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때 되게 통하는 거 같아요. 고마워요.

0: So, what is the meaning of the red flashes of light? Let's find out. Chapter 2. A coded message. Shinoi and Toby were still thinking about the flashing red lights when they got to school. I think the pattern of lights might be a code, Shinoi said. So they sidled into the school library and checked out the non-fiction section. Toby flicked through a book. What have we here? Smoke signals? Shinoi shook his head. No. Semaphore? That's when you wave flags about, apparently. Definitely not. There was a thin book squeezed between the others.
1: Morse code,
0: they said together. They laid the book on the table, and Toby got his notepad. All right, so let's take a look here. A coded message. Shinoi가 딱 뭔가 생각이 나는데 자기 생각으로는 어떤 암홍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I think the pattern of lights might be a code. 친구들, 중요한 단어죠. Code, 암호. 네, 그래서 이 빨간 뭔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내는 게 어떤 암홍 것 같아. 근데 이제 어떤 암호인지 이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책을 이제 이것저것 이제 도서관을 가서 보는데 이건 것 같아요. Morse code. Morse code는 모스 부호라고 하죠. 네, 띠디디디디디디디디 아니면 뭐 반짝반짝반짝. 네, 이게 Morse code인데, 네,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1: Each letter is represented by a pattern of dots and dashes, said Shinoi. If the short flash is a dot and a long flash is a dash, what have we got?
2: Well, S first, Toby said.
0: Shinoi made a face.
2: Four dots is H. Next, S. One dot is E. S, L, S, S. One dot, one dash, two dots, L.
0: And S, L, L, S. One dot, two dashes, one dot, Shinoi said, is P. 네. Shinoi and Toby 둘 다 열심히 이 암호를 풀려고 노력을 하죠. 자, Shinoi가 이렇게 말을 하죠. Each letter is represented by a pattern of dots and dashes. 네, 이 Morse code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let's take a quick look at our vocabulary word to represent. 해당하다 또 아니면은 여기서는 표시하다. 그래서 each letter는 뭐 한 문자는 어떻게 이게 표시가 되냐? A pattern of dots and dashes. Dots는 점이고 dash는 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 요 그림을 보면은 금방 알 거예요. 요렇게 dash이 있고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그렇게 통해서 이제 문자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SSLS, 뭐 SSSS 이렇게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딱 보니까 HELP. 네, 이렇게 문자가 딱 나오네요. 이 단어가 뭐죠? Help! 도와주세요! Oh, that's what it means. 누가 도움이 필요해요. Okay, let's continue reading. Toby looked at Shinoi.
2: Now, are you going to call the chaos crew? We'll need someone really fearless if we're going on a rescue mission to the spooky old house.
0: Shinoi pressed the app on his phone.
1: Call to action, chaos crew.
0: There was a flash of light and Merritt appeared.
3: I hear you're looking for someone fearless and good looking, he said.
2: Well, I'm not sure how good looking's going to help us, Toby said.
0: Shinoi showed Merritt a map on his tablet.
1: We're going to this old house to rescue someone.
0: 드디어 이 Chaos Crew를 호출을 했는데 Merritt가 등장을 합니다. Okay, 자 자기는 용감하고 fearless and good-looking 친구들 잘생기고 우리 Merritt가 상당히 자신감이 네 아주 많네요. 네 자기가 되게 잘생겼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Alright, 자 그러면.

0: Then let's continue reading the story. Chapter 3, The Spooky Garden. It was after school. Shenoy, Toby, and Merritt stood in front of a tall iron gate leading to the spooky old house. The front wall was cracked and roots pushed through from the overgrown garden. Merritt squinted up the path. It was engulfed in large plants.
1: Are you sure you saw lights? I say we all go back to yours, Shenoy.
0: We're on a rescue mission, remember? Shenoy said.
2: 네, 이 이제 집 앞에서 딱 도착을 했는데 이 정원을 보고 이 풀을 보고 네,
0: 여기 the front wall was cracked and roots pushed through from the overgrown garden.
2: 네, 이제 이거를 이 장면을 설명을 해 주는데 이 뭔가 좀 오래된 네, 이 앞 벽이 금이 갔고요. 또 그리고 이걸 보고 Merritt가 좀 뭔가 여기서부터 뭔가 조금 이렇게 두려워하는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0: It was engulfed in large plants. 자, here comes our last word. To engulf. 에워싸다.
2: 여기에서는 to cover completely. 완전히 덮여 있다. 이 그 길이 걸어갈 수가 없어요. 막 풀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Merritt가 우리 뭐 무슨 뭐 빛이 어디 있어. 그냥 우리 집으로 가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에서 Merritt가 좀 두려워하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유 너무 관리를 안 했네요.
0: Alright, we're gonna stop reading here. 자, 우리 용감한 fearless 한 Merritt가 등장했는데 딱 이 정원을 보고 뭔가 좀 무서워하는 듯? 네, 왜 그럴지 우리 다음에 알게 될 거예요. Alright, thanks so much for reading with me today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 everyone! Thank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1: 월요일입니다.
0: 자, 월요일에는 우리 또 가정용어로 시작해야죠.
1: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해 보아요.
0: 자, 오늘은요. 엄마와 에어컨 전쟁. 아하. Part 1 되겠습니다.
1: 엄마랑 진짜 에어컨 가지고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저도.
0: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어머님들이 이 에어컨 그 전기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시거든요.
1: 당연하죠. 아니, 오늘은 틀까? 너무 더운데? 오늘은 틀자. 저는 주로 엄마, 선풍기를 앞에 두고 있어봐. 시원해.
0: 아, 네. 이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덥다.
1: 그럼.
0: 근데 너무 덥거든요.
1: 그쵸.
0: 저는 특히나 더위를 정말 못 참아요.
1: 아오.
0: 그래서 저희 어머니 더울 때 이렇게 가만히 계신 거 보면 진짜 대단하십니다. 예. 생각이 들어요.
1: 우리 마유쌤은 엄동설한 애도 계속 부채질 하시잖아요.
0: 저는 무조건요. 예. 오케이. 자, 그래서 엄마와 에어컨 전쟁 파트 1 한번 네. 가볼 거고요.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에어컨이 왜 19도로 설정되어 있니?
1: 어우, 예민하다.
0: 와우.
1: 예민하시다.
0: 예, 앞에 일자 들어가면은
1: 네.
0: 완전히 이제 패닉하시는
1: 아우, 여기가
0: 거예요.
1: 무슨 이글루니? 남극이야? 이거 뒷문장으로 나와줘야 돼요.
0: 아,
1: 예.
0: 19도면 그래도 좀 진짜 좀 춥게 해놓은 케이스이긴 한데.
1: 그쵸. 요즘에 이제 권장하는 온도가 사실 26도
0: 아,
1: 이럴걸요? 20,
0: 맞아요.
1: 예,
0: 근데 또
1: 25도?
0: 급하게 더웠나 봐요. 자, 다음
1: 예.
0: 미션 2는요. 아,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그냥 선풍기를 틀어. 아,
1: 아.
0: 저는 그렇게 하면 그냥 더 덥던데요. 뜨거운 팬 이렇게.
1: 그쵸. 왜냐면 선풍기 바람은
0: 아,
1: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오죠.
0: 그렇죠. 더
1: 예.
0: 그냥 더운 바람을 후 불어주는 느낌.
1: 맞아요.
0: 오케이,
1: 아.
0: 나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럼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니, 잠시만. 아니, 이거 에어컨이 왜 19도로 설정이 되어 있니?
2: What,
1: 응?
2: mom? What,
1: my son?
2: mom? What's wrong?
1: This is so cold.
2: Huh?
1: So cold. This,
2: 19.
1: 19.
2: Yeah.
1: Air conditioner?
2: Yeah.
1: Yeah. It's so cold.
2: 어허.
1: 응?
2: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1: 응?
2: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1: 숨쉬기 어머. 아, 이 정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그냥 저 선풍기 틀어.
2: What?
1: 뭐? 응?
2: Oh, turn on the fan as well?
1: 그래, 팬.
2: Two?
1: 응.
2: Both?
1: 아, 보스 말고 에어 컨디셔널 오프 앤드 온 팬. 오케이?
2: Mom,
1: 응.
2: it's like 35 degrees outside.
1: Outside is 35?
2: Yeah.
1: But here is just 30. It's
2: 30.
1: okay.
2: I can't breathe.
1: Fan is okay. Fan is okay.
2: 에어컨
1: 꺼.
0: 아이고, 결국 타협해서
1: 예.
0: 차가운 물수건, 그러니까 하고 선풍기 틀기로 했다면서요?
1: 그리고 그 페트병에 차 불러가지고
0: 아,
1: 끌어안고요.
0: 끌어안고.
1: 너무 시원해.
0: 아, 안 됩니다. 이게 제대로 소통이
1: 아,
0: 돼서. 그러니까
1: 맞아요.
0: 이제 여기 만약에, 아, 뭐, 아이의 입장이라면
1: 네.
0: 에어컨 이겨내야 되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자, 오늘 당연히 이제 에어컨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그런
1: 네.
0: 표현 같은 것들. 그거 다. 배워 가실 겁니다. 자, 일단은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4: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3: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4: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0: Okay, you guys. 오늘의 대화문, 다이얼로그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네.
0: 자, 들어왔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1: 예.
0: 너무 추운 거예요. 그
1: 오.
0: 숫자를 딱 보더니 충격받으신 거예요.
1: 응?
0: 에어컨이 왜 19도로 설정되어 있니?
1: 오. Why is the set to 19 degrees?
0: 이게
1: degrees가 이게
0: 뭘까요?
1: 온도. 에,
0: 오. 몇
1: 알죠.
0: 도?
1: 19도로 set 되어 있는 거예요.
0: 아하.
1: 에어 컨디션이. 예.
0: 오.
1: 많이 놀란 눈치십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에어컨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지만,
0: 스펠링 기대해 볼게요.
1: 이거 이렇게 돼야 돼요. 에어 컨디션. 컨디션 하면 그냥 얘 상태니까, 컨디셔널. 예.
0: 네. Okay.
1: 아닌가요?
0: So, why is the air conditioner?
1: 아니잖아, 이야. 컨디셔널.
0: 네.
1: 예.
0: Okay. 자, 일단은, 참고로,
1: 아, 잠깐만. 뭐야? 이거 왜? 아니잖아요. 컨디셔널.
0: 네.
1: 예, 아, 뭐.
0: 자, 어떤
1: 아,
0: 스펠링인지 도저히
1: 복잡하네요.
0: 알아볼 수가
1: 아,
0: 없습니다.
1: 토크를 하면서 쓰니까 집중이 안 돼서 그래요.
0: 핑계예요.
1: 방해하지 마세요, 선생님.
0: I didn't say anything. All right. Air
1: 컨디셔널.
0: conditioner, right?
1: 아.
0: 왜냐면 공기를 정말 컨디션을 좋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1: 예.
0: Air conditioner. 어디 강세해줘야 될것 같아요?
1: 컨디셔널. 니.
0: 아하.
1: 예. 여기 아닐까요?
0: Perfect. 자,
1: 오.
0: 여러분들 거기에 강세를 주면서 한번 해볼게요. Air conditioner 이렇게 올릴 겁니다. 두번 갈게요. Air conditioner. Air conditioner.
1: Air conditioner. Air conditioner.
0: 오케이. 자, 참고로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air conditioner 줄인 게 뭐예요?

0: AC.
1: AC, mm-hmm. right? AC. 이 AC는 상황에 따라서 air conditioning 이라고 하는 그렇게 컨디셔닝을 잘해주는 그런 개념으로도 많이 씁니다. 네. 그리고 기계로도 맥락에 따라 쓸 수 있고요. 자, aircon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 콩글리시 같죠? 아니에요.
0: 아, 이렇게도 쓰세요?
1: 쓰는 나라가 있어요.
0: 그래요?
1: 물론 북미권 영어에서는 별로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안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0: 네.
1: Okay? Aircon,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air conditioner or AC라고 쓰는 게 안전하죠.
0: 네네.
1: Okay?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몇 도, 온도 할 때 뭐 30도, 뭐 20도 할 때 네. 뭐라고 돼 있죠?
0: Degree.
1: 그렇죠. There you go. 물론 이제 온도라는 단어는 temperature이라는 게 따로 있지만 자, 몇 도. 숫자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다 숫자로 뭐 21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고
0: 네.
1: 대신에 이제 복수로 써야겠죠. 그럴 경우는 오케이. 자, 설정된 거 몇 도로 설정돼 있다? 설정 뭐라고 해야지? 여기 답이 나와 있죠.
0: Set.
1: 아하. 뭐가 뭐로 set가 돼 있다라고 쓰는 거예요. 여기서 set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로 설정된
0: 오.
1: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오케이. So 형용사니까 비동사랑 썼죠? So something is set, right?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온도가 set이 돼 있다. 아니면 에어 컨디션이 뭐 컨디셔너가 set이 돼 있다.
0: 예.
1: 뭐 히터가 set이 돼 있다. 이렇게 하면은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거는 몇 도로라고 할 때 진짜 to를 씁니다.
0: 예.
1: 희한하죠, 그렇죠? 세팅이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 몇 도까지 거기로 간 거예요.
0: 네.
1: 거기로. 그래서 to를 쓰는 게 맞아요.
0: 아하.
1: 네. 여기서는 19도로 했으니까 set to 이렇게 온도가 나왔네요.
0: 네.
1: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오븐 있죠, 오븐. 그 오븐은 180도로 설정이 돼 있어.
0: 아, the oven is set to 몇 100, 도요?
1: 180도?
0: 180 degrees.
1: Degrees, 그렇죠? The oven is set to 180 degrees.
0: Yeah.
1: 자, 이번에는 히터, 난방기. 그 난방기는 30도로 설정돼 있어.
0: The heater is set to 30 degrees.
1: 30 degrees. There you go.
0: Yeah.
1: 이렇게 되겠죠.
0: 네.
1: Right. So, 사실 이렇게 나누는 게 맞아요. 오븐이 설정돼 있다, 히터가 설정돼 있다. 이거 문법 틀린 거 아니거든요.
0: 네.
1: 근데 도대체 몇 도로? 아, 2 이렇게. 자, 읽어보겠습니다. The oven is set to 180 degrees.
0: The oven is set to 180 degrees.
1: Okay, the heater is set to 30 degrees.
0: The heater is set to 30 degrees.
1: All right, 본문도 갈게요. Hey,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0: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1: 아하. 자, 이랬을 때
0: 네.
1: 아이가 너무 더워서 숨을 못 쉴 정도니까요.
0: Because 네. it's too hot, too, 오.
1: 제가 일부러 직역 수준으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0: 아우, 감사합니다.
1: 네.
0: 너무 더워서 숨을 쉴 수 없는 거잖아요. 자, too hot, too, not. 숨을 못 쉬어야 되거든요. Not breathe. 아이고, breathe. breathe. 네, breathe로 할게요.
1: 오케이. 자, 이게 바로 투투 용법을 잘못 네. 배운 케이스의 해석이 될 수도
0: 왜요?
1: 있습니다.
0: 왜요? 낫을 어떻어요?
1: 모여서
0: 그러면?
1: 못한다. 그러니까요. 뭔가 낫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숨을 못 쉴 정도이니까요. 이랬으니까. 자, 볼게요. 정답은 낫이 안 들어가야 맞는 겁니다. It's too hot to breathe. 보세요.
0: 예.
1: 여기까지만 해석해 보세요. It's too hot. 무슨 말이에요?
0: 너무 더워요.
1: 너무 더워요. 에이. 뭐 하기에?
0: 숨쉬기에.
1: 이미 해석이 된 거예요.
0: 아~
1: 너무 더워요. 숨쉬기에. 이게 맞는 거거든요.
0: 아, 왜 해석을 이렇게 해놨어요?
1: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헷갈리게 했죠. 직역이 아니었네요.
0: 아, 잠깐 따라오세요. 아, 잠깐 따라오... 안 되겠어요.
1: 자, 근데...
0: 아니, 저처럼 헷갈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1: 이게 한국에서 문법 세계 예전부터요.
0: 네.
1: 이렇게 의역 버전이 돼 있었어요.
0: 아~
1: 사실 직역이 아니라 의역이었습니다. I'm sorry about that. So... 너무 뭐뭐해서 뭘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 돼 있어요. 투투 용법이.
0: 근데 저도 배웠던 기억이 나요.
1: 그쵸.
0: 투 형용사 투.
1: Right?
0: 맞나요?
1: 맞아요. 그러면 너무 형용사에서
0: 뭘 못한다.
1: 못한다.
0: 그렇게 해석을 하래요.
1: 그렇게 하면 순간적으로는 해석이 돼요. 아. 어, 너무 더워서 숨을 못 쉰다. 해석되죠? 아. 근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0: 그러게요.
1: 언제 문제 발생하냐면, 어. 앞에 not 같은 게 붙으면, 어? 너무 덥지 않아서 또 브리스를 못 한다?
0: 야, 이거 어떡하냐.
1: 아무튼 난리가 나요.
0: 와, 그러네요.
1: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투투용법 오늘 간단하게 짚고 갈 건데, 이거는 저를 믿어주셔야 돼요.
0: 네. 오케이?
1: 그래서 직역 버전으로 갈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 지금 숨쉬다라고 하는 breathe라는 단어가 나왔죠.
0: 네.
1: 동사입니다. 그리고 스펠링 맨 끝에 어떻게 돼 있어요?
0: 스펠링이요?
1: 마지막에 이 들어가 있죠?
0: 네.
1: 그런데 숨, 호흡이라고 하는 명사 뭐였죠?
0: 아, 기억나세요? 이거는 이제 저는 기억을 완벽하게 했어요.
1: Alright.
0: Breath.
1: 어디까지?
0: 이거까지입니다.
1: 예, 이가 안 붙고요.
0: Breath.
1: 발음도 breathe가 아니라 breath.
0: Breath.
1: Breath. 이거 두 개는 주의하셔야 되겠죠?
0: 네.
1: 저, 쟤는 동사로 쓴 겁니다. 자, 이제 다시 가보겠습니다. 투투용법 제가 처음 여기서 공개하는 건 아닌데, 왕초보 영어에서 처음 그쵸. 하는 건 아닌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 투투용법 문법적에서 많이 봤어요. 좀 알아요 하시지만, 이거 저를 따라오는 게 맞아요. 저는 네. 이거는 진짜 자신합니다.
0: 예.
1: 뭐냐, 앞으로 무조건 직역으로 하기. 투 형용사. 너무 형용사하다. 자, 뭐 하기에? 이 행동하기에.
0: 아.
1: 네. So, 너무 형용사하다. 이 행동하기에. 이거는 제가 어순만 이렇게 껴맞춘 것 뿐이에요.
0: 네, 네, 네.
1: 이것도 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It's too hot. 어, 너무 더워. 이렇게 끝내도 돼요.
0: 그쵸.
1: 근데 도대체 뭘 하기에 덥다는 거야?
0: 숨 쉬기에.
1: 어, to breathe. 이렇게 하기에.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부정문에서도 너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0: 와.
1: 자, 일단은 절 믿고 긍정문에서 한번 해볼게요.
0: 예.
1: 어, 너무 추워. 우리 날씨 얘기할 때는 it을 쓰잖아요.
0: 네.
1: 아니면 뭐 물 같은 거 온도 얘기할 때도 it을 쓰는데, 자, 너무 추워. 수영하기에.
0: It's too cold to swim.
1: 그렇죠. 된 거예요. 직역 예. 스타일로. It's too cold. 어, 도대체 뭘 하기에? 아, to swim 하기에.
0: 오.
1: 방금 제가 해석한 거에서 수영을 못해. 이러지 않았죠?
0: 그렇죠.
1: 억지로 의역하지 않았어요. 자, how about this? 그 소파는 너무 무거워. 옮기기에.
0: 오.
1: 자, 그 소파는 너무 무거워.
0: The sofa is too heavy.
1: 어, 움직이기에.
0: To move.
1: That's it.
0: 어.
1: The sofa is too yeah. heavy. To move.
0: To move.
1: 직역 완전.
0: 아, 그쵸? 너무 심플하고 좋은데요?
1: 심플하죠?
0: 네.
1: 오케이. Okay. So,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0: Mm-hmm.
1: Oh, it's too cold to swim.
0: It's too cold to swim.
1: The sofa is too heavy to move.
0: The sofa is too heavy to move.
1: 자, 그러면 제가 부정문으로 해서 들어볼게요.
0: 아, 이거 너무 궁금했어요.
1: 이런 스타일로. 오케이. Okay. 네. 너무 늦진 않았어. It으로 주어를 잡아서 너무 늦진 않았어.
0: It's not too late?
1: It's not too late.
0: Ah, right.
1: 시작하기에.
0: Not too late to start?
1: That's it.
0: Oh.
1: You just did it. It's not too late to start. 오. 지금 제가 직역 버전 했는데 not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슬기 씨가 이거 해낸 거예요.
0: Not too late to start.
1: 근데 오. 만약에 예전처럼 해석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0: 네.
1: 아, 너무 늦지 않았어.
0: 에?
1: 너무 늦지 않아서 시작할 수 없어? 이상하지 않아요, 해석이?
0: 그러니까요.
1: 그렇죠.
0: 부정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부정이 진짜로 됐을 때 네. 우리가 막히겠네요.
1: 그럼요.
0: 아.
1: 그래서 이거는 문법 어딘가 넘어오면서 누군가가 잘못한 겁니다. 여기서 왜 억지로 부정을 시킨 이유가 없거든요.
0: 에이.
1: Okay? Alright, so 그냥 앞으로 그대로 straight하게 해석을 하기.
0: 네?
1: 아, 너무 늦지 않았어. To start 하기에.
0: Mm-hmm.
1: Right?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Because it's too high to breathe.
0: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1: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Cause it's too hot to breathe.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1: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0: 네.
1: 어, 그렇게 나쁘지 않아. 어, 그냥 선풍기를 틀어.
0: 오.
1: Mama says.
0: 그렇죠. 그러니까 에어컨 틀지 말란 소리를 이렇게 이쁘게 하시네요.
1: 맞습니다.
0: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선풍기.
1: Yes.
0: 우리 선풍기 지난번에 한 적 있어요. 선풍기 그냥 팬 쓰면 되죠.
1: 오.
0: So yes. simple.
1: 우리가 이상하게 AC를 오히려 더 잘 알고
0: 네.
1: 팬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0: 몰라요.
1: 정답 맞습니다. F-A-N, 팬이잖아요. 정말
0: 네.
1: 그 팬이 맞고요. 참고로 부채 있죠?
0: 네.
1: 부채는 그냥 손 팬이에요. 그래서 hand fan.
0: 아하.
1: 그런데 보통 fan이라고 하면 그 맥락에 따라서 손으로 들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이렇게 그냥 fan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0: 근데 만약에 마유 마유 I am your big fan 할 때도 이 fan 아닌가요?
1: Oh yes.
0: 같은 말이에요?
1: 이거는 맥락인 거죠. 딱. 저 당신의 부채예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하진 않겠죠.
0: 아니 그럴 리가 없죠.
1: 모든 게 이 컨텍스트 맥락이다.
0: 예, 예. 아니, 같은 건지 아니면 FEN인지 궁금해서.
1: 맞아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So hand fan or 뭐 handheld fan 네.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지금 그 fan을 어떻게 하라고요?
0: 그 팬을 들으라고.
1: 들으라고.
0: 틀으라고.
1: 들어. 그럼 더 덥죠. 들면. 예, 예. Alright. So 트는 것은 동사로
0: turn on.
1: Turn on.
0: Yes.
1: Turn 해서 on 시킨다. 켠다. 이게 네. 예전에는 TV 같은 거나 뭐 그거 외에도 스위치 같은 거 이렇게 돌리는 게 많았었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So turn 해서 on 한다. So turn on something 뭔가를 틀다, 켜다 정도가 될 수 있겠죠. Yes. So for example, right? 그 모니터를 켜. 이거 상대방한테 뭐라 그래요?
0: Turn on the monitor.
1: 그렇죠. Turn on the monitor. 이렇게 쓰면 되겠죠.
0: Yes.
1: 자,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 히터를 틀 수 있니? 틀어줄 수 있겠어? 할 수 있니?
0: Could you turn on the heater?
1: 그렇죠. could you로 더 예의 있겠네요.
0: Yes. 뭐,
1: 저는 can you를 준비했는데.
0: Can you?
1: It doesn't matter. Okay. So turn on은 단순하게 동사, 일반 동사입니다.
0: 네.
1: 그래서 뭐 참고로 끄는 건 뭐죠?
0: Turn off.
1: 그래도 돌려서 끄는 거예요.
0: 네. 오케이,
1: 읽어볼게요. Turn on the monitor.
0: Turn on the monitor.
1: Can you turn on the heater?
0: Can you turn on the heater?
1: 네. 그리고 이거는 아마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단순하게 탁 해서 켜는 거는 turn on이었죠?
0: 네.
1: 근데 만약에 이미 켜진 상태예요.
0: 네.
1: 거기서 더 세게 튼다,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요. 바람 세기 같은 거.
0: 네.
1: 그건 뭐라고 할까요?
0: 아, 그러면은 어차피 똑같이 돌리는 거에서 착안을 했을 테니까
1: yes, yes.
0: 턴에다가 올려야 되니까 turn up! 맞았네, 맞았네.
1: Turn it up. Turn it up.
0: Yes.
1: 맞습니다.
0: 예.
1: 그래서 turn up the, 이거는 사실은 그 팬만이 아니라 turn up the volume.
0: 오.
1: Turn it up. 이런 거 들어봤어요?
0: 예.
1: 이게 볼륨 올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를 더 세게 튼다. 되겠습니다. 나중에 좀 약하게 하고 싶다? Turn down 쓰면 되죠, 또.
0: 네.
1: 오케이. 읽어볼게요.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0: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1: 자, 근데, 와, 이거 19도 할만했네요.
0: 왜요?
1: 엄마, 밖은 거의 35도예요.
0: 이러면 계란 후라이 익을 수 있어요.
1: 그렇습니까?
0: 진짜로. 과장이 조금 보태가지고. 정말 덥죠. 왜냐면 우리 신체 체온이 36.5도인데.
1: 맞아요.
0: 너무 덥겠다. Mom, it's like 35 degrees 밖은. 밖이니까 outside. 해볼게요. Outside.
1: Okay. Out, 그리고 side, one word로 했는데.
0: 네.
1: 보겠습니다.
0: Yeah.
1: You got it. Outside, 밖에, 바깥 면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0: 네.
1: 자, 지금 보면요, 우리가 온도를 얘기할 때도 주어가 그
0: It's.
1: 날씨랑 같아요.
0: 네.
1: 맞아요. It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온도, 밝기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It's 한 다음에 숫자를 쓰고,
0: 네.
1: 그 다음에 Degrees를 쓰면 온도가 얼만큼 몇 도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0: 네.
1: Alright, 그래서 뭐 정말 1도면은 one degree 하고 단수로 쓰겠지만
0: 예.
1: 그거 외에는 다 복수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밖에 15도야. 밖에 15도야. 그럼 뭐라고 할까요?
0: It's 35 degrees outside.
1: 15도, 15도.
0: It's 15 degrees outside.
1: 그렇죠. 자, how about this? 여기 안에를 뭐라 그래요?
0: 여기 inside. 안에. Here inside.
1: In here.
0: In here.
1: In here. Okay. 자, 그러면 이 안은 25도야.
0: It's 25 degrees in here.
1: In here. There you go.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0: 네.
1: 이제 어디가 그런지는 이 뒤에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0: 오호.
1: Alright. 자, 읽어볼게요. It's 15 degrees outside.
0: It's 15 degrees outside.
1: It's 25 degrees in here.
0: It's 25 degrees in here.
1: 네. 자, 그리고 이건 지금 뭐 당장 쓰라는 거는 아닙니다.
0: 네.
1: 근데 이 단어를 알아두시면 도움이 나중에 또 될 거예요. 섭 씨는 Celsius,
0: Celsius,
1: 그리고 화 씨는 Fahrenheit. 굉장히 뭐 스펠링이 어렵긴 해요.
0: 그러네요.
1: 그래서 왜 우리 보통 이렇게 보면 몇 도 뒤에 C 이렇게 동그라미

0: 맞아요.
1: F 뿅 이런 거 있죠?
0: 네, F하고 네. 동그라미.
1: 맞습니다. 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 줘볼게요. It's 35 degrees outside. 이렇게 하면 밖에 35도예요. 팩트를 말해버렸죠. 그쵸? 정확하게. 근데 제가 중간에 못 꼈어요.
0: Like.
1: 네. 이거는 그냥 거의 구어체예요. 비격식 수준입니다. 그래서 it's like, it's like. 원어민들이 말을 할 때 like를 엄청 많이 넣어요. 습관처럼. 그래서 like는 확신이 좀 떨어지게 두리뭉술하게 얘기할 때 많이 쓰는데요.
0: 저는 근데 만약에 like가 비워져 있으면 almost를 썼을 것 같아요.
1: 거의.
0: 거의니까.
1: 맞아요.
0: 그렇게 써도 돼요?
1: 그럼요. 오. like는 대략, 예. 거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구어체 스타일의 네. 표현이에요. 오케이. Okay. So, 이거는 뭐 말이 생각 안 날 때도 원어민들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0: 그럼요.
1: Like, 그래서 네. like 뜻 쓰죠.
0: 그렇죠.
1: 그거가 이제 정확하게 뭔가 떠오르지 않을 때 많이 쓰거든요.
0: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제 그런 쪽이랑 또 비슷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가만 있어봐. 약간 이런 느낌.
1: 나 가만 있는데.
0: 가만 있어봐. 근데 그게 가만 있으라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1: 맞아요.
0: 저도.
1: 에. 저는 이런 거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막 이런 단어.
0: 아, 그래 막.
1: 그 막.
0: 뭐지?
1: 그죠.
0: 그 막.
1: 이게 안 떠오르거나 맞아요. 대략 수치 얘기할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은 it's about $5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네. 어떤 사람들은 it's like $5 like. 라고도 많이 씁니다. 오케이. 읽어볼게요.
0: 네.
1: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0: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1: Alright. 또 두 문제 하겠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1: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에어컨이 왜 19도로 설정되어 있니?
0: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1: Alright, 두 번째는요.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그냥 선풍기를 틀어.
0: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1: Very nice.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1: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2: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1: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2: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1: 네, 입으로 하는 영작,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자, be set.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Right? 설정이 돼 있습니다.
0: 그쵸?
1: to 몇 도 이렇게 쓰는 거죠. 갑니다. 오븐이 180도로 설정되어 있어. 그 오븐이 설정돼 있대요. 180도로.
0: The oven is set to 180 degrees.
1: Oh, yes. 두 번째, 히터가, 그 히터가 네. 30도로 설정되어 있어.
0: The heater is set to 30 degrees.
1: 그렇죠. The heater is set to 30 degrees. 세 번째입니다. 아니, 왜, 에어컨이 왜 19도로 설정되어 있니? 왜 그 에어컨디셔너는 셋되어 있냐? 19도에.
0: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1: Beautiful. Just like that. 읽어보겠습니다. The oven is set to 180 degrees. The heater is set to 30 degrees.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자, 다음은요?
0: 네.
1: Turn on something. 가보겠습니다. 모니터를 켜. 그 모니터를 켜.
0: Turn on the monitor.
1: 그렇죠. 자, 그냥 선풍기를 틀어. 그냥 그 선풍기를 틀어.
0: Just turn on the fan.
1: Alright. 하나 더요. 히터 켜줄 수 있어?
0: Can you turn on the heater?
1: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Turn on the monitor. Just turn on the fan. Can you turn on the heater? 수고하셨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3: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4: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3: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4: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1: 미션 해결할게요.
0: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My son?
2: Yeah?
0: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2: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0: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2: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0: It's okay.
2: What?
0: It's okay. Here is just 30.
2: 30 is hot.
0: Fan.
2: Oh, mom.
0: Oh, all right. 잘하셔 정말.
1: Good job. Very nice. 자, 지난 시간 영작 네.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0: 당신이 내 아내라서 난 당신을 사랑해.
1: Ooh, wow.
0: 라는 문장이었죠? I love you because you're my wife.
1: Wow. Oh. 이거 오늘 쓰시면요. 네. 아주 아주 그냥. 둘이 너무 행복해집니다.
0: 내년까지 네. 가요. 내년 크리스마스까지 가요.
1: 내년까지 가요?
0: 네,
1: 오케이.
0: 그럼요.
1: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이죠. Turn on something. 활용해서 네. 다음 명작 해주세요. 내 전화기를 켜. 너의 전화기를 켜라. 오호.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머릿속에 막 맴돌거든요. 좋습니다. 그렇게 영어 문장으로 완성하셔서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좋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 day. Bye.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Start of the week.
1: 네.
0: 한주 시작입니다.
1: 아, 열심히 또 네. 일주일 공부했고 uh-huh. 주말 쉬었으니까 또 오늘 또 새로운 마음으로
0: 달려봐야죠.
1: 네.
0: 오케이. 자, 오늘 월요일은요. 우리 가정 영어를 해볼 건데요. 엄마와 에어컨 전쟁 part 2 되겠습니다.
1: 아.
0: 우리 지난 에피소드 기억나세요?
1: 기억납니다.
0: 아, 날씨가 너무 덥다.
1: 맞아요. 아들이 고충이 많았어요.
0: 맞아요. 네. 하지만 엄마는 절대로 에어컨 틀 생각이 없으십니다.
1: 팬을 돌리라고 했죠.
0: 아, 그렇습니다.
1: 팬.
0: 자, 그래서 어떻게 내용이 이어질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그럼 도서관에 가는 건 어떠니? 그러니까 도서관은 시원하잖아요.
1: 아, 그쵸.
0: 집에서는 안 된다.
1: 도서관이랑 은행.
0: 은행.
1: 은행 많이들 가시죠?
0: 한번
1: 네.
0: 쭉 도는 코스죠.
1: 그쵸,
0: Alright.
1: 그쵸. 투어예요.
0: 미국도 똑같아요.
1: 어,
0: 네.
1: 그래요?
0: 두 번째 미션은요. 너 계속 불평만 할 거야? 내가 이게 해결책을 줬는데 너 계속 이럴 거야? 이거를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1: 이 엄마 그래도 성격
0: 아, 이
1: 괜찮으시네.
0: 정도면 참은
1: 예,
0: 건가요?
1: 그럼 많이 누르셨어요.
0: 오케이,
1: 예.
0: 오케이. 자, 그럼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 그럼 도서관에 가는 게 어떠니?
2: 응? What are you saying, mom?
1: 그러니까 그 라이브러리.
2: Library?
1: 라이브러리. Go to library. 라이브러리 에어컨 후.
2: Oh,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1: 미텀?
2: Midterm
1: Exam. 아,
2: exams.
1: 이그잼. 그럼 뭐, 너 이렇게 계속 불평만 할 거야?
2: What?
1: 계속 불평만 하냐고, 불평.
2: What are you talking about?
1: I hate this weather. Say like that. You everything.
2: I'll
1: No.
2: complain.
1: 그래.
2: Oh, fine. O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1: 응?
2: It feels like a sauna.
1: 소나?
2: Oh, so hot.
1: 소나가 누구야?
2: 어.
0: 아니, 은행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혹시 은행 영어를 몰라서 못한 거 아니에요?
1: 뱅크
0: 오,
1: 압니다.
0: 오케이, 오케이.
1: 예.
0: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 그쵸.
0: 지금 대화 자체가 안 통했잖아요.
1: 예.
0: 자,
1: 논지를 너무 흘렸네요.
0: 이거 안
1: 예.
0: 되겠습니다. 제가 잘 들리고 잘 나오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1: 네.
0: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4: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3: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4: Fine. Ug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도저히 집에서는
1: 네.
0: AC를 가동할 의향이 없다.
1: 그쵸.
0: 그렇기 때문에, 그럼 도서관에 가는 건 어떠니? 간 김에 공부도 좀 하고.
1: 그쵸. 도서관을 가면 그 분위기에
0: 네,
1: 또, 예,
0: 안할수 없어요.
1: 휩쓸려서, 예. How about going to the, then? 도서관이 빠졌네요, 제일 중요한. 도서관에 가보는 건 how about, 어떻니? 니까, 여기에 그러면 저는 library.
0: 두근두근.
1: 이겁니다.
0: Library. Is that your
1: Yes.
0: answer? Okay. 자, 여러분, 쓰신 거랑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정답. Perfect. Very
1: You.
0: nice. 자, 도서관이라고 하는 거. 근데 뭐 한국이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 네.
0: 왜냐하면 완전 다다다다닥 나눠서 공부만 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뭐책 읽는 사람도 있고 기타 등등.
1: 맞아요.
0: 근데
1: 노트북 하는 분들도 계시고.
0: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있죠. 조용히 해야 되는 거또 하나 에어컨이 잘 나온다는 거.
1: 마우쌤 그거 알아요? 뭐 먹으면 안 돼요. 마우쌤 또뭐
0: 안 돼요?
1: 먹을까 봐.
0: 저는 좀 이렇게 녹여 먹잖아요. 피자도 녹여 먹거든요. 괜찮습니다, 저는.
1: 쉽지
0: 아,
1: 않아요?
0: 냄새가 문제군요.
1: 예,
0: 오케이.
1: 맞습니다.
0: 자, library가 있는데, 얘는 사실 rary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발음을
1: 예.
0: rary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rary에 가깝게 하는 편이기는 해요. 오케이?
1: 네.
0: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해도 되지만, 한번 rary로 가볼까요?
1: 좋습니다.
0: 오케이. 자, 따라오세요. library. library.
1: Library. Library.
0: 좋아요. 자, how about? 많이 들어봤죠? How about,
1: 맞아요.
0: okay. 자, how about 뒤에 명사를 그냥 써도 되기는 해요. 그럼
1: 네.
0: 이건 어때? 저건 어때? How about this? How about that one? 이러면서. 하지만 오늘은 ing,
1: 예.
0: right? 그래서 이런 행동하는 거는 좀 어떠니? 이렇게 제안하는 듯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1: 네.
0: okay.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상대방한테 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게 어떠니까 될 수도 있고요. 이건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okay. 자, so how about ing? 여러분들의 미션은 얘만 바꿔주는 겁니다.
1: 네.
0: Easy, right?
1: Yep.
0: 여러분, 가볼게요. 해변에 가는 거를 뭐라고 할까요? 덩어리 표현으로. 가다, 해변에.
1: Go to the beach.
0: There you go. 자,
1: Oh.
0: 그러면, 야, 해변 가는 게 어때? 해변
1: Oh.
0: 가는 게 어때?
1: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0: 그렇죠. ing 걸어서,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Perfect. 자, 영화를 보는 건 뭐예요? 영화를 보다.
1: Watch the movie.
0: Watch a movie, right? Yeah. Okay. 그러면 영화 보는 거 어때?
1: How about watching a movie?
0: 그렇죠. How about watching a movie?
1: Yeah.
0: 너무 심플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주어를 누구를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So how about doing something? How about doing something, right? So 여기도 지금 ing and then
1: watching.
0: There you go.
1: Yes.
0: All righ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1: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0: How about watching a movie?
1: How about watching a movie?
0: 자, 그런데 여기서는 library 가는 건 어떠니 그러면? 자, 가볼게요.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1: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0: 네, 그리고 예전부터 왕초보 영어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아마 제가 알려드렸던 예전에 Why don't you? 이런 것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걸로 바꿔도 돼요. 원하시면
1: 뭐, 네.
0: 뭐 Why don't you go to the library then? Yes. 이런 식으로. 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1: 예.
0: 아, 중간고사는 벌써 끝났다고요.
1: 아, 공부하러 가라는 줄 알고.
0: 왜, 아, 공부도 아니고 왜 거기까지 굳이.
1: 그렇죠. 뭐 겸사겸사 이제 엄마 마음을 네. 에, 다 짓밟아 놓네요. But the are already over.
0: 네.
1: 벌써 끝났어요.
0: 뭐가 끝난 거예요?
1: 제가? 중간고사인데요.
0: That's right.
1: 중간고사니까 그게 이제 시험이 이그제미네이션이잖아요.
0: 오, 맞아요. 맞아요. 예.
1: 그 중간이 이제 우리가 처음 중간 끝이 있는데 start 중간이 middle이에요. Middle, end. So, middle, exam.
0: 굉장히 과학적이네요.
1: 네, 그럼요. Middle. Middle, exam. Examination을 또 exam으로 줄일 수 있잖아요.
0: 예. 지금 전란체가 시작이 되면 뭔가 불길하게 끝이 납니다.
1: 누가 잡아줘야 돼요. 잡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그냥
0: 계속 가네요?
1: 경주 맙니다.
0: 알겠습니다.
1: 예, 그냥 가는 거예요.
0: 이리 와. 네. But the 중간고사
1: 네.
0: are already over.
1: 자,
0: 아이디어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있다라고 하는 거.
1: 네.
0: 그리고 시험은 exam이라고 하는 거.
1: 네.
0: 근데 약간 수정해 주면 됩니다.
1: 아, 그래요?
0: 괜찮아요. 나쁘진 않은데
1: 예.
0: 영어에서는 midterm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1: Term이 뭔가 기간?
0: 맞아요.
1: 오.
0: Nice.
1: 오.
0: 중간 기간에 보는 시험인 겁니다.
1: 아.
0: Right? So midterm, 그 다음에 exam. 근데 여러 개니까 exams. 왜냐면 뒤에 보면
1: or.
0: 아, is가 아니죠.
1: 아,
0: 그런
1: 네네네.
0: 거 보니까 아, 복수구나. So 중간 시험, 중간고사 시험을 midterm exam 하나만 얘기를 한다면
1: 네?
0: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참고로 기말고사 시험은 무슨 exam이라고 할까요? 이거
1: end.
0: 오히려 많이 들어봤어요.
1: 끝이니까요. 네. Ending, ending. Ending. Never ending story 할 때 ending이에요.
0: 네. 네.
1: Ending exam.
0: 역시 멈추지 않아요. 계속 가요. 자, final.
1: 아, final.
0: Exam. Final. 완전
1: 아,
0: 최종인
1: 네네네.
0: 겁니다.
1: 그러네요.
0: 네, 그래서 final exam. 이 두 개는 기본으로 갖고 가셔야 됩니다.
1: 예.
0: 특히나 이제 학생분들은 꼭 알아야겠죠. 자, 보세요. 지금 이미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어떤 단어를 썼죠, 여기?
1: 끝났, already.
0: 아?
1: Over.
0: Over.
1: Yes.
0: 그렇죠. Over 이라고 하는 게 끝난이란 뜻인데요. 특히나 over 하면 정말 완전히 끝난,
1: 네.
0: 다신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걸 강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 관계는 끝이야. 아, 이럴 때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1: 예.
0: 자, 관계가 영어로 뭘까요? 관계.
1: 관계? Relationship.
0: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관계는 끝이야.
1: Our relationship is over.
0: 그렇죠. Our relationship is over. Right? How about this? 여름이 끝났어. 자, 그 여름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이번 여름을 얘기하나 봐요.
1: 네. The summer is over.
0: The summer is over. Right? 그렇습니다.
1: 네.
0: 돌아오지 않는 걸 강조, 강조, 강조.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중간고사 완전히 끝났다. 이건 강조하면서 내가 공부를 다시 할 필요가 없는데 Why do I have to go to the library?
1: 그치.
0: 왜 가야 돼요? 그쵸.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느낌 맞죠?
1: 네.
0: Over는 you. 자, 여러분들 over 할 때도 입술이 붙으면 안 됩니다.
1: 네.
0: V가 있죠? 그래서 over. 절대 안 돼요. 아랫입술 위에 미니 살짝 올리고 바람 뿜을게요.
1: 예?
0: Over. 한 번 더요. Over.
1: Over.
0: Ooh.
1: Over.
0: Nice.
1: 이게 진짜 우리는 아우 야 너 오버하지 마.
0: 맞아요.
1: 이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0: already
1: over. 이렇게 끝날 수 있어요.
0: 오히려 그거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1: 익숙하거든요.
0: 아예 그냥 습관이 돼버리는 거죠.
1: 네.
0: 네. 자, 한번 읽어볼게요.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1: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0: There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0: Exams are already over.
1: Okay, 자, 다음 미션 문장을 보겠습니다.
2: 네.
1: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살짝 얘가 빠직!
2: 아.
1: 뭔 말인지 아시죠?
2: 그쵸.
1: 너 계속 불평만 할 거야.
2: 어,
1: 여기서 이제 분위기가 좀.
2: Are you just going to keep? 계속 그렇게 할 거야?
1: 어, 그렇게요?
2: 아니, 계속 그거 막 그럴 거야. 그거죠. 네. Just니까.
1: 네. 예. Keep이 뭔데요?
2: Keep이 계속해서 뭐뭐 하는 거.
1: 오케이, 예. 오케이.
2: Right. 계속 그 스탠스를 유지해 주는
1: 맞아요. 유지하는 거.
2: 예, 유지하다. 불평을 계속 유지해 주고 있네요. 아들내미가, 아들이. So, to keep 불평.
1: 네.
2: 우리가.
1: 아, 이거 스펠링 살짝 헷갈리긴 하는데.
2: 그쵸.
1: 틀려도 예. 됩니다.
2: Complain.
1: 오.
2: Complaint.
1: 오.
2: Complaint.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2: Yes.
1: 그 complaint를 keep 할 거냐?
2: 예. 계속해서 불평하는 거죠.
1: 오케이.
2: 예.
1: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셨는지 어? 한번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2: 네.
1: 오케이. 자,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t? 정답? Complaining.
2: Complaining.
1: 오케이, hold on. 이거는 패턴을 모르면 왜 ing가 나왔는지.
2: 아, keep ing군요? 네.
1: 그냥, 네, 그렇죠. 아. 명사가 왜 안 나오고 ing 나왔는지 이런 거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깨달았죠?
2: 예.
1: Alright, so
2: 엄청 외웠었는데.
1: ing. 아. 좀 이따가 보여드리고요. 일단은 네. 불평하다라고 하는 것은 complain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동사예요.
2: 아.
1: complain 하는 거.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죠? 왜? complain 걸어, complain 걸었어.
2: 예.
1: 걔를 마치 명사처럼 쓴단 말이에요.
2: 어.
1: 그래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complain은 동사고요.
2: 예.
1: 불평이라는 명사는 방금
2: 제가 썼던 게 맞군요.
1: Yes, please. 아, write it again.
2: complaint.
1: 맞아요.
2: 네.
1: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뭐 우리말이랑 섞어서 굳이 쓴다면은
2: 예.
1: 아, complaint 걸어.
2: 어허.
1: 그게 맞는 거겠죠. 차라리. 그렇죠? 불평이란 명사를 걸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2: 예, 예, 예.
1: 안 그러고 그냥 complain을 걸어 이렇게 되면 사실은 불평하다를 불평해.
2: 아하.
1: 불평하다를 걸어. 이상하죠.
2: 예, 예, 예.
1: Right? So, T가 꼭 들어가야 불평이란 명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complain 동사로 썼죠. 근데 왜 ing 이렇게 넣었을까? 바로 슬기 씨가 기억을 해냈습니다.
2: 아.
1: 여러분들 아마 제대로 오히려 처음부터 제대로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2: 네.
1: keep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패턴이 keep 뒤에 ing를 거셔야 돼요.
2: 네.
1: Right? So 그러면 그 ing 행동이 뭐가 됐든 간에 그걸 반복. 여기서는 complain 하는 행동을 반복이 되겠죠.
2: 그러면 keep 뒤에 명사가 와도 얘는 ing를 꼭 붙여야 되기 때문에 틀린 어순인 건가요?
1: 그렇죠. 명사에는 ing를 붙일 수가 없죠.
2: 아, 그렇죠.
1: 뭐 예를 들어 car가 있는데 caring 이상하죠. 그렇죠?
2: 그렇죠.
1: 자, 한번 해볼게요. 계속 얘기해. 뭔가 관심 있는 얘기인데 계속 얘기해. 얘기하다가 뭐예요? 얘기하다.
2: Say, speak, talk.
1: That's right. 자, speak도 나쁘진 않은데 자, 한번 해볼게요. 계속 네. 얘기해.
2: Keep talking.
1: 영화 보잖아요.
2: 예.
1: 뭔가 아, 나 그런 거 관심 없다니까 했는데 뭔가 솔깃한 얘기 한 단어로 탁 얘기한 거예요.
2: Keep talking.
1: Keep talking. 얘기해봐. 관심 있어.
2: 뭐 라면 끓이자고? Keep talking.
1: Keep talking. 아니면 뭐 무슨 뭐 part-time job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뭔가 보수 얘기를 했는데 엄청난 거예요.
2: 야.
1: 오케이. Keep talking.
2: Uh-huh.
1: 자, how about this? Keep의 과거형 뭐죠, 여러분들?
2: Kept.
1: Kept. Right? 그는 계속 소리 질렀어. 그는 계속 으악 소리를 질렀대요. 소리 질러 할 때 뭐예요?
2: Loud.
1: 오늘 yell. 단어가 좀 안 되네요.
2: Yell.
1: Scream.
2: Scream.
1: Yell은 그거는 이제 막 뭔가 단어 같은 걸 말하면서 잔소리하듯 하는 거고요.
2: 아.
1: 그거 말고 으악 그냥 소리를 지른 거예요. So scream을 가볼게요.
2: 네.
1: 그는 계속 소리를 질렀다.
2: He kept screaming.
1: 그죠? He kept screaming.
2: 음흠.
1: 아이가 막 뭐라고 그렇게 말을 안 들었던가 아니면 연예인이 나왔던가.
2: 네.
1: Right. 자, 이렇게 해서 keep ing 둘 다 걸었고요. 시제는 keep에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2: 네네.
1: Alright. 읽어볼게요. Keep talking.
2: Keep talking.
1: He kept screaming.
2: He kept screaming.
1: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좀 비슷한 거 계속의 느낌을 주는
2: 그쵸,
1: 거
2: 그쵸.
1: 들어본 적 있죠, 그쵸?
2: 저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영어 일기를 한창 쓸 때 있거든요. 네, 계속해서 뭐뭐 하다 할 때 이 keep ing를 몰랐던 시절에 continue 되게 많이 썼었던 기억이 나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0: 물론 이제 원어민들도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네.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런 거는 있어요.
1: 그렇죠.
0: 근데 continue 같은 경우에는 이런 뉘앙스가 조금 들어가 있어요. 하다가 멈췄다가 네. 다시 재개한다는 느낌.
1: 아. 네.
0: 그래서 and so he continued talking. 그러면은 예. 잠깐 말을 멈췄다가 그리고 나서 계속 이어갔다. 이어가다의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1: 예.
0: 오케이? 얘는 반복의 느낌. 같이 한번 가볼게요. 너 계속 그렇게 반복할 거야? 이게 어울리겠죠, 그렇죠?
1: 네.
0: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1: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0: There you go.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네. And this is very important, you guys. 아, 알겠어요. 집안이 사우나 같네.
1: 오, 우리 딸 마무리. 같아요, 마치. 맨날 이렇게 또.
0: 예. 아, 아이들이 더위를 좀 못 참는 스타일이에요?
1: 맞아요. 더위도 못 참고, 그러니까 더위를 참더라도 네. 온몸이 다 젖어.
0: 아, 막 땀이 막.
1: 예. 애들은 특히나 활동량이 많으니까.
0: Right.
1: 예, 맞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Fine. It feels like in here. 사우나 같다 여기가 이건가 봐요. 그러면은 사우나처럼 느끼는 거니까 여기가
0: 사우나 써봤나요?
1: 사우나
0: 스펠링을
1: 안 써봤는데
0: 오케이.
1: 사우나가 왠지 그냥 사우나는 아닐 것 같지 않아요? 사우나 약간 이런 느낌?
0: 여러분 같이 써주세요.
1: 예, 사우나 더운 느낌이잖아요.
0: 혜진 씨, 저 사우나 좀 갔다 올게요. 벌써 이상하지 않아요? 사우나 좀 갔다 올게요. 느낌 있어요?
1: 아니 근데 우리 이거 약간 시옷 발음할 때 있잖아요. 사우나.
0: Really?
1: Yeah.
0: Okay.
1: 사우나.
0: 약간 혀 짧은 소리 아닌가요?
1: 아닌가?
0: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1: 예.
0: Fine. Ug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얘는 그냥 생으로 사우나 쓰시면 되겠습니다.
1: 너무 생각을 또 많이 하면 이렇게 돼요.
0: Right. 예. I mean, 이 사우나라고 하는 거 아마 처음 써보셨을 것 같은데 S-A-U-N-A예요. 근데 이거를 진짜 사우나. 이렇게 아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전 추천하는 것이 AU 혹은 AW라는 스펠링이 보이잖아요.
1: 예.
0: 그러면 아우보다는 어 이런 느낌.
1: 사우나.
0: 사우나.
1: 사우나.
0: 느낌.
1: 오,
0: 그렇죠.
1: 예, 예, 예.
0: 그래서 sounds like 예를 들어서 법 할 때도 AW죠.
1: 예.
0: law 이렇게 가듯이
1: law.
0: 라우 안 하잖아요. 그렇죠?
1: 그럼 어쨌든 이 사우나가 영어 맞네요.
0: 사우나 미국에서 쓰는 그냥 영어예요. 오케이. 뭐 다른 나라에서 당연히 이렇게 originate 됐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영어 발음이 실제로 있습니다.
1: 약간 저는 이게 한자인 줄 알았거든요. 사막 사자에 비우자에 뭔가 약간 비오듯 땀이 흐르는 곳 그래가지고
0: 그렇게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는데.
1: 아니 저는 진짜
0: make sense.
1: 왜냐면 세 글자인데 전혀 네. 영어 느낌이 안 났어요.
0: 아 그렇군요.
1: 근데 이게 영어군요. 아, 사우나.
0: 자, so, 사우나 같은 기분이야 이 안에서는. 자 보세요. 아 뭔가 기분이 들어라고 할 때
1: 네.
0: 사실 내가 기분이 들기 때문에 나의 개인적인 기분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I feel like이라고 쓸 때가 많이 있어요.
1: 네.
0: I feel like. 하지만 여기서는
1: 집안이
0: it을 썼죠.
1: 예.
0: it을 쓸 때는 그냥 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1: 아.
0: 오케이? 내 기분이 그래를 강조를 더 굳이 한다. I feel like 뭐 내가 뭐 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
1: 아.
0: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는 그냥 기분이 든다. 조금 더 덜 개인적이라고 할까요?
1: 그러네요. 네. 이거는 누가 느껴도 비슷할 거야. 약간
0: 그렇죠.
1: 이런 게 담겨 있고.
0: 그렇죠. Exactly.
1: 아.
0: Alright. So it feels like 이거 같은 기분이야.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It feels like 명사. 명사 같은 기분이 들다.
1: 아하.
0: So 이 안은 sauna 같은 기분이 들어.
1: 네.
0: 자, here도 here만 쓰면 여기라는 뜻이고요. in here 그러면 이 안쪽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1: 그렇죠.
0: Okay? So 여기서는 지금 집안을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내가 서 있는 것보다는 여기보다는.
1: 네.
0: Okay. 자, 한번 해볼게요. 혹시 동굴이 영어로 뭔지 알아요? C로 시작하는데요.
1: Oh, cave.
0: 오, nice. Cave. 그게 동굴이에요. 와, 있잖아. 이 안은 뭔가 동굴 같은 기분이 들어. 예, 제가 뉴저지 살 때 거기에 약간 커피숍이 있었는데 동굴 컨셉이었어요.
1: 되게 시원하겠다.
0: 엄청 시원하고 굉장히 나눠져 있어가지고 우리만의 공간 같고 이런 데가 있었거든요.
1: 약간 프라이빗하네요.
0: That's right. 그래서 와, 이 안은 뭔가 동굴 같은 기분이 드네.
1: It feels like a cave in here.
0: 그렇죠.
1: Yeah.
0: It feels like a cave in here. Wow. 이렇게 쓴다든가.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겨울이 영어로 뭐죠?
1: Winter.
0: Winter, right? So, 겨울 같은 기분이 들어.
1: Ooh, it feels like

0: 뭐 사우나 같지가 않고 뭐 별로 안... 시원하니? 이럴 수도 있는 식으로. 거죠. 중요한 거는 feel이기 때문에 부정할 땐 doesn't가 되겠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그리고요. 이 부분 잠깐 보세요. fine이죠.
1: 예.
0: 이거는 많은 분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I'm fine. 난 좋아.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요.
1: 그쵸.
0: 불만, 특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느낌이죠. 이때도 엄청 써요.
1: 아~
0: 대신에 억양 같은 게 이런 느낌이죠. Oh, fine. 이게 아니라 oh, fine. 느낌 오나요?
1: 네네네.
0: Oh, fine. 원어민들이 영화 같은 데서 하는 거 많이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연기를 하셔야 되고요. 자, UGH. 얘는 나름대로 스펠링 좀 정해져 있는 케이스예요.
1: 네.
0: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죠? 뭔가 불만이나 짜증을 나타낼 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우리가 흔히 어휴, gosh도 있지만요.
1: 예.
0: 얘도 가능하고 얘는 읽는 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이 정도로 하시면 돼요. Right? Okay.
1: Uh-huh. So,
0: 근데 본인이 내고 싶은 좀 짜증의 목소리를 내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1: 네네.
0: 스펠링이 좀 이렇다는 거예요.
1: Alright.
0: 읽어보겠습니다. Fine.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1: Fine.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0: There you go.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Fine. Ug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Fine. Ug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0: Mission 정리할게요.
1: 네.
0: 그럼 도서관에 가는 건 어떠니?
1: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0: 너 계속 불평만 할 거야?
1: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0: 네,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2: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3: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2: Fine. Ug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Fine. Ug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How about doing something?
1: 아하.
0: 가볼게요. 도서관에 가는 건 어떠니?
1: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0: You got it.
1: Mm-hmm.
0: 뭐, 되는 그냥 추임새로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해변에 가는 건 어때?
1: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0: There you go.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1: Mm-hmm.
0: 영화를 보는 건 어때?
1: How about watching a movie?
0: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How about watching a movie? 다음은요. Keep doing something.
1: Yes.
0: 갑니다. 계속 얘기해.
1: Keep talking.
0: All right. 걔는 그는 계속 소리 질렀어.
1: He kept screaming.
0: 오, 진짜 좋아요. 너 계속 불평만 할 거야? Are you just 이렇게?
1: Are you just to keep
0: Are you just 할 거야? 하니까 going to를 넣어야겠죠?
1: Are you going to keep complaining?
0: 그렇죠.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1: 예, 뭐 하나씩 꼭 빠뜨리네요.
0: 네, just 없어도 문법 전혀 상관없습니다. 읽어볼게요. Keep talking. He kept screaming.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Mm-hmm. 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5: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0: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1: Fine. Ug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2: 미션 해결할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5: Oh,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4: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5: Fine. O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2: 아, 월요일부터 대박입니다. 너무
3: 진짜
2: 잘하셨어요.
3: 수고 많으셨습니다.
2: 나이스. 자, 그럼 지난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3: 너 그 부품 주문했니?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Did you order the part? 입니다.
2: There you go. 과거 질문. So, did you? Do you가 아닙니다. Did you? 그 다음에 order the part. Alright.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3: 네.
2: How about doing something.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헬스장에 가는 건 어때?
3: 네.
2: 헬스장에 가는 건 어때?
3: 오호.
2: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 또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2: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3: 네.
2: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day.
2: Bye. Bye.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Welcome, welcome everyon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nd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Okay, so we are doing an English interview. 자, 영어 인터뷰 요새 많이 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는지. So the question today is, tell me about one of your weaknesses. 네, 단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라. 그럴 때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All right, that's what we're covering for a few of the shows. Let's find out our answer for today. 대중연설은 항상 어렵습니다. Public speaking has always been difficult. 저는 발표를 해야 할 때 종종 고군분투합니다.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그것은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It takes a great amount of practice and effort. Alrighty, so let's find out how we say that sentence in English. Okay, so one weakness is public speaking. 네, 우리가 일할 때 회의 중에 뭐 presentation도 해야 되고, 사실 이렇게 뭐 꼭 뭐 대중 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 안 해도 한 몇 명이라도 있어도 되게 좀 굉장히 긴장되고 힘들 수가 있죠. Alright, so public speaking. Let's look at this whole answer. Public speaking has always been difficult. Public speaking has always been difficult. 자, 대중연설은 항상 어려웠습니다. So, 그게 꼭 speech뿐만 아니라 presentation, 아니면은 회의 때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나눌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that's also public speaking as well. Alright, let's look at the next one. 저는 발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것이 정말 인기 있어요? 라는 문장에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게 어떠한 범주에서 인기 있는 것이에요? 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어떠한 범주에서 그게 인기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It is a popular 범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기라는 거는 약간의 기간이나 혹은 여러분 시대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요즘 인기 있는 거예요 라는 의미로 뒤에 these days까지 넣어서 It is a popular 범주 these days로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런 문장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요즘 인기 있는 상품이에요 라는 얘기들 It is a popular 범주 these days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핵심 패턴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그게 인기 있어요 라고만 얘기를 할 때는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What is popular? 해서 이수로 한정해서 그게 인기 있어요. It is popular.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popular 이라는 형용사가 바로 인기 있는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인기 있어요 라는 거는 조금 약간 애매한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어디 범주에서 인기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It is a popular 범주 해서 그 범주에서 인기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얘기가 돼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It is a popular 범주 하면은 인기 있는 어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이 범주라는 거는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인기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가수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뒤에다가 이제 시대를 넣어서 요즘까지 넣고 싶으면은 뒤에 these days를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게 요즘 들어서 인기 있는

0: 어떠한 범주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요즘 잘 나가는 거예요. 라는 표현들. It is a popular 범주 these days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영화로 한번 한정을 해보도록 하죠. 그게 요즘 잘 나가는 영화예요. 그게 요즘 인기 있는 영화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화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잘 나가는 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It is a popular 하고 나서 범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오늘은 영화 얘기니까 It is a popular movie these days로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t is a popular movie these days. 한 번만 더. 시작. It is a popular movie these days에서 it is를 it's로도 줄여서 it's a popular movie these days로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기 있는 영화에서 다음 문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엔 요즘 잘 나가는 인기 있는 식당입니다로 연습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은 그쵸? 굉장히 많은 식당 중에서 요즘 그게 잘 나가는 식당이에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it's a popular restaurant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It's a popular restaurant these days. 요즘 들어서 잘 나가는 식당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t's a popular restaurant these days. 한 번만 더. 시작. It's a popular restaurant these days. 요즘 잘 나가는 식당이에요, 거기가. 라고 또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그게 요즘 인기 있는 상품이에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죠. 상품이라는 거는 product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혹은 item이라고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item이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있고, 살짝 힘을 빼세요. item, item. 요렇게 힘 빠지는 소리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It's a popular item these days. 그거 요즘 잘 나가는 상품입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t's a popular item these days. 한 번만 더. 시작. It's a popular item these days. 그거 요즘 잘 나가는 거예요. 라는 문장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그 아이돌 그룹 요즘 잘 나가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돌 그룹 잘 나가는 아이돌 그룹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아이돌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지만, 아이돌 그룹을요, 영어에서 보이 밴드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as a popular boy band these days 해서, 그 그룹 요즘 잘 나가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t's a popular boy band these days. 한 번만 더. 시작. It's a popular boy band these days. 그 아이돌 그룹 요즘 잘 나가요. 라는 문장까지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것이 잘 나갑니다. 어떠한 것이 인기가 있어요. 라는 거를, 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범주로 얘기를 해서 잘 나가는 어떠한 것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방법. It's a popular 범주 these days라는 문장.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t's a popular movie these days. It's a popular movie these days. It's a popular restaurant these days. It's a popular restaurant these days. It's a popular item these days. It's a popular item these days. It's a popular boy band these days. It's a popular boy band these days.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게 되게 요즘 잘 나가는 아이돌 그룹이에요. 라는 문장으로 It's a popular boy band these days라는 문장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는 그게라고 얘기를 해서 대명사로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팀이 어떠한 것이 요즘 잘 나가는 범주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 한번 준비 한번 해봤어요. BTS라는 팀이 요즘 잘 나가는 아이돌 그룹이에요 라고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것이 요즘 잘 나가는 범주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A is a popular B these days로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돌 그룹으로 한번 한정해서요. BTS is a popular boy band these days.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게 요즘 잘 나가는 아이돌 그룹이에요. 라는 거에서. 그쵸? BTS가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방법.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BTS is a popular boy band these days.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그것이 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대신에 얘기를 할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장으로 그게 요즘 잘 나가는 상품입니다. It is a popular item these days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게 여성들에게 잘 나가는 상품입니다. 어떤 대상에게 한정해서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전치사 for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t is a popular item for women these days 혹은 여성들 사이에서 라고 얘기를 할 때는 among women these days로 얘기를 하는 방법. 전치사 for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t's a popular item for women these days 라고 전치사 for를 넣어서 어떤 대상에게 있어서 라는 부분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냥 인기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고, 인기 있는 범주에서 그게 좀 인기 있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방법. It's a popular 범주 these days 라는 문장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자, 여러분의 10-Minute Happiness, right? 매일 10분 동안 행복해지는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딱 하루 한 문장으로 여러분 영어 실력도 올리고 과정도 즐겨보고 예, 그 다음에 응용력까지 키워보는 그런 순서들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so wondering what kind of you know, step is waiting for you.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우리가 평소에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건 이런 상황이면 어떨까? 뭐 이런 식의 느낌이 있을 수 있겠잖아요.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온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그건 어떻지? 자, 그래서 뭐뭐 하는 건 어떤 걸까?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남한테 얘기를 듣고 추측해보고 싶은 상황 영어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그러면 무엇이 어떨까? 궁금한 거죠, 그 대상이라서. What is it like?예요. What is it like? Like는 좋아하다는 뜻이 아니고 우선 처럼의 뜻이겠죠, 당연히요. 그래서 to 동작, 이 느낌이 뭐뭐 동작을 한다는 건 Hey, what is it like? 빨리 하면 what's it like? 이렇게 들립니다. 발음 하나만 what's it like? 이렇게 들으시고요. 본격적으로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첫 번째 스텝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with the given hint, 주어진 힌트를 가지고 you should try them out. 하나하나 다 해봐야 되는 거죠. 진다는 건 어떤 기분이지? 진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만약에 내가 접은 적이 없다면 그렇게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what is it like? 빨리 하면 what's it like? What's it like? to 다음에 동작 쓰시면 돼요. What's it like to lose? 이거잖아요. 그래서

What's it like to lose? 반대로, 아, 이기는 것도 해봐야 되겠죠. What's it like to win? What's it like to win? 간단하죠? 자, 그럼 세 번째는요. 그걸 갖는다는 건 어떤 걸까? 뭔가 갖고 싶은 대상이 있어요. 집이건 차건 아니면 무슨 뭐 세계여행을 할 수 있는 티켓이건 간에 뭐든 간에 그죠? 그걸 갖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어떤 기분이 들까? What's it like to have? 근데 그것이 필요하니까 it 쓰겠죠. What's it like to have it? Hey, what's it like to have it? 됐죠? 자, 맨 마지막으로 하늘을 나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예, 그래서 뭐예요? 그렇죠? What's it like to fly? What's it like to fly? I believe I can fly. 하고 뛰어내리시면 안 돼요. 날개 달고 실제로 낙하산 있고 이렇게 다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What's it like to fly? 이렇게 응용해서 멜로디를 집어넣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가지 했고요. 보고 읽으시면 안 되고 접으시고요. 저랑 친한 척 해주세요. 자, 접으시고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는 제가 동작을 드릴 거예요. 해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다는 건 어떤 기분인 걸까? 자, your turn. 맞습니다. What's it like to lose? 자, 그럼 반대말. 이긴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Your turn. 네, what's it like to win?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것을 갖는다는 건 어떤 느낌이 들까? 어떤 걸까? 이런 식으로 할 때. 자, your turn. 맞습니다. What's it like to have it? 됐죠? 자, 맨 마지막으로 기억나세요? 그렇죠? 예. 네. 난다고 하는 건 어떤 기분이 들까? 자, 그렇다면, what's it like to fly? What's it like to fly? What's it like to fly? 예. 네. 저도 사실 예, 살짝 날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언제요? 지금. 이것도 나는 거죠. Just for a moment. 잠시 동안만. 자, 기분 좋은데요? 여러분도 한번 날아보시기 바랍니다. Step 2.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 그런 식의 궁금증이 있을 때 What's it like 쓰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What's it like? 그러면 목소리가 안 나온다. 어려울 것 같죠? 가지고 있던 목소리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to lose예요. What's it like to lose? 그런데 갑자기 하나만 집어넣으시면 suddenly 하는 올리비아 노튼, 아, 뉴튼 존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suddenly 발음이 suddenly라고 안 들고요. suddenly, suddenly처럼 들립니다. What's it like to suddenly lose? 여러분의 목소리니까 your voice. 그렇죠? What's it like to lose your voice? 그런데 거기다 suddenly 하나 집어넣어서 What's it like to suddenly lose your voice? 됐죠? 자,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여러분? 예, 진짜 목소리가 안 나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I can't speak a word. 라스베가스에서 거액을 딴다는 건 어떤 걸까? 자, 지명은 뭐 그냥 지명됐으면 되고요. 거액을 따다, 어떤 느낌일까? 아까 나왔잖아요, 그죠? What is it like to? 그렇죠, win이에요. 따는 것도 얻는 거, 이게 승리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거액은 뭐지? 어려울 것 같지만 money는 money, money, money. 근데 big money, 그게 거액입니다. What is it like to win big money? 그렇죠, 어디에서요? In Las Vegas.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in Las Vegas. What is it like to win big money in Las Vegas?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이기는 건 어떤 느낌일까? What is it like to win the election?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녀의 마음을 얻는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What is it like to win her heart? 이런 식으로 다 응용 가능합니다. 자, 장면 떠올리시면서 What is it like to win big money in Las Vegas? 그런데 돈을 많이 딴다고 인생이 확 바뀌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 마음이 흔들리면 나중에 그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통계를 보면 복권 거액 당첨자들의 한 80%가 오히려 불행해진다고 하는 미국의 통계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입덧을 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저는 남자로서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예, what is it like 하는 거, what is it like 됐습니다. have. 입덧은 영어로 뭘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안 좋겠죠. 그래서 morning sickness라고 합니다. What is it like to have morning sickness? 발음이 sickness 아니고요. sickness. sickness처럼 들려요. What is it like to have morning sickness? 자, 그러면 두 번 여러분 연습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Try it again.

Okay,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한번 가볼까요?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건 어떤 걸까? 그런 느낌이잖아요. 반응이 뭐예요? 그렇죠. 보통은, 야, 그거 안 좋겠다, 답답하겠다.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제 들을 때가 된 거지.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건 what it's like to lose suddenly잖아요. 그런데 to suddenly lose your voice라고 얘기했어요. 했더니 아, 이제 들어야 할 시간이야. It's time to listen more. 더 들어야 된다는 얘기였죠. 예, 만약에 말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그런 상황이 든다면, 생각이 든다면, 예, 귀를 좀더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저한테 하는 얘기라고요? Okay, I'll stay quiet. 농담이고요. Okay, so what it's like to feel confident? 이렇게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느낌일까? 그러려면 visit our website and watch this program many, many times, right?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될 테고요. 그때까지 즐겁게 행복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happiness, love, and courage. Thanks a lot. Bye!

1, 2, 3, 4.

Oh, what did you find, Tango?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로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1: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0: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0: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1: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출의 양양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0: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1: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포기예요. 포기란 말 들어봤나요?
1: 양배추를 셀 때 써봤어요.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포기는 뭔가 내가 하는 일을 그만두는 거예요.
2: 포기는 뭐가 안 되거나 잘 하고 싶지 않을 때 아예 안 하거나 끊는 거예요.
0: 포기는 하던 일이나 하려던 일을 도중에 그만두어 버림이란 뜻이에요. 운동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는 한번 결심한 일은 포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제니와 민준이는 어떤 일을 포기한 적이 있나요?
2: 없었어요.
0: 제니는 포기한 적이 없구나.
2: 열심히 했어요.
0: 잘했어요.
1: 제가 어릴 때 한자 시험을 했었는데 한자 그거 쓰는 거랑 그리고 쓰는 방식이랑 약간 뭔가 이상하게 써져서 제가 한자를 포기했었어요.
0: 그랬구나. 혹시 그 어려운 한자 포기한 뒤에 한자에 대한 마음이 어땠나요?
1: 한자를 포기한 뒤에 누나는 6급까지 갔고 형아는 4급까지 갔었어요.
0: 그때 민준이 마음은 어땠어요?
1: 부러웠어요.